0: 의정부 지법 남양주 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임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는 충북과 경북, 강원도 등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5에서 30mm, 충청권과 전북 5에서 10, 광주, 전남과 경북, 제주도는 5mm 미만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 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3: 2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맛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행복했는데 오늘은 비가 지나가서인지 깨끗하고 햇살이 눈부십니다. 새로운 한 주가 열렸어요. 5월 1일이 노동절로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오늘부터 5월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해야 할까요? 또 내일 어린이날도 공휴일이니까 내일까지는 좀 바쁜 일상을 미뤄두고 싶으실까요?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청소년의 날도 있어서 이맘때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집계도 많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아이들 고민을 살펴보았네요.
1: 네, 아이들의 고민,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속상해하는지 궁금하시죠? 2020년부터 작년까지의 아동 분야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니까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첫째가 성적, 그 다음으로 큰 고민은 외모, 그 다음이 직업에 대한 고민, 또 그 다음이 친구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0: 어떠세요? 당당이님이 청소년이었을 때와 비교하면 비슷한가요? 사실 고민은 한 가지만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가 때에 따라 커졌다 줄어들었다 그러죠. 친구랑 갈등이 생기면 그 친구 고민이 가장 또 커지고 성적 고민도 수시로 커지고 아우 내 코는 왜 이렇게 생겼지? 눈이 동그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가 하면 요즘은 쌍꺼풀 없는 긴 눈이 인기라는데 내 눈은 동그랗고 너무 평범해 이럴 수도 있겠죠? 어른들이 볼 때는 다 귀엽고 예쁜 고민이지만 우리도 그때는 참 심각했었죠.
1: 맞아요. 네, 그런 걱정과 고민이 어린 우리를 힘들게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를 자라게 했고 또 우리 아이들을 성장하게 하고 성

0: 익숙하게 할 겁니다. 다만 큰 소리로 말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성적이나 외모는 너희를 전부 드러내기에 부족한 요소야. 너희는 멋있고 아름답다. 최고야. 비교 불가야. 우리는 저마다 아름답고 멋있는 유일무이한 귀한 존재라고 외치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울품, 휴온수 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당진시청, 미래에셋증권, 도드람 한돈,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슬림에이 다이어트, 브람산마의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저축은행 중앙회,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6: 으라차차차.
5: 예.
6: 야, 월요일인데 출근길 차가 왜 이렇게 안 막히냐.
5: 그러니까요.
6: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인가? 아, 예,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양손 머리 위로 쭉 올리시고 옆구리 쭉쭉 늘어나게 몸을 좌우로 흔들어 주시고 목도 좌우 위 아래 비 온 후에 이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천천히 돌려서 풀어주세요.
5: 자, 저는요 양손을 등 뒤에서 깍지를 껴가지고 팔꿈치 이렇게 쫙 펴고 뒤로 이렇게 쫙 늘려주면 양쪽 날개뼈가 서로 닿을 듯이 쫙 제껴지잖아요.
6: 네.
5: 이게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6: 시원하죠.
5: 예, 당당하게 네. 가슴을 이렇게 쫙 열고 나도 모르게 항상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니까 쫙 당당하게 가슴 펴고 예, 나누겠습니다. 이 얘기는 당당하게 해야지. 여성시대표 행운 선물. 오늘은 더 당당하게 숙면을 부르는 매트리스 킹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어때요? 당당할 만하죠?
6: 네.
5: 자,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2개 느낌 가는 대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6: 방송 마치기 직전에 추첨해서 같은 숫자를 주신 단 한 분께 전화드립니다. 보내신 숫자 3초 안에 답하시면 20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5: 오호. 자, 문자 샵 8001, 휴대폰 문자창에 샵 8001번 치시고요. 원하시는 행운 숫자 두 자리 골라서 보내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 공짜입니다.
6: 오늘 일하시는 분들 또는 모처럼 놀러 나가시는 분들 지금 어디서 여성시대와 함께하고 계신지 행운번호와 함께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향긋한 여성시대표 커피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 네, 앞서 오늘 날씨가 정말 어제 좀 비가 내리고 네. 맑게 갠 아주 화창한 날씨라고 말씀 주셨는데 3026님이요 비 온 뒤에 아침 출근길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주 상쾌해요. 바람에 춤을 추는 초록초록 나무들. 제 마음도 덩달아 초록입니다. 여성시대와 오늘도 출발입니다.
6: 네, 그리고 새싹 문자 4703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느라 이번 어린이날에 저도 출근합니다. 아내는 응급실 근무라 우리 삼남매 이번 어린이날에도 자기네들끼리

0: 보내야 하는데 6학년 첫째 딸이 저희 부부 위로한다고 동생들 잘 돌볼 테니 걱정 말고 출근하라네요. 그 말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아프더라고요.
1: 어린이날인데 6학년은 아직도 어린인데
0: 그래도 야. 큰딸이니까
1: 그래 마지로서
0: 그러게 동생 내가, 둘 다 내가 보살필 테니 걱정 마셔라.
1: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의젓해줬어. 그래
0: 그러게
1: 어린이날 선물 그래도 좀 작게나마 꼭 챙기셔야 되겠는데요.
0: 그래야 되겠는데요.
1: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0: 네.
1: 좋습니다. 일단 커피. 저희는 커피를 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0: 자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당당이 님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48의 남성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환경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일한 지 2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현 시점에서 그동안 겪었던 경제적 흐름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처음 마장동이라는 곳은 친형 소개로 들어오게 되었고 당시에는 하루 12시간 근무가 당연했고 또 5일 근무제라는 것도 없어서 강한 노동 강도를 이겨내면서 일했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2002년 월드컵이 열렸고 전 국민이 부푼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대한 지 몇 달 안 된 민간인이어서 월드컵을 사회에서 편히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당시는 매일 판매되는 육류 소비량이 어마어마했죠. 흔히들 돈이 몰리는 곳은 동네 개가 입에 만 원짜리도 물고 다닌다 하죠. 당시 마장동도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명절이면 한 달 전부터 소매점 사장님들이 선물 세트를 위한 물건 확보에 안간힘을 쓰던 시기였습니다. 명절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면 도매업의 냉장 창고는 텅 비워질 만큼 소비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장동도 경기를 타면서 장사가 안 된다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웠다는 IMF 때도 마장동은 회사에서 떠난 사람들이 식당 창업을 하는 덕분에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바쁘게 지냈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인력난에 시달렸습니다. 언젠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마장동 시장에서 한우 구입해 근처 식당에서 1인당 얼마의 돈을 내면 채소와 불판, 반찬 등을 먹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죠. 아, 그 다음서부터 아마 시장이 더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의 도매시장에서 이제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곳으로 바뀌며 주위 환경도 좀 달라지고 더 청결해진 시장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2015년 메르스 때도 시장은 멀쩡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더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집합 금지로 인해 식당들은 장사가 안 돼 다들 힘들어했는데 그로 인해 마장동도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식당을 못 가니까 집에서 해먹으려고 정육점이나 인터넷에서 육류 구입을 하여 도매시장은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그랬었군요.
1: 네. 일리가 있네요.
0: 그렇죠. 주위에서 마장동은 좀 어떠냐 묻기에 오히려 더 바쁘다라고 말하면 다들 신기해했습니다. 뉴스에서 전쟁이 나도 어제 주문받은 고기들은 시장에 들어와 가공을 거쳐 호텔이나 식당, 정육점 등으로 쉴 새 없이 나갔습니다. 어려운 경기라고는 해도 제가 일하는 시장에서는 항상 사람을 뽑는 곳이 많았습니다. 다만 시장의 특성상 힘쓰는 일이 우선이고 칼을 다루는 기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일을 해왔던 터라 48살이 된 지금도 버틸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기술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일을 하더라도 다시 시장에서 일하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생각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장동도 드디어 경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엔 기술자들 임금을 20% 삭감하거나 인원 감축을 시작했다더군요. 실제로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이번에 임금이 깎여서 퇴사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0: 25년 시장일 하면서 임금이 깎인다는 소리를 처음 듣는 내용이라 당황스러웠고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는 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순서대로 정리되겠네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청춘을 시장에 바쳤는데 허무합니다. 누구는 장사를 해보지 않겠냐 하는데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경기가 어려워 문 닫는 정육점들 두 군데나 있고 하니 사업할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언젠가 다시 활기찬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1: 야, 정말 마장동 하면 이 한우의 유통과 소비로 정말 유명한 곳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코로나 때도 경기를 타지 않았다. 오히려 잘 됐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든 것 같다라고 몸소 체감을 하시네요.
0: 체감들 하시죠. 다들 체감하세요.
1: 네. 참 코로나보다 요새 더 힘들다는 말씀들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근데 원래 예전에는 진짜 우리 뭐 잘된 일 있거나 혹은 회식을 하고 나면 야 오늘은 뭐 소고기야?
0: 맞아. 뭐 이런 누가 쏠 거야? 뭐 그렇죠. 내가 쏠게 뭐라든지 있었죠. 네. 그런 맛이.
1: 그러게 뭔가 좀 으쌰으쌰하고 좋은 일 생기면 한우다.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0: 그러게.
1: 그런 일들이 잘 없어서 그럴까요? 441호님 요즘 저희 4인 가족 식당 가서 고기를 먹으려면 10만 원이 기본이라 저희는 대형마트 가서 캐나다산 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네요.
0: 아 괜찮죠. 하셨습니다. 네.
1: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그 외식 비용이 비싸니까.
0: 네, 그렇죠. 네,
1: 집에서 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다가 이제 애들 고기 속이 좀 좋아요. 먹으면 계속 먹죠.
1: 아 그렇죠.
0: 이 돈이면 애들 고기를 얼만큼 사다가 집에 가서 구워 먹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모든 값이 다 올랐어요.
1: 맞아.
0: 커피도 빵도 뭐 다. 그건 몇 사람 자기가 쏘면 그 돈이면 정말 애들 고기 먹일 수 있어요.
1: 그런
0: 그렇게 생각이
1: 서니까.
0: 돌아가는 거죠. 어,
1: 그런 계산이 서니까 이게 쉽게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7558님이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요. 사업하지 마세요. 장사하는데 불경기를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러게 참 진짜
1: 이 사업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0: 그래요. 네.
1: 또 한우 소비도 줄은 것 같아서 마장동까지 여파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0: 그러게 네. 네. 참 보통 그렇게 힘겨운 코로나 때도 잘 되던 그 마장동이 그니까
1: 자 그럼에도 오늘 또 연씨 오늘도 열심히 가게 문 열고 손님 맞을 준비하시는 모든 자영업자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럼요. 응원해야죠. 네.
1: 이번에는요. 제주시 동문로의 안정현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혼잣말 잘하는 8살 개구쟁이를 둔 54살 안정현이라고 합니다. 육지에서 살다가 제주도 남자와 결혼하면서 제주도민이 된 사람이죠. 제주에서 살다 보니 제주는 제주만의 독특한 언어만큼 음식도 특별하더라고요. 특히 시골에 사시는 우리 어머님은 모든 국에 된장을 넣으십니다. 나물 넣고 끓인 된장국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김치찌개에 밑간을 할 때도 오이냉국에도 콩나물국에도 된장을 넣고 미역국에도 넣어서 된장 미역국을 먹을 때면 진한 일본 된장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주 토박이 남편을 위해 저 또한 여러 음식에 된장을 넣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시어머님의 삶이 된장과 정말 많이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49년생으로 며칠 전 77세 희수를 맞으셨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모여 함께 웃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지만 어머님의 어린 시절은 많이 고달팠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큰딸이기에 홀어머니와 동생 둘을 위해 14살 때부터 공장에 다녀야 했대요. 병환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공장으로 출근했던 시어머님의 서러웠던 어린 시절. 그 어린 소년은 친구들을 부러움으로 바라봐야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은 된장 속에 숨어있는 떨떠름한 맛을 닮았을 겁니다. 공장에 다니다 나이가 들어 어여쁜 신부로 결혼하셨을 때는 된장의 대표적인 맛인 고소한 맛의 시기였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아들 셋을 낳으셨는데 아들 하나를 잃으셨습니다.

0: 좋습니다. 김기훈 작은 도련님은 함덕 해수욕장에 물놀이 온 어린이 둘의 생명을 구하고 도련님은 힘이 빠져 그만 어머님 가슴속에 별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그리움은 절대 씻기지 않는 짠맛이리라 헤아려 봅니다. 가까이 있어서 귀하게 생각되지 않는 식재료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게 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묵힐수록 더 진해지고 맛있어지는 된장이 어머님 인생 같아요. 지금도 어머님은 잘 들리지 않는 아버님의 귀가 되어주시고 어머님의 어머님인 99 왕할머님의 손발이 되어주시며 요리 못하는 며느리를 위해 요리 선생님이 되어주십니다. 어머님은 특히나 손자인 제 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세요. 저는 9년차 어머님의 큰 며느리로 이제는 된장 오이냉국을 제법 따라 만들 줄 아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된장을 바탕으로 다른 재료들과 합을 맞추니 이제는 제가 만든 음식에서도 구수한 맛이 넉넉하게 어우러집니다. 된장이 저에게도 소중하고 특별한 식재료가 된 거죠. 경기가 좋지 않아 어머님 생신 때 케이크만 들고 간 며느리지만 어머님은 저의 영원한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 계시는 자체만으로도 저와 동서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님, 우리 4대 가족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1: 아하, 맨 처음엔 된장을 어디든 다 넣으시는 그 왜 그러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0: 예. 네. 아니 오이냉국에도 콩나물국에도 된장을 넣는다.
1: 어허.
0: 오, 이건 정말 생소한데요. 제주에서만의 특별한 비법일까요?
1: 네, 아니면... 그렇겠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강원도에서는 왜 막장을 고추장을 안 쓰잖아요.
0: 오.
1: 된장 비슷한 그 막장을 쓰셔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보통 그 뭐죠? 비빔밥 그 나물 있잖아요. 강원도에. 뭐야 또 왜 생각이 곰똥? 안 나. 아니. 곰똥이야. 곤드레.
0: 곤드레.
1: 곤드레 비빔밥을 먹을 때도 이 막장을 넣어서 비벼 먹어요. 그 이들은.
0: 오.
1: 막장을 이렇게 뽁짝장이라 그래갖고 물 조금 넣고 이렇게 바득하니 끓여서
0: 네.
1: 거기다가 비벼 잡수시죠.
0: 그렇군요.
1: 그러면 양념 간장에다 비벼 먹는 거랑 또 색다른 맛이 나요.
0: 근데 이제 제주에 우리 시어머님도 이렇게 항상 된장을
1: 된장.
0: 네, 사용하시는데 우리 어머님의 인생을 또 된장에 비유를 네. 해주셨습니다.
1: 그래요. 예. 공구 이사님 잘 묵힌 된장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 사연이네요. 우리 음식에서도 인생에서도. 양념에 깊이가 있어요.
0: 아, 있습니다. 그렇죠. 깊이가 느껴지는 인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수민님, 자취할 때 가장 그리운 맛이 된장찌개였어요. 엄마나 외할머니가 두부 송송 넣고 끓여주신 된장찌개.
1: 정말 기운이 뿌쩍 나죠.
0: 그러게 이 한국인에게 그죠? 이 된장찌개는 네? 정말 소울푸드예요.
1: 저 그래요. 저는 진짜 기운 떨어질 때 된장찌개를 해 먹으면 눈이 번쩍 뜨는 그걸 알 것 같아. 그런 표현을.
0: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아 이렇게 또 시어머니의 네. 마음을 헤아려주는
1: 그러네.
0: 비록 요리는 서툰 맏며느리지만
1: 이런 사연도 왔네요. 어머님 마음 헤아려주는 며느리 마음이 곱다 하면서 0806님 저는 일산에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청년입니다. 토요일에 양희은님을 로컬푸드에서 배웠습니다.
0: 네.
1: 연예인들 보면 빛이 난다던데 진짜 양희은님 들어오니 빛이 나더라고요.
0: 빛나죠. 빛나시죠?
1: 뭐가 그래요?
0: 아유. 예, 우와, 양희은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1: 저는 우리 동네 그 하나로 농협 옆에 로컬 푸드에서 언제나 장을 봐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 네. 거기 보면은 연천에서 농사짓는 분도 뭐 갖고 오시고.
0: 예. 지역마다에.
1: 네.
0: 그래서 저 토요일에 가서는 뭐 사셨어요?
1: 저는
0: 장 보셨나 그냥?
1: 네, 콩나물도 사고 꽃도 사고 또 두부도 사고 뭐 두루두루. 근데 제가 이렇게 장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본다.
0: 뭐 사는지.
1: 이 여자는 뭐를 해먹고 사나. 궁금한가 봐. 아이 참.
0: 아니 오늘 점심 메뉴 나왔죠.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사연 딱 합치면 나옵니다.
1: 나옵니다.
0: 한우 차돌 된장찌개.
1: 아유.
0: 나오죠?
1: 좋다.
0: 네.
1: 뭐 차돌 없으면 그냥 저기 호박에 양파 넣고.

0: 두부 넉넉히 넣고 끓이셔도 돼요.
1: 네.
0: 그리고 요새 뭐 육수 많이 나옵디다. 이렇게 넣고 우려내는.
1: 아 맞아요. 네. 아 차돌 된장찌개.
0: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1: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4: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먼저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6: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7: 밥알 찹쌀떡의 원조.
8: 100년 앞변.
7: 첨가물 없이 건강한.
8: 100년 앞변.
7: 30년 전통.
8: 100년 앞변.
7: 떡 선물 세트는.
8: 100년 앞변.
7: 1588-5678.
9: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1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9: 탄탄 방수
10: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5: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마음이 바쁘시죠? 5월에는 가족과 가정을 돌아보게 하는 기념일들이 모여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모습은 어떤가 살펴보게 됩니다. 가족학이나 인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가족의 변화에 주목하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 점을 지적합니다. 전에는 엄마, 아빠, 아이들이 있는 집이 일반적인 가족과 가정의 모습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부모 가족도 많고 아이들 없는 집도 많고 동성부부와 또 남남끼리 가족을 이룬 비친족 가구도 늘고 있다는 거죠. 또 뭐 연인끼리 동거하는 모습이나 서로에게 간섭을 적게 하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룸메이트 스타일 가족도 주변에서 종종 보시죠. 이렇게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는데 법과 우리의 인식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 면을 지적하네요. 무엇보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이 급할 때 그 동거자나 간헐적 동거자가 법적으로도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런 소리가 높습니다. 또 동거인이 내 아이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육아휴직이나 뭐 돌봄과 관련된 제도를 활용하게 해야 한다거나 동거인에게 건강보험 같은 혜택도 주자, 이런 제안이 들립니다. 그러니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니라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는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듯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이 줄어들면서 몇 년 전부터는 결혼은 사치제, 이 표현도 자주 들립니다. 결혼하면 출산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연애와 결혼은 내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소비다. 이런 판단이 퍼졌고 가족 제도 자체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내가 태어난 원가족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새롭게 가족과 가정을 선택해서 만들진 않겠노라. 이런 흐름이 생겼다는 설명이에요. 또 통계에서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나이 많은 부모와 성년인 나이 많은 자녀가 같이 사는 집이 많아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거나 또는 독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혼하고 돌아온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죠. 가족과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계속 바뀌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가족과 가정은 구성원이 어떠하든 사랑과 감사의 공동체. 이 점만은 영원히 변함없을 겁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아, 노을의 화음이 참 좋네요.
1: 네.
0: 함께 들으셨고요. 정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1: 그렇죠.
0: 이 가정, 가족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1: 너무 많이 네. 변했죠.
0: 그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1: 그렇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보통 3대, 4대가 함께 사는 집이 꽤 있었어요.
0: 할아버지, 엄마, 나, 뭐 이렇게.
1: 아니면 노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나. 이렇게.
0: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 다양성이
0: 다양하게,
1: 그렇죠. 다양하게.
0: 네. 근데 마지막 그 말씀이 맞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바뀌고 있어도 구성원이 어떠하든 사랑과 감사의 공동체라는 건 영원히 네. 변함이 없다.
1: 네. 8353님 맞습니다. 이제 가족은 혈연이 아닌 같이 생활하는 이들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꾸려진 형태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느끼게 해준다면 그게 바로 가족이죠.
0: 오.
1: 가치라는 건 참 든든하고 행복한 단어입니다.
0: 아, 가치 그러네요, 정말.
1: 또는 함께.
0: 함께. 네. 같이.
1: 네.
0: 천민지님도 중요한 말씀 해주시네요.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우리 요양보호사님들께 더 많은 혜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1: 그래요. 네. 어쩌면 진짜 더 자식 같죠. 매일매일 와서 만나 나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를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0: 그렇죠. 늘 그렇죠. 항상 매일 옆에서 챙겨주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1: 멀리 사는 자식보다야 매일 오는 보호사님이 훨씬 더 고맙죠.
0: 그러네요. 정말 고마운 존재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네요.
1: 그렇죠.
0: 네. 네. 자, 이번에는요. 31주년 결혼기념일에 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쓰신 울산 남구의 강서영 님이십니다. 4월 30일은 나의 31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한 사람과 함께 걸어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도 고맙게 느껴지는 밤. 남편과 술 한 잔 나누며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자연스럽게 꺼내든 결혼식 사진 속에는 지금 보면 조금 촌스럽지만 풋풋한 우리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을 보며 한참을 웃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우리 참 잘 살았구나. 남편과 나의 인연은 조금 특별하게 시작됐다. 나는 보험회사 총무로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룹 전산을 관리하는 거래처 직원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통화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궁금해하는 시간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울산을 알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나를 만났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엽고도 어설픈 이유였지만 그 만남이 우리를 부부의 연까지 맺게 해주었다. 시간이 흐른 뒤 남편에게서 놀라운 고백을 들었다. 나와 통화하고 싶어서 일부러 우리 회사 전산 라인을 잠깐씩 끊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전산 시스템이 지금처럼 안정적이지 않았던 시절이라 에러가 잦은 줄만 알았는데 아우 그게 다 남편의 작전이었다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났고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나와의 대화를 하고 싶어 그런 작은 사고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그 시절의 순수한 마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어느덧 31년이다. 돌이켜보면 특별히 대단한 사건은 없었어도 그래서 더 소중하다. 큰 탈 없이 무난하게 그러나 꾸준히 서로의 곁을 지키며 살아온 시간.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값진 삶이 아닐까. 우리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다. 아이들은 착하게 잘 자라주었고 부모로서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물론 사소한 갈등과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쌓여 지금의 우리 가족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2013년,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두려웠던 시간을 떠올려 본다. 위암이라는 큰 병을 마주하고

0: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버틸 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늘 곁에서 손을 놓지 않았던 남편과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아이들. 가족 모두의 따뜻한 간호와 응원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몸은 힘들고 지쳤지만 마음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함께 아파해주고 견뎌준 가족의 사랑 덕분이었다. 그 속에서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시간을 지나오며 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 특히 오늘은 젊은 날의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했고 불안했던 시절에 내가 그 시간들을 잘 버텨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생 중반부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또 한 번 나 자신을 성장시켰고 지금은 요양원에서 간호팀장으로 누군가의 마지막을 돌보는 일을 하며 이전과는 또 다른 삶의 깊이를 느끼고 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보람과 의미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더더욱 말해주고 싶다. 그때의 나야 정말 잘해왔다. 고맙다. 다가오는 9월 딸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면 이쁘고 대견해서 큰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엄마로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딸아, 결혼은 특별한 날 하루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로 만들어지는 거란다. 서로가 다를 때 이해하려 노력하고 힘들 때는 함께 견디고 기쁠 때는 두 배로 나누며 살아가길 바란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엄마와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웃고 때로는 다투더라도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부부가 되기를. 3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 부부는 완벽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에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더라. 오늘 밤 엄마는 참 많은 것에 감사하단다. 내 옆을 지켜준 남편에게, 잘 자라준 너희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지난 시간에 나에게.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다시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본다. 우리 참 잘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자. 2026년 결혼 31주년을 맞이하며.
1: 그래요. 네.
0: 정말 참 잘 살아오셨네요.
1: 그러네요.
0: 예. 참. 그래. 이 부부끼리.
1: 엄마가, 네. 네. 그 딸한테, 결혼을 앞둔 딸한테 하는 말도 너무 좋아.
0: 그렇죠.
1: 특별한 날 하루로 완성되는 게 결혼 아니다. 이 평범한 그 나날들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힘들 때 함께 견디고 기쁠 때는 또 그 기쁨 두 배로 나누며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그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평범한 얘기 같지만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0: 맞아요. 정말 결혼 생활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건데 물론 너무 함께 기쁘고 뭐 함께 슬프고 했던 일도 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을 뭔가 잔잔하게
1: 나날의, 예, 소소한 일상을
0: 함께, 네, 보냈던 시간들이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맞아, 같습니다.
1: 맞아.
0: 아, 너무 멋진 말씀을 보내주셨네.
1: 네.
0: 예.
1: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겨낸 그 과정이 고맙다. 그렇죠. 아이고, 참.
0: 그리고 젊은 날의 나에 대한 칭찬.
1: 네. 잘 살아왔다.
0: 감사도 잊지 않으셨어요.
1: 잘해왔다. 고맙다. 네.
0: 공구이사님, 친구들은 해외여행 가서 사진을 올리지만 저는 월급날 생각하며 여성시대 틀어놓고 일해요.
1: 최고입니다.
0: 이것도 대단하다.
1: 네. 자기 자리를 떠나지, 예, 않는 거 중요합니다.
0: 참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1: 네, 그럼요. 예,
0: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나 자신도 정말 칭찬해.
1: 오늘, 예, 나를 위해 맛있는 거 하나 한 끼. 어떻게 말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제초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Well,
1: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4: TV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5: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6: TVX.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오빠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인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산소 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 세트,
1: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첫 사연의 주인공 당당이님과 강서영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를, 그리고 안정현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안영성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면접 보러

0: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접 보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면접 잘 보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버스 안에서 여성시대 듣고 있는데 응원해 주세요. 아우 떨려. 면접은 항상 떨려요.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면접 보기 딱 좋은 날씨. 당당하게
1: 네.
0: 여성시대 들으셨으니까 우리 당당이처럼 당당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1: 면접은 기세다.
0: 네.
1: 그렇죠. 주눅 들지 마시고 딱 어깨 펴시고. 네. 윤명숙님 어제 들었어요. 오늘 3, 4부에서 어버이날 선물 얘기하자고 하셨죠? 부모님 선물 드려야 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러셨네. 오,
0: 기억해 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과연 뭐가 좋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백인에게 묻습니다. 과연 좋은 선물이란 뭘까? 당당히 여러분의 의견을 받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 또 받았을 때 기분 좋았던 선물 떠올리시면서 문자 미니로 의견 많이 모아주세요. 1161님의 신청곡, 내일이 어린이날이라서 그런가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이무진의 신호등을 신청해 주셨네요.
1: 네, 이 노래 들으시고요. 뉴스 후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

0: 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카티프로 시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란 고위 당국자가 현지 시간 3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 계획에 대해서 휴전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급등해 장중 최고치를 넘기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84.06포인트 2.79% 오른 6782.93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난주 금요일보다 1.67% 오른 1212.28로 개장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주보다 10.4원 내린 1472.9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총파업 나흘째인 오늘 노동조합과 사측이 만납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박재성 지부장이 참석해 사측과 대화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부분 파업을 진행했고 노동절인 지난 1일부터는 2,800여 명이 참여하는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사측은 사흘간 부분 파업으로 항암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료제 등 제품 생산이 중단돼 1,5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운영되는 경복궁 야간 관람 입장권 예매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광화문을 비롯해 흥례문, 근정전, 사정전, 경회루 등 주요 전각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고 날짜에 따라 궁중음악과 무용 공연 등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 요금은 3,000원으로 한 사람당 4매까지 예매 가능하고 외국인은 별도로 관람 당일 광화문 매표소에서 현장 발권하면 됩니다. 또 한복 착용자와 만 6세 이하 영유아,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중증장애인과 동반자 1명, 경증장애인은 등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 충북과 경북, 강원도 등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5에서 30mm, 충청권 전북은 5에서 10mm, 광주, 전남, 경북, 제주도는 5mm 미만입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서울 20

0: 20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8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친환경 기술이 더 많이 보급되면 기후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순 없는 게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모순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에 쓰일 광물을 얻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가 하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기도 하죠. 이 같은 현실은 기술 발전에 의한 문제 해결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주는데요. 따라서 우리 인간의 실천이 병행되어야만 하죠.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다시 쓰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차마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4: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6: 축하의 빵빠레 올려주세요.
8: 자, 빵빠레 빵빠라빵. 오늘 사수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9: 부모님 같은 큰오빠 그리고 큰올케의 칠순을 축하합니다. 오빠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년 후에 엄마마저 아버지 곁으로 가신 후에 우리 오빠 억수로 고생했습니다. 5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역할 기꺼이 감당한 오빠 참 고맙습니다.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고생길이 훤하게 열리는 것을 알고도 가족이 되어준 올케 언니 사랑합니다. 오빠와 언니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서 동생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히 잘 살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오빠가 암수술 받고 1년 후에 언니가 또 암수술을 받았지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놀라서 심장이 막 뜁니다. 다행히 두 분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작년에 몸이 아파서 칠순잔치를 못한 언니의 칠순과 올해 오빠의 칠순을 몰아서 두 배로 축하드립니다. 오빠 언니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남은 생에 꽃길만 걷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0: 스티비 원더의 노래였습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였습니다. 우리 조현숙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듣고 왔어요.
1: 네, 그리고 조현숙님이 지금 문자로 오빠랑 올케 언니 성함도 알려주셨어요.
0: 오, 네.
1: 큰 오라버니 성함이 조항래님, 또 올케 언니는 최의숙님 두 분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내일 생신 잔치를 이제 하실 거잖아요.
0: 네, 네.
1: 즐겁게 하시길 바라면서 선물도 두 배로 준비했습니다. 음성을 남겨주신 조현숙님께는 건강에 좋은 잡곡 세트, 네, 두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하나는 현숙님 드시고 하나는 큰오빠 댁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정말 엄마 아빠 같은 우리 큰오빠.
1: 그럼요. 이게 살면서 이제 나이 들수록 더 새록새록 그 큰 희생과 사랑을 느끼시게 되겠죠.
0: 네, 다시 한번 칠순을 축하드리고요. 열린 사서함 참여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당당이님들이 꼭 챙겨야 할 기념일이 있다면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에서 음성편지로 예약 기능을 걸어보세요. 몇 월 며칠에는 방송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늦지 않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당당이님들과 문자와 미니로 수다 떠는 시간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가 이어집니다.
0: 자, 여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유니베라, 청원아이스, 데이팩, 쉐보레, 안터지는 맥스부탄, 한국세무사회,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 노무법인 폐, 동국제약 회라민 Q, 열혈강호 온라인, 백조싱크와 함께합니다.
2: 주식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0: 사람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5: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4: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을 산뜻하게 열기 위해서 마음속에 다 쌓아둔 이야기를 마음껏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백인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이자 민심의 바로미터.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5: 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참 좋은 선물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벌써 내일만 해도 어린이날이라서 집에 있는 어린이부터 주변 어린이들 또 다 챙겨야 하잖아요.
4: 네.
5: 그런 거 하면 또 이틀 뒤면 또 어버이날, 일주일 있으면 또 스승의 날, 이 줄줄이 챙겨야 할 선물이 많습니다.
4: 정말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행복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쉽고 빠른 집계를 위해서 보기를 딱 두 개만 준비했습니다. 자, 1번. 우선 1번.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다. 받는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실속 있는 선물이다. 1번 현금이고요. 2번 아니다. 물질은 사라져도 기억은 영원한 법.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정성과 마음. 그게 진짜 선물이다. 자, 정성이 깃들여져 있는 선물이냐 아니면 현금이냐. 누님은 어느 쪽이세요? 고민되긴 하죠. 자, 현금이냐 아니면 그 정성이 담긴 선물이냐.
5: 그동안 쭉 현금을 드렸으니까
4: 예.
5: 만약에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번에는 좀 정성 드린 편지와 더불어
4: 오, 네.
5: 엄마한테 제일 필요로 한 그거를 심사숙고해서 선물하겠어요.
4: 야,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게, 우리 부모님이
5: 잘 알지 않으면 네. 선물이 의미가 없어요.
4: 정말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 요즘
5: 딱 그거.
4: 관심사가 무엇일까?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정말
5: 맞아요.
4: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물이잖아요.
5: 잘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4: 알아야죠.
5: 그죠?
4: 예.
5: 네, 일중 씨는?
4: 저는 그래서 잘 알아서 현금이 최고다.
5: 그래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또 예. 어떤 마음, 경우에는 네.
4: 내 마음 누가 잘 알겠어요.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러기에 예, 현금으로 드리면 거기 딱 필요하신 걸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1번 현금입니다.
5: 저는 자. 2번. 거기다 교환권을 넣겠습니다.
4: 아, 교환권?
5: 네. 마음에 안 드시면 그런 값어치에 다른 걸로 바꾸실 수 있게.
4: 아, 그러니까 실은 정성과 마음이 담긴 선물도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5: 카드 곁들여서.
4: 네.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기억을 했을까.
5: 네.
4: 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 1번 현금이냐, 2번 정성과 마음을 담은 선물이냐. 자, 이참에 받고 싶은 선물을 어필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런 선물 참 좋더라. 받았던 선물 중에 잊을 수 없는 선물. 그 선물을 잊을 수 없는 이유. 다양할 수 있죠. 감동받아서일 수도 있고 너무 황당해서 이런 선물을 나한테. 참
5: 그래요.
4: 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선물 주고받았는데 오히려 서운했을 수도 있고. 뭐든 좋습니다. 선착순 아니니까요. 여러분만의 경험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까지. 보기와 함께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5: 현금이 제일 좋은 선물이다 생각하시면 말머리에 현금 또는 1번 이렇게 적어 보내시고 그 이유와 경험담을 함께 보내주시고요. 정성과 마음이 담겨야 진짜 선물이다 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마음 또는 2번이라고 적어서 이유와 경험담을 알려주세요.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소개된 분들께는 맛있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자, 이경희님의 신청곡인데요. 이번 달은 선물의 달.

0: 네, 멜로망스의 선물 들으셨고요. 지갑 열릴 일이 많은 5월의 첫 번째 월요일,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이거였죠. 좋은 선물이란 무엇일까?
1: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사랑의 언어는 바로 세종대왕님과 신사임당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번. 물질은 사라져도 기억은 영원한 법. 상대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그 시간과 마음과 정성이 진짜 선물 아니겠는가 생각하시면 2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와 경험담, 또 이참에 내가 받고 싶은 선물 적으셔도 좋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문자는 샵 8001번,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0: 자.

0: 아, 이제 우리 당당이 분들이, 우리 오피니언 리더 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보겠습니다. 5913님, 예비 며느리한테 받은 화장품이 제일 좋았어요. 아들만 둘이라 맨날 돈만 삐쭉 내밀고 밥 한 끼 먹는 게 다였거든요. 역시 며느리가 최고.
1: 오. 화장품 좋다.
0: 그러게요.
1: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른들이 본인을 위해서 좋은 화장품 절대 안 사 쓰시거든요.
0: 아우, 가격이 너무 비싸네 이러면서 네, 안 사게 마련인데 이렇게 딱 선물로 받으면 기분 좋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아들들이 그냥
1: 돈만 삐죽.
0: 야, 이게
1: 돈만 삐죽이라고 느낄 정도로 뭐 정이 안 느껴지는 돈이었군요.
0: 그러게, 암만 현금이 선물로 좋다 하지만 이 표현부터가 딱 그죠?
1: 그래.
0: 돈만 삐죽해서 아, 이게 느껴지죠. 좀 서운함이.
1: 카드라도 좀 뭐 글씨 크게 해갖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뭐 준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뭐 이럴까 저럴까 국리가 딱 한 가지로 모이질 않아서 좋은 거 사서 쓰시라고요. 뭐 이렇게 곁들이면 좋은데.
0: 돈만 삐죽에 현금.
1: 돈만 삐죽이네.
0: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돈만 삐죽. 0147님, 저는 1번 현금파인데 직접 찾아뵙고 용돈을 드려야지 계좌이체는 금물입니다. 정 없어요, 정.
0: 이거 아주 좋은 단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렇죠.
1: 1번
0: 현금이 좋지만 그래. 얼굴 뱉고
1: 삐죽 내밀지 말고 공손하게 두 손 받쳐서 사분사분 뭐 얘기도 곁들여서
0: 그쵸.
1: 아니면 카드에 하고 싶은 말 쓰셔도 되고
0: 편지로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계좌이체는 진짜 띵동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현금만 이렇게 띵동 보냈네 정없게 느껴지실 수 있다 얼굴을 비추는 게 좋다
1: 그럼요
0: 네 5145님 여직원이 선물이라며 동물 모양 슬리퍼를 팀원 모두에게 선물했어요. 동물을 각자의 이미지에 맞게 골랐다는데 저는요. 곰이네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굳이 왜 각자 이미지에 맞게 골랐습니다 하면서 나에게는 왜 곰을 줬을까? 뭐야 내가 미련 곰퉁이 같다는 얘기인가?
1: 글쎄,
0: 이게 뭔가?
1: 그렇게 국리를 하시겠지 받아서.
0: 그러니까.
1: 그렇지.
0: 아니, 귀여운 캐릭터들 많은데 왜. 아, 곰이 귀여우니까 좋겠죠. 근데 이게 제대로 설명 안 되면 조금
1: 그렇지.
0: 오해할 수 있겠네요.
1: 공구 이사님 네. 전 부모님이 아흔이 넘으셨는데 현금이나 물질보다는 항상 대화를 잘 해드리고 의기소침하시지 않게 돌봐드리는 게 최고인 듯합니다. 소수 의견일 것 같아요.
0: 근데 이것도 맞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1: 자주 얼굴 보여서 네. 얘기 드리고 어머님 아버님 얘기 또 들어드리고 하는 거. 사실은 이게 제일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0: 맞습니다. 예,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께는 진짜 항상 옆에 이렇게 얼굴 잘 비춰주고 얘기
1: 맞아요. 네.
0: 이게 최고의 선물일 것 같습니다. 0679님 1번 현금 거기에 편지입니다. 딸이 첫 월급 탔다고 현금과 편지를 보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돈이니까.
1: 그러네.
0: 첫 월급을 타서
1: 네.
0: 나에게 용돈으로 준 그 우리 딸이 준 돈 못 쓰죠.
1: 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오랜만에 받은 카드 속에 담긴 진심 이 카드도 정리 못해요. 수시로 꺼내보게 되거든요.
0: 그렇죠,
1: 카드도.
0: 그렇죠. 맞아요.
1: 7329님 1번 현금이요. 어제 제 선물이라고 전기밥솥을 사왔는데 왠지 서운한 느낌? 전기밥솥 필요한 거긴 한데 그냥 현금으로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러시네 또.
0: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전기밥솥은 나만을 위해 쓰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1: 내 것은 아니지.
0: 그러니까.
1: 아, 그거 알겠다.
0: 예, 뭐 물론 이제 우리
1: 식구들 다 같이 밥해 먹는 밥솥이다 이거죠.
0: 그러니까. 꼭 나만을 위한 선물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1: 그렇지. 예.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
0: 조금 서운한 느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재밌네. 자, 박도훈님까지 여동생이 외국 다녀와서 비싼 양산이라며 사드렸는데 어머니 표정이 어둡게 변하셨어요. 아우 팔 무거워. 그래 고맙다 하시는데 못마땅한 표정이 여실했어요. 해서 1번 현금이 하셨는데 다양한 의견 4부에서도 들어보겠습니다.
2: MBC 라디오 MBC 건축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박람회

0: 대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촬영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2: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 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0: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촬영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선물은 뭘까? 문자 미니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자, 김용화님이 손자가 3명이라 인당 10만 원씩 30만 원 나갔네요. 어린이날 전야라 선물 고르기도 힘들고 현금으로 줬어요. 저는 애들이 현금보다 트로트 콘서트 티켓 사줬으면 좋겠어요. 음흠. 거기 가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0: 야, 이것도 좋다.
1: 큰 효도죠.
0: 맞습니다.
1: 진짜 빛의 속도로 인터넷 티켓 열리자마자 이거는 진짜 보통 효도가 아닙니다.
0: 그렇지. 예? 단순히 콘서트 티켓 그 표값뿐만이 아니라 그거 진짜 티켓팅하는 것 자체가 네. 어려우니까 요거를 딱 우리
1: 계속 지키고 있어야 돼요.
0: 예, 자녀분들이 싹 또 손주까지 합쳐서 해주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1: 자녀보다는 손주가. 그렇죠. 손주가 해줘야 돼.
0: 오히려 손주들이 더 빠르게.
1: 그렇죠.
0: 이거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네. 과연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우리 가수들이 누군가, 가수가 누군가. 콘서트는 언제쯤 하나, 그 가수가. 이런 거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장수진님, 저희 엄마 아버지는 용돈, 그러니까 현금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냥 봉투에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휴지곽 속에 지폐를 돌돌 말아서 넣어두거나 치킨박스 속 돈으로 꽃다발 같은 돈다발도 드려봤고요. 쟁반에 돈 깔고 눈 가리고 뒤집개로 돈 푸는 게임도 해드렸어요. 아우 이제 또 뭘 해드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1: 이게 이벤트로 계속 가다 보면 좀 더 강도 높은 이벤트, 좀 더 감동, 뭐 감격의 이벤트, 뭐 놀라운 이벤트를 원하게 되니까.
0: 그러네요.
1: 진짜 아이디어를 계속. 이 뭔가 짜내셔야 되겠다.
0: 그러니까 어차피 현금은 드리는 건데 그냥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그럼 이번엔 낚시로 한번 해보세요. 요새 그 꼬맹이들 외에 자석놀이 낚시 있잖아요. 그렇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천 원짜리 이렇게 자석 붙여놓고 하나씩 이렇게 건지는 재미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1: 6252님, 저는 지금 어린이날 선물로 아기 베개 만들고 있어요.
0: 오.
1: 이것도 참 선물, 뜻깊은 선물이죠. 늘 베고 자는.
0: 그러게요. 그 애기가 몇 살일까요?
1: 베개 속은 뭘로 넣으실까요?
0: 참 신기하다. 베개를 직접 만들어서.
1: 예.
0: 예.
1: 편백나무 이렇게 자투레기 동그랗게 깎아서 베개 속 만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어렸을 땐 메밀

0: 메밀 겉껍데기로 했죠.
1: 네.
0: 그다음에 요새는 뭐 플라스틱으로들 많이 하시고 그러대요.
1: 그러네요.
0: 네.
1: 어린이날 선물로 베개.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1: 꿀잠 잘 수 있게. 김하정님, 저는 어린이날 선물.
0: 어버이날.
1: 어버이날 선물. 예, 매일 물 끓여 드시는 거 좋아하시지만 힘들어하셔서 정수기를 놔드렸더니 너무 편하시대요. 냉수도 콸콸, 뜨거운 물도 콸콸. 매월 관리 요금 결제도 제 계좌로 걸어놨답니다.
0: 아, 이거 좋죠. 네.
1: 그러네요.
0: 네.
1: 어, 정수기 편하죠, 진짜.
0: 요새는 렌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뭐 5년을 월 얼마씩 낸다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1: 그럼 또 중간중간 와서 관리도 해 주고 하니까. 아, 사용하기 편리하죠.
0: 4922님 동영상으로 편지를 생생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율동이 담긴 선물 좋아하시더라고요. 매번 매번 다시 볼 수 있어 더 좋으시대요. 그러네.
1: 네. 그러니까 나의 자녀의 모습도 좋지만 우리 손주들. 손주들의 재롱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1: 찍어서 보내주시면 참
0: 나도 좋네요. 만약 엄마가 살아계시다면 나는 휴대폰 그 저 넓고 좋은 화면으로 바꿔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손주, 증손주랑 이렇게 영상통화 너무 하고 싶어 하셨는데
1: 예.
0: 제 전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1: 아하.
0: 좀 불편해 하셨죠.
1: 요새는
0: 시원하게 바꿔드리면 되는데
1: 접었다가 펴면 시원한
0: 시원하게 화면 큰 거. 네.
1: 그렇군요. 8570님 얼마 전 딸과 쇼핑몰을 지나가는데 친정엄마의 스타일의 옷이 있더라고요. 딸과 한참을 보며 아유, 우리 할머니 좋아하시던 옷인데 하며 한참 봤어요. 딸아이가 그립다며 눈물 난다고 글썽이대요. 그 추억과 그리움, 시간은 늘 함께하네요.
0: 그러네요.
1: 해주셨습니다.
0: 네.
1: 우리 따님도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었는데 하고 기억할 정도로
0: 네.
1: 추억이 많이 쌓이셨군요.
0: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선물. 문자와 미니로 계속 알려주세요.
1: 네.
0: 김세환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

0: 나누고 있습니다.
1: 선물 관련해서 미리 사연을 보내신 분도 계세요. 경기도 파주시의 장영실님이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생일 선물 이런

0: 저는 주중에는 회사에서 주말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쉬는 날이 없습니다. 생일 일부러 회사에 월차를 신청하고 하루 푹 쉬어가는 걸로 제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죠. 7시 30분 아이들의 아침을 챙기고 8시에 학교를 보내고 밀린 잠이나 더 자자 하고 다시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아, 좋다. 이 여유. 그렇게 누워서 다시금 잠이 올락말락하는 그 순간 머리맡에 있던 폰에서 메시지 알람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아, 뭐야. 궁시렁대면서 폰을 보는 순간 엄마야, 세상에나, 남편이 송금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219만 원이나요.
1: 자기야, 생일 축하해. 푹 쉬고 있어.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0: 이런 메시지도 와 있었어요. 이어서 중학교 2학년 아들의 송금은 36만 5천 원.
1: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0: 넙죽절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보냈더라고요. 또 초등학교 6학년 딸은 27만 3,750원을 보내면서
2: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0: 라는 메시지와 커다란 꽃 그림이 그려진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아니 다들 무슨 돈들이 이렇게 많대? 순간 용돈을 줄여야 하나 이 생각부터 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저는 그게 무슨 돈인지 몰랐거든요. 저녁 밥상에서야 이 돈의 출처를 알고 격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죠. 저희 집은 맞벌이이긴 하지만 남편이 친구 잘못 만나 갚아야 할 빚이 생겨서 남편 월급은 빚으로 거의 다 나가는 상황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현실에 지쳐서 넋두리 하듯 우리는 왜 돈을 벌어도 벌어도 모이질 않고 내 나이 50살에 통장에 그래 돈 300만 원도 없냐. 사는 게 참 초라하네. 언제 나도 돈 좀 모으고 살 수 있으려나 한 적이 있었죠. 누뚱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몸은 힘들고 아이들은 한창 돈 들어갈 나이라서 그냥 조금 지쳐서 한 혼잣말 같은 넋두리였는데 아들과 딸 둘이서 그걸 듣고 엄마께 뭔가 힘을 주는 선물을 하자 합의를 봤답니다. 목표는 내년 엄마 생일엔 목돈 만들어드리기.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돈을 벌 방법은 없었고 곰곰이 며칠을 생각한 결과 아들은 한 달 용돈에서 매일 먹던 빵 한 개를 안 먹고 돈을 모았고 딸은 하교 후 학원까지 버스 타고 가던 길을 걸어 다니면서 750원씩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동참 여부를 물었는데 남편이
1: 그럼 아빠는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줄이면 하루에 6천 원을 모을 수 있어.
0: 그렇게 저 몰래 작전이 365일 동안 진행되어서 드디어 제 생일 짠 하고 송금이 이루어졌고 저는 그야말로 자다가 돈벼락을 맞은 겁니다. 순식간에 제 통장에 282만 8,750원이란 큰 돈이 쌓였습니다.
1: 그동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걸로 사. 엄마, 영화도 보고 친구 만나. 스테이크도 먹고 아울렛 가서 쇼핑도 하세요. 내년에 또 해드릴게요.
0: 아니야. 이제는 안 해도 돼. 이걸로 평생 충분해. 이제 빵도 먹고 너희들 걸어다니지 말고 당신도 커피 마셔요. 조금만 더 버티면 빚도 다 갚고 아이들도 크면 남편과 저도 여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주는 밝고 마음이 깊은 아이들과 제 고생을 알아주는 남편이 있는데 몸 힘든 거 잠깐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다른 통장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돈으로 먹고 놀고 하겠어요? 오히려 저 또한 적금을 붓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줄이자 하는 결심으로 4천 원씩 모을 거예요. 남편은 차가운 커피 대신 사무실에 있는 따뜻한 티백 차를 마시니 몸이 더 좋아졌다 하고 아들은 빵 끊으니 살 빠져 좋다고 합니다. 딸은 친구랑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니니까 학원 가는 길에 새 가게가 오픈한 것도 보이고 또 꽃이 피고 지고 단풍이 들고 떨어지고 눈 쌓이는 게 보여서 걸을만 하대요. 계속 걸어 다닐 거라고 합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0: 걸 보니 저축이 뭔지도 알게 되었다 하고 돈을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고도 하니 이 또한 아주 잘된 일 같아요. 저희 가족 잘 살고 있죠? 우리 아이들 참 장하죠? 당당히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 한번 도전해보시고 성공하셔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야, 이거야말로 정말 감동이네요. 그렇죠? 온
0: 세상에.
1: 가족이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것도 1년 전에 한 말인데 야, 장장 1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이거 정말 말이 쉽지. 이거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커피 한 잔 안 마시기.
0: 매일 빵 하나 안 사 먹고 매일 걸어다니고.
1: 걸어다녀서 그 버스 야. 요금 야, 그걸 저축해서
0: 대단하다.
1: 어우, 감동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네.
0: 게다가 아버지까지도 합쳐서 예. 아버지도 여기 동참하시죠 해가지고.
1: 근데 이 감동 받는 건 좋은데 그 엄마의 반응이 순간 왜 이렇게 돈들이 많아 용돈을 줄여야 되나 생각을 순간 하셨다는 것도
0: 알
1: 너무
0: 것 같아.
1: 재밌고.
0: 엄마 마음에.
1: 야, 근데 진짜.
0: 근데 정말. 여러분께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1번은 현찰, 2번은 뭐
1: 사랑과 정성이 담긴
0: 생각하면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어떤 물건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1번 플러스 2번 다 되네요. 그죠?
1: 그러니까 이 사연 그렇지, 속에서는 그죠?
0: 그렇지.
1: 현금이지만 그냥 현금이 아니었잖아요.
0: 현금과 동시에 1년 전 내가 나이 50이 넘도록 통장에
1: 300도 없네. 뭐 이런데.
0: 그 혼자 중얼거리는 얘기를 애들이 듣고 야. 얼마나 이쁜 마음이고 정말 그러게. 엄마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이게 매일매일 실천하지 않으면 이 돈이 모일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야, 보통
1: 이건 진짜
0: 아니다.
1: 최고의 선물이다.
0: 최고다 최고.
1: 그냥 현금이 아니다.
0: 네.
1: 자, 문자와 미니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현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두 배가량 많긴 한데요. 그냥 현금 아니고 이렇게 마음이 담긴 현금. 이벤트가 가미된 추억이 될 수 있는 현금을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아하, 그래요.
1: 예,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문자 속에서 그냥 아들내미들이 현금만 틱. 거기서 정말, 느껴지는
0: 계좌 이체 말고
1: 예, 예.
0: 또는 현금만 띡 던져놓고 뭐
1: 이거
0: 이런 거 말고
1: 네. 예. 정말 현금에도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현금
0: 그렇죠 그렇죠 정성희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생일날 저녁쯤에 갑자기 문자를 30통 넘게 받은 적 있어요. 고등학생 딸아이 친구들이 생신 축하드려요 라는 짧은 문자들을 보내주는데 기분이 참 좋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었어요.
1: 어머나.
0: 야, 딸이 아주 뭐 친구들이 든든하네.
1: 그러게요.
0: 왜냐하면 얘 우리 엄마 생일인데 너네들 문자 줄 수 있어? 했을 때 30명이 그래? 이러고 야. 문자를 보낸다는 건 그만큼 따님이 학급에서 인기가
1: 좋다는 얘기죠.
0: 네, 그렇죠.
1: 교우관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행복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선물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도 있기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685님이요. 예전에 남편이 선물이라고 포장 잘 된 상자를 주길래 뭐야 하면서 풀어봤는데 손톱 깎이를 답례품으로 받은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선물이라는 말 자체를 안 좋아하게 됐어요. 진짜 오다 주운 거네.
0: 진짜 거의. 오다 주셨어.
1: 어디 뭐 저기... 가가지고 답례품으로 받아온 걸 그걸 굳이 아내분 선물이라고 그걸 건넸어요.
0: 아니 포장이 잘 돼 있으니까 손톱깎이라고 생각 못했을지도 몰라요.
1: 아 그랬을래나.
0: 답례품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주니까 받아서 선물이야 그러고 아내한테 줬을 수도 있지.
1: 예.
0: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1: 그래요. 밖에서 받아온 거 그래도 아내분 생각해서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0: 여기 구기현 씨는 좀 다른 신선함이 있네.
1: 예.
0: 저는 배달앱 상품권이 좋아요. 주부인 저는 배달 상품권으로 반찬도 배달이 되니 그만한 게 없더라고요. 연휴에 밥상 차리기 힘들어요.
1: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배달에
0: 엄마의 식탁을 책임져 준다.
1: 상품권.
0: 근데 식구의 식탁이죠. 이렇게 되면.
1: 결국 그렇게 되는
0: 엄마가
1: 거죠.
0: 엄마가 준비하는 거지만 다 식구들이 먹고 사는 거지 뭐.
1: 네네.
0: 와.
1: 배달 상품권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0: 그러네요.
1: 네, 그런 그러네. 선물이죠.
0: 네.
1: 맞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배웠죠? 현금이 중요하지만 네, 사랑과 정성이 담겨야 된다.
0: 네.

0: 예. 자, 저희 광고 후에 행운번호 추첨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도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유통 골뱅이.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6: 훅 잤다.
5: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7: 우리 엄마 예쁜데?
8: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5: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9: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10: 온라인. 유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10: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5: 주방의 꽃 남양 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4: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4: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5: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4: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5: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4: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
15: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4: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5: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4: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1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지식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라디오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17: 자, 이제 200만 원 상당의 킹 매트리스 받으실 분들, 저희가 받으실 분 단 한 분 네. 행운 번호 추첨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바꿔볼까요? 제가 10의 자리를 한번 뽑아볼까요?
18: 네, 좋습니다.
17: 10의 자리부터 출발합니다. 10의 자리. 자, 10의 자리는 6번입니다.
18: 네, 그리고 제가 뽑지 않아도 지가 혼자 튀어나온 게 있어요. 2번입니다. 62번. 자, 오늘 행운의 숫자.
17: 62번.
18: 네. 자, 62번 보내주신 분께 전화를 드려보죠.
17: 자, 언제나 행운이 62 하면서 문자 주신 분 계신데요. 자, 전화를 받아주실지요?
18: 그러게.
17: 노래 좋아요.
18: 여보세요?
19: 연결이 되지 않아. 그리고 소리샘으로.
17: 지금 자. 통화가 안 되나 보다. 이거는 통화 거절 버튼이야.
18: 다시 한 번. 네, 여보세요?
17: 자, 다음 바이 분께 바이. 이제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성시대 출발 화이팅 하시면서 62번 비나이다 하신 분.
19: 연결이 되지 않아. 오늘 소리샘으로 연결.
17: 이걸, 진짜.
18: Good goodbye.
17: 아, good goodbye.
18: 세상에, 다시 한 번.
17: 자, 또 다른 분.
18: 오늘 62번 행운 번호 주신 분. 세 번째 도전입니다. 자. 이거야말로 진짜 행운이다.
17: 자, 세 번째. 않습니까?
18: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시대입니다.
20: 네, 안녕하세요.
17: 안녕하세요.
18: 행운 번호 몇 번 주셨을까요?
20: 62번입니다.
17: 62번 축하드립니다. 이야!
20: 감사합니다.
15: 어, 자, 킹 매트리스의 주인공이 되셨고요.
20: 네네.
15: 예, 어디 사신 누구세요?
20: 네, 저는 청주에 있는 봉경상이라고 합니다.
18: 네, 청주에. 근데요. 희한한 게요.
20: 네.
18: 오늘 행운의 주인공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이 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세
20: 그러니까요.
18: 번째 넘겨받으신 거니 참 이게 희한합니다.
15: 아니, 듣고 계셨나
20: 보다. 오늘 행운이 있나 봅니다.
18: 아, 그렇죠?
15: 예. 네. 라디오 함께하고 계셨나 봐요.
20: 네네, 항상 듣고 있습니다.
15: 아, 감사합니다.
18: 62번은 아,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일까요?
20: 아, 예, 1962년. 제 출생연도입니다.
15: 아, 유미년생이시구나.
18: 주민번호 시작하는 날 번호구나.
15: 네. 이야, 아주 네. 뜻깊은 네. 숫자로 당첨까지 되셨습니다.
20: 네. 예. 제가 이제 식당을 하고 있어서
18: 아, 네.
20: 요리 준비하면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15: 어, 어떤, 아, 네. 어떤 메뉴로 하십니까?
20: 저희는 그냥 백반이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순두콩.
18: 최고다.
15: 아, 최고다. 오히려 저...
20: 시래기 비빔밥.
18: 아우, 시래기 비빔밥 좋다. 아우. 아니, 어. 맛있는 메뉴만 얘기하시네. 김치찌개, 그러게요. 된장찌개, 순두부, 예, 예. 청국장. 아. 아우.
20: 오늘 점심은 그거로.
18: 네, 오늘 아, 점심은 그런 메뉴로 정해야겠습니다.
15: 좋습니다. 아유. 아, 저희 보내드린 매트리스로 꿀잠 주무시면서 예, 식당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0: 네. 감사합니다.
18: 네, 행운이 아, 함께 하시길
20: 네,
18: 빕니다.
20: 네.
18: 건강하시고요.
20: 네. 네, 감사합니다.
15: 예, 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18: 아, 진짜 좋다. 행운이셔, 이분은.
15: 그리고 세 번째까지 가는 야, 것도 처음인데.
18: 처음이죠.
15: 예.
18: 자, 오늘도 백인에게 묻습니다. 재밌었고요.
15: 네.
18: 참고하시기 바라고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린이 책은 뭘까요? 국내 한 대형 서점의 발표에 따르면 로제티 슈스탁의 그림책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말썽을 부릴 때나 심술을 부릴 때도 너를 사랑해. 책에 적힌 내용인데요. 어린이 책은 보통 부모가 골라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었던 말 역시 사랑해가 아니었을까 헤아려 봅니다. 어린 시절 우리도 들었을 소중한 고백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오?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0: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1시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 만약 어떤 형태로든 이 인도적인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그 방해에는 유감스럽지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측이 제안한 14개 항의 협상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종전 협상 국면에서 미국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산하 정보기구는 현지 시간 3일 성명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불가능한 군사작전 혹은 이란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9개 항의 종전 조건에 대한 역제안으로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전쟁 피해 배상,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상, 이란 주변 지역 철군,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중동 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주독 미군 철수와 자동차 관세 인상이라는 거센 후폭풍에 휘말린 독일 총리가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현지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이 양국 정상 간 갈등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해도 놀랄 만한 일은 아니며 보복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후보가 유세 중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에게 오빠라고 해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각각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밝혔고 하 후보도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하 후보와 함께 지원 유세를 하다가 만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라고 말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대상자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신규 가입자 2만 5천 명이 혜택을 받는데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입니다.

0: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0일까지 가능하고 결과는 8월 중에 발표됩니다. 행정안전부가 기후, 에너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합동 감찰반을 꾸려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계곡 내 불법시설 점검 실태와 원상 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 충북과 경북, 강원도 등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30mm, 충청권, 전북은 5에서 10mm, 광주, 전남, 경북, 제주도는 5mm 미만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른 16도입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MBC
1: 라디오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4: 내가 제천 중앙시장으로 가는 이유? 제천 종로약국이 있으니까.
3: 응? 아하! 제천 종로약국! 이젠 제천 종로약국 아셨죠?
4: 제천 중앙시장 복개청 제천 종로약국.
5: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문화센터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의 한복판인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달콤한 휴식을, 누군가는 가족들과 기분 좋은 나들이를 즐기고 계실 겁니다. 또 연휴와는 상관없이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문화센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이 시간만큼은 즐거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깜짝 과학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가볍게 퀴즈도 풀면서 선물도 챙겨가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보내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천체는 지구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온 단 하나의 자연위성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진 못하지만 태양빛을 반사해서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데요. 매일 겉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인류가 다시 이곳에 가기 위한 아르테미스 계획이 추진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천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정답은 한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정답자 중에 10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첫 곡은 김건모의 서울의 정답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2: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박스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박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박스부로 예방합니다.
4: 쾌박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0: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1: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한 깜짝 퀴즈, 과학 퀴즈 드렸죠. 노래 듣는 동안 많은 정답이 도착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7449님이요. 정답 달. 바쁘게 살다 보니 달을 쳐다본 지가 오래됐네요 라고 하셨어요. 요즘에 참 하늘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낭만을 꿈꾸고 또 별을 보면서 좋은 또 사색? 생각에 잠기곤 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하늘을 보는 시간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두 밤하늘 보면은 그래도 뭔가 따뜻한 그런 마음이 샘솟지 않으신가요? 예, 밤하늘 많이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낮에도 파란 하늘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49님이요. 정답 달. 말씀드렸죠. 5540님이요. 정답 달입니다. 모처럼 평일 휴가 한가하게 무계획으로 보내며 라디오 들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427님이요. 저는 오늘 평소처럼 일해요. 모두 파이팅해요. 정답 달입니다.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오늘 휴가를 내시거나 뭐 재량 휴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쉬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일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저도 지금 일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6161님이요.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정월 대보름이면 아버지와 달 구경 갔던 때가 그립네요. 정답 달 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대보름 하면은 달 보러 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설이죠. 설에 이제 지내고 한 보름 뒤에는 보름달이 뜬다고 해서 그걸 기다렸던 기억도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쥐불놀이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깡통에다가 이렇게 불 담아놓고 돌리고 이런 거 참 좋아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한강공원 이런 데 한번 가볼까요? 예. 아버지가 달 구경 갔던 때 저도 달 구경하면서 쥐불놀이도 하고 했던 민속놀이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랜만에 추억을 회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원님께서요.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방금 소개된 정답자 포함해서 총 10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퀴즈는 계속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영어로 문 이렇게 이것도 한 글자입니다라고 보내주신 분 계셔가지고 생각해봤는데 문은 MOON 네 글자이긴 하잖아요. 이럴 때 저는 한글의 좀 효율성 이런 거 느끼게 되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글자의 자음 모음 받침 이렇게 세 개의 음운을 같이 담고 있는 달이라는 단어가 더 예쁘고 좀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까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여러분 지금 어디서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 내일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여러분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뭐가 좋을까 하는 가벼운 고민부터 과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비결 알려주세요 하는 저에게 맞는 그런 귀여운 고민도 모두 환영입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더 듣죠.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듣겠습니다.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듣고 오셨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퀴즈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사연도 나누고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5326님이요. 저는 지금 경산에서 충주 갑니다. 경산이라고 하면 경북 경산이겠죠? 장거리 이동하시네요. 충주 소망 화물 식구들 힘내라고 화이팅 해주세요. 소망 화물 식구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7089님이요. 매월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점검하러 다닙니다. 1시간 거리에 있는 20여 개의 놀이터를 점검하는데 오늘은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네요. 내일이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점검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있구나라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되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5223님이요. 주말에 전 회사 동료들과 골프 치러 가요. 문득 드는 생각에 달에서 골프를 치게 된다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골프는 지구가 자전 또는 공전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야구는 좌완의 공이 더 빠르게 느껴진다잖아요. 알려주세요.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골프 재밌게 치시고요. 주말에. 문득 드는 생각, 달에서 골프를 치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대기도 없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공기 마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공이 이렇게 움푹움푹 패인 것들은 그 대기 마찰의 좀 저항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안 만들어도 멀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홀인원 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잘만 겨눈다면. 왜냐하면 멀리 날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지구가 자전 또는 공전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골프공 쳐가지고 날아가는 거리를 따지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향을 주긴 줍니다. 네, 회전, 이렇게 날아가는 방향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조금 도니까 직선으로 쳤더라도 조금 돌아있으면은 떨어지는 곳이 딱 직선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비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땅이 살짝 돌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향을 받긴 받는데 골프공 치는 거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짧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야구는 좌완의 공이 더 빠르게 느껴진다잖아요. 알려주세요. 이게 우완 타자의 경우에는 좌완의 공이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해요. 또 좌타자의 경우에는 우완의 공이 또 빠르게 느껴진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공이 오는 궤적이랑 또 뭐 떨어지는 그 손의 위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를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다르긴 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이 다 되셨을까요? 많이 이렇게 사연 보내주세요. 궁금한 것도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열심히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라디오 문화센터 가족을 위한 깜짝 퀴즈 두 번째 나갑니다. 이것은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원료로 흔히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원래는 액체 상태지만 가공을 거쳐서 우리가 쓰는 고체 형태의 플라스틱, 옷의 섬유, 비닐 등 일상의 거의 모든 제품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원료가 됩니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석유 수급 문제로 이것의 공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뉴스에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물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정답자 중에 10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정답 기다리는 동안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이찬원의 타타타 듣겠습니다.

0: 넘어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통화 전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1부 마지막에 두 번째 과학 퀴즈 드렸죠. 정답은 나프타입니다. 이게 원래 액체 상태인데 상용 제품으로 유통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운반을 위해서 정말 쌀 모양으로 이렇게 제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불리는데 진짜 쌀 모양이라고 해서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3875님이요. 정답 나프타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3220번 손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3220 운전하고 계시군요. 아, 감사합니다. 아, 손님들뿐만 아니라 기사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326님께서요. 라디오 처음 응모입니다. 정답 나프타. 당첨되면 다음에 또 응모할게요. 당첨되셨습니다. 다음에 또 사연 보내주세요. 5830님이요. 정답 나프타. 강릉 놀러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게요. 차 안에서 같이 퀴즈 푸니 재밌네요. 아, 재밌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지금은 이제 어떤 분께서 보내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신지 아버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가족분들 돌아가면서 하나씩 보내주세요. 놀러 재밌게 다녀오시고요. 2637님이요. 정답은 나프타. 병원 가는 중인데 부산 감천마을 지나는데 엄청 막혀요. 오늘 벌써 막히는군요. 놀러 가시는 분이 많으셔서 그럴까요? 근데 감천마을 쪽은 좀 막히는 곳이긴 합니다. 예, 엄청 막힌다고 하니까 게다가 병원 가시는 중인데 막히는 거 시원하게 뚫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려봅니다. 5081님이요. 정답 나프타라고 하셨는데 이거 인정해드릴게요. 네, 이것도 정답입니다. 지금 부모님이랑 집 근처에 나들이 가는 길에 라디오 듣고 신청합니다. 아빠가 답 알려줬어요 하셨습니다. 가서 엄마가 아침부터 싸주신 맛있는 김밥 샌드위치랑 과일 먹을 거예요. 내일 엄마 생신인데 뽑히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생신 선물로 저희가 뽑아드렸습니다. 생신 축하드리고요. 어머님 생신이 어린이날이시네요. 아, 계속해서 어린이의 마음으로 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생신 축하드리고요. 확실히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오늘도 휴일로 보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휴일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저랑 같이 일하면서도 이렇게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소개된 정답자 포함해서 총 10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510님이 또 문자 주셨네요. 맛있는 빵 만드는 파티쉐입니다. 6시 출근하면서부터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가득한 편지까지 듣고 퇴근하는 애청자입니다. 우와, 그럼 6시부터 라디오 시대 끝나면은 6시잖아요. 12시간을 계속 라디오를 들으시는 거예요. 혹시 채널을 안 바꾸시고

거의 표준 FM 계속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1님이요. 이삿짐 옮기로 새 집으로 가는 길인 신혼부부예요. 좋아하는 노래 듣고 퀴즈까지 나오니 기분이 좋아요. 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새 집으로 가시는 그 기분이 어떠실까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이렇게 새 집에 가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길이실 것 같은데 새로 가는 집에서 좋은 일, 행복한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날씨도 좋은데 기분 좋은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1510님, 1941님께도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 가족들을 위한 깜짝 과학 퀴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인물 퀴즈예요. 이 사람은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마다 늘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스타일 덕분에 락스타 CEO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이른바 치킨 회동을 가져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힌트 드려야죠. 세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정답자 중 10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왔습니다. 노래 선곡이 엄지용 PD가 힌트를 자꾸 주네요. 아까 나프타는 타타타를 들으셨고요. 이번 거는 우리가 마이클 잭슨을 잭슨 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답도 많이 왔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기다리고 있거든요. 많이 보내주세요. 뭐 아직 어린이날 선물 준비 못했는데 요즘 뭐가 유행인가요? 이런 거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런 고민들 보내주셔도 좋고 강릉 가고 있는데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알려주세요 하는 정보 공유 요청도 환영입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잭슨 황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아 이게 마이클 잭슨 노래를 들어서 정답은 젠슨 황입니다. 5391님이요. 정답 젠슨 황. 젠슨 황님 덕에 제 계좌는 붉은색. 아 엔비디아에다가 주식 투자하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언제 뺄지 막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쭉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아, 저는 뭐 주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 저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생각이에요. 6813님이요. 진천으로 나들이 가는 중인데 날씨는 화창하고 좋은데 꽃가루 많이 날리네요. 정답 젠승황입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요즘에 날씨 진짜 좋잖아요. 근데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재채기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재채기 때문에 조금 알레르기 약 먹고 있는데 알레르기 약 드시면 꽃가루 많이 날려도 좀 버틸만 하거든요. 화창한 날씨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젠슨황 275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페인트 칠하던 장갑 벗고 문자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일하시다가 이렇게 번거로우실 텐데 그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장갑까지 벗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3618님이요. 젠슨황. 오늘 텃밭에서 고추 모종 심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고추가 쑥쑥 자랄 듯합니다. 이야... 오늘 일하고 계시는 거네요. 라디오 들으시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덜 힘들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좋아서 고추가 쑥쑥 그리고 저희 라디오와 함께해서 고추가 라디오 듣고 또 쑥쑥 자랄 듯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바로 8451님이에요. 젠슨 황입니다. 소방설비 관련 프리랜서입니다. 오늘 김포 종로 관악 송파 현장 갑니다. 현재 김포 현장 끝내고 종로 가는 길인데 많이 막히네요 하셨습니다. 소방설비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뭐 점검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서울 시내 참 많이 막히는 모양인데 길 빨리 뚫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젠슨왕 하면은 그 치킨 떠오르잖아요. 땡땡치킨에서 그 테이블에 앉았던 그 자리를 대기표를 뽑고 대기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자리가 대기표 뽑아야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는지. 치킨은 아무튼 그 덕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소개된 분들께서 포함해서 저희가 10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좀 더 볼까요? 2005님께서요. 혼자 아차산 오르는 중인데 내려와서 점심 겸 두부에 막걸리 한 잔 하고 싶습니다. 근데 혼자라 아쉽네요. 그냥 집 가서 지인이 준 상추에 비빔밥 대신 하려고요 하셨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중이시잖아요. 내려오실 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저는 혼자라도 이 풍경을 즐기시면서 이 좋은 날씨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집에 가서 상추에 비빔밥 드셔도 좋겠지만요. 3888님은요. 고1 아들 어린이날 선물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할까요? 아 고1이라서 고민을 하시는 거군요. 저는 사실 30 넘은 다음에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님께 어린이날 선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고1 아들이면 선물은 무조건 좋지 않을까요? 주시고 뭔가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요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났습니다. 3888님과 2005님 두 분께도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 오늘은 가족들을 위한 깜짝 과학 퀴즈 보내드리고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는 4월 23일 방송에서 다뤄졌던 주제를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는 흔히 길을 찾을 때 GPS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GPS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나라가 운영하는 위성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인 위성을 기반으로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나라만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코리아의 K를 따서 만든 한국형 GPS.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또 힌트 드려야죠. 알파벳으로 세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정답자 중에 10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기다리는 동안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K-POP의 젊음입니다. 매년 2도 양민산 화지 요일

K-POP의 젊음 듣고 왔습니다. 아, 깜짝 과학 퀴즈 정답은 바로 KPS였습니다. 4월 23일에 김대관 박사와 함께 한 KPS 편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GPS, 우리의 KPS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기계장치들 특히 금융 시스템까지 서로 시간 정확히 맞춰야 해서 길 안내뿐이라 안내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시각 동기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KPS가 정답.

답이었습니다. 4806님께서는요. KPS 맞을까요? 질풍노도의 고1 새쌍둥이 미쳐버리겠다오. 이게 예, KPS는 일단 맞고요. 새쌍둥이 왜 미쳐버리실까요? 말썽을 많이 부리나 보죠. 질풍노도라고 하셨으니까. 미치지 마시고 함께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7917님이요. KPS입니다. 67세 남성인데 집사람 딸, 손녀 다 나가고 집에 아무도 없어서 청소 마치고 헬스장 운동 나왔습니다. 운동 중이에요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혼자 지내고 계시군요. 또 운동하면서 땀 흘리시고 또 말끔하게 머리도 또 몸도 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져셨으면 좋겠습니다. 9771님께서는요. 춘천에서 부산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 긴데 라디오 들으면서 지식 쌓으면서 정답 맞추기 너무 재밌어요. 정답 KPS. 라디오에 소개해 주길 아들이랑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아 바람이 이루어지셨습니다. 9771님. 예, 정답 맞추셨어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방금 소개된 네 분 포함해서 총 10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뒤에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1시간 동안 쭉 퀴즈 진행하고 있는데 제 이름 착각해서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디오문화센터 청취자분들을 위한 깜짝 퀴즈 긴급하게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정답자 3분 뽑아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 건데요.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평일 오전 11시 5분부터 12시까지 방송하고 있는 지금 이 방송 라디오 문화센터의 진행자인 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오승근 아니에요. 오승준 아닙니다. 오승은 아니에요. 정답 보내주실 것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정답 말씀드릴게요.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것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렛츠 트라이.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알아.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친구 밥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문화센터입니다. 아, 지금 이 방송의 진행자인 제 이름 문제로 드렸는데요. 여전히 오답이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태은, 오승은, 오승환, 오승칠, 오승윤, 오승운, 오성룡. 누굽니까 이분들. 9577님이요. 우리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오승은 화이팅. 9676님께서요. 오승후요. 나는 오늘도 안 될 수도. 소개되셨네요. 틀려서요. 오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뭐 일부러 그러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의문은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우리 문화센터 가족분들은 제 이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이름 정확하게 맞춰주신 세 분 발표하겠습니다. 4850님, 오승훈 MBC 대표 아나운서님이자 변호사님, 라디오 문화센터 날마다 지식싸움에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4758님이요, 정답 오승훈 아나운서입니다. 매일 주제가 특별나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4704님 오승훈입니다. PD수첩 재밌게 보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클론의 도시탈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저희 MBC 충북 청주 충주 AM방송은 현재 폐지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AM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MBC 라디오 방송 청주 107.1MHz, 충주 96.1MHz, 제천 94.7MHz, 단양 94.1MHz, 보은 옥천 영동 96.3MHz로 동일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MBC 충북 라디오 주조정실 청주 043-229-7221번, 충주 043-841-84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버튼.
1: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포로 그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2: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새 협상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중동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 구출 작전을 시작하겠다며 방해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 계획에 대해 이란은 휴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민간 선박 한 척이 또다시 피격을 당하는 등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1: 코스피가 장중 상승폭을 키우면서 사상 처음으로 6,800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140만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 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신경전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 민심 공략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UU. UU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9: 깜빡 말고 쾌팍시부.
8: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9: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8: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쟁과 관계가 없는 나라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들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자유작전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동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부터 중동 분쟁과 관련 없는 국가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0: 안내할 것이라고 SNS를 통해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새 작전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논의가 긍정적이라면서도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 이란 측과의 충돌 대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의 협상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안한 모든 것을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칸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제권 인정 등 14개항의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재확인한 겁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협상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며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춘 이란의 제안에 핵사안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언론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사면도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전시 총리로 오직 전쟁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사면 의견을 이스라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1: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 계획에 대해 이란은 휴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민간 선박 한 척이 또다시 피격을 당했습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의 통항을 돕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이란 고위 당국자가 휴전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 에브라임 아지지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SNS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떤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사적 충돌을 시사하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아지지 위원장은 또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망상적인 SNS 게시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또다시 드러난 가운데 해협에서 민간 선박이 또다시 피격을 당했습니다. 영국 국제해상무역기구는 중동 현지 시각 3일 밤 11시 40분쯤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 북쪽에서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의해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원들은 모두 무사하다는 선박 측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격된 선박이 어느 국적인지 이란 해안 사건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3: 노동절 연휴간 휴장했던 코스피가 오늘 개장하자마자 3% 넘게 급등하며 처음으로 6,800선을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9% 넘게 급등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4: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며 또다시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2.79% 오른 6,781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장중 가장 높았던 6,750포인트보다 약 30포인트 더 올라 하루 만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수는 계속 상승폭을 키워 6,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가 6,800을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상승장을 이끈 건 단연 반도체입니다. 8% 넘게 급등한 SK하이닉스는 140만 원까지 오르며 지난달 28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도 3% 넘게 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수급도 강하게 받쳐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렸고 개인은 그만큼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 발표로 현대차와 기아도 반사이익 기대에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 안팎 오르며 동반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10.4원 내린 1,472원으로 출발해 하락 안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더 강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간밤 미국 증시 역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AI 기대감 속에 이번 주 예정된 팔란티어와 AMD 등 실적 발표가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1: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를 내리는 것을 멈추고 올리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및 아세안플러스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머무르는 유 부총재는 현지 시각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재는 경제 성장률이 원래 예상한 2.0%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고 물가 상승률은 2.2%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3: 미국 연방준비제도 안에서 이란 전쟁 장기화가

0: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닐 카시카리 총재는 현지 시간 3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이란 전쟁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는 어렵다며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 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신경전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 민심 공략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부터 이틀째 부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하정우 부산 북구갑 후보와 함께 경남 지역 시민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선거에 악영향이 갈까 어제 구포시장에서 이른바 오빠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다시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3: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 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2: 최고위에 동석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 해양수도를 강조했고 하정우 북구갑 후보 역시 부산 전성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폭력이자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호 후보의 폭행 전과, 김경수 후보의 드루킹 사건, 전재수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민주당 후보들이 연루된 사건들을 나열하며 범죄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도대체 왜 이런 범죄자들에게 지방 살림을 맡겨야 하는 겁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자 걸러내는 선거입니다.
2: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오빠 발언을 소환해 아동학대범이라고 공격했고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소 취소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비난하며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오늘 여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 조절을 제안한다며 대구를 비롯한 영남선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선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도 어제 당 지도부를 향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0: 청와대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을 추진 중인 여당을 향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관련 사안은 당이 알아서 해왔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상 최악의 공천, 뻔뻔한 윤 어게인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은 도로 윤 어게인 당을 선언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잔당이냐, 내란 본당이냐, 아니면 또다시 내란을 추진하려는 내란 추진당이냐고 물었습니다.
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 공천을 신청한 전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선거는 계엄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느낀다 하고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도 도움되고 우리 당에도 도움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도 정 전 비서실장을 공천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 김창민 영화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임모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씨 등은 김창민 감독을 살해하려 폭행했냐, 유족들에게 할 말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신문에 나온 김 감독 아버지 김상철 씨는

0: 가해자들이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가 정당한 판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1: 12.3 비상기업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0: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 질은 깨끗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수천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지사 지지 호소 게시물을 올린 충북도 대외협력관이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사 결과 대화방을 착각해 실수로 올렸다는 대외협력관의 해명을 받아들여 징계 요구 대신 엄중 경고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1일자로 의원 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단체 임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을 앞두고 별정직 5급 공무원에 임용된 대외협력관은 임기를 두 달도 못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읍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집안 유리창이 깨지면서 30대 남성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도시가스 개통 작업을 마친 뒤 가스레인지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충주시 호암동 호암지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남성으로 사람의 손이 보인다며 호암지를 지나던 시민이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의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원을 확인한 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단양군 영춘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10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인 60대 여성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SNS를 통해 확산 중인 영아 자가수유 제품과 관련해 사용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젖병을 고정해 아기 스스로 먹게 하는 이 제품은 영아가 스스로 젖병을 뗄 수 없는 특성상 분유가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을 일으킬 위험이 커 미국과 영국에서도 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반드시 보호자가 아기를 직접 안은 상태에서 호흡과 삼키는 정도로 확인하며 수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각연사 비로전이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1648년 중건된 비로전은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적 특징을 일부 간직하는 등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번 지정 예고로 각연사는 기존 보물들과 함께 모두 4건의 보물을 보유하게 되며 오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정원박람회가 오는 7일부터 나흘 동안 청주 오송 생명누리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주제의 정원 전시와 함께 43개 정원산업체가 참여하는 정원산업전, 정원콘퍼런스 등으로 꾸며집니다. 또 박람회 기간 잔디광장 일원에서는 다채로운 무대 공연과 씨앗폭탄 던지기, 가든 워터밤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충청권 광역투어패스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랜드마크형과 테마패키지형 두 가지로 온라인 채널에서 구입한 뒤 충청권 관광지 관람 체험 시설 등을 정상가의 50% 수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북지역 현재 기온은 18도, 습도는 43%입니다. MBC 정오뉴스는 주식회사 유유제약, 삼성증권, 한국 MSD 캣박시브, 금호타이어, 환인제약, 한국노총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황주였습니다. MBC
3: 라디오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0: 자유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지난 주말에 도로가 꽉 막히고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였죠. 그런데도 왜 고생을 감수하며 여행과 나들이를 갈까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장소에선 감정의 휴식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몸을 쉬는 것만큼 중요한 게 감정의 휴식이고, 그러려면 맨날 있던 곳을 좀 벗어나서 생활 걱정을 잠시 멈춰야 한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동화처럼. 오늘도 좀 그렇게 가볼까요?

0: let the bass.
1: We're

어른이 아이를 위해 놀아준다가 아니라 같이 어린이가 돼서 놀아야 힘들지 않고 더 재밌다죠. 나도 한때 어린이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노래 김준선의 아라비안 나이트로 징검다리 연휴 속에 푹 들어간 월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좀 어떠셨나요? 뭔가 좀 힘드신 것도 많고 참 많은 분들이 이 긴 연휴를 제대로 만끽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오늘까지도 이제 출근하는데 차가 많이 막혔는데 와 곳곳에 이동하는데 아,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더 오래 걸렸다. 거의 누가 보면 지금 명절 가장 핫할 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5월이 또 가정의 달이고 지금 어린이날에 또 어버이날에 아 이번 주말에 다 껴서 우리 함께 시간 보내요 하는 분들 많아서 그런지 아 좀 바쁜 주말 그리고 또 좀 정신없는 주말 많이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장세정님께서 다들 연차 내고 저만 출근했어요. 올 말에 쉬어야 하는 날이 있어 출근했는데 혼자 있어 편하기도 하네요. 이어폰 안 끼고 볼륨 업하고 들으니 아주 나이스합니다. 우리 장세정님이 진정한 위너다. 예, 제대로 연차를 딱 안 썼고 나중에 조금 더 널널할 때 그때 여유를 더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8247님께서 연휴 맞이 본가 대구에 가기 위해 5월 1일 아침부터 서둘러 출발했는데 8시간 걸려 도착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차는 다 고속도로에 있는 줄 알았어요. 8시간 걸려 도착하자마자 막창 먹방을 시작으로 닭구이, 매운탕 등 엄청 먹고 있네요. 내일 서울로 출발해야 하는데 과연 몇 시간 걸릴지 벌써 걱정이네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새벽 출발해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예, 막 새벽 2, 3시 출발한다 해도 많이 걸리는데 아, 조심히 안전운전해서 조금 여유롭게 천천히 올라오는 것도 여행이다 생각하면서 오시길 바랄게요. 6481님께서 여기는 기계식 주차장 오늘은 차가 평소보다 적게 들어오네요. 어제 비바람이 불어 주차장 주위에 나뭇잎이 상당히 지저분했는데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깨끗이 청소하고 나니 오늘 하루가 끝난 기분이네요. 지금부터 2시까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손트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시까지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5245님께서 태진님 농구하다가 다쳤는데 좀 어떠세요? 네, 지금 우리 손트라 유튜브 아주 시원하게 열려있는데 다들 우리 팬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주말에 제가 촬영하고 있는 방송, 농구 방송 경기가 있었는데 네, 제가 발목 부상으로 잠시 좀 뭐 휴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 참 그때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막 그랬던 게 그냥 뛰지 못한다는 그 속상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에, 그리고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셨는데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했고 너무 걱정 끼친 건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으니 잘 제가 재활해서 조만간 또 좋은 모습으로 뵐게요. 아 그리고 뭐 궁금하시다면 검사를 받았지만 뭐 크게 다치진 않아서 너무 다행이고 네, 잘 걸어서 오늘도 출근 했습니다. 물론 조금씩 뒤뚱뒤뚱 거렸지만요. 자, 오늘 평소 월요일보다는 부담이 한결 덜한 월요일로 보내보시죠. 손타라에게 하고 싶은 얘기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신청곡까지 함께해서 보내세요. 우리 손트라 유튜브도 열려있는 거 말씀드렸죠. 들어와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보면서 즐길 여유가 되신다면

0: 함께해 주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빅토스, 하이퍼스, 한국 MSD 캐박시브, 환인제약,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신젠타코리아, 삼성증권, 성원에드피아, 휴온스글로벌, 도드람 한돈,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현대해상 화재보험, 열혈강호 온라인, 유니베라, 백조싱크, 정식품, 롯데렌터카, 한국세무사회, 주식회사 두드림 SNC,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이동골뱅이와 함께합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7: 손트라 월간 트롯5 투표가 지금 스타덤 어플에서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손트라에서 확인하세요.
8: 손트라 월간 트롯5 5월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플에서 진행되니까 이번 달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SNS나 메신저로 친구나 가족한테 실시간으로 지금 어디 가는 중이다, 누구랑 뭐 하고 있다, 어디 왔는데 되게 좋다, 이런 거 많이 올리고 알리고 뭐 혹은 내가 보려고 저장해두잖아요. 그걸 그냥 우리 손트라에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676님께서 띠동갑 차이 동생 어린이날 선물 사러 온 고딩입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생긴 게 싫었는데 이젠 동생 없으면 못 살아요. 동생아 어린이날 축하하고 행복해. 아, 근데 고등학생인데 동생이 띠동갑이면 거의 뭐 5살 정도 됐으려나. 아,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이젠 동생 없으면 못 살아요. 아, 아마 평생 그럴 겁니다. 얼마나 뭔가 아빠 같으면서 형일까요? 네, 우리 0841님께서 엄마 계시는 서산 동네에는 어버이날 행사가 많더라고요. 심심하실까봐 모시고 가서 맛있는 바지락 잔치국수 맛나게 즐기고 왔어요. 작년에는 엄마가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거 영상 찍어주러 왔었는데 올해도 또 와서 신나는 트로트에 열심히 박수치며 호응했네요. 서울 살다 보니 이런 기회가 자주 없었는데 자주 모시고 동네 행사 축제 많이 다녀야겠어요. 참 속상한 게 축제들이 매해마다 몇 프로씩 계속 줄고 있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그 축제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런 축제를 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콘서트를 열든 공연을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 콘서트를 열 수 있는 거다라는 게 진짜 정확히 그런 의미인데, 이런 지역 축제나 이런 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받는 동안 저희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7609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3세 반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한 전국의 어린이집 교사들 화이팅 한마디 해주세요. 노래는 진해성의 내 사랑 경하 신청합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는 동안 여러분들 주말에 뭐 하셨는지 어떤 일 있었는지 마음껏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노래 나갈게요. 진해성의 내 사랑 경아.

0: 진혜성의 내 사랑 경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손트라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1부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5223님께서 연휴 동안 5살 딸이랑 개미 키우기 상자 만들었어요. 어젯밤부터 새벽 아침까지 들락날락 엄청 하더라고요. 귀엽죠? 개미 잘 있나 보러 왔다고 하네요. 어린이날 선물도 미리 많이 받고 개미집도 생겼다며 행복해하는 다보마 사랑해. 저도 어렸을 때 이 개미집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거 잘못 방치했다가 그 개미들 나와서 우리 집 곳곳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우리 어머니 마음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못 키웠어요. 못 키웠는데 진짜 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땅 밑으로 들어가서 집을 만든다는 게. 그리고 진짜 여러분 개미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그 끊임없이 일하는 모습이 그 게으름 따위 없는 뭐든지 그 자기네들의 가족을 위해서 진짜 계속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게 아 참 대단합니다. 성강현님께서 자영업자인데요. 황금 연휴 매출이 쫙쫙 오릅니다. 경쟁업체가 쉬는 곳이 좀 있어서 꿀입니다. 이럴 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아서요. 손 들어들면서 열심히 장사하겠습니다. 이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곳곳에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좀 보충이 된 그리고 또 활성화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1년 내내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우리 손트라도 여러분들의 응원이 늘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우리 계속해서 2부에서도 함께 해요. 어디 가지 마세요.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0: 높은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매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5월엔 좀 더 시원하고 진하고 개운하고 향긋한 커피 보내드립니다. 지금 아마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아니면 지금 가족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5326님께서 80살 엄마랑 50대 딸이랑 염색하러 왔는데 서로 쳐다보고 웃고만 있네요. 기분이 묘합니다. 엄마가 니도 많이 늙었네 하시는데요. 미용실 원장님이 말 안 해도 모녀사인 줄 알겠대요. 걷는 모습이 똑같다고요. 앞으로 염색 같은 날 하기로 했습니다. 어우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뭐 그냥 생활하다 보면 뭐 어머니와 따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시간을 만들기가 힘든데 이렇게 어차피 염색할 거 같이 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차피 앉아서 그냥 잡지 보고 있느니 이야기하는 게 더 좋죠. 7285님께서 28살 딸하고 양평 외갓집 체험 프로그램 하러 왔어요. 제일 먼저 점심 먹고 쉬고 있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서 프로그램 하기도 전에 배가 불러서 졸리네요. 이 외갓집 체험 프로그램이 뭔가요? 그냥 계속 먹는 건가요? 그냥 말만 들어도 배부를 것 같긴 한데 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그 졸음은 제가 커피로 쫓아내 드릴게요. 2888님께서 저는 하우스에서 땀 흘리며 채소 작업해요. 쉬는 날 없이 일해요. 연휴에 딸 손자들이 와서 어버이날 미리 삼겹살 집에서 저녁 먹었어요. 휴가 나온 작은 손자 장훈이 군에 가서 살이 좀 쪘더라고요. 이게 군대가 참 신기한 게 아주 마른 유형의 친구들은 살 찌게 되고 예, 조금 이제 살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확 지방이 막 빠지기도 하고 딱 정확히 진짜 이 몸이 바뀌기까지 한 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아, 참 그때 거기 들어가서 좀 빼야 되나? 어떻게 좀 몸 좀 만들어야 되나? 우리 이지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초록빛 가득한 휴양님 왔어요. 창문 열어두고 철철철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 뾰로롱 뾰로롱 지저귀는 새소리 들으며 살갗으로 스치는 싱그럽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꿀잠 잤네요. 딱 일주일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곡 가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발 담그면 엄청 시원해서 예. 제가 가서 제 왼발을 좀 담궈야 될 것 같아요. 얼음찜질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거 방금 그 유튜브에 뭐 이런저런 글 봤지만 계속 농구하지 말라고 그만 다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돌파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선수가 발이 이렇게 제가 디뎌야 되는 자리에 발이 이렇게 훅 몸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또 발을 밟아서 이렇게 된 거지 제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하여튼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 5326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저는 지금 경산에서 원주로 화물 운송 중입니다. 기사님들에게 안전운전하시라고 힘내라고 화이팅 해주세요. 이문세의 옛사랑 했는데 우리 원주로 지금 화물 운

운송 중인 5326님 화이팅 하시고, 그 외에도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운송 중이신 많은 기사님들, 오늘 차 많이 막힐 것 같은데 그래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문세의 옛사랑 띄워드릴게요.

0: 아, 뭔가 추억에 잠기는 듯한 그런 노래였죠. 우리 8908님께서 후배들이랑 취나물 뜯으러 왔어요. 전뱀 무서워서 산속에 주차하고 손틀어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지요. 나물 캐러 간 후배들 빨리 오세요. 근데 같이 이렇게 가셨네요. 가셨는데 이제 또 이제 막상 산속에 들어가는 거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예, 무섭긴 무섭고요. 이거는 숙련된 자들이 같이 함께 동행해줘야지 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거. 우리 8908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2428님께서 손녀 3명이 올해 대학에 갔어요. 어버이날이라 겸사겸사 절 보러 왔네요. 같이 시간 보내며 학교 생활 얘기 다 해주니 너무 좋아요. 대학교에서 미팅도 들어오고, 과 미팅 등등 재미있다네요. 제가 조금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와,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미팅 얘기하고, 과 미팅, 이거 쉽지 않은데. 그만큼 친한 관계여서 그런가 봐요. 저도 요새는 또, 요새 대학교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네. 4114님께서 내일 어린이날 이쁜 손주 2명 선물 싣고 달려갔는데 고속도로 좀 밀리네요. 애들이 빨리 오라고 성화인데요. 아, 당연히 빨리 보고 싶겠죠. 절대 선물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4114님도 아마 이게 고속도로가 많이 안 밀려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약간 좀더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우리 6358님은 65세, 64세 총 8명이 주말에 담양 곡성 임실에 가서 일상 잊고 꽃과 사람 구경하고 왔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했는데 와, 총 8분이서 같이 이렇게 또 모임 삼아 나들이 삼아 함께 가셨군요. 이게 혼자 가면 되게 힘들 텐데 같이 이렇게 다니면 힘이 난답니다.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진짜 박수 보내드립니다. 우리 이채미님께서 엄마랑 부전시장 와서 옛날 과자 사고 칼국수집 왔어요. 옛날에 엄마가 생강전병이랑 계피향 나는 계피과자 드실 때 이해가 안 되었는데 제가 지금 그 과자들에 홀릭되어 있어요. 오늘 내일 집에서 엄마랑 영화 보면서 옛날 과자들 먹을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저희 아버지도 참그 뻥튀기 같은 거 이런 거뭐 견과류 이런 거 계속 드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왜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지만 저도 나중에 그렇게 먹고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잠시 광고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많이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트라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가득 채워보았습니다. 아니 우리 6579님께서 100일 된 손자 어린이날 용돈 줘야 하나요 하는데 굳이 줘야 될까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 용돈이 어디로 갔는지. 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 애기 양말이나 이런 거 선물해주면 뭐 그 아이는 기억 못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아이에게 선물이 된 거니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두 발로 걸을 때, 그때 줘도 되고, 그냥 뭐, 그거는 마음 편하게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5223님께서, 아, 목, 금, 토, 일, 4일 쉬다가 일하려니 힘드네요. 딸 다봄이 어린이집 슬리퍼를 안 보내서 하원하면 혼날 것 같아서 점심 라면으로 급히 때우고 가져다 주려고요. 얼집이라고 불러요? 얼집? 어린이집을 얼집이라고? 그것까지 줄여요? 그 줄일 게 뭐가 있다고? 아, 그래요? 어린이집을 얼집이라고 줄인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아, 근데 그 어린이집에서 그 신는 슬리퍼 있잖아요. 워낙 귀엽잖아요. 이게 지금도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 아, 뒤에다가 무조건 본인 이름 써야 돼요. 왜냐?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름 쓰고 몇 반이다 뭐 이런 것까지 써서 이렇게 보관하곤 하는데 아 우리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하시는 노래 베이로의 장모님 제가 띄워드릴 테니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우리 3, 4부에는 우리 왕자님이 오십니다. 행차하십니다. 네 우리 신유 씨와 또 재미와 재치 라이브가 가득할 예정. 뉴스 듣고 1시 5분에 같이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6: 평택코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코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가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은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충청북도와 함께합니다.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0: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를 내리는 것을 멈추고 올리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및 아세안 플러스 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머무는 유 부총재는 현지 시각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재는 경제성장률이 원래 예상한 2%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고 물가상승률은 2.2%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28일 열리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또는 특정 시점 이후 금리를 올릴 거라는 신호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상 최악의 공천, 뻔뻔한 윤 어게인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은 도로 윤 어게인 당을 선언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서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럴 바엔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고 꼬집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은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최고 존엄 넘버2라도 되고 싶은 겁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억지로 재판을 한번 없앨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반드시 재판을 재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 공천을 신청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우 후보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본인 스스로가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선거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는 계엄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느낀다 하고 자제하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도 도움되고 우리 당에도 도움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창민 영화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임모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씨 등은 김창민 감독을 살해하려 폭행했냐, 유족들에게 할 말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신문에 나온 김 감독 아버지 김상철 씨는 가해자들이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정당한 판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가 2안타 활약으로 팀의 연패 탈출을 도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혜성은 2회 주자 2, 3루 기회에서 적시타를 쳤고 선두 타자로 나선 5회엔 풀카운트 승부 끝에 내야 안타로 출루한 뒤 프리먼의 안타에 홈을 밟아 쐐기 득점도 올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동안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5: 라디오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6: 할머니!

0: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2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맛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게스트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선트라가 인정한 공식 트롯 프린스. 아, 우리 진정한 왕자님 신유 씨가 손트라에 행차했습니다. 지금부터 신유 씨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것들 보내셔도 좋고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훈훈한 이야기도 많지만 반대로 좀 의견이 엇갈리거나 얼굴 붉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부터 누가 잘못했나요? 가족, 친구, 동료 간의 정확한 판결이 필요한 분들, 이분이 해결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양파 사월에서 사왔는데 비싼 깐 양파 샀다고 혼났어요. 누가 잘못했나요? 아, 이거 어떻게 보면 배려거든요. 이거 직접 막 이렇게 손질해서 하느니, 아, 조금 더 가격을 주더라도 이걸로 사야 되겠다 해서 나름 배려심을 사왔는데, 아니, 내가 언제 깐 양파 사달라 그랬어? 어, 그냥 양파 사오라 그랬는데? 자, 과연 누가 잘못했을지 그 판결을 우리 왕자님께서 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사연 주시면 아주 냉철하게 판결해 드릴 테니 마음껏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 얼른 들어와 주세요. 그럼 잠시 후 신이 씨 모시고 돌아올게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뭐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것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5: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한번 치면 내리 닷새를 쉬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아주 황금처럼 귀한 분을 손트라에 매셨습니다. 우리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의 변우석 왕자님이 계신다면 우리 트롯계는 이 왕자님이 굳건히 왕좌를 지키고 있죠. 럭셔리 트로트의 창시자, 트롯의 품격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손트라 공식 트롯 프린스 신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아, 우리 또 왕자님께서 또 왕자라고 또 소개를 해주시고.
0: 아, 그럼 아예 또 왜 그러세요, 왕자님?
1: 아, 아주 뭐 아, 좋습니다.
0: 훈훈하네요, 훈훈합니다. 네. 아유,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황금 연휴거든요. 아, 그런 와중에 네.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지금 연휴입니까?
0: 아유,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내일이 또 휴일이니까. 아하. 저번 주 금요일이 또 휴일이었으니까 네. 지금 뭐 회사원분들에게는 연차 내서 아. 5일간에.
1: 오늘 아주 나를 잘
0: 잡았네요. 제대로 잡았습니다. 네. 네.
1: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네. 제가 몇 개월 만에 또 나왔죠?
0: 지난 5월에 네. 첫 초대석이었던 것 같은데
1: 거진 1년 만이죠.
0: 거진 진짜 네.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1: 1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 너무나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0: 네. 아니 정말 오시자마자 문자들이 벌써부터 쏟아지는데 5089님께서 저희 큰언니가 신희 씨 너무 좋아요. 점잖고 잘생겼다고 큰언니 옆에 있대요.
1: 아, 큰언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크신가요? 네.
0: 우리 2142님께서 네. 우리 언니가 신희 씨 노래를 참 좋아해서 내가 신희 씨 노래 많이 불러줬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니, 주로 언니들이 되게 좋아하는 가수네요.
1: 그렇죠. 이제 언니들이 네. 예, 되셨죠.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네.
0: 아유, 아니 근데 그 본인보다는 언니들이 있다는 게 그 언니들의 힘이 그만큼 큰 거예요. 영향력이. 야, 신유의 노래 들어봐야 돼. 이러면서 엄청 얘기를 했겠죠.
1: 대한민국은 언니들로 이루어집니다.
0: 아하, 역시 우리 언니들입니다.
1: 힘이 예, 막강하죠. 네. 네.
0: 아니, 그 와중에 또 이제 패션에 대해서 물어본데 9408님께서
1: 아, 신유 님은 옷을 너무 잘 입으세요. 옷은 직접 고르시는지요? 아니요. 아. 예, 주는 대로 입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저도 네. 뭐 사서 에서 많이 봤지만 형 워낙 옷을 잘 입고 그리고 패션이 그냥 약간 조금 남달라요. 본인만의 딱 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1: 예, 저는 편한 걸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0: 근데 그 편한 것 중에서 약간 누가 봐도 이제 꾸밈이 살짝 들어가 있다?
1: 꾸안꾸라 그러죠.
0: 예, 꾸안꾸. 예. 편하게 입고 나왔지만 예. 왠지 색깔이 좀 잘 맞네.
1: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그래도 좀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너무 안 꾸미면
0: 아 나를 좀 편함에서도 또 그렇죠. 그런 패션에 예, 따라간다.
1: 예, 좀 남다르다 예. 정도죠. 예.
0: 아 오늘 또 유독 또 3909님께서 신유 예. 가수님 화면으로 보니 조각미남이시네요.
1: 아, 조각을 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
0: 어떤 네, 조각인지.
1: 어떤 조각인지가.
0: 아 네. 심지어 오늘 저희가 리허설하는 도중에 네. 우리 제작진 분들이 아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잠깐만 그 랄라랜드의 라이언 고슬링 닮았다. 한국의 라이언 고슬링이
1: 그 혹시 그 제작진분들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도 나오고 혹시 그 제작진분들이 네. 이게 수법인가요? 이렇게 게스트 이렇게 나오면 뭔가 칭찬하고 뭔가 이렇게 뭐 예, 이게 뭐 약간 그런 건 아니죠?
0: 아니 확실히 외모 지상주의긴 해요.
1: 그렇죠.
0: 예, 약간 근데 이제 진짜 약간 팬심과 진짜 애정이 들어가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1: 그러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커피라도 하나 사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게 습관인가?
0: 아니 전혀 계획된 뭔가도 아니고 우러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1: 너무 감사한 일이죠. 라이언 고슬링이 세상에 웬 말입니까?
0: 이제부터 라이언 유슬링. 라이언 유슬링으로.
1: 감사합니다. 네.
0: 아니 근데 저희는 또 이제 무명전설에서 자주 보니까 저희의 각자의 그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또 장안의 화제로 그 최근에 준결승의 전설

0: 과 도전자 둘이 네. 함께 무대에 서는 그 미션이 있었어요.
1: 우리 함께 했죠.
0: 네. 네. 그때 성리 하루 씨와 니미어 니미시어를 열창했는데 네. 참 또 이 노래는 평소에 잘 안 부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1: 이 노래가요. 한 몇 년 전에 나온 노래예요. 네. 근데 이제 타이틀곡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수록곡으로 앨범 수록곡으로 네. 넣었던 곡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노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이 노래를 찾아가지고 네. 이 노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이번에 그 전설들과 함께하는 뭐 저도 함께 너무 감사하게 했지만 이게 너무 좋은 기회인 게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편집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네. 무명전설은 좀 남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뭐 경연 끝나서 1등 되고 뭐 하고 하면 아니면 탑7이 된 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시작이잖아요.
1: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이죠. 네. 네.
0: 그러다 보면 다양한 무대들 쓸 수밖에 없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미리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가능성을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또 손태진 씨는 또 워낙에 또 1등을 또 했었기 때문에 또 그 너무 잘 그 승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0: 아 네. 근데 이게 그만큼 뭐 그게 끝이 아니고 이분들한테는 그게 시작이니까 엄청난 경험이 됐겠다.
1: 그렇죠, 경험이죠. 네. 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0: 하지만 네. 이 무명전설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 둘 중에 한 명을 떨어뜨린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세상은 네. 이 살아가는 건 잔인한 겁니다.
0: 살아가는 것 자체가.
1: 예, 그렇게 네. 뭔가 그런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란 경쟁 속에서 네. 우리가 그 살아남는 것이고 네. 거기서 이겨낸 자들이 또 살아남는 것이고 예, 이게 인생이 아닐까 싶어. 이 경연 프로가 그 경연 인생의 자체가. 축소판이 아닌가.
0: 맞아요. 예, 지금도 지금도 개인적으로 또 경연을 또 인생의 경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뮤지컬 전국노래자랑에서 네. 또 시청 직원 민석 역할로 이번에 출연하게 되십니다. 네,
1: 정말 팔자에도 없는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 뮤지컬을 하면서 좀 많이 배워요. 네. 네, 정말 한번 뮤지컬 이 뮤지컬 작품을 하나 끝내고 나면 네.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제 자신의 뭔가 나사가 좀 풀렸다 싶으면 계속 뮤지컬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 정도로 그 뮤지컬의 매력이 참 크죠.
0: 아 근데 이 뮤지컬이라는 게 뭐 준비 과정도 그렇고 정말 힘들잖아요.
1: 한 두 달 네. 정도를 그냥 그 팀원들과 함께 하고 살아야 하는 네. 거니까.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네. 그렇게 안 하면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0: 그럼 다음에 뭐 이제 만약에 또 작품을 하겠다. 요새는 막 한 가수의 노래만 엮어서 뮤지컬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김광석의 노래를 만든 그날들 뭐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이런 거에도 좀 도전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1: 너무 좋죠. 너무 영광스럽고 네. 예, 너무 좋은 일들이죠.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네. 뭐 얼마나 좋겠어요.
0: 좋죠. 네. 사실 저는 그 또 뮤지컬 배우로서의 형의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1: 안 보는 게 좋아요.
0: 왜 안 보는 게?
1: 그냥 안 볼 건 안 보고 삽시다.
0: 아예. 그 약간의 그 이제 또 뮤지컬만의 그 색깔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완전 다른 사람 느낌일 것 같아서.
1: 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저는 네. 주크박스 뮤지컬이라 네. 제 노래도 하고요. 네. 그냥 일반 가요를 해요.
0: 그러니까 네. 그래도 그 이제 그런 무대에서 부를 때는 조금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1: 아니 똑같이 불러요.
0: 아 그러셨어요?
1: 다르게 안 부르고요. 그럼 정말 똑같이 불러요.
0: 거기다가 대사도 본인 스타일로.
1: 그렇죠. 아.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를 게 없어. 뭐 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게 없으니까.
0: 다른 건 없다. 네. 하지만 그래도 그 이제 연기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목소리 저희 오늘 첫 번째 라이브 또 준비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노래 가져와 주셨나요?
1: 저의 이제 신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라이브를 해보는 거예요. 손태진 네. 씨 라디오에서 네. 처음 라이브를 하는 거라서 이 노래는 사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불러놨던 노래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그 운전을 하면서 새벽에 가다가 네. 이 노래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됐는데 가사가 너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0: 아,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아 이제 이 노래를 내가 부를 나이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0: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아, 이 노래 홍보하고 싶다라고 제가 회사에 얘기해서 네. 오늘 첫 라이브 첫 방을 하는
1: 거예요. 아니 근데 제목부터 그 첫 라이브와 함께 이 초행. 네. 아, 제목이 초행이네요.
0: 그렇죠.
1: 네. 그러면 우선 저희가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 첫 라이브라고 합니다. 아, 이게 때로는 앨범을 준비하다 보면 그 전에 있었던 노래들 아직 부를 그 감성이 안 됐는데 생각할 때도 있는데 이제 부르고 싶어서 왔습니다. 신유의 초행.

0: 신유의 초행, 인생의 첫 라이브. 또 여기서 손트라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아, 정말 가사가 좋네요. 왜 이 노래를 또 지금 다시 또 부르고 싶은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부를 날들도 많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네. 참 뭔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네. 아, 내가 이거 녹음했을 때는 왜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없었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 이제 이런 가사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먹고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뭔가
0: 그런 감정들이
1: 예,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0: 우리 3072님께서 왜 지금은 부를 수 있을 거라고 하신지 알겠어요. 저도 50이 되어서야 인생이 행복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나이가 되었거든요. 노랫말이 참 좋네요 해주셨고, 8684님도
1: 네, 행복하게 사는 게 뭐 그렇게 힘든가요? 이 가사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자그마한 행복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0: 네, 우리 장세정님은요?
1: 점심으로 컵라면 먹고 있는데 노래 때문인지 왠지 서럽네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0: 맛있게 네.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일소일소 일로일로의 약간 조금 애절한 버전 같아요. 그런 삶의 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아, 그냥 그래 생각해보면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처음 갑자기 그냥 뭐 알고 아빠가 된 게 아니고 그것도 다 처음이었고
1: 그렇죠.
0: 다 모든 게 네. 처음이었잖아요.
1: 가사를 아주 역시 똑똑해요.
0: 아니, 그 초행길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 지금 아마 이 가사 듣고 초행길 운전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8431님께서 신유 씨 반가워요. 7시간 걸려서 친정 가는 길 휴게소에서 신유 씨의 시계바늘 테이프를 처음으로 샀던 기억이 나네요. 아유. 정말 좋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이야. 아니 그때도 참 뭐라 그럴까, 휴게소를 장악했다라고 할 정도로 네.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1: 그렇죠. 뭐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네. 또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0: 네. 네. 아니 우리 그 8853님도 7호선 5번 출구 언니예요. 너무 좋아요 했는데 역시 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아, 참 네. 우리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2008년에 데뷔해서 곧 2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트로트로 데뷔한 지는 이제 20주년이 다 돼가고요.
0: 네.
1: 네, 되게 감회가 새롭죠. 네. 네.
0: 아니, 그 외에도 그 전부터 막 활동도 하셨었잖아요.
1: 제가 이제 그 발라드 이제 드라마 OST로 데뷔를 했어요.
0: 네네.
1: 98년도에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이 가요계에는 처음 데뷔를 했었고
0: 네.
1: 벌써 한 그렇게 따지면 한 28년 정도 된 건가요?
0: 네. 네. 아, 근데 요새는 막 팬덤 문화도 있지만 사실상 원조 트로트 아이돌 수식어도 있는 게 풍선 응원 시작도 신유 씨가 트로트에서 처음이었다고. 아유,
1: 그런 얘기를 제 입으로 어떻게?
0: 아,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예, 네, 그렇답니다.
1: 예, 네. 맞습니다.
0: 지금은 이제 팬덤 응원 문화가 네. 익숙한데 네. 이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좀 달랐죠.
1: 그렇죠. 저희 그 트로트 쪽은 약간 비수기였죠.
0: 조금 비수기였는데 그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4부에서도 계속 깊은 얘기 나눌게요.
2: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4: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시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0: 기획부터 제작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그룹 채널 D. 검색창에 채널 D.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현미도 매일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데뷔 19년차 19년째 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기 집권 트롯 프린스 신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아니 뭐 시작 전에
1: 아니 20년차 맞죠?
2: 예, 그렇죠. 네. 시작 전에 우리 또 박현빈 씨 목소리 또 들으니까 네. 또 좋네요 오랜만에.
1: 갑자기 잠이 확 깨나요?
2: 예. 어디서 보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1: 그러니까요. 네. 아니 열심히 이제 또 정치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1: 아니 근데 오늘 라이브로 불렀던 초행도 너무 좋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 이제 지난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서 그런 의미에서 네. 코너 속 코너 들어갑니다. 신유의 초심 찾기.
2: 아하.
1: 예전 우리 뭐 지금 20년이면 뭐야?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터뷰, 얼마나 많은 무대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2: 그렇죠.
1: 근데 데뷔 초 인터뷰에서 본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2: 뭐 어떻게 맞춰요?
1: 그래서 재밌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건데 자 문제 1번은 이렇습니다. 2017년 10월 27일 노규민 기자님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삐리리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먼저니까요. 자 여기서 삐리리는 무엇일까요? 그 대신 제가 보기 있습니다.
2: 아, 예.
1: 1번 돈.
2: 어허.
1: 2번 사랑.
2: 어라.
1: 3번 성공.
2: 어허.
1: 자 땡땡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먼저니까요. 자 정답은요.
2: 그때 신인이었죠?
1: 신인이요.
2: 신인이었기 때문에 돈이었을 것 같아요.
1: 정답인가요? 아
2: 왜냐면 신인이었을 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뭔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1: 그 여유와 이런 게.
2: 그렇죠.
1: 근데 저는 뭐 성공, 아니 뭐 성공, 사랑, 돈, 뭐라고 했을까 했는데 자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 뭐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먼저니까요. 하자면 어떤 걸 넣을 수 있을까요? 이 보기 아니어도 됩니다. 뭐보다는 땡땡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먼저니까요.
2: 지금은 이제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돈보다는 노래다.
1: 그렇죠. 이제 또 노래를 부르면 돈이 들어오니까요.
2: 이제 알잖아요. 저희가 그런 생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1: 그런 건가요?
2: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예, 똑같죠.
1: 그래서 또 이제 다시 초행을 부르면서 그래 네. 다시 한번 걸어가 보자라는.
2: 그렇죠. 네.
1: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재밌네요 이거. 문제 2번. 다음은 2014년 8월 11일.
2: 오호.
1: 김하진 기자님과의 인터뷰예요.
2: 그 기자님들은 다 잘 계시겠죠?
1: 잘 계실 겁니다. 예. 저희가 진짜 찾고 해서 나왔는데
2: 음흠.
1: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능력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80%는 땡땡이죠. 자 신유의 성공을 이끈 80%는 오.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2: 보기 있어야 돼요.
1: 1번 주변의 도움이죠. 2번 나머지 80%는 하늘의 뜻이죠. 3번. 나머지 80%는 팬들의 응원이죠. 4번. 나머지 80%는 공복의 영양제.
2: 근데 요즘은 공복의 영양제 중요한 것 같아요.
1: 요즘은
2: 중요한 것 같아요.
1: 요즘은 다행히 그게 그때 당시에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 그렇죠. 그때는 네. 뭐가
1: 2014년은
2: 네.
1: 정말 나머지 이게 좀 완전 초기거든요. 완전 데뷔했을 때요.
2: 그러면 1번 주변 분들의 관심과 도움과 사랑.
1: 자,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2: 1번.
1: 아~
2: 자, 왜냐면 이게 팬분들.

0: 라고 좀 헷갈렸어요. 근데 완전 초기 때는 팬이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1: 아, 예. 역시 어떻게 보면 초심을 잃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저의 능력은 2026년입니다.
0: 2대8이라고? 아,
1: 저의 능력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네. 나머지 80%는 요새 뭔가요?
0: 아,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딱 20% 정도인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저를 만들어주시는 뭐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스태프들 네. 뭐 모든 분들이 저를 80%를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확실해요.
1: 아, 네. 그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요새는 노래를 이렇게 내도 이게 뭐 아무리 이렇게 막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이게 그 나머지 80% 어떤 다른 도움이 없으면
0: 아, 맞아요.
1: 예. 이게 잘 되기는 힘들죠. 그런 행운이 또 같이 따라야 된다.
0: 뭐든지 그 혼자 잘해서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아. 네, 주변에서 다 만들어주고 함께 해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손태진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제가 한 건 없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오늘 신인 씨께서 여기서 딱 초행 부르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초행 부르고 그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갔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됐냐 주변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0: 그리고 또 지금 라디오에서 얼만큼 틀어주느냐. 아. 안 틀어주겠지만은.
1: 아니요. 네. 지금 일단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네. 1800분, 1900분, 거의 2000분은 다 도와줄 겁니다. 아, 네. 자, 오늘 라이브로 불렀던 초행이 2021년 발표곡이었는데 그 당시 드라마 뉴 사랑과 전쟁 OST였어요. 네. 사랑과 전쟁 하면 예전에 부부클리닉, 막 사랑과 전쟁, 뭐 신구 선생님, 막 이런 것 뭐 떠오르는데 네네. 우리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각종 문제, 갈등, 고민의 해답, 돌파구 우리 신유 왕자님이 오늘 솔로몬 왕자가 되는 겁니다. 신구 말고 신유가 알려드립니다. 자, 판사봉 탕탕탕까지 나왔고요. 시작부터 우리가 사연을 받고 있었는데 누가 잘못했나요? 가족, 친구, 동료, 연인, 이웃 등등 애매한 갈등 상황 손트라 앞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신구 말고 신유 씨가 깔끔하게 마침표를 찍어드립니다. 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88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엄마랑 논쟁 중입니다. 어제 엄마랑 제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제 건 어제 먹었고 엄마 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엄마 아이스크림까지 먹어버려서 엄마 거 하나, 제 거 하나 이렇게 다시 사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엄마 몫은 한 개라고 주장했는데 엄마는 제가 아이스크림을 두 개 먹었으니 지금 사온 두 개는 모두 엄마 몫이라 우깁니다. 이 아이스크림 두 개 누구의 것이죠?
0: 네, 죄송한데 이걸 답을 내려야 됩니까?
1: 답을 내려야 됩니다.
0: 아, 내려야 돼요?
1: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0: 저는 어이가 없네요. 네.
1: 누가 어이가 없죠?
0: 아니, 그냥 사이좋게 그냥 하나씩 드시든지 네. 둘 중에 한 분이 싸워서 이겨서 두 개 다 드시든지
1: 예. 아, 이거 대해서 굳이 고민?
0: 네, 굳이 고민을,
1: 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발 우리가 두 개 샀어요.
0: 네.
1: 제가 제 거 하나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형 거까지 먹었어요.
0: 네.
1: 그래서 아, 형 거 먹었으니까 리필을 해놓은 거죠.
0: 그렇죠. 예, 그렇죠.
1: 근데 제 것도 사놨어요.
0: 예. 네.
1: 근데 이 두 개가 다 형 거예요? 아니면 제 거예요?
0: 아, 저 같으면 이제 하나씩 나눠 먹죠.
1: 네. 네. 오케이. 네. 이렇게 된 걸로. 네. 그러면 엄마는 하나만 먹는 걸로.
0: 그렇죠. 아니, 두 개 먹어봤자 당 올라와요. 살찌고. 예. 하나만 드세요.
1: 하나씩 나눠 먹어라. 지금 근데 따님은 지금 총 세 개를 먹는 거네요.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0: 네.
1: 자, 우리 이렇게 판결이 필요한 분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타월 세트 드릴게요. 아, 모처럼 이렇게 왔는데 지금 우리 라이브 할 때마다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세요. 이 노래를 여기에서 듣는다니 저도 참 좋아하는 신유의 줄리엣 라이브로 모실게요. 함께 들으시죠. 가자.
0: 댄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0: 안녕하세요, 신이님. 아, 신이오의 줄리엣이었습니다. 아,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고, 저도 그 한번 이 노래를 춤과 함께 부른 적이 있는데.
1: 어, 진짜요?
0: 아, 제가 발목만 괜찮았으면 제가 위에서 같이 이렇게 백댄서 역할을 했을 텐데.
1: 어, 언제 불렀어요? 언제?
0: 아, 좀 오래되긴 했어요. 예, 네, 우리 불타는 장미단이었는지.
1: 아, 그
0: 한일톨 그때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예. 아, 우리 1320님도 제가 줄리엣도 아닌데 신이님 노래에 심쿵합니다. 노래 듣는 이 순간은 그냥 제가 줄리엣 하겠습니다.
1: 줄리엣은 아니더라도 언니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0: 진짜 이러니까. 예.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예. 받죠. 예. 우리 0637님께서
1: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열심히 연습했던 추억이 생각나죠.
0: 오,
1: 남자친구한테 불러주려던 청춘이 그립네요.
0: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미오 이러면서.
1: 그렇죠. 뭐 아니면 이름을 넣어서.
0: 아,
1: 손태진 이러면서.
0: 좋다. 이거 완전 그 이거. 네. 약간 좀 유혹하기 위한 그런 노래네요.
1: 그렇죠.
0: 네, 1302님께서 신유님 댄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삐걱거리지만 하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네. 엄청나게 춤을 춰주셨습니다.
1: 예, 저도 사실 삐걱거리거든요.
0: 아, 아니 뭐. 네. 아니 우리 그거 봤잖아요. 아서르비아에서. 아, 기가 막힌 그 손동작과. 예. 그 허리. 와. 아,
1: 요즘에 왜 이렇게
0: 근질근질해요?
1: 예, 막 몸이 막 가만히 못 있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제 아니, 좀. 아, 젊었을 때나. 아하. 좀 움직이지.
0: 그렇죠. 이제. 아, 근데 또 이제 초행에서는 다행히.
1: 네.
0: 다행히 이렇게. 저. 자, 우리 지금부터 신구 말고 신유가 판결하고 필요하면 처벌도 내린다고 합니다.
1: 어허.
0: 누가 잘못했나요?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할게요. 우리 9267님께서
1: 올해 25주년 결혼 기념일이라 저희 가족 3명이 해외여행을 가는데요. 이번 어버이날 시댁 가족 모임에서 가서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전 굳이 하지 말자고 하는데 남편은 얘기해야 하지 않냐고 하네요.
0: 아, 잠깐만. 지금 어버이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예. 그 해외여행이 25주년 결혼 기념일이어서. 아, 근데 이거를 어버이날을 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1: 아, 가족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지.
0: 예.
1: 아니면 굳이 하지 말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하지 않냐고 하네요.
0: 네.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되게 참 애매한. 그러니까 어버이날 겸 해서 같이 가면 다 같이 갈 수도 있는데.
1: 네네네.
0: 이게 가족 모임으로.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저는 결혼 기념일이라 하면.
0: 네.
1: 저는 그냥 가족하고 가는 게. 예,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아, 얘기를 아예 안 한다. 아.
1: 예.
0: 오케이.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다.
1: 그렇죠. 모르는 게 진짜 약일 때가 많아요.
0: 네.
1: 네.
0: 그 대신 SNS는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 삭제하세요.
0: 우리 다음은 8308님께서 아내가 김밥 사오라고 해서 치즈김밥보다 참치김밥이 더욱 맛있을 것 같아서 참치김밥 사갔더니 치즈김밥 안 사왔다고 뭐라고 하네요.
1: 먹이지 마세요.
0: 아.
1: 네. 밥은.
0: 아,
1: 예.
0: 아, 먹이지 말라.
1: 예, 굶어야.
0: 아,
1: 돼요.
0: 아니, 아내분이 이렇게 사와달라고 했는데.
1: 네.
0: 아,
1: 네?
0: 그래. 아내분이 남편한테.
1: 네.
0: 김밥 좀 사와. 그래서 아내가.
1: 뭐 아내고 남편이고 토다는 건. 예.
0: 알겠습니다.
1: 예. 안 먹는 게 답입니다.
0: 그렇지. 네. 아, 만약에 김밥을 치즈김밥 꼭 사와 얘기했는데 참치를 사왔다.
1: 네.
0: 그러면 뭐라 해도 되죠?

0: 근데 사실 정답은 주는 대로 먹는 게 가장 네 좋은 거죠. 네. 사온 것부터가 우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렇죠. 네. 아, 갔다 온 것 자체가
0: 그렇죠.
1: 좋네요. 네. 아유, 화끈해요, 화끈해. 우리 6378님은 우리는 농사 부부인데요. 감자나 고추 수확해서 포장할 때 저는 보기 좋은 것을 위에다가 얹거든요.
0: 아 예.
1: 남편은 그냥 자연스럽게 막 담그고요.
0: 어허.
1: 근데 저한테 그런 속 보이는 짓 하지 마. 누가 옳을까요?
0: 저는 남편이 맞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네. 예, 뭔가 솔직한 것이 예,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지. 뭔가 안 좋은 건 밑에 깔고 좋은 것만 위에 깔면 그 굉장히 속보이는 거죠.
1: 네. 그럴 거면 그 밑에 안 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예. 다 팔아야 되는데.
0: 그렇다고 이제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워낙 이 A급을 위에다가 이렇게 딱 놓는 네. 것 같은데.
1: 아, 맞아, 맞아.
0: 예.
1: 우리 사과나 복숭아 살 때도.
0: 그렇죠.
1: 약간 좀 상태 되게 좋은 거는 예. 딱 따로 급을 나눠서 이렇게 해놓잖아요.
0: 광 나는 거는 위에다가 이렇게 딱 얹어놓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요즘은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먹어보면 맛으로 다 느낄 수 있으니까.
1: 네. 보이는 것보다 또 이제 맛이다.
0: 그렇죠.
1: 재밌네요. 네. 우리 8325님. 주말에 집 정리하다가 가방끈이 반쯤 떨어져 있는 오래된 낡은 가방이 있길래 재활용 봉투에 담았더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네요. 산에 갈 때마다 매는 가방인데 왜 남의 물건을 말도 없이 버리냐고. 누가 봐도 버릴만한 가방이었는데 말이죠.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누가 잘못한 겁니까?
0: 아하,
1: 혹시 물건들 잘 버리세요?
0: 저는 얼마 전에도 한 트럭 버렸어요.
1: 한 트럭. 네. 아, 그러면 약간 좀 막 오래됐다고 막 추억에 뭔가 젖어서 막 일부러 두고 막 이러진 않나 보네요.
0: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예, 추억을 생각할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현실이. 네. 예, 중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쁜데 무슨 추억을 예,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예.
1: 아 근데 이제 산에 갈 때마다 매는 가방인 걸 어떻게 보면 또 아내분도 아셨을 법한데 그거를
0: 근데 아내분이 오죽하면 버리셨겠어요.
1: 아.
0: 예. 이 남편이 그런 낡은 가방을 메고 가는 것이
1: 야.
0: 그 마음에 아프지 않으셨겠어요?
1: 아하. 그럼 누가 오랐나요?
0: 당연히 부인이 오랐고 아하. 부인이 또 좋은 가방을 또 하나 사 주셨겠죠.
1: 아, 거기까지가
0: 답인 거죠.
1: 거기까지 가. 아, 역시 네. 또 언니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0: 아마,
1: 있습니다.
0: 아마 몰래 선물하셨을 거예요.
1: 아하. 네. 근데 남편분은 아직 몰랐던 거예요. 예, 네, 그 전까지.
0: 네. 어,
1: 그냥 속상하기만 했고.
0: 이거 한번 사연 올려주세요. 선물 받았는지 그러니까. 안 받았는지.
1: 네. 우리 8009님께서는 고무장갑 주문해달랬더니 한 박스를 주문한 남편. 남편님, 고무는 오래되면 녹아요, 녹아. 지인들 다 나눔하고 몇 개만 뒀네요. 에휴, 부탁한 내 잘못인 거죠?
0: 네, 부탁한 게 잘못이죠.
1: 에이.
0: 네. 네, 맞습니다. 부탁을 안 하셨어야죠. 네, 이럴 줄 알았으면.
1: 그냥 본인이 그냥 사시는 게 마음 편하면 그게 제일 낫기도
0: 맞습니다.
1: 합니다.
0: 네.
1: 이게 참 신기한 게 한 세 명만 전달이 돼도 이게 첫 번째 정보가 완전 와해가 돼요.
0: 그렇죠.
1: 예를 들면 막 내가 야 저 친구 커피 진짜 잘 먹더라? 그럼 그 친구가 갑자기 야 저 친구 커피 중독이래? 그러면 야 저 친구 이제 뭐 카페인 때문에 뭐 병원 갔대 이렇게
0: 그렇죠.
1: 막 이상해지거든요.
0: 확 부풀려지잖아요.
1: 부풀려지잖아요.
0: 네.
1: 그래서 고무장갑 하나만 주문해줘. 한 박스가 되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말한 게 잘못이죠.
0: 말한 게 잘못이죠. 왜 말을 하세요? 그럴 줄 알면서. 이제 본인이 사세요.
1: 아 좋네요. 네. 우리 0488님께서 동생들이랑 저녁 식사하러 갔는데 웨이팅이 너무 많은 거예요.
0: 어허.
1: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제가 고집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바지락 칼국수 집에 갔는데
0: 네.
1: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근데 동생들이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언니가 가자고 해서 돈만 버렸다 라고. 아니 이게 제가 잘못한 걸까요?
0: 야 이거 애매하네요. 그죠?
1: 그렇죠. 이게 네. 오히려 웨이팅을 기다렸으면 맛집이니까
0: 네,
1: 그랬을 텐데 본인이 지금 인정을 했던 게 내가 좀 고집했다. 내가 기다리는 걸 싫어해서. 그래서 뭐 옆에 칼국수집이 있는데 너무 맛이 없었대요. 근데 본인한테 화를 냈다고.
0: 아유, 네.
1: 이거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참 진짜 이런 질문 가지고 답을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잘못한 거라고 하죠. 뭐.
1: 이거는 그냥 약간 네. 좀 그 뭐 약간 좀 뭐 밟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냥, 마침 진짜 그냥 아니 그냥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마침 그냥 그 식당이 내 입맛이랑 안 맞았던 것뿐이지.

0: 맛있었으면 야 역시 숨은 음식 아마 아니, 숨은 맛집 하나 찾았네 또 이랬을 거면서.
1: 아니 근데 바지락 칼국수가 맛있 없을 리가 왜 없는데요. 예.
0: 이 와중에 우리 구아름님께서 신혜님 네. 완전 티죠.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 쌍티예요. 그러니까 쌍 이제 우리 쌍 디귿 있듯이 쌍티 티가 두 개예요. 어 굵음 어, 이런 느낌.
1: 예, 아, 예 죄송합니다.
0: 네
1: 티예요.
0: 오늘, 우리 티유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티나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어머.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세금.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6: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5: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6: 고형량이 뭔데?
5: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6: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7: 유통 골뱅이.
8: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노래로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고 유머로 잇몸을 바싹 마르게 만드는 남자 트롯 프린스 신유 씨와 오늘 함께 했습니다. 아우, 정말 오늘 되게 짧았지만 네. 너무 너무 좋아하시네. 우리 7522님께서.
9: 아, 신유 님 판사하셔도 될 듯요. 거침없이 화끈한 판단이 멋져요.
8: 때로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뭐 배려할 수 있죠. 아, 배려해 주세요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네. 본인의 의견을 그냥 얘기해 달라 그러면 딱 시원하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9: 아, 그렇죠. 요새 덥잖아요. 더워지잖아요.
8: 그러니까요.
9: 시원하게 대답해야죠.
8: 우리 4590님께서는요.
9: 기공자 모습과 달리 판결은 상남자 스타일이네요.
8: 아, 예. 본인은 태토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애견남이라고 얘기하시나요?
9: 저는 완전 태토죠.
8: 아, 네. 역시.
9: 생긴 거는 라이온 고슬링이지만.
8: 네, 아, 고슬링도 뭐 태토라고 네, 할 수 있어요. 네. 네, 멋있어요. 아, 우리 6816님께서 또 오늘
9: 신유 씨 라이브 듣고 너무 좋아서 초행 줄리에타 플레이리스트에 넣었어요. 멋쟁이 오빠 항상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8: 오늘 또 라이브를 통해서 좋은 네. 노래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특히 이 초행 네. 이제 앞으로 또 많이 부르실 것 같은데
9: 예.
8: 참 오늘 하루도 초행이잖아요.
9: 그렇죠. 예. 참 이 노래에 뭔가 그 의미를 담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0: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부르고요.
1: 네네. 네,
0: 많이 홍보할 생각입니다.
1: 올해도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혹시 있으신가요?
0: 없습니다.
1: 그냥 네. 건강하게.
0: 건강하게 지금 하는 일
1: 네.
0: 그냥 열심히 하고
1: 네.
0: 그다음에 또 뭐 일본도 좀 왔다 갔다 할 것
1: 어허.
0: 같고요.
1: 네. 이제 일본 프린스까지 네. 차지하겠다.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우리 역시 또 손트라의 남자인 만큼 조만간 또 다음 스케줄 지금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0: 자, 1년 뒤에 봅시다.
1: 네,
0: 1년 뒤에 1년 만에 왔으니까요.
1: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2: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선을 넘어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0: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하고도와 신선이 머물던 삼천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2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을 추진 중인 여당을 향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0: 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특검 관련 사안은 당이 알아서 해왔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오늘 여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 조절을 제한한다며 대구를 비롯한 영남선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선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도 어제 당 지도부를 향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윤 어게인 논란이 된 재보궐선거 후보들에 대한 공천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박성훈 당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경기 하남갑의 이용 전 의원, 대구 달성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울산 남갑의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 7명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신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으로 안다.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가장 합리적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내란 특검에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궐선거 출마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윤리위가 오늘 열릴지는 그 부분은 윤리위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가 유세중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에게 오빠라고 해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각각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밝혔고 하 후보도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하 후보와 함께 지원 유세를 하다가 만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라고 말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들이 검찰 수사 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0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동안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1: 라디오.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2: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3: 할머니, 종로 5가예요.
4: 종로 5가?
3: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4: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5: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6: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박전영
1: 박경진의
0: 두시 마세.
2: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진이 진이 영 진이 박영진입니다.
2: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읍내에 있는 학교에 가려고 6시 첫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0: 코를 막고.
1: 아, 할아버지 데려와. 아, 진짜.
0: 이렇게 얘기하네요.
1: You grandpa very dirty.
0: 야, 너 진짜 누구 닮아서 그러니?
1: Dirty grandpa.
0: 아, 진짜인데. 진짜로 1년에 2번 목욕탕 갔는데. 아유. 아유, 아유.
2: 그래서 오늘 왕만두를 잡아라 주제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살았나 싶었지만 예전엔 진짜 그랬다.
0: 네?
2: 분명 우리가 그러고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에이 설마, 에이 설마 하고 안 믿을.
0: 예.
2: 예전에 우리가 살던 이야기들을 보내주세요.
0: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그러고 어떻게 살았나 싶지만 예전엔 진짜 그랬다라는 주제지만 그냥 나 때는 하고 생각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네.
0: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국어 사전이고 영어 사전이고 간에 전부 그냥 형 누나한테 물려받아가지고 막내한테 가져오면은 이름이 한 대여섯 개쯤 적혀 있었습니다. 형제들만 적혀 있는 건 또 양반이지요. 사촌형부터 내려오는 경우도 허다 있거든요.
2: 국어 사전에 자기 이름도 써놨나 보네. 그래도
0: 그 또 체크 있잖아요. 그 책 표지에 쓰잖아요 이름을. 그 아시죠? 책 표지.
2: 책 표지에다 쓰지.
0: 책 표지 말고 그 아 그 뭐야 그 책 책장 딱 덮어서 그 눌렸을 때 쓰는 그 이름 있잖아. 눌렸을 때.
2: 가로로. 이렇게 약간 그 책 갈피에다가
0: 책에다가
2: 갈피 이런.
0: 어. 이렇게 적으면. 그렇지. 두 번 쓸 수 있죠. 이 반대로 잡으면 또 이렇게 쓸 수 있고.
2: 아, 그래. 지금 전화기가 명령. 없어서 주인집 뛰어가서 전화 받고 그랬어요.
0: 아, 맞아. 제가 그랬어요.
3: 전화 받으세요.
2: 제가 전화 와가지고 받아요.
0: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2: 통화가 길어지면 주인집 아줌마가 눈치죠. 우리도 전화 올 때 있는데. 이런 거.
0: 그래요, 맞아요. 이런 일들이 많았어.
2: 이제는 아련해질 옛날 이야기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전에 진짜 그랬다. 여러 사연들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 중에 다섯 분께 고온방위 제거제 보내드리고요. 행운의 주인공 분께는 왕만두 세트를 쏴드립니다.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보내주시고요.
2: 5월 4일 월요일. 5월 4일이야.
0: 네.
2: 그럼 내일 5월 5일이야?
0: 어린이날이에요. 내일 또 빨간 날이죠. 어린이날 2부입니다.
1: 우리 집에는 어린이가 없다.
0: 2부에 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다섯 손가락
2: 풍선.

0: 무심한새 다섯 손가락 풍선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자, 왕만두를 잡아라. 오늘의 주제, 예전엔 진짜 그랬다. 빠밤.
0: 네.
1: 예전엔 정말로 인력을 한 장씩 써서 네. 비벼서 썼다. 빠밤.
0: 그렇습니다.
1: 신문지도 비비고 잡지도 비볐다.
0: 네.
1: 빠밤.
0: 저는 이제 새끼줄까지는 지푸라기까지는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1: 오이. 쓰지 않았어요?
0: 아예 안 썼습니다.
1: 아, 이상했고요. 아니 그러기 새끼줄을 한 줄로 이렇게 쭉 아니, 다리 높이에다가 이렇게 딱 양 끝으로 매달아 놓고 거기를 이렇게 싹 지나가면
0: 쓰진 않았어요.
1: 아 그래요? 아,
0: 예, 더 이상은
1: 아, 미안합니다. 예.
0: 이 시간에 저하고 늦점심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예, 더 이상의 얘기는 아껴주시고요.
1: 나는 예전에 진짜 그랬다. 아 예전에 또 뭐가
0: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살 때. 쥐들이랑 같이 살았죠. 그래서 천장에 이제 자려고 딱 누우면
1: 아 그렇지.
0: 단층인데도 불구하고 층간 소음 있잖아요. 단층인데 계속 뛰어다녀.
1: 옆 끝에서 저 끝까지
0: 뛰어다가
1: 그러면 진짜 아 여기서 절로 뛰는구나. 우리가 그거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어디인가 모르게 그 쥐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0: 있죠.
1: 그러니까 좁쌀처럼 이렇게. 야, 이 녀석들 여기다가 근데 또 웃긴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씩 쌓아 알죠?
0: 많이 있죠.
1: 아, 진짜?
0: 많이 있어요.
1: 아, 이 녀석도 진짜.
0: 그렇게 살았었고, 뭐, 우리 때 어렸을 때는.
1: 삼각자로 예전에 우리 천장에 찔렀다가 난리 났었잖아. 천장에 드르륵 해가지고 밑에서 삼각자로.
0: 쿵쿵.
1: 그때 옛날에 삼각자 엄청 큰 거 있었거든.
0: 쿵쿵 때리죠.
1: 확 찔렀더니.
0: 쿵쿵 때리고. 그랬었죠, 쿵쿵 때리고.
1: 야. 자, 오늘 주제 영진 씨가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0: 여러분들 얘기 함께 좀 보겠습니다.
1: 6118님. 네,
0: 83년생인데 잠자리 채를 직접 바느질을 해가지고 만들거나 나뭇가지에 거미줄을 돌돌 감아서 잠자리를 잡았어요. 양말 모가지를 잘라서 모래 넣고 바느질해서 재기차게 했어요.
1: 잠깐만요. 83년생이 이게 말이 돼요?
0: 공감돼요. 그럼
1: 83년생이 바느질 채를 직접 바느질해서 만들었다고요?
0: 83학번 아니세요?
1: 잠자리 채를?
0: 83학번. 저는 81년생인데 일단 잠자리채는 대나무대로 해놓고 채는 뭐 그 양파망 양파망
1: 그래 양파망 양파망으로 철사
0: 철사를 넣어서 깨서 이제 만들어서? 만든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양파망이 없으면 진짜 그 천들 있죠 천 못 쓰는 집에 못 쓰는 거 그 못 쓰는 천으로 이제 똑같이 이거 망은 아니고 이제 둥그렇게 철사 넣어서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대신에 그걸로 감
1: 만들었어요
0: 감을 땄지 그걸로
1: 아 감을 땄어요.
0: 응, 감을 땄었어요.
1: 아 그럼 감을 딸 감나무가 있었단 얘기네.
0: 감나무는 산에 있었고 저희 집 주인분께서 감나무를 심어서 감나무가 있었어요.
1: 야.
0: 그 저는 그 집 주인분이 그 전화하는 거 집 주인 댁에 전화 있어서 이국에 지금도 기억. 이국에 79 하나하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1: 이국에 79 네, 하나하나. 저희 걸면 뭐예요? 어떻게
0: 그럼 그 전 제 주인분이 받아서 바꾸죠. 영진대. 자 저기 뭐 저 어디 이 고모라는데 부산 고모래 그러면서 가서 전화 받고
1: 아
0: 그럼 빨리 끊어야 돼요 예.
1: 눈치 주니까
0: 근데 오는 거라서 크게 상관없는데 전화하는 거를 많이 못했죠 그럼 사정해서 전화해야 돼요 아 이제
1: 전화 동안
0: 아니 근데 어디 여기... 하실 거야 어디 아 부산에 부산 저 시외 전화
1: 1,000원을 준비했습니다
0: 그러면은 아, 빨리 해야 돼 아 나 전화 올 때 있어 이러면 빨리 해야 돼요
1: 1,000원어치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0: 에헤이 나 전화 올 때 있어
1: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0: 그리고 집주인 댁에 제사가 있잖아요
1: 예.
0: 그럼 저도 밤 12시까지 같이 앉아요
1: 왜? 같이 가철해요?
0: 제사하고 음식을

0: 저희 집한테 줬었어요.
1: 그럼 12시 제사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0: 그럼요.
2: 왜냐면 먹어야 되니까.
0: 딱 분위기 어 오늘 형 제사. 오늘 주인집 제사 가봐. 그럼 12시까지 안 자고 있어요.
1: 그러면
0: 문 바로 문이 발에 붙어 있거든요.
1: 그 12시에 줘.
0: 12시 주죠. 제사 끝나면. 이거야 뭐 좀 먹 좀 먹어봐 이러면서 좀 줬어요.
1: 야 너무 고맙네.
0: 그 밤에 밥 먹었죠.
1: 야
0: 예.
1: 남의 집 조상님 덕분에 예. 어린 영질이는 배를 채웠습니다.
0: 그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 밥이 그날 그 달에 먹는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에요.
1: 어쨌든 이런 얘기 보내주세요. 샤팔천일번 짧은 거는 50원 긴 거는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 되겠습니다. 기다리면서 두시면서 1, 2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합니다. 백조싱크
0: 저축은행 중앙회
1: 백년 화편
0: IS 동서
1: 우미건설
0: 열혈 강호 온라인
1: 청호 나이스
0: 미래의 새증권
1: 도드람 한돈
0: 한국세무사회
1: 브람스 안마의자
0: 삼성증권
1: 롯데렌터카
0: 성원 에드피아
1: 웰템
0: KB 국민은행
1: 슬림웨이 다이어트
0: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 데이팩
0: 감사합니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 밥알 찹쌀떡의 원조.
3: 백년화편.
2: 첨가물 없이 건강한.
3: 백년화편.
2: 30년 전통.
3: 백년화편.
2: 떡 선물 세트는.
3: 백년화편.
2: 1588-5678.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8: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9: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8: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0: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1: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 만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2: 아니, 이 선물을 주신다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저귀.
11: 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정말 센스 있습니다. 센스 있어요.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2: 5월은 가정의 달. 아, 부모님 보고 싶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 의자.
11: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선물. 순대 명가 정원식품에서 옛맛 시골 아줌의 모듬 순대.
12: 곰짱마, 곰팡이 너는 잡혔어. 곰팡이 긴급체포.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클리너.
11: 여기 좀 촉촉하게요. 탈모 케어의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토닉.
12: 나는 이렇게 용기가 없어. 용기를 내. 용기 있는 자가 이 선물을 가져가는 거야. 토마스풀에서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11: 용기를 내서 맛있게 먹어봐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2: 아, 구두. 아, 나도 구두 필요한데 나 구두 잃어버렸는데. 댄디 컬렉션 미신에서 구두 상품권.
11: 텀블러 텀블러. 구찌 발정물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12: 아, 최고가 상품 여기 있었구나.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1: 우리 5월에도 건강하게. 굿즈 파종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2: 날이 너무 좋아서 나들이 가는데 꼭 안전운전하세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0: 샵 8001번으로 당신은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지금 이제 왕만두를 튀기고 굽고 쪄먹게 될 것이다.
1: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행운을 저비용 고효율 본격 행제 코너
0: 왕만두를
1: 쳐봐라.

0: 왕만두를 잡아라. 오늘의 선물은 바로
1: 만두, 만두, 만두, 만두.
0: 왕만두를 잡아라.
2: 왕만두,
3: 왕.
2: 만두 중에 왕.
3: 왕만두.
2: 자, 오늘 주제 예전에 진짜 그랬어 입니다.
0: 예전에 진짜 어떻게 그랬는지 예. 옛날 이야기를 한번 아주 가열차게 해보겠습니다. 요즘 2119.
2: 네. 영진 씨 말이 맞아요. 그 제사밥 얻어 먹으려고 기다린 기억이 나네요. 그 돼지고기 꼬지가 너무 맛났지요.
0: 아.
2: 있다니까요. 꼬지. 저는 그 살전. 그 동그랑땡.
0: 살전.
2: 아. 너무 맛있지요.
0: 그 진짜 제삿날을 기다렸던 분들이 꽤 있네. 3162님. 저는 57년생인데 친구들 집 제사를 기다려서 그릇을 가지고 친구네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2: 아, 가야죠. 그때 가면은 과일도 있고 맛있는 게 많거든.
0: 야, 에, 당당하게 갈 수 있죠. 이거 음식 남으니까. 에. 옛날에는 진짜 보면 먹을 거 많이 줬어요. 옆 사람한테.
2: 아, 많이 줬죠. 그래서 어. 많이 했었어요.
0: 저는, 뭐 하면 옆집에 갖다 줬어요.
2: 저는 어렸을 때 제 친구, 초등학교 친구의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집에서 장을 치고.
0: 장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
2: 집에서 장을 치셔서. 육개장이나 이런 거를 그냥 거 집 마당에서
0: 그래서
2: 솥에다가 그냥 합니다. 거기서 3일 내내 제가 갔잖아요. 3일 내내.
0: 밥 먹으러?
2: 네.
0: 아, 괜찮네.
2: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0: 아니 뭐 철이 없어요. 어린애가 가서 밥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2: 그런 슬픈 감정보다 나의 배고픔을 달래려 그냥 갔었어요.
0: 저도 예전에 우리 동네 예식장이 있었는데 토요일에 가서 먹었어요. 제 친구랑.
2: 네. 그거는
0: 모르는데 가서
2: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모르는 사람은 안 돼. 아는 사람 집에 가야죠. 너무 철이 없었던 너무
0: 먹고 싶었어.
2: 예, 너무 철이 없었던
0: 떡도 있고
2: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가서. 예전에는 저희 집도 그랬지만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랬지만 누군지 잘 몰라요. 하객 그 문상객이 네. 그래도 그냥 밥 드시라고.
0: 그치.
2: 그때는 누가 와도 그냥
0: 그럼.
2: 와서 밥 먹이라고 그랬었어요.
0: 그럼 네. 기쁜 날인데
2: 옛날에는 그랬었어. 어.
0: 왜 쫓아낼 거예요?
2: 지금은
0: 초등학생 쫓아낼 거냐고.
2: 지금은
0: 배고픈데.
2: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다 와야죠. 두 그릇 먹잖아요. 두 그릇.
0: 두 그릇이 뭐야? 104번님.
2: 80년대 초반까지 형광등 하나로 방 두 개를 같이 사용했어요. 뭐 전기세는 아낄 수 있는데 단점은 끄면은 두 방 다 꺼지고 키면은 두 방 다 켜진다는 점.
0: 이거 뭐야? 문이 약간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2: 천장을 나눠서 그렇게 쓰시나 보다 그러면.
0: 네.
2: 가벽 같은 걸 세워가지고.
0: 아, 방을 두 개로 가벽은 세웠는데 천장은 있어. 천장은 같이 써.
2: 근데 이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어디 고시원 같은 데 가면 에어컨을 나눠 쓰는 집이 있어요.
0: 에어컨을 나눠
2: 쓰는 에어컨을 나눠 써요. 두 방이.
0: 어.
2: 예. 네, 그래서 그 둘이 합의를 봐야 돼요.
0: 이 방은 추운데 그러면
2: 24도 좀 정해 주세요. 아, 저 오늘 더워요. 이거를 합의를 봐요.
0: 아하.
2: 에어컨을 가벽으로 나눠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0: 예. 523구 님.
2: 화장실 갈 때 초성냥 들고 갔어요. 초에 그림자가 움직여가지고 놀다가 가끔 무서워서 변기에 빠질 뻔했어요.
0: 아, 이거 사실은 이제
2: 들고 다니죠,
0: 우리가 옛날보다 정전이 훨씬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게 된 거죠.
2: 예전에는 뭐
0: 저희 어렸을 때 정전 되게 금방 자주 됐었거든요. 정전 많이 됐잖아요.
2: 그럼요. 그냥
0: 그래서
2: 북하면 그냥
0: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초는 늘 집에 상비로 있었고 후레쉬. 후레쉬 있으면 또
2: 좀 괜찮아요.
0: 그 후레쉬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얼굴 밑에다가 해가지고 이거 무서운 것도 하고.
2: 후레쉬 있으면 조금 괜찮은 집이에요. 저는 진짜 초로 했고.
0: 예. 그래도 후레쉬도 많이 안 켰지. 배터리 단다고.
2: 초도
0: 초지.
2: 초도 가끔 저희 집에는 없어요. 그러면 내 눈을 좀 오래 감았다가 뜨면 이 적응시라고 해서 그 깜깜한 안에서 희미하게 이제 물건들이
0: 보여, 보여.
2: 보입니다.
0: 계속 어두운 데서 보고 계속 있으면
2: 계속 보고 있으면
0: 계속 보여. 계속
2: 보여요.
0: 보고 있으면. 아, 그렇게.
2: 그렇게 내 시력을 가지고.
0: 야, 대단한데 진짜.
2: 그렇게 있었어요.
0: 적응시.
2: 적응시가 있어요.
0: 아, 괜찮다.
2: 적응시.
0: 이것도 있어요. 저기 뭐야? 소림사 옛날에는 그렇게 권법이나 이런

0: 가르쳐주는 책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당랑권, 치권, 사권 이런 책이 있었다고. 근데 거기를 보면 그 팔방목이라고 있어. 그래서 앞을 보고 있지만 뒤를 보는 수련이 있단 말이야. 팔방목. 팔방을 보는 거야. 적응시 생각나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1: 잠자리도
0: 앞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양옆을 계속 봐야 돼. 앞을 보지만 양옆을 봐야 돼. 그런 훈련을 하면 옆을 볼 수 있어요.
1: 잠자리 같네요. 예. 또 옛날 얘기 볼까요? 대단합니다. 그 초능력 아니에요. 5170님은요. 아이고 요즘처럼 내비가 어디 있나. 예전에는 시골 갈 때 내비게이션 없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지도책을 보면서 갔지요.
0: 야 이거는
1: 무조건 필수.
0: 무조건 물어봐야
1: 필수,
0: 돼.
1: 필수 필수.
0: 근데 그 전국 지도. 요즘 좀 생각해보면
1: 이정표.
0: 옛날이라고 아이 성향에 계신 분들이 없었겠냐고. 당연히 수줍은 사람들도 많고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물어봤을까? 저는 진짜 잘 물어보거든요.
1: 전 지금도 잘 못 물어봐요.
0: 응?
1: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요. 길 찾는데. 네, 웬만하면 지금 자찰할 수 있는데. 많이 못 물어봤었죠.
0: 야,
1: 예전에 그랬습니다.
0: 그 차에 이 지도책은 늘 필수였어. 필수. 그리고 이게 몇 번 국도인지 봐야 된다고. 조수가 이것도 찾아야 돼.
1: 조수석에서
0: 이 사람 운전하고 이 사람 찾아야
1: 왼쪽,
0: 돼.
1: 왼쪽 왼쪽 빠져야 돼. 야, 오른쪽 오른쪽 그렇게.
0: 그게 다 있었는데.
1: 에, 전국 지도 있었죠. 전국 지도.
0: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 되겠습니다. 나 왕년에 이랬다. 왕년에 진짜 그 진짜 그랬다. 이런 내용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잠시만요.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11: 들어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호적등본, 종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10: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 왕만두를 잡아라. 오늘은요, 여러분들, 예전에 진짜 그랬어. 진짜야, 내 말 진짜라니까. 사연 받고 있습니다.
12: 그땐 그랬지.
10: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아이고 설마요, 설마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지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12: 9160님,
10: 새 학기 새 책 받으면 달력으로 겉을 싸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김을 굽고 들기름 바르고 소금도 뿌리고, 그 소금 뭉쳐 뿌리면 김 한 장이 너무 짜고 뭐 그랬지요.
12: 그렇지. 옆으로 김을 소금을 잘 던져야 되는 거야.
10: 잘 쳐야 돼.
12: 우리 엄마가 잘 던졌어. 아. 그러면서도 이렇게 소금 옆으로 좀 빠지면은 소금 아까운 생각도 좀 들고 그랬었는데.
10: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마트에서 많은 것들을 사 먹잖아요.
12: 그렇지.
10: 근데 그 당시에는
12: 김을 잘 먹었다고.
10: 누가 그걸 사 먹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고추장, 된장.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그거 사 먹는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12: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김을 그
10: 김

0: 장놈이 아닌 김이 있어요.
1: 알죠. 알죠.
0: 제일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네.
1: 그렇게 나온 포장김이.
0: 포장김이 내 어렸을 때 기억엔 네. 상놈이 아닌 김이 있는데.
1: 네, 있죠.
0: 그 김이 먼저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무슨 의미냐면 편리했어.
1: 도시락을
0: 들고 갈 수 있었어요. 편리했는데 네. 무슨 생각이 또 들었었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엄마가 쟁인 게 더 맛있었어.
1: 그 맛이 안 나.
0: 왜냐면 엄마는 더 기름도 많이 바르고 더 짜니까.
1: 기름 많이 발라줬어. 기름 많이 발라줬어.
0: 그리고 왠지 그 안에 실리카겔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뿌려 먹고 싶고. 근데 먹으면 안 되니까 네. 그걸 안 먹었는데 그걸 진짜 먹어보고 싶은 충동은 엄청 있었어요.
1: 그런 충동은 보통이면 잘 안 느껴지는데 왜냐면 그렇게 큼지막하게 써있거든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0: 그렇습니다.
1: 예,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어렸을 때 음식들,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마트에서 나오고.
0: 8972님이, 야, 지금 이 골로의 추억이 많이 오네요. 네. 근데 요거 사실 우리가 이제 풍로라고 써야 된대요. 네. 근데 사실 풍로도 지금 많이 안 쓰니까 아예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뭐 옛날에는 그거를 저희 어렸을 땐 골로라고 불렀어요.
1: 어른들은 네. 다 그렇게 불렀죠.
0: 이게. 약간 일본식 네. 발음이라 그런데 네. 표현이라 그런데 하여튼 74년생입니다. 8972님. 네.
1: 저는 74년생인데요.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0: 아이고야.
1: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골로에 밥을 해먹었습니다.
0: 아이고.
1: 지금은 추억이지만 아이고. 참 힘들던 세월이죠.
0: 8972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아주 그냥
1: 5학년
0: 잘했네. 잘 버티고 잘 견뎠네.
1: 얼마나 그냥 뛰어놀고 그냥 밖에서.
0: 아유 그럼 그때 밥을 했다는 거 아니야. 12살에 밥한 거예요.
1: 저도 이제
0: 뭐. 아이고 잘했네.
1: 9살 때부터 장하다. 연탄 갈고 밥도 할줄 알았고.
0: 아 연탄은 다 갈았죠. 그럼 사실 혼자서 그렇게 다간 것처럼 그래요.
1: 연탄 갈고 밥도.
0: 저는 연탄 불 꺼지면 네. 엄마가 준영아 연탄 불 꺼졌다 그러면 제가 폈어요.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부름의 개념. 누군가가 시켜서 한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0: 그러다가 네.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러다가 우리 집에 저기 뭐야 석유 보일러로 바꾼 거야.
1: 네.
0: 등유 등유.
1: 기름 보일러.
0: 와 얼마나 그게 좋든지. 근데 웃긴 건 말통으로 받아와야 돼 그거를. 그래가지고 더 힘들어.
1: 힘들죠. 힘들어요. 말통으로 받아.
0: 배달하면 배달비가 비싸니까 우리 집 담 넘어가면 주유소여가지고 가서 그 받아오라는 거 말통에다가. 더 싫어 막 그게.
1: 예전에는 또 저기 TV 같은 거 이런 거 수신료 다 직접 받으러 다니셨거든요.
0: 그러면 그렇게 TV 없다고
1: TV를
0: 엄마가 그 테레비전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아 우리 집 TV 안 본다고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귀신같이 찾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1: 그런 경우도
0: 있죠. 아, 네. 이거 근데 이거 누구나 다 한 번씩 있지 않았나요?
1: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0: 우리 이선택 국장님 있었어 이거?
1: 예전에.
0: TV 없었던 거? 집 숨겨봤어요? 그러면 전 국민이 TV를 숨겼다는 얘기 아니야?
1: 다는 아니고 네? 좀 힘드신 분들.
0: 아니 우리 엄마 숨겼어. 내가 네. 괜히.
1: 그러니까 TV를
0: 우리 엄마 이런 얘기를.
1: TV 대에 놓지 않고 구석에 박아놓고 담요로 덮어놨었어요. 그리고
0: 근데 그거를 잘
1: TV 대에는 가짜 TV가 있는데 보세요 우리 집 TV 안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틀어 안 나와. 그럼 그거 확인하고 안 나오시네. 안 나와요. 알겠어요. 나갔는데 안테나가 있잖아. 그럼 다시. 탁 급습하면은 어머나 이게 다 노를 까난 TV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좀 언성이 높아지지만 낼 수밖에 없었던 그때 1,500원인 것 때문에
0: 냈었던. 근데 왜 이렇게 TV를 없다 그랬을까 그때는 진짜
1: TV 돈 내니까.
0: 아 내가 그게 기억이 나. TV 없다 그런 게. 아 너무
1: 그러면 안 됐지만. 예.
0: 그래서 속으로 너무 봐요. TV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난 가족이니까 나도 TV 없는 척 연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딴 데를 보면서 우리 집은 TV가 없는데.
1: 참. 내는 게 바람직한 거니까요. 네, 내는 게 바람직한 거니까요. 그래 네. 그런 시절이 있었고 0540님이 시외 전화만 있는다고 아버지께서 열쇠로 전화기를 늘 잠가 놓으셨어요.
0: 아 대박!
1: TV도 잠가 놓으셨고요.
0: 아 이거 있었어요. 열쇠 저기 자물쇠로 잠가 놓는 거 있었어요.
1: 잠가 놓은 뚜껑이 있었죠. 다이얼 뚜껑이.
0: 우와.
1: 야 기억나네. 그러네. 야. 뚜껑이 있었어. 다이얼 뚜껑이.
0: 야
1: 못 쓰게 하려고
0: 전화 못 쓰게 하려고
1: 아 다이얼 뚜껑 있어
0: 대박이다 이거 야 까먹었던 잃어버렸던 건데 기억났어요 야
1: 예전 전화기는 그랬었죠 그 전화번호도 시외 전화번호도 다 동네마다 달라가지고 지금 통합됐지만
0: 전화기 앞에 요만하게 종이를 꼈다 넣었다 할 수 있어 거기서 그 집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용건만 간단히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요만한 종이 직사각형 종인데 거기에 우리 집 전화번호 써서 그 사이에다 딱 껴놓는 거야. 그 전화기 앞에. 그럼 이 전화기가 예. 몇 번이다. 이걸 알 수 있게.
1: 이 번호를 알려주는
0: 거야. 이게 참.
1: 그러네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0: 3429님.
1: 나 때는 집에 TV가 없어서 만화를 보려면 TV 있는 친구에게 잘 보여야 하고 깨끗이 씻고 가야 볼 수 있었다. 예, 이게 또
0: 강하다.
1: 들어가려면
0: 왜냐면 깨끗이 씻어야 집에 들어오게 해주니까.
1: 약간 그 친구들이 요즘 뭐 속된 말로 입뺀이라는 게 있거든요.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거기서 다 걸러내요. 야, 그렇지. 넌 통과. 너?
0: 너 들어와 안 돼.
1: 아, 너 안 돼. 너 우리 엄마가 아 약간 좀 그러던데.
0: 너 안 돼.
1: 너 발 내리... 봐봐 발. 우리는... 야 발. 아 야 너. 너 심한데?
0: 너 들어서 안 돼.
1: 어, 안 돼, 안 돼.
0: 우리는 이런 것도 있었어. 우리는 TV는 아니었고 비디오였어, 비디오.
1: 비디오지, 비디오.
0: 비디오를 걔네 집에 게타 로봇가 있다라서 비디오 보여준다라고 아...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1: 맞아.
0: 아, 나 아직도 기억나.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인가. 걔가 그 베란다에서 엉덩이로 이름을 썼어. 아... 들어올 수 있는 애를. 그래서.
1: 얘나 지금이나 장기 자랑은 해야 되네. 에. 저는 또 그 자존심이 있어서 안 들어갑니다.
0: 예?
1: 자존심이 있어서.
0: 아, 저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 가지고 그 집에 케찹을 몰래 먹었습니다. 맛있게.
1: 왜 자꾸 이렇게 몰래 뭘 많이 하세요? 비디오 보여줄게 하면 비디오만 보시면 되지. 왜 이렇게 몰래 그렇게 냉장고를 열고 아니, 케찹을 몰래.
0: 아니, 걔도 같이 먹었어요. 예.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분께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누구랄까? 이거 저기, 누구한테 걸까? 아,
1: 뭐 많은 분들 다 궁금하긴 한데 요요
0: 여기 예. 밥해 먹은 분 전화할까요? 예, 예. 예. 74년생 밥해 먹으신 분
1: 8972님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0: 전화를 받자마자 우리가 박수를
1: 이거 외에도 힘든 일이 많았을 하자. 거야.
0: 초등학교 학년부터 밥을 해 먹었다는 74년생
1: 받으셔야 왕만두
0: 받아요.
1: 갑니다.
0: 왕만두.
1: 자,
0: 쌀은 없지만 뭐 왕만두가 있어요.
1: 바쁘신 것 같은데요. 지금도 바쁘신 것 같아요.
0: 안돼. 그냥 내용으로만 하고 싶었던 거야.
1: 어? 두 시 맞습니다. 두시만세요.
0: 여보세요?
1: 받으셨어요.
0: 예, 두시만세요.
1: 야, 버서비터.
0: 두시만세.
1: 조금만 더 있으면 끊을 뻔했는데 받으셨습니다. 두시만세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예?
1: 본인 소개 좀.
0: 자기 소개 좀 해봐요.
2: 네. 저는 마장동에 사는 김은이라고 하는데요.
0: 그래요. 그 전화 올지 몰랐죠?
2: 네, 몰랐어요.
0: 잘했어요.
1: 은희님 마장동에서 지금 뭐 일하고 계세요?
2: 네.
0: 아, 그 전화 살짝 돼요? 한 5분 돼요?
2: 아, 예.
0: 잘했어요. 은희님, 아니 네. 문자를 딱 봤는데 8살 네. 때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2: 네네.
0: 근데 밥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해 먹었으니까 8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누가 해줬어요?
2: 아, 제가 엄마 돌아가시고 할머니 집에서 동생들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0: 아, 그때는 할머니가 근데, 밥을 해주시고.
1: 할머니가 좀 봐주시다가.
2: 아니, 할머니가 이제 밭일하러 나가시고 하면은. 예, 제가 건너에서 이렇게 밥을 해서 먹고 그랬어요.
1: 그때도 이제 할머니 댁에 갔어도 할머님이 이제 일하러 가시면. 네네. 저 동생들이랑 같이 밥 드시고.
2: 네네.
1: 본인이 그럼 맞이예요?
2: 아, 위로 오빠가 있는데.
0: 오빠는 밥 안 하지.
2: 오빠는 그 학교 졸업하고 또 일하러 이제
0: 아, 돈 벌러 갔어.
1: 돈 벌러 갔으니까.
0: 에, 에, 에. 아이고, 네.
1: 그 어린 나이에 그럼 밥도 하고 뭐 또 연탄도 갈고
0: 그렇지.
1: 뭐 빨래도 하고 그 얼음물 깨 가지고 빨래도 하시고.
0: 얼음물 안 깬 것 같은데.
1: 얼음물.
2: 네, 수도 그 펌프.
0: 수도 있어요. 펌프.
2: 아니요, 펌프. 네, 네.
0: 펌프 있는데 무슨 얼음을 깨서 거기다 여기 무슨 인도의 갠지스 강이에요. 강물을 깨 가지고 빨래를 하게.
1: 그 펌프도 마중물을 넣어야 되는데 얼면은 뜨거워.

0: 그 네. 우리 그때는 우리 때는 그 풍로에 불 네. 붙이는데 심지에 네. 그 성냥으로 붙이잖아요.
1: 맞아요.
2: 네네네 성냥 많이
0: 그 코를 네. 위로 살짝 들어가지고
1: 맞아 맞아.
0: 어? 그 심지
2: 맞아요.
0: 보이면 거기다가 불 붙이고 네. 살짝 내려서 좌우로 한번 흔들어주고 맞죠?
2: 네네네.
0: 왜냐면 이거
1: 불 조절해야 돼.
0: 맞아 맞아. 그 약간 그 생각나네.
1: 밥도
2: 그 완전히 시골이어가지고. 그 연탄불 아니었고 뭐. 그 아궁이 불 떼고 그랬어요.
1: 아 나무 떼셨구나 화목으로.
0: 어? 네. 야 그럼 그 뭐 풍로에다 밥해 먹을 때 그 석유는 누가 넣어줬어요? 자바라로.
2: 석유는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넣어놓고.
1: 아 그것까지는 네. 위험해.
0: 그랬구나.
1: 그것까지 하는 건 좀 위험하고.
0: 아유. 아니 그래가지고 그럼 초등학교 왕 때 밥을 할 줄 알았어요?
2: 옛날에는 저희 다 그렇게 했었어요. 네.
1: 어련히 다 한다고 생각했지.
2: 네.
0: 지금 그러면 어때? 그때 배운 솜씨로 지금 요리도 엄청 잘해요?
2: 아니요 요즘 안 해요.
1: 잘하셨어. 요즘에는 그래 하지 마요.
0: 밥만 네, 밥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요리 같은 거 잘 안 하고?
2: 네.
1: 그때 너무 많이 했어. 그때 너무 많이 하셨어.
0: 그 저기 계셨던 곳이 시골 어디였어요? 동네가?
2: 경상북도 안동이요.
0: 아 안동 사람이네.
1: 안동도 많이 춥지요. 많이 추워.
0: 그 안동 옆에서 기다리면은 안 오는 건지 오려는 건지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데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데.
1: 그러면 저기 서울은 어떻게 저기 안동에서 오신 거예요?
2: 아 학교 졸업하고.
0: 예, 돈 벌러? 돈 벌러?
2: 예예. 예.
1: 와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시고.
0: 여기서?
2: 네.
0: 여기서 예. 짝 만나고.
2: 네.
1: 아이고 잘했습니다. 고생하셨네 그래요. 예, 그 막 도시락도 싸갖고 다니고 그랬을 텐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네.
0: 은희님.
2: 네네.
0: 어쨌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게 있어서 지금 아주 행복하시죠?
2: 네네.
1: 괜찮으세요? 지금 뭐 많이 바쁘신가 봐요. 지금 뭐 손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0: 저희가 일단 왕만두를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만나서 반가웠고
2: 예.
0: 덕분에 풍로의 기억을 얻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예, 행복하세요.
0: 고맙습니다. 예. 자 보내드리면서 노래 요거 듣겠습니다. 이규대 이자람.
1: 내 이름
0: 예솔아
1: 이거구나.
0: 이 이자람님이 네. 그 유명한 이자람님입니다.
1: 어,
0: 뮤지컬 그 이자람님.
1: 그래요.
0: 예.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이때는 애였는데.

0: 뭐 갱지.
1: 물에 예. 어. 정부에서 주는 적이 있었어.
0: 질기 공책. 타고
1: 누런 공책이 있었어.
0: 하긴 그때 운동장 저 때만 해도 비 오잖아요. 그럼 운동장이 완전 굉장히 질퍽질퍽해가지고 배수가 안 되니까. 예, 그랬었어요 진짜.
1: 사실 생각해보면 운동장에 막 비 많이 오면 그 빗물이 고여 있잖아요.
0: 뻘이에요 뻘.
1: 거기 또 좋다고 그 발목 다 적시고 지나가던 애가 접니다.
0: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맨발로 많이 뛰어다니고 그랬었어요.
1: 8260님.
0: 상계동 살 때 화장실이 공동이었어요. 아하. 아침에 가면 줄 서서 기다리고 지금은 집에 화장실이 두 개씩이나 있으니까 성공했지 뭐.
1: 빅 성공.
0: 아, 이게 그러니까 아. 공동 화장실. 저도 저희 집이 어렸을 때 공동 화장실이 아니고 가구가 많잖아요. 저희 집이
1: 거기 같이
0: 하나,
1: 쓰는 화장실.
0: 집주인분 우리 집 이에 하나 둘 다섯 가구가 모여 살았어요.
1: 하나? 거기에 하나?
0: 화장실이
1: 하나?
0: 두 개.
1: 두 개?
0: 두 칸.
1: 우리 집은 우리 집. 우리 옆집. 어? 그래도 우리 집은 세 집이 하나다.
0: 아, 전 두 칸 있었어요. 두 칸. 잘 가야 돼요. 아. 시간 잘 맞춰야 돼요. 아, 아침 진짜. 아침 시간 때 거의 학교 가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되면은 아 이거 뭐 힘듭니다.
1: 아 힘들어요. 맞아요.
0: 예.
1: 그 누구라도 좀 오래라도 있으면 아주 힘들죠.
0: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1: 0540님 우연히 얻게 된 껌 한 개 하루 종일 씹다가 내일 씹으려고 벽에 붙여 놓으면 형이나 누나가 먼저 일어나 떼어 먹어서 엄청 울기도 했던 껌.
0: 아, 이거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1: 요건 아니었다.
0: 아니 네. 벽에 붙여 놓은 적은 있지만. 그거를 형이 대신 씹는 거예요.
1: 벽에 붙여놓았다는 건 두고 씹으려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0: 어, 붙여놨다가 씹은 적은 있어요.
1: 그러면 되게 딱딱한데. 날.
0: 딱딱하죠.
1: 물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붙여놨다 씹은 적은 있지만 그건 거의 실험이었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0: 씹다 보면 다시 물렁해지죠.
1: 아~
0: 다시 물렁해져요. 근데 그거를
1: 단물이 하나도 없는데?
0: 단물이 없지만 그냥 씹는 맛으로. 그래서 제가 턱이 지금 굉장히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1: 와~ 그러니까
0: 저작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고기를 먹을 일이 없으니. 껌으로 저작권을
1: 괜찮네.
0: 네, 저작권을
1: 6000님
0: 열차 안에 홍익회 이동 판매 카트에서 술 사서 마시고 담배도 피고 카세트로 음악도 크게 들면서 들으며 놀면서 다녔지요.
1: 그게 기억이 납니다.
0: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경우 없는데 예전에 진짜 그랬어요.
1: 제가 고1 때 기차에서 아. 기타를 쳤다니까요. 아. 제가 기억이 나요.
0: 그러니까 이거를 낭만으로 또 바라봐 주셨어요 어른들이.
1: 맞아.
0: 예, 주변에서 특히 저기 MT로 많이 가는 저 경춘선 타잖아요.
1: 어, 다 기타 쳐.
0: 그러면 그냥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 거기서 막 시끄럽게 막 노래 막 부르고 그래도
1: 노는 건가
0: 볼 때다 하고 어. 그냥 넘겨주고 그랬죠.
1: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 민원이지.
0: 바로 그냥.
1: 101호님.
0: 초등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서에 보면은 냉장고 있냐, 테레비 있냐, 칼라냐, 흑백이냐, 자가용 있냐, 전화 있냐 그러면서 손을 들었었지요.
1: 이것도 있고 아버지가 고졸이냐 중졸이냐 고, 다, 이것도 있어요.
0: 다 물어봤었어요. 어. 다 물어보고 직업도 예. 물어보고 그러니까 요즘같이 개인정보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이 없어. 아니 집에 있는 TV 개수라던가 방 개수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봤으니까.
1: TV 있는 걸 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개그 있었잖아요. 뭐 딱 보니까 TV 한 개 있고 어 나도 한 개 있는데? 나 저기 뭐 집에 뭐도 있어? 우리 집에도 뭐 있는데? 나도 이 집에 이것도 있는데? 우리 집에 이것도 있는데? 알고 보니 걔네들이 쌍둥이였어. 그 지들끼리 싸우는 거였어. 그런 개그 있었어요. 사이사팔님.
0: 전화기 시외전화 못하게 다이얼 0자에만
1: 채웠어요. 이거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0: 밑에 줄에.
1: 예예예. 예, 예.
0: 아, 그렇게 걸어놓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죠.
1: 2691님이 옛날에 마을에 전화기가 한 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마이크로 아이 거기 영진이네 전화 왔어요. 그럼 이제 거기 그때부터 뛰는 거야. 그때부터.
0: 그렇죠.
1: 예. 마을회관까지 한참 뛰어가서
0: 서울에서 전화 왔어. 그럼 막 뛰어갑니다. 막 반일하다가 논일하다가. 그래서 이제 헐레벌떡 전화 받으면은 엄마 용돈 붙여줘 이러면은 또 이제 힘들어지고 그렇죠.
1: 참. 5418님.
0: 지금은 연필도 쓰지 않고 수업을 한다지만 우리 때는 그 몽땅 연필을 볼펜 껍데기에 꽂아가지고 진짜 힘이 없어질 때까지 썼어요. 누가 잘 꽂았나 경쟁도 했던 것 같아요.
1: 야.
0: 그래요, 맞아.
1: 아니 근데 혹시 이렇게 써보셨어요 몽땅 연필?
0: 어, 몽땅 연필은 무조건 썼죠.
1: 근데 사실 볼펜에 몽땅 연필을 꽂은 게 아니라 그 색연필깍. 통 있죠.
0: 네.
1: 아니 색깔 있는 그 연 돌리는 거.
0: 아,
1: 그
0: 맞아,
1: 통에
0: 맞아,
1: 연필이
0: 맞아.
1: 싹 들어가요. 그래서
0: 그렇게. 그러네. 그 기억도 있고.
1: 왜냐면 볼펜 그 볼펜 이거는 작아.
0: 근데 그거 넣으려면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녹여요. 약간.
1: 아 그렇게 또 넣는다고?

0: 이규대 이재람 내 이름 듣고 왔습니다. 왕만두를 잡아라 예전엔 진짜 그랬다. 사연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1: 3675님입니다.
0: 65년생 초등학교 시절 운동장이 질척인다고 연탄재를 많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많이 가져가면 공책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요. 우리 할머니가 머리 위에 이구 지구 그냥 새끼줄로 묶고 그렇게 갖고 갔어요.
1: 그러면 저기 공책 줬나 보다. 근데 지금 65년생 주는 공책이면 공책이 노랄걸요. 에이,

0: 우겨가지고 쑤셔넣더라고.
1: 나는 그것도 좀 신기했고 옛날에 그 볼펜 뚜껑 있잖아요. 그걸로 여드름 짜는 형들. 아 신기했어요. 그걸로 어떻게 여드름
0: 많이 짜지? 짰어요. 많이 짰어요. 야. 네. 야 이런 분도 계시네요. 3231님은 삐라 주어가지고 파출소 갖다 주면 공책이랑 30cm 잡아뒀어요. 그게 이제 전단지죠.
1: 그렇죠. 네.
0: 불순 삐라. 전단지? 네. 불법 전단지?
1: 그 산에 가면 뭐 막 있었어요. 삐라. 그렇죠. 그래서 그거 주스러 간다고.
0: 그때는 그런 거 많았었어.
1: 왜냐면 할 일이 없어. 그런 걸 주스러 가야 그 하루가 끝나. 주서 와야 끝나. 약수터도 그냥 가는 거야. 왜냐면 물을 길러 와야 끝나. 그러면 괜히 마음속으로 야 내가 약수를 길러 왔다.
0: 그렇죠.
1: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약수가 어떤 물인지 담보가 안 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0: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지 네. 몰라.
1: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약수터에 가가지고 그 기다란 손잡이 있는 대로 다 물을 마시는데 지인은 깨끗하게 먹겠다고 꼭 손잡이 있는데 목에다가 입을 대고 먹는데 모든 사람이 목에다 입을 대고 먹어가지고
0: 거기가 제일 헐었어.
1: 그래가지고
0: 그래서 꼭 그렇게
1: 진짜
0: 아니 그 바가지 먹을 때 그 씹어 드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이빨 자국이 꼭 있어. 이빨 자국이
1: 왜 바가지를 씹어 먹어?
0: 그렇게 씹어 드시는 거야
1: 도대체. 진짜
0: 깨물어 드셔 그걸 꼭 그 부분을. 아이 참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1: 아 여러분들의 사연 덕분에 저희 둘만 굉장히 신났던 예, 예, 시간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 한 번밖에 못했네.
0: 아 시간이 지금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
1: 아이 감사합니다. 전화를 말씀 일단 듣고요.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세계.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성공 꿈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0: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도심하세요. 왕만두를 잡아라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3423님이요.
4: 저는 69년생입니다.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저희는 계곡물로 밥을 해먹었죠. 아하. 위에서는 물놀이를 하고 있었지요.
3: 그러니까 상류에서는 상류가 깨끗해야 되는데.
5: 근데 야, 그래도 예. 대단하다. 그 계곡물로 밥을 지어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깨끗했으면 그럴 얘기죠. 수 있었을까.
3: 예,
5: 야,
3: 예.
5: 진짜 대단하네.
3: 자, 그리고
5: 위에서 막 설거지도 하고 그랬을 걸요.
3: 그러니까요. 네. 저희 잠시 후 퀴즈쇼 끝까지 간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퀴즈를 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8001번 짧은 건 오시면 긴 건 100원 문자로 간단한 자기소개 보내주셔요.
5: 네, 퀴즈쇼 끝까지 간다 지금 도전하세요. 김유리 씨와 함께 퀴즈 풀겠습니다. 잠시만요, 문자 보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6: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행동요령입니다.
7: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8: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9: 어? 여긴 어디지?
7: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8: 다녀오겠습니다.
9: 어? 토끼다!
8: 길을
9: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7: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10: 집에 데려다 줄게.
8: 누구세요?
7: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9: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7: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8: 아빠!
9: 엄마!
11: MBC 라디오.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자, 따라해보세요.
15: 이카운트 ERP
16: 4만원
14: 회계관리
15: 이카운트 ERP
17: 4만원
14: 재고관리
15: 이카운트 ERP
14: 4만원 생산관리
15: 사업성공
17: 함께해요.
1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5: 이카운트
14: 가입비 부가세 별도.
18: 제24회 청원 생명살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한 대청호의 바람, 건강한 청원 생명살의 기운, 그리고 함께 달리는 감동까지 최고의 힐링 코스에 전국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km 이상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일본 기쿠치시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기회와 벽걸이 TV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니 서둘러 주세요.
19: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13: MBC 3시 뉴스입니다. 청주의 한 임신부가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부손까지 이상된 뒤 태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지역 응급분만 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 병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5명

0: 중 출산을 담당하는 산과 전문의가 2명뿐인 데다 현재는 한 명만 근무 중이어서 야간 휴일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지사 지지 호소 게시물을 올린 충북도 대외협력관이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사 결과 대화방을 착각해 실수로 올렸다는 대외협력관의 해명을 받아들여 징계 요구 대신 엄중 경고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1일자로 의원 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단체 임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을 앞두고 별정직 5급 공무원에 임용된 대외협력관은 임기를 두 달도 못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충주시 호암동 호암지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60대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사람의 손이 보인다며 호암지를 지나던 시민이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의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원을 확인한 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읍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집안 유리창이 깨지면서 30대 남성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도시가스 개통 작업을 마친 뒤 가스레인지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충청권 광역투어패스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랜드마크형과 테마 패키지형 두 가지로 온라인 채널에서 구입한 뒤 충청권 관광지, 관람 체험 시설 등을 정상가의 50% 수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은 지난해 시범 운용을 통해 광역투어패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이용 가맹점을 6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 중인 영화 자가수유 제품과 관련해 사용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서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탐구하는 작가 이다입니다. 어른들은 초보라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헬리니, 줄이니, 요리니 이런 말들을 쉽게 씁니다. 그런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린 나는 서툴러도 끝까지 해보려 했고 혼자서도 해냈다며 작게나마 우뚝 서고 싶어 했던 존재였어요. 어린이는 미숙함의 대명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 우리 어린이라는 이름만큼은 가볍게 빌려 쓰지 않기로 해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MBC
1: 라디오.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5: 라디오 좋아하세요? 그럼 두 번을 들어요.

0: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 3부문을 열었습니다.
1: 예. 지금 문자 게시판이 두만의 게시판이 딱 두 종류로 나뉘었어요. 야. 안녕하세요 퀴즈쇼 참여합니다 랑 시냇가에서 고무신을 물에 띄워서 배로 만들어 놀던 것이 생각나네요. 이 두 종류의 문자로 나뉘어져 있어요.
0: 이제 3, 4부는 퀴즈쇼를 해야 되는데요. 1, 2부에서 했던 왕만두를 잡아라. 나 때. 나 진짜 이랬었어. 우리 때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1: 이 얘기는 저희들이 또 조만간 요 또 특집으로 저 만들어서 또 추억 얘기를 그때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퀴즈쇼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퀴즈에 참여해 주세요.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나 퀴즈에 참여합니다. 라고 쓰시고 나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몇 살이고 남자고 여자고 하여튼 뭐 나는 이래서 이런 의지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0: 간단하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문자로 신청하세요.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0: 두시만세 3, 4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1: 시보레
0: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 중
1: 샤볼데이
0: 한얼 사이언스 타타타
1: 환인제약
0: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한국노총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정식품
1: 탄탄방수
0: 한국 MSD 캣박시브
1: 빅토스
0: 주식회사 본컴퍼니 감사합니다. 노래도 한 곡 들을게요.
2: 샤비엘
0: 스위티
3: You and I I think it was springtime when we first met.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 사이언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10: TBX 타고 상품권 타고.
9: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1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11: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2: TBX.
1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4: 파크로쉬 서울안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한순간도 귀를 뗄 수 없는 퀴즈 퍼레이드.
4: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의 대향이.
3: 스펙타클 다이나믹어 어메이징 퀴즈쇼.
4: 끝까지 간다.
3: 손을 땀을 쥐게 만드는 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을 보여주는 게임. 반전을 제가 몇 번 했을까요? 퀴즈쇼 끝까지 간다. 출발하죠.
4: 자, 오늘도 두시만세 공식 퀴즈 요정 김유리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5: 퀴즈였나요? 혹시 좀 전에 반전에 반전에 반전에 몇 번이었냐고.
6: 벌써 재밌지 않습니까? 좀 약간 늘
4: 시작부터.
6: 항상 일신하고 우일신하지 않습니까?
3: 넘어갑니다.
4: 네. 예.
3: 지난주에
5: 네.
3: 유독 음식물 쓰레기를 타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5: 그렇습니다.
6: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타겠다. 뭐 기재 말았는데요. 오늘도 그러면 네.
5: 오늘도 음식물 쓰레기 아니고요.
3: 아.
5: 음식물 쓰레기 분쇄 처리기죠.
4: 예. 요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5: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최종 상품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분쇄 처리기입니다.
3: 예!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분쇄 처리기.
4: 자,
3: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담당 PD가 네. 먹던 음식물 쓰레기를.
4: 75만 원 상당해요.
5: 많이 먹어야.
4: 그럼 얼마를 드셔야?
5: 그러니까요.
4: 음식물 쓰레기가 네. 75만
3: 원. 얼마를 남겨야 75만 원이야. 네, 네.
4: 자, 음식물 분쇄 처리기가 걸려 있는 퀴즈쇼입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5: 자, 끝까지 간다. 무작위로 연결된 청취자 두 분.

0: 딱 한 문제로 대결합니다. 지면 바로 전화 끊고요. 이기면 다음 대결까지 이어지는 방식인데요.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대결이 이어지고 끝내기 직전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분이 오늘의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1: 많이 맞으시면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퀴즈쇼 끝까지 간다. 우리 MBC의 간판 리포터 김유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대결을 출발해볼까요? 간판 리포터님.
0: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주쌤!
2: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예. 남양주에 사는 50살 김현정입니다. 남해 여행 갔다가 지금 대전으로 이동 중인데 대전 가는 길까지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 화이팅!
2: 화이팅! 화이팅!
1: 와, 남해 여행을 갔다가 네. 그러면 대전으로 이동 중이시는데 네. 누가 운전하고 있어요?
3: 남편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2: 예. 가족여행인가요?
3: 네, 가족여행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족여행 갔다 왔습니다.
2: 이제 주말부터 네. 쭉 이제 껴서 이렇게?
3: 네, 오늘이 3일째입니다.
1: 아, 그러면 얘기 좀 해줘요. 어디로 갔다가 네. 어떻게 여행한 거예요?
3: 지금 보성 가서 녹차 축제 보고 녹차밭을 보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1: 그다음에
3: 통영 가서 통영 닭지 먹고
2: 이거 차림상
3: 네, 예. 네, 우짜 한 그릇 먹고 지금 이제 대전 매운 김치 먹으러 갑니다.
2: 아, 대전에 저희가 네. 또 선물도 있는 그 김치 아니에요, 그게?
3: 그런가요? 그래도 저 선물로
1: 대전 선화동이죠.
0: 맞네요.
1: 아니 그래서 그럼 그런 다음에
0: 이제 어디로 가세요?
1: 어떻게 가실 거예요? 대전 간 다음에
3: 이제 목적지인 경기도로 갑니다.
2: 아, 대구로 남양주로.
3: 네.
1: 아니 경기도
3: 네.
1: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요? 네. 집에?
3: 네, 이제 오늘 저녁에 도착할 것 같은데 뭐 안 되면 하룻밤 또 중간에 가다 자야죠.
2: 야, 즉흥적이네.
0: 와, 좋네요. 이런 거 좋아요.
1: 그러면 저기 네. 어린이날에는 결국 집에서 자는 건가요? 애는?
3: 아니, 어린이날은 집에서 자야죠. 내일은
2: 학교로 가야 되니까. 또 수요일에
0: 수요일에 학교 가야 되니까
2: 오늘은 어떻게 뺀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3: 제가 휴가를 냈고 아이도 재량 휴일이어가지고요.
2: 재량 휴일이 있어요?
0: 사실 저희 아이들도 학교가 오늘 자율 휴업일이라서
3: 맞아요. 오늘 학교가
0: 쉬었어요. 네, 다 쉬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우리 딸 학교 안 갔구나.
0: 네, 그렇죠. 아마 그런 학교가 많은 것 같아요.
2: 나 때는 진짜 장마가 그렇게 와가지고 다리가 거의 넘치는데도 학교 갔었거든요.
1: 저번에 못 봤어요. 태풍 매민가 왔는데 가슴까지 물차는데 회사 가더라.
2: 학교 갔었어요.
1: 양복 입고 회사 걸어가더라.
0: 시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1: 지금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2: 아니, 그렇게까지 또 너무. 네?
0: 현정님 지금 아이는 몇 살이에요?
3: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0: 어머, 야. 그래도 착하다. 엄마랑 같이 여행도 가고.
1: 5학년까지 가니?
0: 5학년 가나요?
1: 5학년 가지.
3: 좋아해요.
0: 너무 좋아요.
1: 아이, 그럼. 네.
0: 아니, 어디가 그래서... 제일 좋았어요? 어디가 지금까지 중에?
3: 그 통영에 루지 탔는데 루지 너무 재밌게 타고 왔어요.
2: 내려오는 거.
1: 재밌어요.
3: 네, 맞아요.
2: 아, 그런 거 재밌죠. 익스트림하고 하면 재밌죠.
0: 맞아요.
1: 네, 어쨌든 오늘 저기 대전으로 가는 길에 또 엄청난 수확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정님, 자,
3: 네.
1: 화이팅.
3: 자, 화이팅.
1: 현정님과 함께 하실 분 또 만나주세요.
0: 자, 다음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주쌤.
4: 네. 네. 안녕하세요.
1: 네.
4: 저는 용인시에 사는 65세 박문수입니다. 지금은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네.
4: 내일 어린이날인데 제가 손주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린이날 맞이해서 용인 저희 집에 놀러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모습을 손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퀴즈 끝까지 간다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간다! 아자!
2: 아이팅! 우리 아명호사님이 도전해 주셨어요.
1: 어사 박문수 선생님이 도전합니다.
4: 아, 그렇습니다.
2: 우리 어사님께서 오셨어요.
1: 아니, 그래서 손주가 5명인데 좀 뭔가 해내는 모습을 손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쵸?
4: 아, 그렇습니다.
1: 예.
4: 네.
2: 근데 아이들이 이제 용인으로 오잖아요.
4: 네.
2: 좀 슬쩍 그 놀이공원을 조금 얘기하지 않나요?
1: 아니, 그리고 애들이 용인으로 그러게요. 올 때까지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기 지금 차가 엄청 막히지 않나요?
4: 아, 우리 다행히 우리 손주들이 다 서울에 살아서 이동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서울에서 용인 갈 때가 진짜 힘든 건데 그게 제가 이거 그날 엄청난 건데 이게 새벽 5시에 떠나야
2: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니 그 근처에 그 놀이공원 있으니까 거기 가자는 얘기는 안 해요 아이들이?
4: 아, 여기 오면 할아버지 집에 오면 여기 주변에 뭐 놀이 시설도 있고 굳이 그 놀이공원 가지 않아도 이거 여 근처에서 충분히 뭐 어린이 박물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충분히 그러면... 아이들 시간을 소요할 수 있습니다.
1: 그래도 놀이동산 가는 게 훨씬 재밌을 텐데.

0: 가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놀이.
1: 근데 5월 5일 날 우리가 이런 생각하거든.
2: 아니, 그렇게 사람 막히는데 뭐 사람 많은데 못 하나가 그러잖아요. 근데 5월 5일 날 가잖아. 그럼 진짜 재밌어. 왜냐면 다 축제.
3: 네, 5월 5일 같은 날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생이죠. 그렇죠,
2: 예. 아, 엄청 고생이지.
0: 우리 박문수님
2: 어린이 입장에서는 5월 5일 날 가는 게 진짜 재밌어.
0: 우리 문수님 그러면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뭐 좀 준비 좀 해놓으셨나요? 네. 용돈이나 뭐 선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3: 아, 그건 이미 오늘 아침에 전부 다섯 명 계좌로 다 쏴줬습니다.
4: 와, 아이고, 어? 계좌가 있어요?
1: 오늘 아침에 계좌로.
3: 계좌가 다 있습니다, 네.
2: 계좌로 쏴줬으니까 아이들이, 아, 그럼 더 이상 할아버지 댁에 갈 이유가 없어지는데, 이거.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3: 아, 그런데 이제 오면 제가 일단 돈은 계좌로 넣어주고, 네. 그 관련된 이게 장학 증서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증서를 또 나눠줍니다.
4: 아,
3: 네.
4: 야.
3: 그래서 이제 내일 오게 되면 증서 수여식을 합니다.
4: 아, 아,
0: 예.
2: 증서는 그냥 아빠가 대신 받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4: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율이 좋아야 그렇죠. 또 다음에 또 받으니까.
0: 그쵸, 그쵸. 예. 예. 어, 준비를 네. 많이 하셨네요, 우리 박준영
2: 그냥 놀이동산 가고 싶어!
4: 그런 아이는.
3: 네, 많이, 박준영님 많이 다녀오십시오. 네.
4: 준영 어린이가 그러죠, 준영 어린이가. 예.
3: 네, 네. 네. 네.
4: 박준영 씨,
2: 아니, 잘 궁금한 거 하나. 김유리 씨 5월 5일날 놀이동산 안 가봤어요?
0: 어, 저는 안 갑니다.
2: 어렸을 때?
0: 어렸을 때도 안 갔습니다.
2: 오,
0: 사람 많으면 안 좋아해가지고. 예.
4: 저는 그냥 동산에 가서 놀은 적은 있어요.
2: 놀이동산
0: 아, 놀이동산 아니라 놀이동산 동산.
4: 동산에 뒷동산. 올라서 놀이를 한 적은 많죠.
0: 아니에요.
4: 예. 자, 어쨌든 우리 현정님과 문수님
2: 나만 가봤구만. 5월 5일 날 니가 터진다고
4: 부러워 죽겠네요. 네. 부러워 죽겠어요.
2: 5월 5일 날 다 가봤다고.
4: 자, 두 분 서로 인사 나누실게요.
5: 안녕하세요.
2: 예.
3: 네, 반갑습니다.
2: 예.
5: 반갑습니다.
2: 우리 현정님은 그 뭐 하실 거예요?
5: 남해.
2: 남해. 오, 남해. 남해에서 왔으니까.
0: 남해.
2: 문수님, 어사 박문수님은 뭘로 하실 거예요?
3: 손주.
4: 손주. 손주. 남해와 손주 한번 외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3: 손주.
2: 네, 두 분 중 한 분만 함께 갑니다. 문제 주세요.
0: 75원 상당의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2: 빠밤.
0: 오늘의 첫 번째 문제. 헤어 토닉에 걸려 있습니다. 다음 속담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2: 이것 똥 해치듯.
4: 이것이 검어도 살은 희다.
2: 이것과 사촌.
4: 이것 날자 배 떨어진다.
5: 남해.
4: 손주. 남해가 조금 빨랐어요. 남해가.
0: 빨랐어요. 남해가
4: 조금 빨랐어요.
0: 남해 정답은요?
5: 까마귀가
4: 정답입니다.
2: 순발 역사입니다.
0: 자, 이렇게 되면 남양주의 김현정님이 헤어토닉을 가지고 네. 나가 계시고요. 아, 우리 어사 예. 박문수님은 어떡하죠?
2: 어사 박문수님은 네. 정말 아니 아셨어요.
4: 아셨어요.
2: 아셨는데 네. 사실 약간 속도에 대한 문제여가지고 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특별히 시작한 마패를 선물로
0: 아 어사시라서
2: 말 네 마리짜리입니다. 여기 가면은 말 네 마리를 줍니다.
4: 그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박문수님에게 아, 따로 선물을 저희가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 박문수님께는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문수님 예. 아 조금 아쉽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전해주십시오.
0: 손주들과 예. 즐거운 시간 예. 보내시고요.
2: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할아버지, 대단한 할아버지세요.
0: 맞아요.
2: 돈도 미리 보내고 증서도 수여하는.
4: 그럼요.
2: 그렇습니다.
4: 예. 이벤트가 있어요.
2: 현정님.
5: 네.
2: 어진 기분 어떠십니까?
5: 너무 떨리고 좋습니다.
2: 아, 어쨌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0: 네, 이거 속담 설명해드릴게요. 까마귀 똥 해치듯. 이건요, 일을 잘 못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아, 합니다.
2: 처음 들었어요.
0: 네. 그리고 까마귀가 검어도 살은 희다.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양만 보고 할 게 아니라는 뜻으로 아하, 이르는 말이고요. 그렇죠. 까마귀야 사촌. 손, 발이나 몸에 때가 너무 많이 껴서 시커멓고 더러운 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2: 우리 어제가 맨날 저기했다고.
0: 예, 많이 했죠.
2: 야, 까마귀가 너한테 형님 하겠다고. 이거
4: 네, 놀림조로 그렇죠. 이르는 말이 힌트로 나옵니다.
0: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아무 관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로 이르는 말입니다.
4: 그렇습니다. 요 문제를 현정님이 잘 맞춰주셨고요.
0: 네.
2: 자, 현정님. 예, 일단은 하나 맞추시고 살짝
5: 네.
2: 마음의 평화를 좀 갖고 계세요. 저희가 청취자 퀴즈까지 낼게요. 잠깐만 계세요.
5: 네.
2: 자, 청취자 돌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맞춰보세요.
0: 쌍화차 세트가 걸려있는 청취자 깜짝 퀴즈입니다.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1983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MBC 창작 동요제가 열렸습니다. 1989년 제7회에

0: 대상곡이었던 이 동요는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될 만큼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우리 영진 씨가 동심을 가득 담아서 한 소절 힌트를 좀 드릴게요.
1: 라디야 바람 분다 땡을 날려보자.
2: 이거 다른 노래네. 그 노래네. 그거네.
0: 네.
2: 그거 노을이 아니었어.
3: 노을이 아니에요.
0: 노을 아니에요.
2: 창작동요 하면 좀더 노을만 이제 노을이 아닙니다.
0: 자, 노래 제목에 들어가는 땡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 공중으로 뛰어올리는 한국의 전통 놀이 도구로 실에 연결해서 조종합니다. 띵을 날려보자. 자, 여기에서 엥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아시는 분.
2: 뭘 날리는 거예요?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3: 이상하잖아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시고요. 여기 힌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김현철 형님이 부릅니다. 연애.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5: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1: 잠시 후 4시 5분부터는 장안의 화제,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12: 이따 만나요.
11: 이런 아이를 입고 진짜 재밌대요.
12: 아니, 좀...
11: 아, 진짜 그렇게 잘한대요.

0: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마세 퀴즈쇼 끝까지 간다. 우리 김유리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1: 네.
0: 청취자 퀴즈 내드렸습니다.
1: 네. 청취자 퀴즈.
0: 네. 여기 제가 살짝 불렀거든요. 에헤라디야.
1: 에헤라디야 아니고요. 에헤야디야. 바람 분다. 어 나오네 나오네.
0: 아, 나오네요.
2: 바람 분다.
0: 뭐죠?
2: 연을 날려보자.
1: 네.
0: 연이요.
1: 동요 연날리기.
0: 연날리기.
1: 예, 정답은 연이었습니다.
0: 연이었습니다.
1: 예. 진짜 매년 저는 어린이 때 창작동요제 하는 날 엄청 기다렸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창작동요제 나가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 너무너무 기다렸던 예.
0: 오 나가셨어 너무.
3: 여러분
0: 예.
3: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창작동요제 MC를 봤었습니다. 서민정 씨.
1: 아 진짜요? 예. 언니
0: 어, 다 있었군요. 아, 네. 현장에 다 계셔요.
1: 어느 현장이든 있었어요. 예. 어 소름. 예.
3: 소름이죠.
0: 예.
3: 그게 아마 2008년 9년쯤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없어진 것 같은데.
0: 없어졌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 않나요?
1: 아,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 네, 너무 아쉬워요.
0: 아이 창동이 있었는데.
1: 네. 네. 어쨌든
3: 아, 제가 그 창작동요제 네. MC였다는 사실이 네. 제 자신을 좀 뿌듯하게 합니다.
0: 아, 정말 놀랄 일입니다. 예, 놀랄 일이었어요.
3: 놀랍지 않습니까?
1: 네. 정말 놀랍네요. 자, 정답 그래서. 연 쌍화차 세트 받으실 세 분 뽑았는데요. 네. 4308님, 0242님, 조대훈님 이렇게 세 분께 드릴게요.
0: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 김현정님께서 계십니다. 현정님.
4: 네네. 네,
0: 아직 대전
4: 네.
0: 도착 안 하셨나요?
4: 아 지금 휴게소에서 이제 퀴즈 풀고 가려고 서 있습니다.
0: 아 기다리고 아, 계시죠.
3: 무슨 휴게소에 있어요? 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4: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에
0: 아,
4: 있습니다.
0: 아 거기
1: 네.
0: 인삼랜드.
1: 아, 예. 네.
3: 거기 저기 뭐야 그 사포닌 부족할 때 인삼 먹으면 좋아요.
0: 거기는데 네. 이제 뭐 인삼차 이런 거 있을 텐데.
4: 네.
0: 예.
4: 네, 우선 차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0: 대기하고
3: 아, 예전에 거기 인삼 축제 할 때 저희 사회자로 저랑 정경미 씨 한번 불러줬었는데.
0: 아. 아니, 다 계시네 항상 다 사회를 보고 계셨네요.
1: 네. 어디든 계셨네요. 네,
3: 고맙습니다.
0: 자, 그럼 현정님과 또 함께 네. 퀴즈를 푸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1: 다음 도전자 모셔볼게요. 누구신가요? 나주세요.
0: 퀴즈 풀어요. 어서 오세요.
5: 예, 여보세요.
0: 어디세요?
6: 안녕하세요. 예,
5: 네.
6: 저는 충남 예산에서 딸기 농장을 하는 60세 김광섭입니다. 오후에 지루하고 피곤함을 날려버리고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획득하는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퀴즈를 참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5: 예예.
6: 아자 아자 화이팅.
5: 화이팅.
1: 아,
3: 그
1: 화이팅.
3: 제가 그 예산고 동문 총체육대회 MC 봤었습니다.
0: 아니 없어.
6: 감사합니다.
0: 모든 곳에 사회를 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3: 예. 생각해보니까 아니 광섭님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예산 딸기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0: 예산 하면 딸기죠.
1: 딸기죠 딸기.
0: 네?
3: 맞아요.
0: 네.
3: 1위가 전국에서 네. 예산 딸기, 2위가 김천 딸기 맞아요?
0: 뭐 비슷해요.
1: 예. 예산 쪽에서 굉장히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가장 핫한 게 예산 딸기 그리고 예산 살목지 이렇게 되거든요.
3: 맞아요?
6: 네. 네.
0: 네. 딸기 자랑 좀 해줘요.
3: 지금 자랑할 마음이 없어요, 김광섭님은. 네. 아,
0: 딸기 자랑 좀 해줘요. 아, 예산 딸기는 네. 어때요?
6: 아, 저희 예산 딸기는 네. 예전에는 저 남쪽에 진주나 논산 쪽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는 예산 지역의 딸기가 전국에서 가장 아마 핫하고 품질도 좋은 딸기입니다.
3: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6: 기후 여건상 남쪽보다는 저희 예산 쪽이 좀 더 위도가 높기 때문에 추워요. 밤낮의 기온차도 조금 네. 차이도 많이 나고
3: 그 기온차가 좀 나야 좀 달고 그랬으니까
0: 환경이 네. 좋구만요.
6: 강도도 좋고 또한 시설이 저 남쪽보다는 굉장히 좀 양호하고 좋기 때문에 최고의 그 딸기가 생산된다고.
3: 이거는 그냥 예산 쪽 그 본인의 생각인 겁니다. 예. 네. 남쪽 지역에서는 네. 반대할 수도 있어요.
0: 시설 우리도 나쁘지 않은디?
3: 우리가 시설이 얼마나 좋은디?
0: 공주 쪽에서도 약간 나올 수 있어요.
1: 네. 네. 네. 예산 딸기 맛있다.
0: 예산 딸기 맛있고 서량이죠?
6: 네네 서량입니다. 네.
3: 예산 딸기가 사실 맛있는 이유는 원래 그 딸기를 지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0: 투입을 많이 하죠.
3: 네.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0: 그냥 웃어요. 예. 예. 그냥 웃어줘요. 감사해요. 예.
3: 그래도 웃어주는 게 어디예요.
0: 그럼요.
3: 그냥 그래도 뭐라고 안 그러는 게 다행이지. 아유, 나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주책 덩어리요.
0: 그래요. 예. 아유, 바로 오잖아.

0: 또 반박이 들어왔네요.
1: 6050님 딸기 하면 논살이 지금 뭔 소리예요 이게.
2: 아니 그 정도 톤은 아니실 거예요. 어? 그
0: 정도, 너무 화가 나셨는데요 너무 화가 지금.
1: 아니지 논산분들은 이게 그냥, 뭔 소리야 예산딸기 무슨 딸기요. 논산딸기가 딸기지.
2: 아유, 아니 김유리 리포터가 확실히 아실 거예요.
0: 딸기 하면 논산이지 뭔 소리래요.
2: 요 정도.
0: 요 정도로. 요 정도.
1: 이렇게 했다고?
0: 네, 아니
1: 논산딸기지 뭔 소리야 예산딸기가 어디죠.
2: 아니 왜 이런 톤일 수도 있어요.
3: 딸기하면 논산이지 무슨 소리예요?
1: 그거 좀 약간
3: 딸기하면 논산이지 무슨 소리예요?
2: 그도 있잖아요.
0: 아니 또 왔어요 지금.
1: 예, 내가 해볼게. 예.
2: 0637님.
1: 그 참 딸기가 거랭지라서 최고예요.
2: 어머 그럴 수 있어.
1: 걔 무슨 딸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2: 아니 그 뒤에 말은 없잖아요. 네? 그 뒤에 말은 없는 말이잖아요.
1: 나 못참아 지금.
0: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1: 거창. 거창 딸기 모르나 거창.
2: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0637님도 톤이 다른 톤일 수 있어요.
4: 네. 미안합니다.
0: 네. 자 광성님.
5: 네네.
0: 네. 뭐 평화로우시네 우리 광성님. 네,
2: K딸기가 다 맛있다.
0: 그럼요. 우리나라 수출도 딸기 많이 다 되고 있다. 맛있죠. 네. 맞아요.
4: 자 예. 어쨌든 광성님 잘 풀어보십시오. 현정님과 광성님 두 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예. 네. 자 우리 광성님 구호 뭘로 할까요.
5: 딸기로 하겠습니다.
2: 딸기입니다. 딸기. 자, 그러면 남해와 딸기예요. 하나, 둘, 셋.
6: 딸기.
2: 좋아요.
4: 두 분 중 한 분만 함께 갑니다. 20분 남았어요.
0: 이번 문제 모듬 순대 세트가 걸려 있습니다.
1: 여기 숨어 있었네, 진짜. 우리는 찾았잖아, 진짜.
0: 왜 이렇게 화가?
2: 오늘 화가 많으시네 오늘.
4: 에너지.
2: 어린이라고 네. 그런가 봐. 어린이라고.
0: 덴마크 암학회 연구에 따르면 여러 운동 종목 중에서도 이것을 하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어?
0: 수영이나 달리기, 헬스보다도 이 운동을 했을 때 평균 수명이 약 9.7년 더 길었다고 하는데요.
4: 그렇게 오래 산다고?
0: 여기서 이것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은
6: 남해!
2: 남해!
0: 여기까지 남해! 자, 남해 정답은요?
6: 배드민턴.
2: 배드민턴. 배드민턴. 아!
0: 아, 아니고요. 자, 기회는 김광섭 님께 있고 문제를 끝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4: 문제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0: 공을 주고받으며 점수를 겨루는 스포츠로 올림픽과 세계 대회, 프로 대회까지 활성화된 대중적인 운동 종목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광섭 님, 5초 드릴게요. 구호 외치세요. 5.
5: 딸기.
2: 딸기. 정답은요?
4: 뭐라고요?
5: 테니스.
4: 테니스.
2: 아이고. 아, 테니스요?
4: 테니스. 정답입니다.
0: 자, 이렇게 되면 광섭님이 모듬 순대 세트를 가지고 남아 계시고요. 우리 현정님은 헤어 토닉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저희가 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4: 휴게소까지 들어왔는데
2: 아 이제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네. 고생했어요 현정님.
2: 그래도 선물 하나 또 받으시죠.
4: 그럼
0: 예, 대전에서도 맛있게 예. 김치 드시고.
4: 근데 조금 충격이긴 한 게 뭐 달리기건 수영이건 뭐 헬스건 다 없이 테니스를 치면 9.7년이나 더 든다고요 수명이?
0: 그렇습니다.
1: 이거 테니스, 테니스 협회에서 그냥 조사한 거 아니에요?
2: 이것도
1: 약간 의심이 가는데.
2: 암학회 연구에
0: 덴마크 암학회에서 예. 조사했다고 합니다.
2: 어느 정도?
1: 그 이 암학회에서 연구한 그 연구 대표자분이 테니스 협회 회장님 아니에요?
2: 그래서 뭐 수영도 되고 달리기도 좋고 하는데 네. 예. 전신 운동이고 아마
4: 테니스가 대단하네요.
2: 이게 엄청나게 힘든 운동이거든요.
4: 하긴 그렇죠. 테니스가 진짜 힘들거든요.
2: 고강도예요, 고강도. 네. 요 문제를 우리 광섭님께서 잘 맞춰주셨습니다.
4: 네. 네. 광섭님.
5: 네.
4: 예.
2: 아니 뭐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농장에서?
4: 광섭님 약간 우리 사이에 약간 버퍼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5: 네. 아 지금 딸기 따가지고 네. 포장을 하고 포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4: 네. 아니 그럼 지금은 네. 여유롭게 일을 하시면서 퀴즈를 풀고 있는 거예요?
5: 아주 지금... 절도에 앉아가지고 이제 퀴즈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 아이고, 역시 저기 예산 분이시라 그런지 아주 여유가 넘쳐요.
4: 그 언제서부터 네.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
2: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답을 기다리기에는 조금 예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도전자를 모셔볼게요.
1: 미치겠네라는. 예.
2: 지금 대답이 나올 뻔했는데.
0: 아유, 그렇게 궁금하면 어제 물어보지 그랬죠.
2: 아니 저희가 잘못했네.
1: 내가 지금 당장 예산에 내려가려고 그래요.
2: 우리가 잘못했어. 진작 물어봐야 돼.
1: 아이고 미안해서 진짜.
2: 진짜 뭐 하나 물어볼까 그러면 오늘 저기 소감 어떠세요? 같이 한번 물어봤는데 미리 물어봐야 돼. 미리.
0: 아 예. 미리 예. 생각하고 계시라고.
2: 생각하고 계세요. 네.
4: 자 다음 도전자 만나주세요.
0: 자 다음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와주세요.
2: 오세요.
7: 안녕하세요. 가원도에서 토마토 농사 짓고 있는 청년농부입니다. 아. 토마

0: 싶은 농사는 5년도 되었는데 아직 토마토에 토짜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네요. 토마토 순치다 참여하게 됐는데 1등 가볼랍니다. 파이팅!
1: 아, 잘 어렵더래요. 예, 우리 청룡농부들이에요. 예.
2: 청룡농부가 토마토를 하더래요?
1: 어디
2: 그 강원도 지역이 어딘데요, 거기가?
0: 강원도 거기 그 산골짜기 같은데 그 원주 아시나요?
1: 원주 잘 알죠.
2: 원주가 아. 어떻게 산골짜기?

0: 아, 농구단.
1: 농구단도 있는데.
0: 농구단이지요.
2: 네. 맞아요. TV 있어요.
0: 예.
3: 그러니까. 아, 예.
0: 아, 거기서 토마토 농사 지어요?
2: 네, 맞아요.
0: 어, 어디 저기 뭐 기촌하신 거예요?
4: 어디서 왔어요? 그게 굉장히 강한데요, 사투리가.
0: 원래
2: 이거 엄마 뱃속에서 배웠는가 본데요.
0: 아, 네. 원래 저기 원주분이세요?
2: 네, 맞아요.
4: 근데 아~ 원래 원주분이면은 저기 좀 사투리가 좀 덜한데 그 엄청 강릉 쪽에서 온 것 같아요.
2: 강원도는 아, 강릉은 놀러만 가봤어요.
4: 아, 미안합니다. 놀러만.
0: 그냥 놀러만 제가 봤을 때 사투리가 아니고 약간 그냥 줄임말처럼 약간 MG어처럼 쓰시는데요. 쓰세요. 그러네요.
4: 그럼 원주 토마토예요, 거기는?
2: 치악산 토마토입니다.
4: 치악산 토마토.
3: 치악산 토마토.
4: 지금 전국 1위가 아, 치악산 토마토 아닙니까? 그렇죠?
0: 토마토 하면 치악산이죠.
4: 그리고 2위가 김천 토마토 맞죠?
0: 아이 뭐 비슷합니다. 네.
4: 저기 치악산 토마토를 한번 자랑해 주세요. 치악산 토마토 갑니다. 자랑하세요.
2: 이게 기온차가 이게 조금 심해갖고 이게 육질이 아주 단단하고 아주 찰지고 맛있습니다.
4: 찰지고
0: 찰 토마토.
4: 치악산 토마토.
0: 아 끝났어요?
2: 아, 네네, 끝났어요.
4: 더 해봐요. 아, 빨리 아, 자랑을
2: 하려고
4: 했는데.
2: 빈말이 필요하나요?
3: 아, 빈말이 필요 없다.
0: 어, 빈말이 예. 필요 없고. 이게, 이 과일들은 이 일교차나 기온차 좀 있어야 좀 그렇죠. 좋은가 봐요.
4: 그래. 그러면 치약산 토마토는 저기 뭐 방울토마토는 아니고 큰 거예요?
2: 어, 네, 저는 큰 것만 합니다.
4: 아, 그래요? 아,
0: 큰 찰 토마토네요.
4: 아유, 맛있겠네.
2: 네, 맞아요.
4: 그러면 거기 저기 슬라이스 해가지고 설탕가루 솔솔 뿌려 먹어요?
2: 아 저는 소금 찍어 먹습니다.
3: 어? 아, 소금이요?
4: 소금을 토마토를 왜 소금을 찍어요?
0: 당도가 더 확 올라와요 그게.
2: 네
0: 단맛을
2: 맞아요.
0: 더 느낄 수 있죠.
4: 아니 그 무슨 소리 단맛이 없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찍으면 단맛이 올라온다는 게 뭔 소리 소금을 찍어
0: 먹으면 살짝.
3: 예.
4: 그럼 진짜 소금을 좀 찌르고 먹으면 더 달아요?
2: 네 더 맛있어요. 짭조름하고.
4: 짭짤름하네 단기 아니라
0: 단맛을 더 느낄 수 있어.
4: 소금을 찍었는데 어떻게 달아요 짜지. 이게 뭔 소리야 지금.
0: 단짠단짠이래요.
2: 맛있어요. 예.
3: 맛있어요.
4: 아, 진짜 맛있어요.
0: 네. 아, 우리 청년놈.
4: 그러면 혹시 남으면은 적어봐요. 서울시.
0: 적지 말아요. 모르는 어른이 묻는 거는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예.
4: 모르는 어른이 주는 주소는 아무것도 보내서는 안 돼요.
3: 서만도 알고 계시는데요.
0: 잘 알고 계세요. 예.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 김광성님과 청년농 그냥 청년농부였죠. 이 네, 네. 성함이
4: 이름을 청년농부로 해 이름을.
0: 네 그래요.
3: 네. 네.
0: 우리 농부님 구호 정해야 됩니다. 자 서로 이제 두 분 인사 나누시고.
4: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5: 어? 안녕하세요.
0: 야, 딸기와
2: 네,
0: 토마토예요.
2: 반갑습니다.
4: 딸기와 토마토예요.
5: 네, 네. 토마토 농사 잘 지세요.
4: 여기 같이 넣고 네. 갈아 먹으면 맛있겠다.
2: 얼마 남지 않는 딸기도 끝까지 열심히 농사 잘 지으세요.
4: 와,
5: 네.
4: 얼마 감사합니다. 남지 않은 딸기. 이제 딸기의 시대는 갔다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2: 아, 이제 어? 좀 있으면 딸기가 이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4: 아하.
3: 그쵸.
4: 그럼 이제 토마토의 시대인가요? 토마토의 시대예요?
2: 네, 그럼요.
4: 아, 그렇구나.
0: 은근슬쩍 신경전이 좀 들어가 있어요.
4: 이제 딸기는 끝났다. 치약산 토마토다. 이런 얘기인데요.
0: 장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살짝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 농부님은 구워 뭘로 하실까요?
2: 토마토 하겠습니다.
0: 아, 세다.
4: 딸기와 토마토. 구 한번 해칩니다. 하나, 둘, 셋.
2: 토마토.
5: 알게.
4: 예, 저기
0: 언제 물어봐야 돼.
4: 이것도 드리면 안 돼요.
0: 사실 이 구호도
4: 구호도 한 박자 들으면
0: 이 구호도 아까 1라운드 구호 대답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미리 물어봤어요.
3: 네.
4: 자, 두 분 중 한 분만 함께 갑니다. 문제 주세요.
3: 이번 문제 흑염소 진액이 걸려 있습니다.
4: 아유, 진액이 중요해.
3: 이것은 5월에 가장 달고 부드러워지는 대표 봄철 식재료인데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B군, 엽산도 들어있어서 성장기 어린이나 환절기 영양보충 식단에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덩쿨성 식물로 자라며 꼬투리 속에 여러 알이 나란히 들어있는데요. 밥에 넣어서 짓거나 흔히 짜장면 위에 장식으로 몇 알씩
2: 딸기! 아, 토마토!
0: 아, 딸기예요. 아~ 요거 딸기로 가야 돼.
3: 딸기가!
4: 아니, 정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토마토로 해놓고!
0: 그러니까 구호가 네. 정해져 있어요.
3: 자, 딸기를 먼저 많아요. 외치셨기 때문에 김광선님 정답 네. 말씀해주세요.
4: 정답은요?
5: 완두콩.
4: 완두콩?
0: 아하.
4: 완두콩!
0: 아, 이게 이렇게 갑니다. 야.
3: 자, 이렇게 되면 광선님이 모듬순대에 이어 넣어서 흑염소 진액까지 가지고 남아계
4: 싶어요. 예. 지금 빠르기는 토마토 청년 농부가 빨랐는데 구호를 토마토로 하기로 했는데 정답을 외쳐가지고
0: 저희가 그래서 구호를 한번 외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이거 구호를 잘 외쳐주셔야 됩니다.
4: 어쨌든 우리 청년 농부님 만나서 반가웠고요.
0: 이제 토마토의 시대예요.
4: 딸기의 시대는

0: 뭐 끝나고
1: 예. 토마토의 시대니까요. 예. 광섭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네. 마지막 도전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기분은 살짝 어떠신지 좀 물어볼까요?
2: 매우 긴장되고 짜릿합니다.
1: 짜릿해요.
2: 네, 네. 피곤함이 확 날아가고 있습니다.
3: 피곤함이 날아갑니다. 예.
1: 계속 날아가게 해드릴게요.
2: 네. 기다리겠습니다.
3: 여기는 또 편하십니다. 예산이시니까요. 예산으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이 말투가 제가 지금 섞였어요. 마지막 도전자 만나주세요.
4: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와주세요.
1: 오세요.
5: 결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 사는 69세 이건우입니다. 오. 7년째 서울 고등초등학교에서 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봄 학생 6명이 등교해서 예. 5명은 집에 가고 1명 남아있습니다. 최종 우승까지 풀어보겠습니다. 파이팅!
3: 파이팅! 우리 보안관님이십니다.
1: 우리 돌봄 학생 1명을 네. 끝까지 책임져주는 네. 우리 보안관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3: 네. 우리 보안관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또 안전하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4: 그쵸?
3: 예. 이렇게 예. 또 수업에 임할 수 있거든요.
1: 예예.
3: 저도 예전에 한번 저희 학교 한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바로 막아요.
1: 바로 막아요. 누구냐고.
3: 예. 예. 신분이 확실하게
4: 요즘에는
3: 이제
4: 방문 예약제로 해서 이름까지 다 적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3: 그러니까요.
4: 맞죠, 이건우님.
2: 네, 맞습니다.
4: 네.
3: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명이 하교를 하면 그때 이제
1: 퇴근하실 수 있는 거예요?
2: 아닙니다. 밤 7시 반까지 쉬어야 됩니다.
1: 아, 그래도 시간이 있구나.
3: 또 선생님들도 네. 계시고 하니까.
1: 그러면 저기 네네. 학교 보안관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어떤 겁니까?
2: 제일로 중요한 거는 학생들 등하교 시 안전사고 없이 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1: 등교할 수 있도록
2: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그 앞에 이제 찻길이나 이런 거 자동차에 있으면 이거 다 막아줘야 돼. 이런 거 이런 느낌.
2: 네.
3: 또 뭐
2: 네.
3: 방문하시는 분들의 또 신분 이런 것도 확실하게 또
2: 네. 확인하시고 다 적고 있습니다. 특히 예. 있어가지고요. 회장도 있고 다 적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3: 대단하십니다.
1: 그럼 근무 시간은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되시는 거예요?
2: 근무 시간은 7시 반입니다.
3: 7시 반까지 아침 몇 시부터?
2: 7시간 반을
1: 네. 근무하시는 거고.
4: 아, 그렇군요. 네.
1: 그러면 식사는 어디서 하세요?
2: 식사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3: 군의 식당.
1: 식당에서?
2: 네네. 군의 식당 아주 잘 나옵니다. 네.
1: 아, 잘 나와요?
2: 예예. 아주 잘 나오고 맛있습니다.
1: 그럼 건우님은 혹시 군인 출신이에요?
2: 경찰 출신입니다.
1: 경찰 출신이시구나.
3: 더 네. 그러면은 뭐 역시 예. 확실하시겠네요.
1: 그래서 이 말투가 확실히 딱 있어요.
3: 딱 누가 이제 방문할 때 걸음걸이만 봐도 딱 매의 눈으로
1: 자네는 어디서 왔지?
3: 아, 그 정도는
1: 이 마을은 내가 보안관인데
3: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1: 허리 쪽에서 손을 좀 내려주겠나. 자, 하나 둘 셋 하면 뽑지. 하나 둘 아!
3: 자, 그런 건 너무 영화를 많이 보셨고요.
1: 둘에 뽑다니.
3: 자, 우리 이제 광섭님과 네. 건우님 서로 인사 나누실게요.
2: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이건우님 구호 뭘로 하실까요?
2: 고덕으로 하겠습니다.
3: 고덕입니다.
1: 고덕 초등학교입니다. 고덕 초등학교.
3: 딸기와 고덕을 한번 외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2: 고덕.
3: 좋아요.
1: 두 분 중 한 분만 함께 가는데
4: 네.
1: 잠시 전하는 말씀부터요.

0: 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박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박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이별처럼 뭉쳐라 애여선 울어 뭉쳐주게.
4: 대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모판에서 모를 뽑아 한 춤씩 묶으며 부르는 못지는 소리입니다. 새참이 오기 전에 모를 다 쪄야하기 때문에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5: 도시만세 기쇼 끝까지 간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예산에 우리 김광섭님 그리고 서울에 이건우님이 계십니다. 9호까지 다 외쳐봤고요. 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광섭님은 딸기 그리고 이건우님은 고덕입니다. 오, 잘 기억해 주시고.
6: 딸기와 고덕 한 번만 더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7: 딸기 고덕.
6: 자 이제 오늘 최종 문제 예. 주세요.
8: 네 오늘의 최종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인물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인데요. 과거에 아홉 번 응시에 모두 장원급제하며 당대 최고의 천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학문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덕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인물인데요. 특히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삶의 근본으로 삼아 이를 글과 가르침으로 강조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 예술가이자 현모양처로 잘 알려진 신사임당의 아들로 우리나라 5천원권의 초상에 실려있는 이 인물.
5: 딸기가 살짝 빨랐습니다. 아, 딸기가
6: 야, 와, 잠깐만요. 예. 오디오 판독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8: 자,
6: 밖에서
8: MBC 최초의 시스템 예. 오디오 판독.
5: 아, 쌍디귿이 쪽 쌍디귿이 조금 더 빨랐다.
8: 딸기가 정말 조금 빨랐는데. 예, 자, 딸기. 정답은요?
7: 이율곡.
6: 이율곡?
5: 이율곡?
8: 김광섭님이 예? 모듬순대 흑염소 진액에 이어서 오늘의 최종 선물 음식물 분쇄처리기까지 가져가십니다. 축하합니다.
5: 예? 예. 와, 오셔가지고 다 가져가십니다.
6: 대단하십니다. 예.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살짝 느리신 것 같은데 예. 강하십니다.
8: 강하셨습니다.
5: 예. 아니 9호 외칠 때 엄청 빠르세요.
6: 그러게 우리 이건우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아셨어요.
5: 예.
6: 근데 정말 순발력이
5: 정말 간발의 차.
6: 건우님께도 저희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광섭님.
7: 네네.
5: 뭐 어떠요?
7: 어 기분이 피곤한 것도 그렇고 나른한 것도 그렇고 확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네. 어 정말 필요했었어요. 저희 집사람 네. 항상 음식물 처리 때문에 저희가 불편하기도 하고 집사람이 짜증도 냈었는데 네. 이걸로 선물해서 집사람 피곤함이라든가 농사 같이 하는데 큰 선물로 사용하겠습니다.
6: 아니 근데 대단한 게 말씀하시면서 느려지세요. 아니 아까
5: 구호만 빠르셔
6: 구호 예측 때문에
5: 빠르고
6: 구호만 빨라 아까 기분 좋을 때 살짝 빨랐다가 아, 저희가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그러면서 살짝 갑자기 느려지더니 갑자기 또 느려졌어요. 이야 대박
5: 괜찮아요.
6: 아니 광섭님 어쨌든 너무너무 네네. 즐거웠습니다. 다, 어, 다시 빨라주셨어요.
8: 야. 네.
6: 광섭님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5: 들어가셔요.
7: 네 감사합니다.
6: 예. 다시 느려지셨어요.
8: 아, 예.
5: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김유리 리포터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8: 네 감사합니다.
6: 그 곡으로 오늘 준비했어요. 지퍼예요.
5: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6: 어, 그래.
5: 여기 이한철 형님이잖아요, 그죠? 이한철 형님.
6: 아,
8: 그죠, 그죠.
5: 땜! 알아로! 저 땜!
8: 밖에서 노래 참 못 부른다고.
6: 아, 이한철 형이 이렇게 못 부른 거야?
8: 아니, 제가요. 영진 씨가
5: 아. 내가 사랑하는
6: 아니, 이 목소리 잘 부르는데 요게 이한철 형이고 아까 예! 이거는 저 이... 박영진이죠?
5: 예,
6: 좀 헷갈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유리 씨.
8: 네, 감사합니다.
6: 인사드립니다. 내일 또 돌아주세요, 1등에.
5: 고맙습니다.
6: 두시 마세요,
8: 버려요.

0: 정말 모르겠어.
1: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저희 MBC 충북 청주 충주 AM 방송은 현재 폐지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AM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MBC 라디오 방송 청주 107.1MHz, 충주 96.1MHz, 제천 94.7MHz, 단양 94.1MHz, 보은 옥천 영동 96.3MHz로 동일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MBC 충북 라디오 주조정실 청주 043-229-7221번, 충주 043-841-84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6: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오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 역시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장기간 기획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자신의 SNS에 진술 조서와 특검 임명장 사진을 올린 종합특검팀 수사관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에서 추진

0: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를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럴 바엔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은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최고존엄 넘버2라도 되고 싶은 겁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 원을 갖다 쓸 것이라며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고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용남 전 의원이 경기 평택을 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천한 것이라며 조국 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늘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서 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조 대표가 출마 지역을 평택을로 정하면서 저희와 상의하지 않았다며 상의할 수도 없고 사실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8도, 전국이 4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 사이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못 견디고 돌발 변수가 생기면 겁부터 난다는 어느 작가가 재즈의 고향인 미국 뉴올리언스 여행을 갔다가 이런 장면을 봤답니다. 길거리 공연단이 신나게 연주를 하는데 큰 트럭이 나타나 길을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렸죠. 연주가 절정인데 다 망쳤구나 싶었는데 오! 공연단은 빙긋 웃으며 그 자동차 경적을 박자 삼아 이동을 하면서 연주를 했고 그게 더 재밌어서 흥이 오르더라. 언제나 방법은 있고 임기응변이 더 멋질 때도 있다. 이 마음으로 또 한 주 출발할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마 천식 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어린이날엔 부모님들이 두 가지 고민하신다면서요. 일단 선물 뭐 해주지? 그리고 어디 가야 되나?
0: 맞아요.
1: 예전에 고민 많이 했죠.
0: 아직 둘째 딸은 4학년이니까 아직 네. 고민을 만들게 하는데 그렇죠? 예,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해야죠.
1: 6학년까지는 어린이니까.
0: 그렇죠.
1: 아하. 예. 최근에 조사 내용 보니까 어린이날

0: 선물 예산이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20% 늘었대요.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1: 아, 그래서 중고거래로 어린이날 선물 사는 분들도 많대요.
0: 그것도 괜찮다.
1: 왜냐면 이 장난감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사봤지만 애들이 금방 실증을 내기 때문에 한 두세 번 갖고 놀고 안 해요.
0: 맞아요. 그리고 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또 그거 정리해가지고 탁 파실 때는 깨끗하게 소독해서 또 맞아요, 파시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버이날 경우도 그렇답니다. 카네이션을 중고앱으로 사는 경우도 꽤 많고요. 네. 외식 상품권도 거래 상품으로 많이 올라온대요.
1: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알뜰한 소비가 되니까 좋은 면도 있는데 네. 이맘때쯤이 그 대목이었던 화훼농가나 또 요식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예, 기대만 못한 매출을 올리실까 봐
0: 맞아.
1: 그게 좀 걱정이죠.
0: 그러니까 조금 이제 버시면 좀 써주세요. 또 아끼기도 해야 되지만 그쵸. 너무 또 이렇게 아끼시면 나라의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1: 그쵸, 돈은 돌아야 네. 돈이니까요.
0: 그러니까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1: 맞아요.
0: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 그쵸.
0: 예, 거리낌 없이 눈치 보지 마시고 나와서 쓰십시오.
1: 맞습니다.
0: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또 살려야 되니까.
1: 맞아요.
0: 즐거운 날이고 뜻깊은 날인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실속이나 실질적인 어떤 돈에 대한 얘기만 한다는 게 좀 어린이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네요.
1: 그렇죠.
0: 마냥 네. 누릴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라.
1: 맞아요. 우리는 그렇죠.
0: 어디 가요? 내일.
1: 저는 주아랑 자전거 타기로 했습니다.
0: 자전거 좋다.
1: 네.
0: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1: 그렇죠.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0: 맞아요. 네. 오늘 아마 내일 뭐 여차하면 좀 안 되시니까 네. 오늘 가시는 분들도 만나봐야 돼요.
1: 그럴 거예요.
0: 교통 상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 연휴라서 정선 씨 네. 이미 놀이동산 있잖아요.
0: 네네. 네. 네.
1: 거기가 지금 지난 토요일 금요일부터 대만원사래요 지금.
0: 저는 그 집에서 지금 여기 오는 길에 심령 대부흥회를 했습니다.
1: 네.
0: 25분이 더 걸렸네요.
1: 아 불안하셨겠는데 정선 씨.
0: 와 진짜 저 4시 2분에 왔잖아요.
1: 막혀요.
0: 여러분 죽다 살았습니다.
1: 예.
0: 크랜베리스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 To My Family.

0: 네, 첫 곡으로 크랜베리스의 Ode to My Family 듣고 오셨고요. 이영철님께서 이거 썸 타는 장면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죠. 제목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1: 그죠. 이 크랜베리스 보컬이 진짜 흐리는 데는 외국에서 이 여자분만한 분이 없어요.
0: 그렇죠. 목 뒤집어진 게 대단하고 송소희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창법으로
1: 부각하신
0: 이렇게 창법으로 특별한 노래들.
1: 조롱이에요?
0: 아니 존경.
1: 그 한 끗 차이가 되게 얇다. 김미준님. 예. 정선희씨 늦는 게 뭐 어때서 왜 죽다 살아요? 원숭이 분장하면 되지. 큰일 났네. 그렇죠. 홍진경씨가 지표를 하나 열었네.
0: 앞으로 하여튼 늦기 말해. 늦는 사람들 하여튼 바닥까지 분장시킬 거예요. 분장.
1: 괜찮아. 예. 진경이네 털 많다고 그랬어요. 예. 동물 종류별로 있다 그랬어.
0: 좋아요.
1: 나 거기 가서 특수 분장하고 오지 뭐. 1104님.
0: 여행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남편과 애 둘 데리고 경주 여행을 갔다가 좋지 않게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서울로 가는 중입니다. 15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김씨 일가와 여행은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가족여행 싫어하는 분들 많은 거죠? 우리 집만 이런 거 아니죠? 근데요 남편이 다른 사람들이랑도 잘 다녀요. 충북 청주 지나고 있는데 남편이 켜둔 라디오에서 지라시가 나와서 시작부터 신세한탄 해봤어요.
1: 왜 그럴까?
0: 남편분도 사정이 있을 거예요.
1: 왜 남이 좋아요?
0: 네? 아니에요. 저는 가족밖에 몰라요.
1: 눈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좀 정착을 시켜봐요. 눈이 막 굴러가네. 깜짝 놀랐네. 그게 아마 너무 당연한 존재니까 또 그런가 봐요.
0: 그렇죠.
1: 거긴 또 우리가 말 못할 기대치도 있고 실망도 있는데 남한텐 적절한 거리가 확보되니까 딱 보여주고 싶은 데만 보여주고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그런가 봐.
0: 가족한테도 적당한 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 가족은 근데 다 간파해버리잖아.
0: 아, 예의를 좀 차리고 해야 되는데.
1: 너무 알아. 내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보면 내 동생은 다 알던데. 누나 과해 이러던데.
0: 어쨌든 여행 잘 마무리하시고요.
1: 그래요 진짜. 위급할 때는 가족만한 존재는 없다는 거. 그걸로 위안 삼죠.
0: 그렇습니다.
1: 자, 우리 지라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은요. 가정의 달 가장 바쁜 분이 함께 해주십니다. 네.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0: 그렇습니다. 가족 상담의 모든 것 신혼에서 황혼까지 3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하이퍼스
1: 주식회사 BS 한양
0: 유니베라
1: 신젠타 코리아
0: 백조 싱크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안 터지는 맥스 부탄
1: 올품
0: IS 동성
1: 성원 에드피아
0: 당진시청
1: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0: 우미건설
1: 열혈 강호 온라인
0: SK 케미칼
1: 브람스 안마의자
0: 한국노총
1: 하늘 사이언스 타타타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9: 난 초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던 식물 살인마.
10: 아, 잡초입니다. 잡초.
9: 똥꼬 아에요 시킨 학문외과 의사 선생님.
11: 똥꼬 아 해보세요. 자, 똥꼬 아.
8: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방송에 소개하고 싶은 특이한 지인, 아슬아슬하고 황당한 추억, 장르 가리지 않고 제보받고 있습니다.
9: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12: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3: 선임오 최고예요. 전주짠주짱이에요.
9: 제목 부모님을 위한 퍼즐. 어허. 광주에서 박예찬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4: 안녕하십니까 정선혜 씨 문천식 씨. 오늘은요 저희 부모님의 회춘인지 타락인지 모를
9: 와우.
14: 기막힌 사연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평소에 정정하시던 어머님께서 보건소에서 치매 무료 검사를 받고 오시더니 거실 소파에 넋을 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 어머니 왜 그러셔? 어디 아파요?
15: 야 하더라.
14: 네.
15: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경도인지장애
14: 아 예예 예.
15: 그런 게 좀 보인단다. 이 나 저 너 얼굴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14: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옆에 계시던 아버지도 괜히 헛기침을 하시며 창밖만 보시는데 집안 분위기는 이미 납골당 수준이었습니다.
15: 밥은 먹어보더냐? 난 입맛 없다.
14: 아유 어머니 그래도 밥이라도 드셔야 영양제라도 같이 드시죠.
15: 다 필요 없어. 영양제 뭐 그것이 뭔 소용이나 있겠어?
14: 그래서 그날 밤 친구한테 이런저런 우리 집 상황을 얘기했더니 친구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16: 야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 근데 퍼즐을 사드리고 나서 광명을 찾았다.
14: 어?
16: 손가락을 움직이고 집중하시니까 기억력이 나아지시더라니까. 기분도 좋아지시고.
14: 아 정말?
16: 어. 근데 하나 단점이 있지.
14: 어.
16: 영화나 풍경 뭐 이런 퍼즐은 조금 하다가 마시더라고. 그 이왕이면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그림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14: 참고로 여러분 우리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그림은 젊은 남자예요.
9: 어머니 취향 겹치시네.
14: 어머니 뭐 보세요?
15: 아이고 좋다. 저 TV에 나오는 저거 봐라. 저 떡 벌어진 남자. 으야 저게 벌어진 거 봐. 젊음이 좋다이.
6: 그렇지. 나도 60년 전에는
15: 야.
6: 그 직각 어깨를 가지고.
15: 아, 닥쳐. 냄새나.
14: 냄새. 아 짜증나네. 그래서 그날 이리저리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세상 참 좋아졌죠. 사진만 보내면 퍼즐로 만들어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9: 와.

0: 그날 저는 어머니 아버지 퍼즐을 위해서 기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식스팩이 빨래판처럼 바뀐 중세시대 근육질 전사의 모습을 AI를 이용해 사진으로 만들었고, 더불어 아버지는 키스신 영화 장면을 좋아하셔서 그런 느낌으로 사진을 생성했습니다. 그 퍼즐 사이트에 주문을 넣었어요. 마침내 며칠 뒤 퍼즐이 도착했고, 제가 거실 탁자에 차르르 펼쳐놓자 어머니는 좀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1: 아이고, 야, 야, 야.
0: 왜, 뭐, 왜요?
1: 오우, 야, 이거, 야, 그걸 어떻게 맞추냐, 이?
2: 이 아들, 나는 이런 노골적인 사랑은 이거 똑바로 쳐다보기가 좀 뭐하니까 저 치워라.
1: 오우, 야, 그래, 치워. 우리는 안 할란다.
0: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진한 노출과 애정행각 퍼즐에 시선이 고정돼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반차를 쓰고 집에 2시쯤 들어왔는데 현관에서부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뭐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서 긴장해 문을 열었는데요. 거실 한복판에 어머니와 동네 친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엎드려 계셨어요.
1: 아이고, 이걸 이런 식으로 300개를 어느 세월에 다 맞추냐. 얼른 서둘러 빨리.
3: 아우, 이거 너무 어렵다.
1: 아,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기억력이 생기는 거라잖냐.
3: 아, 그래?
1: 야, 저거 왼쪽 벌기짝 누가 가지고 있냐. 저거 봐라, 너 손에 든 거 아니야?
3: 아, 이거는 허리야, 허리.
1: 아씨, 그러네. 이거 누가 가져갔어?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요. 이거 배꼽부터 찾아보자. 배꼽 조각 어디 간 거야? 야, 저 전완근 가진 사람이냐?
3: 전완근이 뭔데?
1: 팔뚝!
3: 어머, 너는 지금 별걸 다 한다.
1: 아, 이거 뭐 별거요? 아이고, 짠다.
0: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던 그날의 거실.
1: 아, 야, 여기 가슴팍 찾았다. 야, 좋다잉. 이게 근육이라는 거구나. 아이고, 우리 집 영감탱이는 몸뚱아리가 젓가락 같아가지고 그냥 평생을 내가 이런 거를 못 보고 살았는데.
3: 아우, 야, 근데 이거 진짜 치매고 나발이고. 야, 심장에 벌렁거려서 못 맞추겠다, 얘.
1: 그지? 조심해라. 우리 나이엔 심장만 세차게 뛰어도 병온다.
3: 아?
0: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방 식탁 쪽에서는 아버지와 동네 친구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아버지 쪽 분위기는 심각한 회의장 같았습니다.
4: 그것도 아니란 게 이 사람아. 그거 아니여. 하, 참말로 키스 안 해봤냐.
2: 어?
4: 이 윗입술이 이거 벌어져야 한다니까. 벌어진 입술을 찾아야 돼. 여기 여기다. 이거 선홍빛 요거. 야, 요거 조각이 이거 입술인 것 같아.
2: 입술만 벌어지면 뭐하냐. 어? 혓바닥이 있어야지.
4: 아, 그래요?
2: 야, 네 손에 있는 건 저거 혓바닥 아니냐?
4: 이 미친 인간, 이거 손가락이란 게. 이 사진 봐라잉. 여자가 남자 등 뒤로 뭐여 이거 손을 대고 있잖여. 이거 이 손이 등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2: 아니, 그러면 남자 손은 어디 갔어?
4: 아, 네 놈이 들고 있는 조각 아니야?
0: 저는 굉장히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인기척을 내자 아버지 친구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4: 아, 왔냐? 야, 저 거시기. 야, 이거 어서 파냐?
0: 예?
4: 나도 한 감만 주문해 줘라. 아유, 우리 집에는 꽃 그림 퍼즐밖에 없어.
0: 그렇게 우리 집은 동네 어르신들의 퍼즐 카지노가 되었습니다.
4: 와우.
0: 몇 날 며칠을 우리 집에 모여서 퍼즐을 맞추시던 어르신들은 이제 300개짜리는 눈을 감고도 맞추겠다며 고난도의 사진을 요구하셨고, 저는 활수는 로마 전사, 성곽, 탑층, 남녀 등등 두 분 취향에 맞는 사진으로 500피스 퍼즐을 주문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은 말씀하셨죠.
4: 야, 잘 들으라. 약해.
0: 에? 뭐가요, 어머니?
4: 그 퍼즐 사진이 약해. 한 면으로는 이게 부족해. 전사가 이제 그 아저씨들이 여름 나오는 걸로 다시 주문을 해봐.
0: 여름에요?
4: 로마 전사 말고 이집트 전사 쪽이 참 아들이 좀
2: 좋더라. 아이고, 이집트 전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아들, 나는 말이다. 성곽 뭐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있잖아, 그 좀 뜨거운 해변의 여인.
4: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이런... 야, 서둘러. 내 친구들이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집에서 모인단다.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지금 이게 1000피스도 딱 가능이야.
0: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까요?
4: 휴.
0: 그래도 덕분에 기억력이 좋아지신 건지 어쩐 건지 제가 들어온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시더라고요.
4: 이 새끼, 너 이제 술 처먹고 새벽 3시 13분에 들어왔지. 너 정신 못 차리냐.
0: 오늘도 부모님과 우리 동네 어르신들 내 건강을 지키고 있는 섹시 퍼즐. 매번 사진 찾는 게 고역이고 만만치 않은 투자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A와 AI와 함께 사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5: 신기술이다. 김선미님.
6: 저기요.

0: 옷을 어디서 사셨어요? 예요. 네. 어떤 이미지를 AI로 그 요청을 하면 그림이 생성이 되고 그 그림을 사진으로 인화하던 프린트해서 보낸답니다. 업체는.
1: 어르신들은 이제 힘드니까 이게 그죠? 자녀분들이 해줘야죠.
0: 그렇죠. 자녀분들이 해주셔야죠.
1: 네. 김상철님, 아 첨단 퍼즐이네요. 계속 그렇죠. 다음에 또 다른 노골적인 퍼즐로 바꿔드려야 될 듯. 그렇죠.
0: 수위가 좀 강해질 듯도 하고 이게 근데 이집트 전사든 뭐 어디 전사들은 거의 이제 위 상이 탈의하고 있어가지고 네. 다 살색이라 이걸 애지간한 그 어떤 눈썰미로는 이 복근 하나하나를 맞추기 너무 힘들 텐데 어머님들 굉장하시다.
1: 근데 뭐 300피스도 다 하신다.
0: 그러니까 1000피스도 가능하대잖아.
1: 대단합니다.
0: 예. 어쨌든 요거는 예, 자녀분들이 해결해드려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1: 어머님께 바친 노래입니다.
0: 스페이스A입니다. 예. 섹시한 남자.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파발이 살아있는 떡.
2: 파발 찹쌀떡의 원조.
3: 100년 앞변.
2: 첨가물 없이 건강한.
3: 100년 앞변.
2: 30년 전통.
3: 100년 앞변.
2: 떡 선물세트는.
3: 100년 앞변.
2: 1588-5678.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8: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8: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9: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 타올,
8: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9: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8: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9: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아니야. 아이고 눈알 빠지겠다. 저 얼른 서둘러라. 아이고 이거 왼쪽 벌기장 누가 갖고 있나 본데? 아, 누구냐?
1: 내 건 허리야 허리.
0: 그래요? 전화금 가진 사람 누구요?
1: 어머나 너는 별걸 다 한다.
0: 아,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2: 부모님께 섹시 퍼즐 선물했던 사연 들려드렸죠. 정선혜 씨도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 사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3: 그래요? 예. 변우석 씨 걸로.
2: 아하.
3: 변우석 씨 그 미소 지는 얼굴.
2: 아 빠져있나요 요즘?
3: 예, 변우석 씨 얼굴 피스 원피스로 쪼개도 다 마셔보고 싶습니다.
2: 아하 알겠습니다.
3: 대군자 같고 경화하는 마음으로.
2: 네.
3: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신박한 선물인 것 같은 게 우리가 그냥 부모님 선물하면 효도에 관련된 검색으로 되게 거칠게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2: 그쵸.
3: 신발, 영양제, 네. 홍삼. 그런데 부모님의 취향을 들여다봤다는 거니까 누구나 이렇게 좀 특이하고 신박한 선물이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2: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가보시죠. 특이한 선물!
3: 내가 줬던 선물이나 혹은 받은 선물 중에 야, 와... 이런 특이했던 선물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그 정선혜 씨 모양 그 변우석 씨 팬이라서
3: 예, 예.
2: 생일 선물로 변우석 씨 실물 크기의 등신대를
3: 어이구야.
2: 만들어줬다든지.
3: 어후, 그럼 집안에 있는 가구 하나 치워야지.
2: 190짜리니까
3: 그럼,
2: 치워야죠.
3: 치워야지. 예. 스탠드 같은 거 쓸모없어.
2: 예.
3: 빚도 안 나 그럼.
2: 그렇죠. 어,
3: 남자친구가 이별 선물로 북글씨로 이렇게 회자 정리.
2: 여기까지. 정리 웃기다. 회자 정리.
3: 회자 정리 이렇게 써서.
2: 아, 결제 해지.
3: 네, 그런 걸 준 거야. 결제 해지가 더 모멸감 느껴진다.
2: 또는 뭐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뭐 야간 팬티를 선물했다든지.
3: 아 그렇죠. 있을 거. 수 있어요.
2: 그렇죠?
3: 각종 특이한 선물 기념품에 대한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2: 재밌는 얘기 보내주셔서 문자가 소개되시면 디저트 세트 보내드리고요.
3: 오예.
2: 너무 재밌어가지고 전화 연결되시면 올인원 영양제도 얹어드릴게요.
3: K-윌의 노래 듣고 올게요. 선물.

0: 자, 오늘 주제가 특이한 선물입니다.
1: 네.
0: 아, 뭐 있겠어 싶으시죠? 뭐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2: 와, 4179님. 저 여자 사람인데요.
0: 예.
2: 방탄꼭지 선물 받고 황당했어요. 채소마켓에 무료 나눔했어요.
0: 그게 뭐죠?
1: 나도 몰라. 방탄꼭지가 뭐예요?
0: 남자들 BP.
2: 네.
0: 바스트 포인트를 네. 가려주는
2: 지콕스?
0: 스티커가 있습니다.
2: 니플 패치?
0: 예예. 예.
2: 방탄은 총알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지콕스를 총으로 노리나?
0: 그렇지 않지만 그 정도로 네. 튼튼한
2: 아니, 그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방어를 해준다라는
0: 예.
2: 의미구나.
0: 아마 브랜드였나 그럴 겁니다.
2: 패치. 아. 예, 예. 그럼요. 아, 이거는 근데 괜찮은데. 아, 근데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은 뭐 필요가 없으니까. 딱 붙는 거 안 입으시는 분.
0: 이게 남성용이라서 여자분들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2: 아니에요.
0: 나눔을 하셨다.
2: 이거 여자들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2: 오, 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한 번에 딱 붙는 거 있어요. 예전에 그 풍자 씨가 자는 머리맡에다 그거를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벽에다가. 그래서 다들 놀라가지고 저게 뭐야? 그랬더니 그 소중한 지콕스를 택배가 왔을 때 우다다닥 뛰쳐나가야 되는데 이제 무방비하게 가면 실례라.
0: 아,
2: 그래서 예. 바로 그 잽싸게 그걸로 활용하는 거 보고 내가 신박한데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여자들도 필요합니다.
0: 예.
2: 어쨌든 좋은 분, 그러니까 필요한 분께 갔겠군요.
0: 7756님. 부자님이 휴가 다녀오시면서 머그컵을 선물로 하나씩 주셨습니다.
2: 네.
0: 본인 얼굴이 큼지막히가 긴... 누나.
2: 죄송합니다. 부장님. 초면인데 죄송합니다.
0: 부장님 얼굴이 큼지막하게 막힌 컵이었어요.
2: 아휴.
0: 볼 때마다 기겁합니다.
2: 네. 그거 어디로 입을 대야 물을 마실 수가 있나? 아우, 어떻게 해야 돼? 네. 누가 그 쇼츠 보니까 어떤 분이 루돌프로 컵을 제작해가지고 부인을 줬는데 부인이 그걸 마시다가 루돌프 뿔에 눈을 찔렸어요.
0: 아, 실제로 뿔이 있는 컵이군요.
2: 뿔을 만든 거야. 그래서 신랑이 씩 웃는 걸 보니까 그게 일부러 제작을 한 것 같아 그렇게.
0: 아하.
2: 눈이 이렇게 마실 때마다 눈이 뿔이 눈을 찔러요.
0: 아, 신기합니다.
2: 근데 그게 낫겠다. 네. 자기 얼굴 큼지기 박인 거.
0: 이거 부장님 무슨 생각이세요?
2: 나 루돌프가 낫겠다 차라리.
0: 예.
2: 그냥 못 마시는 게 나아.
0: 왜 만들었을까요, 그걸?
2: 자, 강현수님. 네. 저는 친구가 결혼 답례품으로 지들 사진 그려진 휴지를 주는데, 나 그거 화장실 들고 갈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친구 미울 때 그 휴지로 코 푸니까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0: 아하.
2: 자, 두루마리.
0: 아니죠. 왜? 아니지? 뽑아 쓰는 티슈겠죠.
2: 아, 예. 그래. 그럼 두루마리 어떡하라고.
0: 아.
2: 예, 그래. 생각이 있으면 두루마리는 아니겠지.
0: 그렇죠.
2: 굉장하다, 근데. 예. 8613님.
0: 아, 제가 고등학교 때 30여 년 전 어버이날이에요.
2: 예.
0: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을 컵에 프린트해서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사하시면서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 표정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네요. 라고.
2: 왜 알 것 같아요?
0: 본인도 결혼 생활 하시나요?
2: 8613님?
0: 예.
2: 자세히 좀 얘기해 봐봐요. 그래, 아무리 또 사이가 좋아도 아유 그 사진으로 굳이.
0: 그쵸?
2: 근데 또 뭐 좋다면 해야지. 그렇잖아요.
0: 좋아하면 해야죠. 예.
2: 해봐요.
0: 아니요.
2: 아, 그쪽이 싫어하겠구나. 배려심 넘치는데.
0: 예, 예.
2: 7176님. 생일날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집에 갈 때 친구가 널 생각하면서 샀다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고 빵 터졌네. 탬버린? 탬버린은 왜? 무슨 생각으로 이걸 줬지?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
0: 포장지 뜯으니까 진짜 탬버린이 있네요.
2: 그때 즐거운 거 아니네요? 탬버린은? 어쨌든.
0: 혹시 사연자분께서 노래방 가서 엄청 열심히 치는
2: 그러니까.
0: 거 아니에요?
2: 막 야광 탬버린 막 겨드랑이 끼고 막 오! 막 이런 돌리는 흥이 있는 분 아니에요?
0: 기억을 못하셔서 그렇지.
2: 그러니까 탬버린이 상징하는 건 즐거움이야. 더 이상은 없잖아요.
0: 그렇죠.
2: 만약에 시끄러움이었다면 꽹과리였겠죠.
0: 네.
2: 근데 탬버린 정도는 괜찮아.
0: 신나게 살아라 정도로 이해하시고.
2: 그렇죠.
0: 예.
2: 널 생각해서 청양고추를 샀어 뭐 이런 건 아니니까.
0: 아, 그렇죠.
2: 근데 쓸모 있어요 탬버린. 개인 탬버린 하나 있는 건 좋아요.
0: 예.
2: 혼자 노래방 갈 때도 좋고.
0: 그렇습니다.
2: 장명근님.
0: 교회에 다니던 여자친구가 할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고 있는 저에게 성경책을 줬어요. 하루에 한 장씩 필사라는 숙제까지. 부담스러워서 조금 만나다가 헤어졌습니다.
2: 잘했어.
0: 예.
2: 저도 교회

0: 하지만 그 종교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어.
0: 그 지금 입장이 있는데 갈머니에 따라서 절에 가는 애한테 그 필사가 뭐야?
1: 안 되죠.
0: 그 어린 마음에 그 여자들은 간혹 전부는 아니지만 나 어디까지 사랑해? 나 사랑한다면 이거 해봐. 이렇게 쓸데없이.
1: 오빠 어디까지 했어? 마태복음 첫 번째잖아. 이게 뭐야 지금?
0: 그래도 구역은.

0: 레모카.
1: 그럼요.
0: 윤이니님. 예전에 저희 집이 A 프랜차이즈 빵집을 했었는데 네네. 제 친구가 제게 B 프랜차이즈 빵집 쿠폰을 선물로 줬어요. 자기 가게 빵만 먹으면 많이 질릴 것 같다면서요.
1: 와.
0: 친구가 비즈니스를 안다.
1: 그렇죠.
0: 그죠. 넓어. 시야가 넓어.
1: 이니야, 너는 파리빵만 먹잖아. 뚜라머리 빵도 먹어봐.
0: 뚜라머리 빵?
1: 그래.
0: 아 진짜?
1: 맛이 달라.
0: 두 개 다 먹어도 돼? 너는 파리 쪽인데?
1: 아 웃기다.
0: 괜찮네. 열려있어. 이런 거예요. 하다못해 빵집 쿠폰도 양쪽을 이렇게 미는데 종교라고.
1: 그럼요. 안 돼요. 다르겠어? 방해하면 안 돼요.
0: 사람은 자유에 다 맡겨야지.
1: 그렇죠.
0: 김수희님. 결혼하고 첫 생일 때 시어머님이 선물이라며 검은 봉지를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콩비지가 들어있어요.
1: 예.
0: 제가 콩비지를 물론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생일 선물로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좀 그렇죠. 좀 예. 그렇죠. 시어머님이 좀 이제 시골 분이시고 뭐 여타 다른데 외출하실 기회가 없으면 좀처럼
1: 근데 이제
0: 온 김에 그 받은 김에
1: 트임 노래도 있지만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0: 줄 수 있는 게
1: 콩비지밖에 없다 예 마음으로 좀 너른 마음으로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0: 근데 콩비지도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왜 아닌가?
1: 어쨌든 저렴하죠? 예 가격은 마음만 받겠습니다, 어머님.
0: 아니야, 비즈도 받아요. 어머님이 주셨으니까.
1: 예, 예.
0: 멜로망스입니다. 예. 선물.

0: 자, 특이한 선물이라는 주제를 보고 있는데요.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김정희님이라는 이름으로 해드릴게요.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그 짝사랑했던 특공무술 사범님이 있는데요. 발렌타인데이 때 좀 특이한 선물을 하고 싶어서 야광으로 러브러브 팬티 선물한 적 있어요.
1: 아, 러브러브가 야광으로 쓰여진 팬티?
0: 네네. 근데 그 사범님 후기가
1: 앞에 뒤에?
0: 몰라도 돼요.
1: 아, 있다. 뒤다.
0: 어머니가 엉덩이에 쓰인 러브러브 뭐야? 라고 어머니께서 물어보셨대요.
1: 짝사랑 맞아요. 되게 그러게요. 진격의 김정희님이시다. 사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0: 연인사 아니면 속옷 선물이 쉽지 않은데.
1: 그죠, 쉽지 않죠. 이거, 야, 이래도 모르면 진짜 집어쳐라. 약간 이런 최후 통첩 아니에요? 이래도 몰라? 진짜? 내 마음? 약간 이런 느낌. 네. 야광 팬티 통신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야간 팬티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네. 제가 대학교 때 학교 근처에 특공무술 도장이 생겨서 호기심에 도장을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특공무술 도장에 사모님께서 얼굴이 진짜 너무 해갖고 핸섬한 조정석 스타일이어서 관원에서 인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하.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발렌타인데이 때 하늘색으로 된 엉덩이에 러블러브 팬티가 선명하게 찍힌 팬티를 선물로 드렸거든요. 예. 네, 근데 그때 그 이후에 뭐 사범님께서 실제로 착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무료한 일상에 큰 웃음을 줬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야간 팬티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래서 그 특공무술 사범님이랑은 뭐 썸이라든지 데이트가 이어졌을까요?
2: 아, 제가 들이댔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0: 아하, 우리 조성수처럼 생기다 보니까 사범님이 인기가 많았나 보네.
1: 그러니까 앞뒤로 예, 러브러브 찍힌 거를 많이 받았나
2: 보네. 어마어마했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고작 엉덩이에 예. 야광 러브러브로는 전달이 안 됐을 예. 거예요.
2: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1: 그럼요. 그렇죠.
2: 러블러브는 각인시켜줬잖아요.
1: 그렇죠.
0: 그 시도도 너무 좋았습니다. 김정희님, 근데 그런 팬티는 어디서 팔죠?
1: 인터넷?
2: 지하상가에서 구입했습니다.
1: 지하상가. 고터? 그래요. 안 돼. 근데 김정희님 그렇게라도 표현을 하고 나면 후회는 없어요.
2: 네, 후회는 없습니다.
1: 맞아요. 깨운하지. 남편분한테는 그러면 이렇게, 혹시 결혼하셨어요?
2: 네.
1: 남편분한테는 그런 팬티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2: 아니요. 없어요. 예. 그냥 남편한테는 그냥 시계 선물만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러블러브 네. 팬티를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순수하고
1: 순수요?
2: 그랬었어요.
0: 순수한 네. 사람이 야광반스에 사나요?
1: 김정희님. 내가 야광만 아니었어도 순수 내가 편들어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야광이나 형광은 순수 쪽 가닥이 아니에요.
0: 엉덩이에 까마귀인가요? 누구죠?
1: 그렇잖아요. 도시의 네온도 야광이고 형광인데.
0: 그리고 엉덩이에 사랑사랑 박힌 팬티가 일반적이지 않죠?
1: 야광이에요.
0: 엉덩이에 사랑사랑 박혔다는 건 와.
1: 우리 그럼 예. 사범님께 한마디 하시겠어요? 남편분께 한마디 하시겠어요?
2: 사범님한테 한마디 할게요.
0: 예, 예.
1: 네, 알겠습니다.
2: 내 사랑 표현도 아주 그냥 사버리고 잘 살아라, 이씨.
0: 아니, 저기 선생님, 저기 생방 중에.
1: 나 마음에 들어.
0: 예, 생방 중에
1: 나 당신 마음에 들어.
0: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1: 김정희 씨, 쏙 빠졌어, 나 당신한테.
0: 예.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1: 아, 미쳐.
2: 네, 예. 맞아요.
0: 저주에 이어서 퀴즈 부탁드립니다. 예.
2: 제가 2년 넘게 특공무술을 배우면서 제가 얻은 주특기가 무엇일까요?

0: 1번 낙법, 2번 다리찢기, 3번 눈싸움.
1: 아, 낙법, 다리찢기, 눈싸움 중에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야, 우리 김정희님
2: 오늘
1: 와 웃음 많이 주시네.
2: 너무 웃겨.
1: 와, 재밌는 분이네.
2: 와, 나 오늘 5월 4일 못 입었는디.
1: 와.
2: 아, 오늘 너무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시는데.
1: 일단 예, 광고 들게. 와, 재밌는
2: 와,
1: 분이야.
2: 와, 매력 있어.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7: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6: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8: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덮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국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0: 트럭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TBX 타고 상품권 타고 모고신 박사, 타이어 교체하면 상품권 주는 거 알고 있었나?
11: 그러니까
10: TBX 타고 상품권 타고. 이야, 역시 트럭커라 다르네.
1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3: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4: TBX.
1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7: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18: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9: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8: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6: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6: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4: 야광 팬티 통신원 이 2년 넘게 특공무술을 배우며 얻은 주특기는요.
5: 1번 낙법이었습니다. 예. 아, 유도처럼 낙법을. 예. 강수양님, 5391님, 3662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4: 특이한 선물 문자 더 볼게요. 0800님. 20여 년 전 신혼초에 이니셜 색인 실크 면 팬티를 커플로 사서 선물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길래 물어보니까
6: 아 여보 사실은 내가 일하다가 현장에서 급동이 와가지고 너무 급해서 휴지 대용으로 사용하고 버렸어.
5: 실크인데?
6: 어떻게 그러면 실크고 뭐고 하네. 나 급한...
5: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차라리 양말을 쓰지.
6: 아 양말 쓰고도 부족해서.
5: 뭘 얼마나 저지른 거야.
4: 고생했어.
5: 실망이야. 네. 아 그렇죠.

0: 저는 필사적이고 절박하면 용서해야지 뭐. 5495님. 예예. 저는 22살 때 생일 선물로 코끼리 반스 받음. 가운데가 코마냥 길었음.
1: 잘 알겠습니다.
0: 광고 들어요. 너무 난처한데. 뭐 지금 우리가 정서적으로 지금 여유가 없어요. 지금 형광 러브러브가 예. 너무 지금 저희를 후려치고 간 데다가
1: 그렇습니다.
0: 코끼리 팬티까지.
1: 아, 4시 56분 41초 네.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 좀 챙겨 들으시고요. 저희 5시 5분에 세수 좀 하고 그리고 돌아올게요. 예.
2: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3: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 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5: MBC 라디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도
10: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4: MBC 5시 뉴스입니다. 청주의 한 임신부가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된 뒤 태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지역응급 분만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 병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5명 중 출산을 담당하는 산과 전문의가 2명뿐인 데다 현재는 1명만 근무 중이어서 야간 휴일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단체인 공정한 세상은 성명을 내고 지난 주말 청주에서 발생한 임신부 이송 중 태아 사망 사건은 국가 필수의료 공급체계 설계 실패가 불러온 비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의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분담 체계를 제도화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배치하고 유지하는 모델을 도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0: 수천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지사 지지 호소 게시물을 올린 충북도 대외협력관이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사 결과 대화방을 착각해 실수로 올렸다는 대외협력관의 해명을 받아들여 징계 요구 대신 엄중 경고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1일자로 의원 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단체 임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을 앞두고 별정직 5급 공무원에 임용된 대외협력관은 임기를 두 달도 못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읍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집안 유리창이 깨지면서 30대 남성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도시가스 개통 작업을 마친 뒤 가스레인지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원박람회가 오는 7일부터 나흘 동안 청주호송 생명놀이공원 1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주제의 정원 전시와 함께 43개 정원산업체가 참여하는 정원산업전, 정원콘퍼런스 등으로 꾸며집니다. 또 박람회 기간 잔디광장 1원에서는 다채로운 무대 공연과 씨앗 폭탄 던지기, 가든 워터밤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충북 지역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17%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서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탐구하는 작가 이다입니다. 어른들은 초보라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헬리니, 줄이니, 요리니 이런 말들을 쉽게 씁니다. 그런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린 나는 서툴러도 끝까지 해보려 했고 혼자서도 해냈다며 작게나마 우뚝 서고 싶어 했던 존재였어요. 어린이는 미숙함의 대명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 우리 어린이라는 이름만큼은 가볍게 빌려 쓰지 않기로 해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MBC
1: 라디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0: 제작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그룹 채널 D. 검색창에 채널 D.
1: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2: 지금은

0: 렛츠고!
1: 정선희문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잠시 후에 가정의 달 5월에도 끊이지 않는 가정 문제 해결 코너입니다. 예. 부부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또 부모님과의 문제까지 모두 상담해드리는 신혼에서 황혼까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거침없는 입담과 현실적인 조언으로 속을 뻥 뚫어주실 이호선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4부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린답니다.
2: 그동안 문자로도 상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저희가 소개를 못해드려서 진짜 많이 아쉬웠거든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2: 오늘 이호선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1: 상담받고 싶은 부부 사이 고민이나 가족 또는 자녀에 대한 문제 등등 다양하게 보내주십시오.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려요.
2: 네,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기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어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3, 4부 도움주시는 분들입니다.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
2: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동국제약

0: 페라민 Q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0: 신젠타 코리아
1: 저축은행 중앙회
0: 환인제약
1: 샤브올데이
0: 삼성증권
1: 웰템
0: 한국 MSD 캐박시브
1: 청호나이스
0: 데이펙
1: 빅토스
0: 미래에셋증권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0: 함께합니다.
2: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D-Benz.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3: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
2: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3: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부부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4: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2: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4: 신혼에서
2: 황혼까지. 가정의 달 5월에 더 자주 뵙고 싶은 분이에요. 1. 가정 1. 이호선 교수 보급이 시급하다.
4: 네.
2: 상담계 메리 포핀스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 마음 유모 이호선입니다.
4: 네. 네.
2: 우산은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5: 메리 포핀스. 저는 우산 없이 그냥 열심히 네. 착즙하겠습니다. 네, 네.
4: 교수님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왠지 가족 행사도 많으시고 강연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바쁘시죠?
5: 기뻐요.
4: 좋아요. 네.
2: 그러니까 뵈면 일을 스트레스로 안 여기시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느끼는 사람이 주는 에너지가 있으세요.
4: 네. 네. 맞습니다.
5: 네. 저는 일을 지겨워하지 않아요.
2: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일이 끊임없이 오는 것 같아요.
5: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어쨌든 네. 그 일에 저희의 행복을 바라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네. 네, 이번에도 또 잘 업혀가 보겠습니다.
4: 요즘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5: 네, 저는 네. 제 직업은 강추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께 제가 교양으로라도 상담 공부하면 해봐라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공부하는 기쁨도 크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제 주변에 상담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치유됐다라는 분도 많았어요.
5: 10중 8구 자기부터 시작해요.
2: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상담 사연부터 들어가 볼까요? 예. 길을 막고 물어봐.
4: 잠시만요. 지금부터 길 좀 막겠습니다.
2: 여러분들 왜요? 아, 저 비켜봐요.
4: 여러분들 사연을 좀 듣고요. 좀 편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길막 사연은요 문자로 8484님 주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제 자랑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성격이 좀 느긋하고 또 유해가지고 사람 좋다, 뭐 선비 같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 40대 남자입니다. 예, 근데 이런저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바로 저희 아내인데요. 뭐랄까, 저희에 비해서 이제 성격이 좀 급한 편인 아내는 저만 보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아주 그냥 달달 볶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1: 아, 여기 뒀는데 어디 갔지?
0: 아, 뭘 그렇게 찾죠? 아이고.
1: 손톱깎이. 야, 분명 두 번째 서류 넣어놨는데 이거 다시 있었어?
0: 어제 내가 그 거실에서 손톱 좀 깎고. 그걸 어디다 뒀더라, 그거를.
1: 아니, 내가 물건 쓴 뒤에 제자리에 두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 응? 빨리 갖고 와.
0: 어, 알겠어.
1: 지금 응? 갖고 오라고 지금.
0: 아유, 알았어. 기다려봐. 야구 좀 잠깐 보고.
1: 아우, 답답해 진짜. 아, 뭐 야구를 봐. 군뱅이가 더 빠르겠네. 아, 됐어. 내가 가져다 쓸 테니까. 아우, 진짜.
0: 아유, 뭐 그러든가.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가져다 줄 텐데, 그죠? 아내는 그걸 못 참고 막 언성을 높이고 짜증을 내고, 아이고 참가. 또 한 번은요, 그 아내와 아이들이 외출해가지고 혼자 나 혼자 집에서 저녁을 이제 배달로 시켜 먹고 쉬고 있는데.
1: 여보, 우리 왔어.
0: 어, 잘 다녀왔어.
1: 아, 이거 무슨 냄새야?
0: 아, 이거 족발 시켜 먹었어. 맛있더라고. 다음에 거기서 또 같이 시켜 먹자. 왜?
1: 시켜 먹는 건 좋은데. 여보, 먹고 난 뒤에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바로 치우면 좋잖아. 어? 이걸 내가 몇 번을 얘기할까?
0: 아유, 그 소화 좀 되면 치워야지 그거를. 아이 참.
1: 아니, 그렇게 소화. 소파에 누워 있는데 그게 소화가 되겠냐?
0: 아, 좀 있으면 내가 한다니까. 당신 내비둬 좀.
1: 그러니까 좀 이따 언제?
0: 아유, 좀.
1: 당신 항상 이런 식이더라. 어, 아주 내가 뭘 제때 하는 꼴을 못 봐. 뭘? 아유, 진짜.
0: 뭐가 또 항상 이런 식이냐 내가 또. 아이 참.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당신 쉬면 되잖아. 그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1: 아니, 알아서 뚝딱뚝딱 잘하면 내가 입 아프게 왜 얘기를 하겠어. 안 하니까 잔소리를 하지.
0: 아니, 오늘 안에 하지 내가.
1: 아우, 됐어. 말을 말지 내가. 아유.
0: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또 며칠 동안은 말을 아예 안 해요. 밥도 안 줘. 네. 기름 맞고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여러분 같으면 그 잔소리하는 아내가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그 시그널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아, 피곤하네요. 이거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1: 기질과 성향이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4901님 아, 우리 집하고 똑같네. 짜증나. 승질급한 내가 다 하고 있어. 아우, 진짜.
0: 자, 오늘 길막 주제 이겁니다. 교수님, 이런 부분 많죠?
2: 많고 많을 뿐만 아니라 보통 보면 이제 특징이 있는데 집안에서의 바깥에서 호의는 집안에서 내부의 적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뭐 균형의 법칙이랄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제 생각해 보면 이 아내가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분명히 이분은 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운하기도 하지만 차라리 이 사람이 내 옆집 아저씨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오히려 차라리. 남에게 그렇게 해주니 다른 사람이 부러워지는 이런 상황도 생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런 분들이 성격만 허허하는 게 아니라 느려.
0: 느려.
1: 네. 그럼 보니까 일을 미루시네.
2: 많이 미루죠. 전 저희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미루시네. 저희 아버지 이제 97세신데 여전히 저희 집에서는 같은 주제가 이제 반반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생각해보면 나중에 집에 있는 사람 내가 이상한가? 다른 사람 다 좋은 사람인데 나만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들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조금 치고받고 말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분노 버튼 하나가 눌려진 것 같은
2: 그쵸.
1: 그 시그널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그것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0: 그래서 오늘 뭐 1번, 2번 고르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 배우자 이 말까지 나오면 비상사태다로 해봐야겠어요.
1: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폭발하기 전에 내가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나오면 끝난다. 뭐 이런 어떤 스스로 터득한 각자의 결혼 생활에서의 그 버튼이 있어요.
2: 맞아요.
1: 예, 우리 사연자분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요러면 냉전에 들어간다고
0: 하신다. 한 번씩 실제로 말을 안 하신대요.
1: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들었던 그 비상 직전에 어떤 신호 내 아내, 내 남편의 한마디 그 신호탄을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0: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무료인 스마트라디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1: 제가 봤을 때 이호선 교수님은 댁에선 좀

0: 으탄 쪽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1: 어떻게 알았어요? 어우, 여기 오면 네. 다 털려요.
2: 아니, 교수님은 예민해 네. 보이지가 않으세요.
1: 아, 저요? 네. 저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니죠. 네. 그냥 뭐, 그냥,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봐서 저희 남편이 조금 성격이 생각보다는 급해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네네. 이제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게 제 이제 삶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0: 그렇다면 그 신호탄.
1: 신호탄이 있지.
0: 아, 이 사람 힘들구나 싶은 그 버튼.
1: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있다가. 콧바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2: 한숨, 한숨. 네.
0: 뭔지 알겠다.
1: 콧바람이 딱 나오면 그때 제가 바로 일어나요.
0: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1: 그럼요. 네.
2: 그렇게 또 해주시는구나.
0: 그렇게 가닥을 잡으시면 돼요. 유라 씨는 뭐예요, 문천식 씨?
2: 저희 아내 사인요.
0: 네. 많죠, 사인이.
2: 글쎄요. 예,
0: 제일 좀, 야, 이건 아니, 좀
2: 무던해요, 무던해요. 별로 표현을 안 합니다.
1: 아, 이러다 사단 나는 거예요. 아.
0: 사인은 안 읽어.
1: 네.
0: 보통
1: 네.
0: 배우자가 무던합니다. 네. 사인 같은 게 없어요 하면은. 안 읽는 편이에요. 그렇죠.
1: 제가 볼 때는 네. 천식 씨 집은 천식 씨가 워낙에 빠른 분일 것 같아요.
0: 그렇긴 해요.
2: 네. 네. 제가 좀 예민합니다. 네. 제가 다 치웁니다.
0: 아, 그럼 괜찮아. 혼자 치우면 괜찮아요. 예. 자, 문자 기다린 동안 노래 한 곡 받을까요?
2: 타샤입니다.
0: 아우, 좋다. 예. 경고.

0: 자, 오늘 길을 막고 물어봐 주제는요. 내 배우자. 이 말이 나오면 비상사태다. 인데요. 9764님. 저희 엄마 뽀빠이시노. 엄마인데요. 예! 복식으로 사자 때리는 거예요.
1: 엄마 해병대는 복식인가?
0: 40년 살면서 딱 두 번 봤는데요. 연상 아빠께서도 깨갱하십니다.
1: 그럼요. 40년 정도의 내공이면 사자 후죠.
0: 그렇죠.
1: 9763님 해주셨고요. 네. 5182님. 우리 남편 레벨 5. 고마해라. 입니다. 그러면 저는 살짝 한 템포 쉬려고 노력해요. 근데 가끔은 그 고마해라에 더 화가 나가지고 냅다 소리 지르고 문 닫고 들어갑니다.
0: 아하.
1: 일단 쫄아가지고. 뭐. 이러고 탁 닫고 들어가.
0: 고마해라.
1: 뭘 그만해. 뭘 그만해. 못 도망가. 발이 더 빨라. 2676님. 우리 신랑은요. 나 안 해. 안 해. 하는가 봐라. 하면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과묵하신가 보다 원래는.
0: 평소에 안 하시다 보다. 그죠?
1: 원래 진짜 가벼운 사람은 이 안에 달고 살거든요. 근데 진짜 어쩌다 한번 터트린 사람은 정말 안 해버리니까.
0: 그렇죠. 그래서 하나 소개해 주실래요?
2: 네. 490 하나님. 저는 목소리 깔고 그만하자 하면 남편이 움직이더라고요.
1: 교수님 많이 해보신 그만하자인데요.
2: 저는
1: 해보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거?
2: 꼭 해보고 싶었어요.
1: 그죠?
2: 그만하자라고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듣는 얘기예요.
1: 그만하자.
2: 네. 그만하자.
1: 그만 어지르자. 네. 네. 이런 거. 이성민님 저희는 네 식구인데요. 네. 셋 중에 하나 이름 부르면 다른 둘이 매우 빨라집니다. 아하.
0: 아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이름을 천식아 하다가 문천식!
1: 그럼 달 둘이서 막
0: 3남매 다 긴장하고
1: 움직이는
0: 호로록 움직이죠.
1: 맞아, 우리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다.
2: 경쟁하는 집은 뭐
1: 풀네임 부르면 바로 그냥
0: 맞아요. 예.
1: 자 우리 3470님
2: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 이 말 후면 폭발입니다.
1: 이건 상대방도 폭발한다.
2: 근데 않아요? 이런 얘기들 워낙에 많아요. 부부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해.
1: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2: 그럼 이 얘기는 이제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는 얘기처럼 들려가지고
0: 너무 서운하다.
2: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파이널 맞아. 신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1: 봐요. 무시당했다는 생각과 모멸감이 들잖아요.
2: 그럼 넌 누구랑 대화가 되는데
1: 맞아.
2: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기도 하고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0: 그렇죠. 이렇게 되면 비난전으로 가잖아요.
2: 그럼요.
0: 너 뭐 도른자냐부터 해서 막
1: 네가 대화라는 걸 할 줄은 아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우리 지금 라디오 시대 식구들 들은 네. 정말 양반들이신 것 같아요. 욕이 안 나와요.
1: 방송이잖아요.
2: 그래서
1: 방송 심의를 네. 규정하시는 분들
0: 근데 진짜 그럼 안녕하세요.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맞아요 정선 씨죠. 벽이랑 얘기하고 말지 또는 강아지 초코랑 얘기하고 말지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1: 그 외 아주 모공으로부터 모멸감을 주는 상대방이 있어요. 그냥 됐다. 뭔가 하찮게 느끼는 차라리 전면전으로 싸우는 건 그나마 예의가 있는 건데 싹 방향을 트는데 되게 싹 칼에 베는 느낌이 드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2: 나를 순간 이렇게 탁 놔버리는 느낌이랄까? 맞아. 이런 게 있죠.
1: 그럴 때는 내가 아닌 거 알면서도 폭주하게 된다고요.
0: 정선우 씨는 제가 진상 남편 역할 연기를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나가. 누나는 왜 나가라 그래요 자꾸 사람들한테
1: 좀 시켜야 되니까 내보내면
0: 싸우기 싫다?
1: 네, 해치지 않으려고 해칠까봐
0: 같은 공간에 있지 말자는 거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좀 있어줘야 돼요. 시켜야 돼. 1793님이요 개념 없는 남편이 눈치 보는 저의 사인은 얘기 좀 해요. 남편은 뭘 잘못했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인에 촛불까지 켜놓고 분위기 잡고 있어요. 환장해요.
0: 여자분들이 얘기 좀 하면 혼내겠다는 사인인데 근데 남편분이 지금 거기서 와인을 갖다
1: 알고 방어막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여기에 이거 그? 얘기로 가면 안 돼. 이거를 환기로 돌려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은 환기 차원으로.
0: 이분 남편분이 특이한데요?
1: 약간 물색 없는 캐릭터로.
2: 제가 볼 때는 두 배로 욕을 먹을 것 같아요.
0: 그죠? 여자는 진짜 대화하자는 건데.
2: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요 다음 순간에 이분이 뭔가를 사로잡는 뭔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얘기 좀 하자 그럴 땐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1: 여보 얘기 좀 해요.
0: 해. 몸에 대화.
1: 키스미 달링 키스미 바이바이 이러면은 나가.
0: 알았어.
1: 이렇게 되는 거구나.
0: 와인의 촛불 특이하시네요. 5769님은요. 아무 소리 없이 다용도실에 짱 박아놓았던 소주를 들고 나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0: 아무리 찾아도 없던 게 그거 꼭 나와요, 그게. 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왜 그 키친 드렁크
1: 드렁크라고 하잖아요. 키친 드렁크. 네네네.
0: 그 부엌에서 혼자 드시는 어머님들 네네네. 위험하죠, 교수님.
1: 많이 위험하죠. 근데 이제 이 사례하고 같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숨겨놓은 게 뭔가 있긴 있다는 건데 일단 뭐 그 키친 드렁커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출근하고 애들 학원 보내고 그다음 싱크대 밑에서 숨겨놨던 소주 뭐 이런 것들을 쭉 꺼내가지고 혼자서 곤드려 만드려 마시고 그게 이제 한잠 자고 일어나서 애들 올 때가 되면 깨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만성화가 되면 이건 뭐 알코올 중독이니까요.
0: 아, 그건 좀 위험한 거군요.
1: 아, 혼자 술 마시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0: 예,
1: 지금 보니까 다용도실에 짱 박아놓았던 소주를 들고 나오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걸 보니까 예. 이거는 이제 온 식구들이 다들 알고 있는 거죠.
0: 그쵸.
1: 이게 나오면 그 다음 순간은 예. 뭐
2: 상징이다.
1: 그렇죠. 확인해 본 바가 있는 거죠.
0: 사단 나는 거죠.
2: 근데 하나에 이런 매개가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1: 이게 이렇게 시그널이 있다는 게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발작 버튼. 발작 버튼. 이 사람을 누르는 이 감정을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시그널을 알고 있는 집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모르면 이제 거의 뭐 끝으로 가는 거죠.
2: 그렇죠.
0: 네. 알게 되면 조심하니까. 교수님.
1: 그렇죠.
2: 4521님. 다시 물어볼게. 잘 생각하고 말해라. 같은 질문 더 이상 안 한다. 제가 진짜 화났을 때 하는 말.
0: 와 무섭다.
2: 근데 이거는 배우자에게도 해당되고 자녀에게도 해당되는데 그쵸. 보니까 버튼이 공용이네.
0: 진짜.
2: 배우자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다 자식한테 할 수도 있는 거야.
0: 아 경고는 무섭네요.
2: 광고 듣고 함께 할게요.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지금 라디오 시대 신원에서 황혼까지 이번에는요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 문의가 온 여러 가지 그 문자 상담 해볼까 합니다.
1: 실시간 문자 들어갈게요.
0: 그렇죠.
1: 4510님 아들이 30살이고 결혼 안 했고 분가를 했는데 얘가 어디 사는지 집 주소도 안 알려줍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에? 이거 냅둬야 돼요? 분가 후에 처음엔 엄마 전화를 받더니 지금은 전화도 안 받아요. 분가한 지 만 1년 됐습니다.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2: 지금 30살이고 결혼 안 했고 분가했는데 어디 사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근데 이게 이제 몇 가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엄마가 굉장히 좀 관여가 강한 분이셨을 수 있죠. 그리고 이 관여한

0: 정도가 매우 심해서 오히려 내가 한번 연락하면 이 어머니가 다시 딱 정말 정확하게 밀착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분가를 했을 때의 그 이유가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해서
1: 예.
0: 아예 처음부터 상했던 그 감정 때문에 아직 그 마음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처음엔 전화를 받더니 지금 전화를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물론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화를 받았을 때이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분 자체가 이렇게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전화를 했을 때그 전화가 감사하고 기쁘고 재밌거나 혹은 안심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바쁜 시점에 하셨던 일이 반복되고
1: 네.
0: 아니면 어떤 전화를 끊을 때 기분 나쁘게 너왜 연락 안 하니? 너왜 따로 살면서 부모가 걱정도 안 되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전화하실 때마다 아프다 죽겠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너 나갔는데 1년 됐는데 지금쯤이면 월세를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네가 내야 되는 거 아니니 뭐 등등등
2: 좀 회피하고 싶은 주제를 많이
0: 그런
2: 꺼냈거나
0: 이야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사전에 있었을 경우가 꽤 많다고 생각하고요.
1: 그래요.
0: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잠깐 연락이 안 되고 1년 정도 됐으니까 아마 그 사이 연락이 됐던 시기를 제외하고 나면 6개월에서 한뭐 7개월 정도 이상이 넘어가지 않을 텐데 앞으로의 6년, 7년, 60년, 70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엄마가 전화하는 게 일단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냥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라. 이 정도만 얘기하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좀 나을 것 같기도
1: 시간이
0: 하고요.
1: 필요하군요, 교수님.
0: 또한 가지는
2: 지금 7579님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주셨어요. 동거하는 거 아닐까요?
0: 그럴 수도 있죠.
2: 그럴
0: 근데
2: 수밖에구나.
0: 전화는 받을 수 있잖아요. 둘러댈 수도 있고.
2: 그치.
0: 근데 아마도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게 자식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기
1: 그런 것
0: 때문에
1: 같아요.
0: 지금은 그 사이에는 어쨌든 뭐 분가는 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이건 분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고 저는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이럴 경우라면 그냥 당분간은 일단 만끽하게 두시고요. 그리고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리고 네가 원치 않더라도 아버지 생신 또 명절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뭐이 정도 얘기는 좀 해주시면 어떨까?
1: 그렇군요.
2: 그 전에 쌓인 뭔가
1: 그러니까 있을
2: 앙금이
1: 거예요.
2: 있기
1: 그렇지.
2: 때문에 이런 행위로까지 보여주는 거다.
0: 근데 요새 뭐
2: 아하.
0: 너무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2: 아니 그래도 비번을 안 알려주는 건 모르지만 주소나 그런 걸 그리고 연락도 아예 싫고 이런 건 진짜 유성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응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0: 분가 때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근데 아마 이런 사연을 보내셨을 때는 굉장히 속상하셨을
1: 그렇죠. 어머니로서 답답하시죠.
2: 그럼요. 기다리면 얼마나
0: 30살이면
2: 초조해.
0: 그 인생의 초기에는 젖으로 먹이고 나중에는 밥으로 먹이고 그다음에 마음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년의 세월이면은 그 아들 바라보며 산 세월이 30년이라
2: 아주.
0: 어쩌면 내 남편보다 이 아들이 더 극진하고 더 사랑스러울 거예요.
2: 그러니까.
0: 그럴 때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실 텐데
2: 그러실 것 같아요.
0: 일단 요 아들이 어쩌면 독립을 위한 고민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 힘드시더라도 지금까지 사랑의 저주로 먹였던 그 세월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4956님, 결혼 10년
1: 네,
2: 차입니다.
1: 결혼 10년 차입니다. 9살, 6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현재 임신 8개월짜인데요. 얼마 전 어머님께서 도련님이 직장 때문에 당분간 너희 집에 있을 수 있냐 하시는데요. 저희 집은 19평의 소형 빌라인데요. 네 식구가 살기도 꽉 차는 상황에 제가 만삭이다 보니까 도련님 식사며 빨래까지 할 자신이 없는데 남편은 아 그거 잠깐도 같이 못 살아라고 하는데 몇 달만 같이 살자 하는데 아저왜 이리 자신이 없을까요 교수님?
2: 아니, 임신 8개월이신데요?
1: 아 근데 잠깐 못 살아.
2: 나가. 진짜 드릴 수가 없다, 진짜.
1: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교수님 이거는요?
0: 이거는 남편께서 차라리 이 동생이 오는 거잖아요. 동생이 오는 건데 제가 남편이라면 지금 어쨌든 직장 때문에 거기 있는 거잖아. 그럼 돈 벌잖아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 도련님이라고 하는 그 남동생이. 그
2: 시누이도 불편한데 도련님이잖아요. 도련님은 남자분이신데 그쵸. 임신 8개월 차면 몸이 그러면. 둔하고 보여주기 싫은 많은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0: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시어머니도 그래요. 아니 당신께서 그렇게 그 둘째 거기 뭐야 그 이렇게 예. 동생인 아들이 그렇게 답답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집에 있을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십시일반 해가지고

0: 세를 차라리 월세를 얻어주면 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남편께서 이 사연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애 둘 있는데 지금 9살, 6살 손 많이 가요. 거기다 임신 8개월? 전 셋째를 낳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임신 8개월이 힘들어. 어떤 의미인지 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1: 아닌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거는 시어머니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직장 때문에 들어오겠다는 이 도련님이라는 분 본인도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이 남편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혹시 사연을 들으신다면 아내를 나무라실 게 아니고 이건 너무한 거예요.
2: 그래.
0: 너무한 거예요.
2: 그 도련 들어오면은 9살, 6살짜리 애 육아를 맡겨버리세요. 삼촌한테 시켜. 삼촌한테 달라고 그래.
1: 죄송한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세요. 네. 사모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0: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2: 아니 그래서 뭐 2, 3개월 핑계대면서 아예 들어와서 꿰차할 것 같은데 자리를.
1: 아 여러 평인데 무슨.
2: 묻질 않잖아 지금. 도련님. 시어머니도 안 물어봐. 남편도 안 물어봐. 도련님도 안 물어봐. 아무도 이 4956님한테 의사를 안 물어봐.
1: 아 시어머니 하지 마세요 진짜.
0: 아니 그 남편도 마찬가지고.
2: 끝발이 없어.
0: 여기 도련님도 마찬가지. 그래요? 전 도련님이란 말도 싫어해요. 요새 이런 말 누가 씁니까. 그냥 남동생인데요. 아니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이전에는 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을까?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남편에게 여보 돈 우리가 조금 내서 차라리 방을 혹시 직장 다니니까 남동생이 우리가 조금 보태자. 어머니께도 말씀 좀 조금 보태자. 이런 제안을 싸우더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임신 8개월이라는 게 전 못내 지금 계속 걸리는 게
0: 그러네요.
2: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성적이 되기가 쉽고 또 셋째이기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데 남편은 지금 셋째 아이라고 약간 긴장 풀렸어 지금 보니까.
0: 그리고 8개월 되면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2: 그 이제 끊어질 것처럼 아파요. 우리 지금 혜지 작가도 어제 그제까지 하고 마무리했잖아요. 이게 만삭이라 육아휴직을 했는데 그럼요. 허리 너무 아파했어요.
1: 진짜 눈치가 없으시네요.
0: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모두가 다 이 사연에 들으면 아마 다들 정말 한마디씩 하실 거예요. 이게 남편께 이 사연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니까 도련님도 아니고 도령! 도령
0: 그래서 진짜 이거는 남편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2: 차려지.
0: 왜 아내를 돌보지 않아요?
2: 아, 이해를 안 해주네. 이 어떤 이 신체의 모든
0: 너무
2: 변화를.
0: 너무 섭섭하겠는데요.
2: 아이를 지금 둘이 지금 같이 만들어요. 형제자매들 비슷한 수준에 따라가려니 좀 벅찬데 마음 편하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0: 남매 단톡방이라고 한다면 둘만 3남매. 있는 것 같아요.
3: 3남매.
0: 3남매요? 형제들. 또 여럿이 있군요.
3: 3남매나 4남매.
0: 근데 이게 참 이게 말하기 정말 어려운 주제예요. 정말 나도 살림이 있어서 푼푼하면 나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제안을 먼저 하겠죠. 근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꼭 파토 내는 것 같고 딴지를 거는 것 같고 맞아. 그리고 김을 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안 된다 어렵다 말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가까운 친구 있어요. 가까운 형제. 그래서 내 사정을 좀 알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톡을 좀 하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사실 내가 나도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아다시피 우리 사정이 조금 이렇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 중에 가장 힘있게 뭔가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형제 간에 뭐 아예 뭐 기준을 조금 낮추든지 아니면 누가 더 좀 몰래 살짝 내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 편하게 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야겠네요.
2: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형제자매의 어떤 기준이 너무 막 빡세게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다 이거보다는 제 경험상 스스로 느끼는 자격지심이 되게 커요.
0: 그럴 수 있어요.
2: 왜냐하면 저도 되게 힘들 때 확 꺾이니까 들어가기도 싫더라고요.
0: 어렵죠.
2: 근데 내가 어떤 수준을 해야겠다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편하게 형제잖아요. 자매고. 그러니까 오픈하세요.
0: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얼마까지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혹시 그렇게 직접 대놓고 예를 들어서 왜냐면 애들도 들어와 있을 수 있거든요.
2: 아유 조카들까지.
0: 그런 집의 경우 왜냐면 전체 통일테면 저희 집 원가족 방이 있어요. 원가족이 다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 그렇네.
0: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형제들을 맞아요. 통해서 살짝.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2: 개톡 치고 들어가는 거죠. 개톡 치고.
1: 이런 사실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그 제일 잘 나간 형제 있잖아요. 그분이 좀 배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죠?
0: 그럼요. 근데 눈치 없이 그냥 끝까지 밀고 내려오면서 이번엔 하와이다 막.

0: 자,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실시간 고민 상담하고 있는데요. 익명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정희 대표 가명을 할게요. 친정엄마가 주사가 있어서 장례식장에서 또 조카들한테 이렇게 돼지 같으니 어머. 결혼을 못하...
1: 어머.
0: 어머. 상주한테 막말해서 너무 싫어요. 미안해하기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피하고 싶네요. 저희 엄마랑 어떻게 지내야 되나요, 교수님?
1: 야, 이거는...
2: 누구한테? 상 조카들한테?
0: 아, 어머님 왜 그러세요?
2: 어머, 세상에. 어머니 안 돼요.
1: 아니, 이게 아마 약주를 드셔서 그런 게 아닐까.
0: 그런가 봐요.
2: 네. 말씀이 평소에도 세신 것 같은데.
0: 네, 주사라고 하시네요.
1: 주사가 있으신 거니까. 이거는 엄마 술 마시려고 그러면 그 앞에 술 놓으면 안 돼요.
2: 그러게.
1: 그리고 이거는 장례 마치고 나서도 엄마하고 이거는 정말 한판 해야 됩니다.
0: 아, 이건 소름 끼칠 일이에요.
1: 이거는 어른으로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장소가 있고 또 대상이 있잖아요.
2: 이게 무슨 일이야.
1: 아니, 그러면 이 조카들이 이 어머니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또 정례식장인데 세상에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이게 지금 할 일이에요?
2: 그러게.
1: 아, 이거는 어머니가 일단 약주를 하시지 마셔야 돼요.
0: 아.
1: 어머니는 약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0: 네, 맞아요.
1: 이게 지금 친정어머니면 적어도 제가 볼 때 60은 넘으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60 인생 살면서 주사 때문에 나머지 60년을 다 날리는 건 이 어머니에게도 나쁜 일이에요.
0: 아.
1: 그래서 한 번쯤 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일단 이런 장례나 예. 가족 행사가 있을 땐 제일 먼저 술 놓지 마시고요.
0: 아.
1: 두 번째 사전에 어머니께 말씀하셔야 돼요. 엄마 지난번 봤지? 이건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도 부끄럽게 하는 거야.
2: 아. 엄마.

0: 술 마시지 마시고 그때 무슨 얘기 하고 싶으면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한테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그 자리에 있다가 인사할 것만 하고 어머니 보시고 나오세요.
1: 나와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이런 어머니들은 또 막 대충 막 얼버무리세요. 내가 그랬다고? 말도 안 돼.
2: 맞아. 맞아. 우기신다고. 우기시고. 기억 안 난다고 그러시고. 아유, 아유 너무 난처하셨겠다. 진짜.
0: 이 세상에는 속세기에는 자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속세기는 부모도 많아요.
1: 그러게요. 진짜 있네요.
2: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1: 5788님 하나 해주실래요?
3: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남편이 70인데 아이고. 바람이 났어요.
0: 아이고.
3: 젊을 때 저 교수님 아이고 젊을 때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며느리 손자보고 지금 20년 전에 만난 그 여자랑 또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가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
1: 아버님 젊었을 때도 할 거 다 하셨는데 지금 또
2: 전 이호성 교수님의 그 리액션이 정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던 많은 어머님들의 리액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어라? 약간 이런 느낌의 아이구여서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젊었을 때 그 바람을 다 견디고 참아줬는데 그것도 동일한 대상이야. 뭐가 더 열받을까? 새로운 바람? 다 열받겠지만 난 이게 더 열받을 것 같아. 아. 정리가 안 된 20년이 아. 나를 기만했다는 생각을 난 더 할 것 같은데.
0: 아니 그 20년 전 그 여자는 누구예요?
2: 뭐게 애틋해? 응?
0: 20년
2: 전 애틋하면 갈라서든지
1: 못다 이런 사랑입니다. 왜요?
0: 뭐라고요? 아이고 나가
1: 아, 나가
2: 집 발을 못 붙이겠네 오늘.
1: 아유 아버님 진짜 심각하다.
0: 근데 이거
1: 심각해.
0: 5788님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2: 아 최악이다.
0: 남들이 볼 때는 그만 살아요. 이런 남자랑 왜 삽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70이 나서 바람이 났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저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죠.
2: 예.
0: 물어보고 근데 그것도 이혼을 할까요가 아니고요. 이 가정을 지켜야 할까요? 라고 보내셨죠.
2: 어머님은 지키기 위해서 참으셨구나.
1: 그쵸.
0: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 세월의 여러 어려움 난관을 거쳐서 그 산맥을 거쳐서 내가 맨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다시 이 일을 시작하고 또다시 참는 일을 하면서 이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지 이걸 물어보시는 거라
1: 네.
0: 저는 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 아마 눈물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2: 아이고 어머님 이 가정 지키는데 어머님은 누가 지켜요?
0: 저는 꼭 말씀드릴 게 아마 몇 번씩 이혼 그 소장 이혼 저기 네. 뭐야 신청서 들고서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보니 아내 무서운 줄 모르고요, 아내 귀한 줄도 모르고요. 심지어 늙음악에서까지 자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전 이 남편은 십중팔구 아주 심각한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만 안중이 없는 거 아니고 온 가족 다른 사람들마저도 이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 가정 지키고 싶다 이 말은 이혼하고 싶진 않으시다는 얘기시잖아요. 남편 이 여자랑 그냥 살든 뭐라든 내쫓으세요.
1: 쫓아요.
0: 내쫓으세요.
2: 맞아 나가.
0: 그리고
2: 하세요.
0: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2: 맞아요.
0: 내가 내 가정은 지켜. 난 이혼은 안 할 거야. 그럼 왜? 이혼은 내가 원할 때 해야 되니까.
2: 그렇죠.
0: 대신에 이 남자가 우리 집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2: 맞아요.
0: 그리고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혼자 사실 수 있죠. 그러니 이혼은 해주지 마세요. 대신에 분명한 건 이혼을 해주실 거라면 준비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준비해서 재산도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마음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내 자신을 지켜라.
2: 정말 정말 너무 너무 화가 나요. 그 살아온 그 20년 그 전에도 그렇지만 그 20년이 너무 분할 것 같아 이분.
0: 아니 20년 전에 만난 그 여자 이름 뭐예요? 이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정말 나쁜 사람이네.
2: 지들만 주인공이에요. 하여튼 바람 피는 사람들은 아주 자기들만 주인공이야 아주.
0: 로맨스요?
2: 우리가 너무
0: 로맨스?
2: 폭주하고 있으니까.
1: 아니 지금 그 내로남불이라고 아마 네. 여기 아버님은 100% 그럴 거예요.
2: 광고가라고 그러네요.
1: 네.
2: 내가 너무 폭주하고 있었어. 진짜.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7: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샤...

0: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3: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멈춰라 멈춰라 에이어서 눌어 뭉쳐주게.
2: 대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모판에서 모를 뽑아 한 춤씩 묶으며 부르는 못지는 소리입니다. 새잠이 오기 전에 모를 다 쳐야 하기 때문에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교수님, 아까 어머니께는 한 말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5: 저 이런 얘기가 있죠.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배우자라고. 네. 제가 볼 때 그분은 배우자가 아니라 배신자입니다.
6: 맞아요. 네.
5: 그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4: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6: 자, 4777님이 교수님 제 푸념 한 번만 들어주세요.
4: 네.
6: 며칠 전 가구 조립하는데 제가 옆에서 1번 나사 아니고 2번이라고 해도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긴 1번 나사로 새 가구를 쪼개놨어요.
4: 아, 그자.
6: 그냥 둬요? 아니, 지 돈 내고 지가 쪼개겠다는데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승질이 나가지고 아휴 여기까지 할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5: 지 돈 지 쪼네요.
6: 네. 장작을 패셨네.
5: 뭐 화목난로도 없는데.
6: 화목해 주셔야 되는데.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큰 거 배우신 거죠. 뭐 돈 예. 내고 이제 수업했다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아마 1번 나서 할 겁니다.
6: 예.
7: 네. 아, 이 쪼개지네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아. 그러니까 다시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6: 쪼개? 어? 그러고 싶냐?
7: 아우, 고집 왜 이렇게 쉬워들 그래. 아우, 좀. 아.
6: 가구를 연료로 만드셨어요.
4: 배우자 말 좀 들으세요, 여러분.
6: 자, 아유. 교수님,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5: 봄날 기쁨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6: 네. 네.
4: 알겠습니다, 교수님.
6: 자,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4: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3: 아빠!
4: 엄마!
6: MBC 라디오
7: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제24회 청원 생명살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한 대청호의 바람, 건강한 청원 생명살의 기운, 그리고 함께 달리는 감동까지 최고의 힐링 코스에 전국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km 이상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일본 기쿠치시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기회와 벽걸이 TV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니 서둘러 주세요.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6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5.12% 약 338포인트 상승한 6,936.99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 넘게 폭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주가 140만 원,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도 5% 넘게 오르며 종가 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3조 원, 기관은 1조 9천억 원씩 사들였고 개인은 4조 7천억 원가량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1.79% 올랐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에 20.5원 내린 1462.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분야인 DX 부문 기반 노조가 임금 협상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70%가 스마트폰, TV 사업 부문인 소속인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오늘 공동투쟁본부를 꾸린 나머지 노조에 공문을 보내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건에 응답하지 않고 협의하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를 거쳐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0: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럴 바엔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은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최고존엄 넘버2라고 라도 되고 싶은 겁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 원을 갖다 쓸 것이라며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고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8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 사이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대체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18.3도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못 견디고 돌발 변수가 생기면 겁부터 난다는 어느 작가가 재즈의 고향인 미국 뉴올리언스 여행을 갔다가 이런 장면을 봤답니다. 길거리 공연단이 신나게 연주를 하는데 큰 트럭이 나타나 길을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렸죠. 연주가 절정인데 다 망쳤구나 싶었는데 오! 공연단은 빙긋 웃으며 그 자동차 경적을 박자 삼아 이동을 하면서 연주를 했고 그게 더 재밌어서 흥이 오르더라. 언제나 방법은 있고 임기응변이 더 멋질 때도 있다. 이 마음으로 또 한 주 출발할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가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은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충청북도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Time, weather, and...

0: 홍순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홍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국민의힘의 보궐선거 공천을 신청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은 단체장 후보가 됐다며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며 당에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게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김동인, 서용주, 정광재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948년 처음 제정된 이래 9번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1987년 이후 39년 만에 10번째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가장 앞장서온 정치인이죠. 우원식 국회의장 3부의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보수는 결집하고 있는가?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인가?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샤이 보수들의 결집을 기대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아이키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0: 열혈 강호 온라인.
2: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0: 열혈 강호 온라인.
2: 열혈 강호 온라인.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6: 기대세요.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4: 저축은행.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영국 런던 왕립대학교에서 새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기분 변화를 추적했는데요. 불안과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효과도 순간에 그친 게 아니라 최대 8시간 동안 지속됐죠. 우리 뇌가 새의 지적임을 평화롭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참새, 까치, 박새 같은 우리 주변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애쓰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마음의 피로가 풀릴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5: 네, 뉴스 신세계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5: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6: 네, 오랜만입니다.
5: 예. 오늘 뭐 결과 나온다고요?
6: 뭐 저녁 9시 정도에 뭐 예. 지금 일부 뭐 최신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예. 뭐 기다려봐야죠 뭐.
5: 예. 예.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 소장 어서 오십시오.
7: 저는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5: 그런 결과 안 기다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7: 그렇죠.
5: 예. 그리고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실 시사인 김동인 기자 모셨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5: 예. 자, 오늘 뉴스 중에요. 북한 축구 소식 잠깐 짧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8: 네, 잠깐 이제 그 깜짝 소식이었는데요. 네. 북한 여자 축구팀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5: 네.
8: 축구협회에 따르면 AFC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자 챔피언스 리그, 네. 아시아 축구연맹이 지금 주최하고 있는 대회가 있는데, 네. 이게 4강부터 결승까지 한국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5: 네.
8: 4강 출전팀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의 수원 FC 위민팀이 네.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걸 유치를 한 셈인데요. 여기에 수원 FC 위민과 상대하는 상대 팀이
5: 예.
8: 이 북한의 축구 클럽
5: 예.
8: 내고향 여자 축구단입니다.
5: 예.
8: 이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한국을 방문한다 이렇게 신청을 5월 1일에 한 것으로
5: 예.
8: 알려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총 39명이 방문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17일 오후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북한 선수단 차원에서 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8년 만이다.
5: 네.
8: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 네.
8: 이 한편 이 대회 자체는 이제 20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5: 네.
8: 20일 오후 7시에 대회가 열리고 23일에

0: 또 이제 우승을 다투는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한국 이 그 수원 FC와 그 다음에 북한의 이 내고향 여자 축구단의 이 대결 결과에 따라서 두 팀 중에 한 팀은 이제 결승에 오르는 네.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1: 예, 정치 얘기로 가볼까요? 야, 지방선거 이슈 오늘 뭔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게.
0: 네, 오늘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것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있었는데요. 정청래 대표와 그리고 이 부산 북구 갑 보궐선거 이 현장에서 구포시장 현장을 좀 방문해서. 그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 하정우 후보가 함께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오빠 발언 논란이 지금 이어졌습니다. 4월 3일 부산 북구와 보궐선거 지원 과정에서 이제 구포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유세를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한 장면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휩싸였습니다. 하정우 후보 역시도 지금 오빠라고 말하면서 호응하는 장면이 담겨서 영상이 이게 알려지면서 논란. 되었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어제 밤늦게 이제 사과를 하면서요. 이 아이와 지역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서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에게 사과 말씀드린다. 이렇게 뜻을 밝혔고요. 또 정청래 대표도 오늘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상처받았을 아이와 이 부모님께 송구하다라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정치권 내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동 성폭력이자 인권침해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했고요.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 보는 50대, 60대 남성 둘이 자기들 어린 자녀에게 저런 행동을 해도 괜찮겠느냐라면서 이 비판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제 비판이 이어졌는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YTN 라디오에서 중앙에서 가서 실수하기보다는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산은 전재수 후보에게 맡겨놨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 자.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뭐 이제 부산에서 하정우 후보가 꽤 핫하게 나타나 봐요. 지금에서 이제 하정우 후보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정치권의 이슈로 나오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에게 그 오빠 논란 부분들은 사실상 뭐 국민적인 눈높이에서는 적절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의도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거나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듯이 무슨 아동성 희롱이다. 이렇게까지 또 나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에서는 언행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초등학교 1학년한테 오빠 나이 차도 나이 차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입장을 바꿨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선거에서는요. 많이 듣고 적게 말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즉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당에서는 대처를 잘했다.
1: 적절 지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광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정치권에서 특히 인색한 게 사과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중들이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진영화시켜서 정치 논리로 끌고 가서 그런 게 아니었다. 이걸 뭐 정치적으로 자꾸 뭐 하다 보면은 말이 꼬이고 지지를 잃게 마련인데 즉각적인 또 더군다나 이 정래 그 대표 같은 경우 두 차례나 이거 사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아주 조속한 그 수습에 나섰다고 보는데 이런 거 하나 하나가 근데 그 결국엔 쌓여서 해당 후보의 뭐 지지율에도 나타나고 최종 득표에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정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엔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그러면은 이분이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연착륙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이런 사달을 일으킨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저 이 생각도 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었을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시키는 것만 잘해라 그래도 당선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선대위를 해체하고 다시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정우 수석 전 수석도 시키는 것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조급하게 만들어진 정치인지 아니냐 이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뭐 추가하실 말씀?
2: 일단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사과가 민주당에서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나름 평가할 만하고 다만 이 같은 발언은 국민들 눈높이에는 벗어나기 때문에 언행 하나하나 이게 또 이 대표께서도 본인 스스로가 언행을 삼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는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 자, 그런데 김동희 기자. 북갑 선거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0: 부산 MBC에서

0: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결론적으로는 초접전 양상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부산 북구 갑 6억 유권자 이 58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예. 하정우 후보가 34.3%, 한동훈 후보가 33.5%를 기록했습니다. 네. 초접전 양상이고 이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21.5%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부산 전체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서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95%, 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40.7%가 남아서 오차범위는 좀 벗어났습니다. 네. 한편 이번 조사는 북구갑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 사건 자체 논란이 됐던 사건은 이제 5월 3일 날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요 여파가 지금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전체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북구갑 유권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1%, 부산 전체 유권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이 여론조사가 초박빙인데요. 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2: 일단 뭐 지금 지방선거 D-30이래요. 예. 재보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TK나 PK지역은요. 예.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이게 민주당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줄곧에서 유지된다? 저는 그거를 유지된다고 예. 바라는 뭐 진보 측이라든지 어떤 분석가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이 TK나 PK는 조금 샤이 보수층, 그러니까 대답을 뭉답하는 층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층이 어떤 층이냐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 실수를 하는가. 네. 누가 더 사실상 보수층에 가깝지만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긴 하나 이게 국민의힘이 너무 형편없어서 예. 지금 지지하는 것인데 민주당 쪽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라면 튀어나갈 준비라고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TK나 PK에 대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굉장히 유리전을 네.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현재 조금은 사실 조금 딸그닥딸그닥거리는 네. 부분이 들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좀 수정 보완하면 이 접점 양상에서의 우세는 그렇게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네. 장동혁 대표가 뭐 다질 기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주목했을 때 한동훈 후보의 약재는 뭐 두고 볼 수 있으나 단일화는 없었을 거라고 봤을 때 3자 네. 구도로서 사실상 북갑에서의 하정우 후보의 신승이 네. 아직까지는 흔들리지 않은 것 같다. 예. 보고 있습니다.
1: 정서장 어떻게 보십니까?
3: 여론조사는 뭐 사실 그때 당시에 나온 숫자보다도 추세라는 게 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부산 북갑에 내려간 시기가 한 20일 정도 됐을 네. 겁니다. 최초에 나온 여론조사가 3월 말 정도에 네. 그 미디어 토마토가 했었던 것인데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당시보다 지금 한 달여가 지난 시기를 네. 보면 분명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는 높아지고 네. 민주당 후보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에서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 중에 뭐 한 70% 80%를 네. 얻고 가는 셈이고 박민식 후보는 조금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해당 그 지역에 체류하면서 만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네. 이게 지지율이 좀 높아진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부산 북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중앙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해당 지역에서 1대1로 스킨십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진짜로 우리 지역에 나와서 네. 끝까지 우리 지역에서 정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처음 여론조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1강 2중이다 이렇게 네. 평가했는데 네. 이게 지금 나온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2강 1중의 네.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끝까지 박빙 승부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 이렇게 봅니다.
1: 예. 추세선을 말씀하시는데 추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앞서 제가 말한 거나 예. 우리
1: 그렇습니다. 예.
2: 거나 비슷한데
1: 핵심은 비슷한 분석인데요.
2: 지금은 D-30에서 본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아직 하정우 후보가 공개하지 않은 그 전략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전재수 후보의 네. 투입이라든지 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수 있는 네. 게 뭐 이게 개입이 아니라 네. 사실상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공개돼서 가면 네. 사실상 하정우 한동훈 후보 2강 구도란 자체가 한동훈 후보에게 좋을까?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1: 아, 그래서 그 시간이... 퀘스천인 이유를 좀 예.
2: 아니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후보와 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념적 프레임을 들고 싸울 텐데 예.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념 프레임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정책적 대결로 들어가게 되면 예. 한동훈 후보는 이념으로 더 이상 확장해서 뭐 정책으로

0: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부산 시민들의 붓값 정도에서는 사실 전재수 후보의 부산시장 예. 그분들의 든든한 어떤 우군 그다음에 하정우 후보의 뒤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큰 힘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추세는
1: 두 분이 비슷한 분석이신데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하나만 여쭤본 박민식 후보 쪽에 지금 정 소장께서는 박민식 후보 표가 좀 이쪽으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시고
2: 그렇죠. 저는 네. 2강으로 분류되는 것이 네. 한동훈 전 대표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셨는데 그 구도를 빨리 만드는 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1: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의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표가 어떤 좀 시간이 지날수록 한동훈 후보 쪽으로 좀 몰릴 거라고 기대하시는데
0: 박민식 네. 후보표를 보면 네. 이 수치를 이제 쭉 추이를 보면 크게 빠지지 않아요. 네. 이 지금 나온 수치 상에서
1: 지금이 바닥 비슷하다.
0: 그렇죠. 한동훈 네. 후보가 조금 더 도약을 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 응답을 보류했던 부분에서 좀 네. 가져와서 이게 이강 구도를 형성한 거기 때문에 반민식 후보 쪽에 표를 가져온 게 아니라고 네. 저는 보여요. 여기서. 네. 그랬을 때는 한동훈 후보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라고 봤을 때 박민식 후보를 품지 않으면 확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단일화를 없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이강 구도로 갔을 때 과연 이재명 정부를 이념적으로 어떤 뭐 독재 정권이다라고 해서 이게 먹힐까요? 예. 안 먹힌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점점 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한동훈 후보에게도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예.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포스트 윤석열 그 정부에서의 예. 어떤 자리를 했던 사람으로 자리가 됐을 때는 이념으로 가도 한동훈 후보가 예. 좋을 게 하나도 없다.
1: 예.
0: 예, 그렇게 네. 저는 보는
1: 거죠.
2: 전 동의하기 어려운 예.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오랜 갈등 또 예. 계엄과 탄핵에서 보인 완전한 결별 그걸로 인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 쌓였는데 그 법무부 장관을 초대했다라는 이유로 거기에 갇힐 것 같지는 않고 거듭 네. 말씀드리지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전략이라는 건 명확할 겁니다. 이 빨리 2강 구도를 만들어서 그 일중으로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단일화를 염두에 두는 건 아니지만 네. 단일화 압력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단일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거나 네. 이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가 될 것 같아요.
1: 한 일주일 보면 대강 큰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김동희 기자 어떻게 보세요?
3: 아무래도 그 이 30일 동안에 사실상 바닥 민심을 얼마나 예. 어떻게 다질 수 있을 예. 것이냐라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는 어떤 정당의 어떤 밑바닥의 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예. 않나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 3자구도에서는 어떤 여론조사가 나오더라도 일종의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형태의 여론조사가 과연 나올 수 있을 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 3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1: 긴 시간은 아니다.
3: 그래서 예. 크게 벗어날 것 같. 않고 예.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가 되지 예. 않겠나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1: 여론조사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3: 네, 예. 방금 소개해드린 부산 MBC와 한길리서치의 조사에서요. 이 북구가 국회의원 적합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선 가상번호와 유선 RDD 방식을 섞은 ARS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1: 예,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국민의힘. 네. 공천 문제로 또 시끄럽습니다. 예.
3: 그렇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보궐선거 출마 관련해서 이 탈당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밝혔던 김태흠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지금 등록을 전격 유보했습니다. 아직까지 네. 예비후보는 아니다. 지금 일단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오늘 언론 공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예비후보 등록을 지금 미룬 상태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6일로 예정되어 있던 출마 선언 기자회견 역시도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선언은 이제 정진석 전 비서실장 비서실장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것 예.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정 실장 같은 경우에는 충남 공주 출신이죠. 예. 그래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었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면서 공천을 예. 신청한 상태입니다.
1: 예. 자, 국민의힘 당 지도부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3: 윤 어게인 공천 논란이 네. 지금 아무래도 계속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이 김태흠 충남지사의 반발에 대해서는 좀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한 상태입니다. 예. 예. 다만 오늘 이제 후보자 7인에 대한 공천 안건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거든요. 예. 여기에서는 이용 전 의원, 그 경기도 하남갑이고요. 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 달성군, 그리고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울산 남

0: 갑 공천안건을 네.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친윤 핵심 인사들이 재보선에 전면 배치되는 데에 대해서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지만 어쨌든 공관위의 이 공천안 원안대로 의결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심사 보류 상황에 대해서는 최고위가 이 공관위가 자체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여기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광고 듣고 와서 듣겠습니다.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3: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5: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날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2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맛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자, 서영주 소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5: 일단 뭐 정진석 네.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공주부여 청약에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은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4: 예.
5: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분도 당에서 여러 가지 그 인적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예. 상황을 보니까 컷오프 상황 같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명분상의 입장을 내놓고 무소속 출마를 준비한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은 컷오프. 정진석 그 전 비서실장은 다시 공주 부여 청양에 무소속 출마.
4: 무소속 출마.
5: 이 수순으로 지금 짜여 있는데
4: 네.
5: 저는 좀 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저는 점잖한 걸로 아는데 네. 이분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에 대해서 네. 단단히 미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공주 부여 청양 지역민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4: 네.
5: 윤어긴의 그 이 내란 정부에서 부역했던 사람이 또 가서 표 찍어달라면 그래도 미워도 뭐 미운 적이 있다고 40년.
4: 네.
5: 거기서 아버지부터 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주부여 청양 그 지역민들은 또 이 전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겠어요? 네. 그래서 못할 짓 하는 거니까 이쯤에서 본인이 40년 정치를 했으면 네. 책임지는 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네. 저 그런 말씀드립니다.
4: 정 소장님.
6: 당의 분위기는 공천을 주지 않는 것으로 네. 정해진 것 같아요.
4: 네,
6: 그렇죠. 보류로 네. 정해졌을 때부터 그 기류가 읽혔고 그 보류가 나오게 된 계기는 그 해당 지역에서 하여튼 김태흠 후보를 비롯해서 이번 그 공천이 예.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 단위 선거에도

0: 물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네. 우려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을 네. 두고 70명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해줘야 된다라고 네.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김용 전 부원장이 공천을 받았을 때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예. 했고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예. 공천 안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그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잊지도 않은 일을 두고 이야기를 하니까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1: 잊지도 않은 일이 뭔가요?
0: 그러니까 이 정진석 실장에 대해서 공천을 줄 거다라고 아, 네. 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아직 그런 거 잊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하냐라고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공관위에서도 그런 정도의
1: 정치적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정석 형님 말씀하신 얘기나 두 분 설명이 다 이해가 가도 정진석 실장의 그 말 뭐냐 하면 왜 추경은 되고 난 안 되냐 그 말에 대해서는 약간 뭐
2: 그러니까 그런... 원래 네. 둘 다 안 돼요. 네. 그런데 둘 다 안 되는 건데.
1: 추경호 전 줬잖아요. 거기에 어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0: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 정치를 하다 보면 좀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전 그래서 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이번에 참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굳이 얘기를 들자면 대통령을 정말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정치적 책임 네. 이것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추경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기소는 됐지만 네. 구속영장 그 기각되는 과정에서도 본 것처럼 전혀 알지 못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추경호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줬다고 봐야죠.
1: 아,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예, 이해 안 되시잖아요.
0: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천을 안 준 거니까 아, 그거 예. 공천을 안 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1: 아, 그렇습니까?
2: 예. 좀 여기 덧붙이면 예. 이제 D-30일 남았는데 예. 양당에 있어서의 어떤 행위들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들을 자꾸 보여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오거든요. 네. 가까워질수록. 네. 그러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했을 때는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네. 네. 내란 정부에 부여했던 전 비서실장인데 또 준다고 네. 책임도 안 주고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지 못할 것이고 민주당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건 어떤 선택을 할 때 네. 국민의 눈높이에 이게 좀 벗어난가? 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안에서는 논의가 되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결정들을 안 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될 것이라고 보여서 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이 절대 공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 예. 전북의 얘기 좀 해볼까요? 전북은 네. 예. 김관영 전북지사요. 예.
3: 김관영 전북지사가 네. 사실상 지금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 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2차 종합특검의 내란 방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이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주장을 네. 한 상황입니다. 이 내란 방조 의혹이라는 게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도청사 폐쇄 등을 이행하고 지역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 부분을 이제 이원택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오직 김관영을 공천 배제시켜야 한다는 목표 하에 민주당의 성진 전북에서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좀 주장을 예. 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무소속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중이라는 대답을 내놓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7일, 그러니까 5월 7일까지는 입장을 밝힐 생각이라고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예. 현재 이 전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 백승재 진보당 후보 등이 겨루고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서영주 소장, 네. 이 어떻게 됩니까 여긴?
2: 참 이게 복잡하게 네. 됐어요. 전북이요. 네. 사실 보면 김관영 지금 전 지사죠. 지금 현 지사인가요? 네. 현 지사겠죠. 그러면은 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함수관계가 안호영 민주당 의원과 이원택 의원. 네. 둘 중에 지금 이원택 의원이 민주당의 전북 후보가 됐고요. 안호영 의원은 아직도 이원택 후보와의 경선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구설수가 네. 당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본인이 경선에 임했다는 것이고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나올지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는 것은 사실 안호영 의원의 지원 사격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저는. 네. 이게 사실 좀 김관영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안타까움이 있겠으나 그래도 민주당에서 지사를 했기 때문에 선당무사 입장에서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것은 조금은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 사실 네. 무소속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뭐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원택 후보가 이게 박빙의 승부로 갈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안호영 지금 무원 자체와 네. 이원택

0: 후보 사이에 앙금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안영 의원이 네.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은연 중에 지원하게 되면 네. 전북 판도가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1: 예. 너무 혹시
2: 아니 저는 여기 이게 궁금해요.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한 사람의 정치적 야욕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 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1: 맞습니까? 네. 해석이
0: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 이게 뭐
1: 왜 더듬으세요, 갑자기? 아니 진짜 궁금해서
0: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네. 뭐 선거에 개입을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2: 제가 말씀드리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아닐 것 네. 같은데 그럼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네.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식사비 대납 의혹 있는데 네. 그냥 뭉개고 넘어간 거잖아요. 본인은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바로 제명하고 네. 그 후보로 뛸 수 있는 자격조차 안 줬으니까 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김관영 지사 과거 기자 시절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네. 분이고 좋아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은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만류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무소속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네. 뿐만 아니라 후위를 도모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에게 굉장히 정치적인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가까이 있다면 지금 네. 그렇게 조언 드리겠어요.
1: 예. 자 조작 기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3: 네.
1: 어떤 예 논란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3: 더불어민주당 예. 지도부는 어쨌든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예. 밝히고 있고 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오늘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 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예.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럴 바엔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라고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예.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은 북한 최고 존엄 김정은이다. 예. 최고 존엄 넘버2라도 되고 싶은 것이냐라 면서 강도 높게 반발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1: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3: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 부담이 좀 예. 큽니다. 대구시장 선거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법안 처리를 좀 신중해달라라고 예. 당부를 했습니다. 어제 열린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이 같은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혹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가 예.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 예.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다라고 예.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지역에서 뛰고 있는 동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달라 고려해달라 이런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예. 일부 수도권 캠프에서도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선거 전에 통과시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긴급 회의를 들어갔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도 한마디 남긴 것 같은데요.
3: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인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 예.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했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긴 한데 예. 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청와대는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예.
3: 다만 오늘 이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좀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 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자 종합적으로 좀 볼까요? 서영주 소장 어떻게
0: 네.
1: 보십니까?
0: 예. 사실상 그 조작기소 특검법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온 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정치검찰의 민낯들이 속속히 다 드러났어요.
1: 예.
0: 뭐 대표적으로 강배신 검사부터 박상영 검사 이분들이 검사라는 옷만 입었지 거의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네.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이 부분을 검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그 권한을 박해한다라고 하면 주장했지만 이거는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윤석열 정부가 자행했던 정치검찰 그리고 정치검찰이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 것만 이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지난 3년 내내 숙적이었던 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네. 어떻게 잡아서 뭐 속된 말로 정치적 사망을 시키려고 했습니까? 예. 그게 오롯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바로잡는 것들이 맞고 이 바로잡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 부분들을 서서히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거다. 예.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1: 예.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굳이 특검법 통과하는 것들이 맞냐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예. 얘기했던 사람이고
1: 대통령의 취지도 그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예. 그 취지라고 봅니다. 예. 사실 꼭 6월 30일이면 D-31일인데 예. 이 특검법을 그 안에 통과시킬 이유는 하등의 예. 어떤 그 이유가 없다. 예. 왜냐하면 특검법이라는 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갈 수 있기 예. 때문에 이 특검법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이기에 PK나 TK에서는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선거의 전략상으로도 이거는 선거

0: 가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1: 정광재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2: 이게 좋은 법안이라면 선거 전후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법안이라면 선거 전에 해도 국민들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투표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선거 전에는 부담인데 선거 후에는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아 이게 뭔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데 그래도 이거 처리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설명한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 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기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용과 관련해서는 얘기 안 하고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비근한 예로 2025년 9월에 이재명 대통령 순방 시절에 민주당에서 뭘 만들었냐면 재판중지법이라는 걸 발의하겠다 그랬어요. 돌아오자마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을 정쟁의 한 가운데로 뭐라고 세우지 마라. 그래서 재판중지법 중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본인과 재판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거 나 재판 받을 테니까 임기 끝나면 재판 받겠다. 정당한 피해 구제 방법 첫 번째 재심도 있고요.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조작기수 특검법은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의 정치검찰은요.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이 본질 자체는 아까 뭐 재심도 있고 절차도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한가한 소리라고 봐요. 네. 이 검찰이 조작기소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 죄인 만들려고 하면 기소시켜서 재판받게 하고 재심받는 10년, 20년이 날아갑니다. 네.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인권 침해 중에 이런 인권 유린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비가역적 손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사법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조작기소의 특검법을 통해서 그 표본을 세우자는 취지가 강해요.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자꾸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예, 특검법이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으니 예. 이거를 향후에 선거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이걸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다 펼쳐놓고 하자. 그래야 좀 더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좀 더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2: 저는 굳이 붙이자면 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데 있어서 그것이 누구에게 혜택이 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소 취소라는 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그것과 관련해서 공소 유지권을 갖고 가는 거 이거 지난번에 무슨 뭐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항소 취소와 관련한 얘기였지 공소 취소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이 조항들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리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권한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 굳이 특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부패한다는 미하일 바쿠닌의 말을 인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죠.
1: 이거 다른 얘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얘기는 계속 이제 양쪽 입장 다 말씀하신 것 같고 정광재 소장이 이렇게 보시거나 뭐 국민의힘 지금 다른 어떤 지도분 또 생각이 다르실 것 같고 해서 정광재 소장이 보시기엔 그 청문회 과정 국정조사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셨을 때 아, 이 검찰들의 수사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닙니까? 거기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서요.
2: 예. 거기에 대해서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 뭐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본질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1: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이런 의견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뭐냐면 정광재 소장은 그걸 보시고도 일부 문제는 있지만 본질에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서 소장 보시기에는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공소취소해야 된다는 문제지 이게 더 논리를 진행시켜 봐야 거기선 좀 맞붙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얘기
2: 그렇죠.
1: 같아요.
2: 저는 딱 한마디만 하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와서 한 얘기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90이 유죄를 가리키고 있는데 10밖에 안 되는 자료만 갖고 계속해서 이걸 뭐
1: 그 얘기를 완전히 거. 반대로 인식하고 있다.
0: 그렇죠.
1: 그 얘기 거기서 인식 차이가 있는 거예요.
0: 전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2: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대신하게
0: 입장을 바꿔놓고 말하자면 정광재 소장에게 지금 현재 검찰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일부의 유리한 증거는 누락시키고 기소할 내용만 해서 기소를 시켜서 아주 훌륭한 정광재라는 정치인을 몰락시켜요. 생사람 잡았죠. 그런데 이분이 정광재 소장이 이게 이 비가역적 손해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사법정의적인 제도가 있다면 이걸 빨리 회복할 텐데 그냥 현재의 제도로 가면 검찰 마음대로 이거 어떤 검찰의 그러니까 조작기소한 사람 두고
1: 소장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 소장은 만약 그게 완전히 잘못된 행위라고 지금 생각.

0: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걸 다 지켜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본질에 대한 어떤 논란 논쟁을 통해서 합의가 없는 이상 더 진행해 봐야 네. 제가 보기엔 똑같은 말씀들 들고
1: 그래요 선거 기간에 그래서 네. 이런 어떤 논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러면 선거 이후에 네. 한번 다퉈보자 네. 이 얘기를 하신
0: 거예요 그 본질에 대해서 서로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오늘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한 5분 남았는데 오늘 김성 기자 안 다룬 소식이 뭐가 있나요?
2: 예. 아 2차 종합특검이 예. 이제 오늘 브리핑 과정에서 했던 한마디가 좀 화제가 예. 됐는데요.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 수사 중인 이 2차 종합특검 팀이 비상겸 선포를 2024년 상반기부터 준비한 정황을 예. 포착했다. 이런 내용을 김지민 특검보가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방첩사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준비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심 판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예. 이재명 전 대통령 1심에서요.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예. 수첩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엄을 이전부터 모의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판결문 내용을 좀 보면은 이게 굉장히 다급하게 즉흥적으로 결정했다라는 식으로 네. 사실 판결을 했었죠. 네. 그렇지만 이 그동안 특검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그 전부터 준비를 사전 모의를 했었다라고 계속해서 네. 주장해 왔고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2차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시기 자체에 대해서 일단 방첩사 쪽 이 조사 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라는 포인트를 잡아냈고 여기에 더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부분도 이 수거해서 그 받아다가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예. 밝힌 상황입니다.
0: 예, 특검 서영주 소장 보기엔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1: 저는 사실 종합특검에서 네. 지금 뭐 언론 주목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안 굴러가는 것 같은데 네. 그 1차 특검에서 놓쳤던 부분들 지금 네. 앞서 얘기한 노상원 수첩 같은 네. 경우에 이 특검이 사실 재판부 인정을 네. 뭐 받을 만큼의 어떤 증거 확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할 만한 좀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노상원 수첩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썼다고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쓴 게 다 돼요. 예. 그게 어떻게 즉흥적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직위한 재판부도 문제가 있으나 사실상 1차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소 노력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 2차 특검에서 이 부분은 잘 뭐 좀 주목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
0: 정광재 소장 보시기 어떻습니까?
3: 2024년 상반기라면 예. 애초에 뭐 그 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었던 것들 보면 총선 저도 괜찮다. 나에겐 예. 비상대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는 것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거는 그럼 사실상 기각이 된 것 같다는 예. 느낌도 들고 예. 2차 종합특검이 사실 내용 새로 밝혀낼 내용이 많지 않았다고 예.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2차 종합특검이 화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특검보가 특정 진영의 방송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장면을 뭐 곧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정치적 발언한다거나 뭐 SNS에 본인의 그 특검 경력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것만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실제로 특검이 그 규명하고 하는 내용은 법원을 통해서 또 사실 확인 관계가 예. 돼야겠죠.
0: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아주
1: 20초 남았어요. 예.
0: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도인 기자, 서영주 소장, 정광재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JPEG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찍어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

0: 10단계 코팅기, 서류 제본기에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박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박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5: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9: I love you.
8: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9: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8: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9: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0: 유유 제약.
11: 덥다.
12: 춥다.
11: 에너지 비용이 또 올랐네. 아휴.
13: 계절은 바뀌는데 집의 에너지 효율은 그대로라면? 이제 집이 바뀔 차례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엔 시원함이 오래가고 겨울엔 따뜻함이 머무는 집. 에너지 비용은 낮아지고 공간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린 리모델링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이 확실한 생활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합니다.
14: 네, 3부와 4부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은 오윤혜 씨 모시겠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소란 고현배입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양해문이 붙어 화제가 됐죠. 뉴스를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면 신나게 뛰고 소리 지르면서 정신없이 노느라 하루가 금방 저물었죠.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뛰어놀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그런 곳으로 남아주는 게 많이 어려울까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

0: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하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여당을 향해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홍의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먼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과 사법정의 재정립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안 처리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 정당성을 부각하는 여당에 맞서 보수 야권인 국민의힘,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단체 저지 행동까지 나서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청와대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진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에 대해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럴 바엔 차라리 이재명 최고 전원법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은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최고 존엄 넘버2라도 되고 싶은 겁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인력 31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 원을 갖다 쓸 것이라며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0: 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고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들이 검찰 수사 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지난 3월 중순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박영순, 김남구, 김승남, 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부분이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스피가 5.12% 약 338포인트 상승한 6,936.99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 넘게 폭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주가 140만 원,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도 5% 넘게 오르며 종가 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3조 원, 기관은 1조 9천억 원씩 사들여 개인은 4조 7천억 원가량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1.79% 올랐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에 20.5원 내린 1462.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를 내리는 것을 멈추고 올리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및 아세안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유 부총재는 현지 시간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 성장률이 원래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고 물가 상승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또는 특정 시점 이후 금리를 올릴 거라는 신호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 계획에 대해 이란은 휴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민간 선박 한 척이 또다시 피격을 당했습니다. 백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통항을 돕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이란 고위 당국자가 휴전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 에브라힘 아지지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SNS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떤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사적 충돌을 시사하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아지지 위원장은 또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망상적인 SNS 게시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또다시 드러난 가운데 해협에서 민간 선박이 또다시 피격을 당했습니다. 영국 국제해상무역기구는 중동 현지 시각 3일 밤 11시 40분쯤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 북쪽에서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의해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원들은 모두 무사하다는 선박 측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격된 선박이 어느 국적인지 이란 해연 사건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0: 이스라엘이 미국산 최신 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현지 시간 3일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I 전투기와 보잉의 F-15IA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매 규모는 두 기종 모두 각각 한 개 비행대대 수준이며 전체 비용은 수백억 쉐켈, 우리 돈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동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주독 미군 철수와 자동차 관세 인상이라는 거센 후폭풍에 휘말린 독일 총리가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현지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쟁에 대한 견해 차에도 불구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대서양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하는 것도 역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안에서 이란 전쟁 장기화가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네폴리스 연방준비은행 닐 카시카리 총재는 현지 시간 3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이란 전쟁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수혜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는 어렵다며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필요한 의료 물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희귀 질환자를 위해

0: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한 직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병원의료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솔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희귀 질환자들은 집에서 주사기, 수액 세트 등 의료 물품을 활용해 질환을 관리해야 하는데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물품 가격 상승, 물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8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 사이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대체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7.2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MBC
1: 라디오. 이제 풍산값에 산양산삼을 마시자.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2: 평점 만점 2만 개 이상의 구매 후기가 증명하는 압도적인 품질과 만족도.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산삼 순백. 일반 식품 광고.
3: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7: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9: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10: 권순표의 뉴스사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이자 10번째 개헌이 이뤄질까요? 한 달 남은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에 치를 수 있을지 이번 주 후반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되는데요.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가장 앞장서 앞장서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3부에 만나보겠습니다. 보수의 결집, 실제 하는 이야기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른바 샤이 보수들의 결집을 기대하는 듯한데요. 관련해 4부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만나겠습니다.
11: 자, 따라해보세요.
12: 4만원
11: 회계관리,
12: 이카운트 ERP.
13: 4만원
11: 재고관리,
12: 이카운트 ERP.
11: 4만원 생산관리,
13: 사업성도
14: 함께해요.
1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6: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0: 네, 예고해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7: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 거의 고생 다 하셨죠, 이제?
17: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10: 네.

0: 시원하십니까? 뭐 섭섭하십니까? 다 이제 아직 남았지만요.
1: 네, 뭐 시원하기도 하고 예. 섭섭한 건 아직 잘 모르겠고 예. 주어진 현안들이 꽤 예. 있어서 예. 그래서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0: 현안은 역시 개헌이죠.
1: 네, 그렇죠.
0: 예. 권력구조에 관한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1: 이번에 권력구조는 아니에요.
0: 예, 일단 그러면 권력구조가 아니면 그렇게 이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힘든.
1: 이번에 내놓은 안은 전혀 이견이 없는 겁니다. 예. 이거 개헌해야 될 게 예. 굉장히 많거든요. 예. 개헌을 39년 동안 못했고 예. 그 39년이라는 그 시간은 우리가 식민지를 겪은 아주 후진적인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바뀌는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예. 그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게 최근 40년이에요. 예. 이 헌법, 법이라고 하는 건 시대 변화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만들지 않으면 예. 이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 게 자꾸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야 되는데 헌법을 39년 동안 바꾸지 못했다는 거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헌법이 담아내고 있지 예. 못하다. 예. 낡은 헌법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고쳐야 될 목록이 굉장히 많죠. 예. 그중에서 39년 동안 개헌을 못한 거는 그 많은 이견들을 조율을 못해서 예. 그것도 뭐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권력구조 논의한다고 그러면 논의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혀 이견이 없는 것만 몇 개 뽑은 거예요. 예. 39년 만에 개헌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예. 한 번도 못했게 말만 매번 꺼냈다가 한 번도 못하니까 국민들도 개헌은 필요한 거긴 한데 그거 잘 안 되는 거 이렇게 네. 생각해요. 예. 그래서 크게 관심이 예. 없어지기도 하고 뒤로 후퇴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헌의 문을 열어서 개헌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느끼게 예. 하는 게 좋겠다.
0: 그래서 이견이 없는 부분을 먼저 들고 나오셨군요.
1: 딱 세 개 고른 예. 거죠. 세 개. 예.
0: 세 개 좀 설명해 주시죠.
1: 세 개. 첫째는 예.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네.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국민들 다 보셨지만 네. 경찰이 국회 담을 막고 계엄할 때 저 담 네. 넘어갔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1: 우리 국회의원들도 담 예. 넘어간 사람이 예. 많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0: 예.
1: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하면 국회에서 예. 그걸 해제 요구를 하는데 예. 해제 요구만 막으면 예. 그럼 비상계엄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못 들어가게 예. 하고 회의를 못 열게 하고 예. 국회의장은 체포하려고 예. 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안 되고 이번에는 국회의 승인권을 갖게 하자. 예. 국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승인을 받죠. 예. 국회를 막아가지고
0: 예.
1: 국회가 승인 국회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자동 해제되는 걸로 예. 하자. 그 해제 요구권이 예. 아니라 승인권.
0: 승인권.
1: 또 해제 요구를 지난번에 12월 4일 1시 1분에 했는데 예. 결의를 했는데 그 4시 반에 국무회의에서 그거를 받아서 예. 해제를 했어요. 예. 그 국무회의에서 해제 안 했으면 어떡할 예. 뻔합니까?
0: 예.
1: 그러니까 여기서 해제 요구를 하면 즉각 해제되는 것. 그러니까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바꾸고
0: 예. 예.
1: 또 해제 요구권이 아니라 승인권으로 바꾸는 게 하나.
0: 예.
1: 그리고 요번 비상계엄을 요번에 우리가 국민들이 나서고 국회의원들도 빨리 모여서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18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0: 예.
1: 그때 전두환 세력이 신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하고 예. 불법 비상계엄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체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몇십 년 거쳐가면서
0: 예.
1: 국민들이 거기에 저항하고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을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하면 결국은 감옥 간다. 국민을 이기는 어떤 권력도 없다. 이거를 예. 국민들이 확실히 아는 거예요.
0: 예.
1: 그런 깨달음이 예. 있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되겠다. 예. 그래서 막을 수 있었던 예. 거거든요. 예. 그런 민주주의 정신, 가장 독재가 심했던 유신 독재와 전두환 노태우의 그 군사 독재 예. 이거를 막았던 부마민주항쟁과 5.18을 헌법 전문에다 넣어서 네. 민주주의 정신을 예. 분명하게 하는 예. 거. 그게 두 번째고. 예. 세 번째는 여러 현안들 있는 것 중에서 국민들이 제일 이견이 적은 걸 저희가 국회에서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0: 아, 그래요? 예.
1: 그랬더니 이제 전부 다 견해가 다른데 예. 그중에서 국민의 이견이 가장 적은 게 예. 국가의 불균형 문제,
0: 예.
1: 국가 균형 발전을

0: 국가의 책무를 하자.
1: 예.
0: 이게 83.3%가 나오더라고요.
1: 예.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0: 예. 예. 반대할 사람. 예. 그래서 그 딱 세 가지.
1: 예.
0: 지금 가장 필요하기도 하고 또 가장 이견이 없으면서 예. 꼭 필요한
1: 예.
0: 그런 것 딱 세 가지만 골라서 개헌안을 만든 거죠.
1: 예.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그게 도대체 왜 안 됩니까, 근데 개헌이?
0: 그러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니, 국민의힘이 그걸 당론으로 반대하는지.
1: 아, 논리는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0: 다 얘기했죠.
1: 예.
0: 근데 그쵸, 제가 저 예. 장동혁 대표 만나서도 그 예. 얘기 다 했고 또 몇 가지 더 한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작은 개헌 아니냐.
1: 예.
0: 이걸 전면 개헌을 하고 권력 구조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39년 동안 대통령 나오는 분들이 다 개헌 공약했고
1: 예.
0: 국회의장도 여러분들이 개헌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개헌안 다 만들고
1: 예.
0: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전부 다 전면 개헌안을 들고 나오기
1: 예.
0: 때문에 이견이 많고
1: 예.
0: 그래서 논쟁만 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1: 예.
0: 개헌이 계속 39년 동안 안 된 거 아니냐.
1: 예.
0: 그러니 이번에는 꼭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개헌을 하자.
1: 예.
0: 그래서 부문 개헌 아니다.
1: 예.
0: 꼭 동의되는 것만 갖고 이번 개헌 한번 하면 국민들이 아 개헌은 되는 거네.
1: 예.
0: 그러면 그다음에 개헌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1: 예.
0: 될 거니까
1: 예.
0: 단계적 개헌이다 그랬더니 그것도 동의해요.
1: 예.
0: 그리고 또 뭘 얘기했냐면 왜 선거랑 같이 하냐
1: 예.
0: 지방선거랑. 이 개헌 한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1: 예.
0: 사실 개헌은 설계도 그리는 거잖아요.
1: 예.
0: 나라의 설계도.
1: 예.
0: 법 중에 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추상적인 면도 있어요.
1: 예.
0: 국민들 지금 제일 관심은 유가,
1: 예.
0: 물가,
1: 예.
0: 주가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1: 예.
0: 부동산 이런 거. 그런 거에 비하면 개헌은 조금 뒤에 있는
1: 예.
0: 문제입니다.
1: 예.
0: 좀 철학적이기도
1: 예.
0: 하고 설계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투표를 했다가 지방선거에 동네 일꾼 뽑는 것도 50% 안 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 네.
0: 개헌안만 가지고 투표했다가 만약에 50%가 안 되면 넘으면 다행이지만
1: 네.
0: 안 되면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개헌 투표를 어떻게 한
1: 네.
0: 굉장히 큰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1: 네.
0: 전국선거랑 같이 할 수밖에 없다.
1: 네.
0: 그게 투표율도 올리고 비용도 줄이고
1: 예.
0: 국민의 불편함도 줄이고 해서 지금까지 다 투표할 때 같이 하자고 했던 거
1: 예.
0: 아니냐.
1: 예.
0: 그래서 지방선거 때 같이.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끄덕끄덕 하더니
1: 예.
0: 나중에 나가기 전에는
1: 예.
0: 그래도 선거랑 같이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 그러니까 지금 그 국힘 쪽에서 반대하는 명시적인 논리는 선거랑 같이 못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개헌 자체에 반대인가요?
0: 개헌 자체 반대는 아니고요.
1: 네.
0: 선거랑 같이 못하겠다.
1: 아, 그게 명분상 네. 내세우는 이유인가요?
0: 예. 졸속 개헌이다.
1: 아, 졸속이면 이런 비판 어디가 졸속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그건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졸속이라고 하면
1: 예.
0: 이견이 많이 있는데
1: 예, 예.
0: 이견을 잘 수렴하지 않고 마음대로
1: 예.
0: 밀어붙인다.
1: 예.
0: 그러면 그게 졸속이죠. 근데 이거는 국민들 안에서 충분히
1: 예.
0: 아주 익을 대로 익고 꼭
1: 예.
0: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니까 졸속이라고 말할 수 없죠.
1: 예.
0: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왜 반대하는 거냐. 반대하는
1: 예.
0: 이유라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1: 예.
0: 근데 거기 지난번에 김용태 의원
1: 예.
0: 한지아 의원,
1: 예.
0: 한지아 의원도 최근에 의견을 밝혔던데
1: 예.
0: 반대할 이유가 없고
1: 예.
0: 국가적으로도 봐도 이 개헌은 필요하고
1: 예.
0: 특히나 주목하는 거는 지난번에 불법 비상계엄을 해서
1: 예.
0: 우리 사회가 그렇게 혼란을
1: 예.
0: 겪었는데
1: 예.
0: 이번 이 개헌 안에 불법 비상계엄을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
1: 예.
0: 여기에 관심이 많다. 우리가 이거를 이번에 동의함으로 해서 이 국민의힘이 불법 비상계엄과 아직도 연결되어 있고 내란과
1: 네.
0: 연결되어 있고 윤석열과 연결되어 있다는
1: 예.
0: 고리를 완전히 이번에 끊어내는
1: 예.
0: 것이 앞으로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다.
1: 예.
0: 이런 류의 발언들을 김용태 한지혜
1: 예.
0: 의원이 얘기를 하거든요.
1: 예.
0: 그 얘기 맞잖아요.
1: 예.
0: 저도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1: 예.
0: 그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1: 네.
0: 저랑 만난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1: 예.
0: 근데 이걸 당론으로 묶어놨어요.
1: 예.
0: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1: 아 그래요? 당론이군요 반대가. 예.
0: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론이면
1: 예.
0: 의견들의 의견이 취합돼서
1: 예.
0: 다 모아진 거거든요.
1: 예.
0: 근데 그 모으는 절차가 언제 있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분들은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냥 당론으로 정했다는
1: 예.
0: 건.

0: 그건 옳지 않고 정말 그렇게 모여진 한 분 한 분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당론이 네. 됐으면 그 당론 저 그거를 들어와서 네. 당론으로 묶지 말고 네. 각자 소신이 다 반대니까 네. 각자 소신껏 해라. 그러면 다 반대기 때문에 반대될 거 아니에요? 네. 뭐하러 당론으로 묶습니까? 네.
1: 그 당론 반대라는 것도 내세우는 명분이 아까 네. 말씀하신 그건가요? 저쪽에서는 뭐냐면 투표를 동시에 하는 건 아닌데 안 된다?
0: 그것도 이거 선거 투표다. 네. 졸속 개헌이다.
1: 아, 거기 똑같은 얘기군요. 네.
0: 그리고 무슨 너무 규모가 작다.
1: 예.
0: 오늘 저는 정말로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지지도가 좀 예. 낮고 그렇잖아요. 예. 선거 이번에 지방선거 어렵다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노원군데 우리 동네도 보면 시의원 후보도 아직 안 나온 데도 있고 예. 구의원 후보 가번 나번 예. 다 했는데 이번 예. 나번 후보가 안 나오는 데도 있고 예.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예. 그렇게 된 이유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거하고 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그거를 못하게 하는 네.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이 개헌에 네.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거기를 완전히 손 끊었다.
1: 네. 네. 그 그렇게 선언적 효과가 분명할 것 같은데.
0: 선언적 효과가 네. 분명하죠. 그리고 누가 얘기해도 네. 아, 우리 그때 그게 그렇게 됐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개헌에 확실하게 도장 찍었어. 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보수 정당으로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 기회인데 이걸 왜 버리는지
1: 예. 이해가 잘 안 돼요.
0: 저 이해가 안
1: 예.
0: 돼요.
1: 예.
0: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판을 했는데 윤호개인을 끊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1: 거기랑 맥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0: 예. 예. 아니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1: 아,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런데요. 이 작게 이번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지금 한 일주일 아니, 안에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0: 이번 주 그 7일 날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1: 7일이요.
0: 이제
1: 7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대요 네, 이제
0: 국민 투표가 어떻게 되냐면 네. 국회를 통과한 이후 30일 이내에 마지막 수요일 날 예. 투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6월 3일에 맞추는 거잖아요 예. 그걸 역산에 들어가면 5월 그 4일부터 10일 사이에 투표하는 건데. 예. 저 뭐 4일이 오늘이고 예. 내일이 또 휴일이고 예. 5월 국회는 6일부터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6일부터 열리는데 그 사이에 보면 6, 7, 8, 9, 10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3일 정도 안에 하는 건데 저는 7일 날 본회의를 소집하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1: 가능성 있습니까? 딱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0: 저는
1: 바램 말고 예.
0: 바램 말고 예. 그 안에서 그 한재혁 의원이 어제 글을 썼는데 예. 그런 아주 합리적인 예. 사고 그걸 가진 분들이 꽤 예. 여러 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 표가 몇 표 필요하시죠 지금?
0: 지금 12표입니다.
1: 12표요.
0: 예, 예. 예. 지금 이제 저희가 295명이었다가 예. 최근에 9명이 지방선거 나간다고 사퇴했어요.
1: 아, 예.
0: 그래서 286명이 됐는데 예. 거기에 3분의 2가 예. 191명입니다.
1: 예.
0: 발의한 사람이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하니까 187명이었는데 예. 거기서 8명이 사퇴했어요.
1: 예.
0: 지방선거 나간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179명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그 갭이 12명입니다.
1: 12표는 잘하면 좀 모을 수도 있지 않나요?
0: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예. 그냥 소신껏 찍으라고 그러면 전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1: 근데 또 당론이니까.
0: 그러니까 당론이어서 예.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국민의힘에 다시 얘기하면 예. 국회의원들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당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 당론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1: 예.
0: 39년 만에 하는 개헌 투표인데 각자 소신대로 그 국민의힘 당의 지도부가 얘기하는 대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견이라면 예. 들어와서 반대표 찍어라.
1: 예.
0: 그러면 되지 않냐.
1: 예.
0: 그래서 그걸 당론 반대로 묶지 말고 각자 소신에 맡겨서 예. 판단해 보자. 그렇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개헌도 의장님은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0: 저는 뭐 그 이외에도 권력구조도 예. 그렇고 예. 지방분권도 그렇고 예. 그런 개헌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갑니다. 예. 근데 지금은 논의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1: 형편이 안 된다.
0: 예. 예. 예. 해봐야 계속 뭐 그래서 개헌을 하는 마음, 예. 국민들 안에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예. 마음을 자꾸 키워야 되거든요. 예. 지금은 개헌하면 에휴 저 뭐 그냥 공약으로 하는 소리 안 되는 거 예. 맨날 논란만 하다 말지 너무 많이 봤기 예. 때문에 그런 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딱 골라서 개헌이 되고 그다음에 또 논의하다가 합의된 것도 하고 예. 그러면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개헌이라는 틀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 점점 어렵고 높은 단위로 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예.
0: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가 권력구조를 안 꺼낸 이유는 권력구조 꺼내면 또 논의만 하다
1: 그렇겠죠.
0: 맙니다.
1: 그거는 뭐
0: 그야말로 블랙홀입니다.
1: 이것도 안 되는데 그걸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방분권을 못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균형개발을 헌법에 넣으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0: 그거는 이제 네. 균형발전을 네. 국가의무로 하면 네.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균형발전해야 되는 네. 정책들이 있죠.
1: 네.
0: 그 정책을 논할 때 헌법 정신을 위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1: 실질적으로 달라집니까?
0: 그럼요.
1: 아, 그래요?
0: 그럼 훨씬 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네. 탄력을 받고 진행될 수가 있죠.
1: 예. 그 아까 권력개편 문제는 어림도 없어서 지금 못 추진하셨다. 그런
0: 뭐,
1: 건데.
0: 네, 논의해봐.
1: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권력기조는 이런 식으로 개편돼야
0: 된다. 네, 저는 뭐 생각이 있는데 네.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네. 이번에 안 되는 거 얘기 꺼내면 또 속으로 저 상대 쪽에서 네.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할까 봐.
1: 예. 그럼 뭐 그 알려진 그거죠? 그렇게 가지고 계신 거는? 생각?
0: 저는 누구는 저보고 내각제 어쩌고저쩌고 근데 네.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87년에도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서 네. 정말 목숨 걸고 예. 싸우고 예. 그랬던 사람으로서
1: 예. 내각제는 전혀 아니시고요.
0: 그건 전혀 아니고요.
1: 예.
0: 그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1: 예.
0: 그건 지금 되지를 않거든요.
1: 예. 아 그리고 이건 좀 약간 다른 결이지만요. 그 미국 의원들이 미국 네, 국회의원들이 네. 쿠팡 관련해 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항의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0: 네, 그건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 네. 이렇게 얘기했죠.
1: 네.
0: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네. 서신을 보내는 건 뭐 당연한
1: 네.
0: 일입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이거를 그 범위가 각국의 주권이나 법률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1: 예.
0: 그건 내정 간섭이 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마디 한 거고요.
1: 예.
0: 그거에 대해서 미국 그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응답하고 그런 건 없고.
1: 없군요.
0: 예, 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과 예. 조국혁신당 이런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90여 명이
1: 예.
0: 저와 거의 같은 의견으로 해서
1: 예.
0: 미국 쪽으로 미국 대사관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고
1: 예.
0: 우리 외교부도 조만간에 관련 부서와 함께 그것에 대한 그 답신이랄까요
1: 예.
0: 그런 그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서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1: 그래요.
0: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1: 예.
0: 중요한 건 쿠팡이에요.
1: 예.
0: 쿠팡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에게 보이고 있는 태도
1: 네.
0: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1: 그렇습니다.
0: 생각해요.
1: 네.
0: 한국에 들어와서 돈은 마음대로 벌고 네. 싶은데 한국이 갖고 있는 법률과 국민 정서는 그냥 무시하겠다
1: 예.
0: 이런 태도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예.
0: 이렇게 해갖고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해서 글로벌 기업의 자세라고 볼 수 없어요.
1: 예.
0: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기업을 성장시키거나 그런 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 국민 상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가지고요.
0: 그러게
1: 예.
0: 말이에요.
1: 자, 이제 국회의장 임기 거의 다 끝나셨는데요.
0: 네.
1: 차기 의장 관련해서 어떤 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1: 네.
0: 몇 가지 이런 점들을 꼭 주의해야 되겠더라고요.
1: 1분 남았습니다. 예.
0: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1: 네.
0: 저는 이제 국회의장의 중립.
1: 예.
0: 그게 이제 그게 뭐냐?
1: 예.
0: 여야가 합의 안 되면 그냥 가운데 가만히 있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하고
1: 예.
0: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1: 예.
0: 헌법과 우리 민주주의 또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이 이로운가를
1: 예.
0: 보고 오로지 그 예.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필요할 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 예.
0: 두 번째는 그래도 여야를 늘 자리에 앉히고 또 대화를 하게 하고
1: 예.
0: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니까
1: 예.
0: 그런 점에 있어서는 태도가 리더십이다.
1: 예. 그런 후보 머릿속에 계십니까? 끝났습니다. 지금.
0: 뭐 저는 뭐 그런데.
1: 아,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4: 뉴스하이킹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난 연휴 비 때문에 짓궂은 날씨였는데요. 오늘은 하늘은 맑지만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날인 내일은 맑은 하늘에 포근하고 공기까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크게 벌어지니까 특히 아이들 겉옷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7도, 부산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광주 23도, 대구는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목요일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지금 사고 있는데요. 영암 방향으로 순천만 아들목 쪽 지금 상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6: 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6: 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까? 국힘 때문에
7: 지금 선거 국면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네. 거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 수치, 저도 뭐 여론조사를 다 믿지 않지만 네. 수치상의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변화가 네.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은 높지만 예. 그 대통령의 죄를 없애는 문제 예.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반감을 갖기 시작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그 보수 재건의 동남풍 예. 이게 영남 이제 표심의 변화를 예. 좀 갖고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야 이렇게 권력을 다 밀어주다 보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예. 어떤 국민적인 견제 심리 예. 세 가지가 작동을 해서 국민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6: 예, 부산 말씀하셨으니까요. 부산 어떻게 됩니까 지금?
7: 부산 뭐 시장 선거요.
6: 예. 아니 뭐 예. 그 보궐도 예. 그렇고요. 예.
7: 뭐 부산 분위기는 예. 지금 많이 바뀐 건 예. 분명해요. 시장 선거도 많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예. 따라붙었고 그리고
6: 거기는 아직까지는 좀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보궐은 많이 또
7: 보궐은 좁혀진 조사가 예. 오늘 MBC 조사가 예. 이제 나온.

0: 게 있었죠.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부산 북갑의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3자 구도로 가면 필패다. 네. 보수 내부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있었는데 네. 사실 박민식 그 이영풍 후보도 네. 단일화 안 한다 이렇게 예. 뭐 맹세를 하고 공천 지금 경선을 예. 진행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단일화 생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1: 제로입니까?
0: 제로예요.
1: 제로예요.
0: 예. 그분들하고 단일화를 하겠다는 예. 순간 한동훈이 일단 쪼그라듭니다.
1: 그렇겠죠. 그리고 예. 명분이 없어요.
0: 예, 그럼요. 보면. 보수 재건을 예. 하겠다는 큰 그림 자체가 예. 깨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에 응할 생각이 한동훈 대표는 전혀 없는 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1: 박 의원은 제로라고 단언을 하시는군요.
0: 네. 저는 제로라고 예. 단언할 수 있는 예. 상황이라고 봅니다.
1: 예,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리고 3자 구도로도 이길 수 예. 있다는 조사가 오늘 MBC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예. 0.8%포인트 차로 좁혀졌잖아요.
1: 예.
0: 물론 하정우 전 수석의 예. 자격 논란 예. 여러 가지 뭐 악수한 다음에 손을 턴다든지 예. 또 8살 어린 예. 여자애한테 오빠라고 불러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큰 논란 으로 이어졌잖아요.
1: 네.
0: 이것들이 아마 다음 주 조사에서는 또 여론조사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1: 네.
0: 그리고 부산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투표를 하는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보수 재건을 내건 한동훈을 과연 여기서 그냥 보수가 결국에는 정치를 더 이상 못하게 만들 건지
1: 예.
0: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보수에게 기회를 한번 국민의힘에 줄 건지 예. 이걸 전략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봐요.
1: 예.
0: 그래서 지금 보면 전재수 저 후보를 등에 업은 하정우
1: 예.
0: 그리고 보수 재건을 내건 한동훈 이 둘 예. 싸움이라고 지금 보는 견해가 많지 않습니까?
1: 박민식 후보의 표가 줄어들지 않아 이건 바닥이다.
0: 줄어들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1: 이미 예, 그 부분 말고 일각에서는 예. 그쪽에서는 이건 지금이 바닥이다. 그렇게 보는
0: 일각이라는 예. 게 너무 일각 아니에요?
1: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그 기대가 예. 섞인 거고 예. 지금 추세적으로
1: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그 너무 일각이라고 말씀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워낙 지지층이 다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흡수할 수 있는 지지층이 아니고 지향하는 바 워낙 다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소구력이 있는 것 같아서요.
0: 근데 그걸 예.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예. 예. 지금은 보수가 위기라는데 보수 내부의 보수 지지자들도 위기라는 거를 절감하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는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네. 그 공감대가 지금 우리 표심의 변화가 네. 나타나서 광역단체에서 좀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결집 분위기 이것들은 네. 우리가 누구한테 표를 몰아줬을 때 그 보수를 살릴 수 있는지를
1: 예.
0: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고민할 거라고 봐요.
1: 예. 고민하는데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거꾸로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시대 흐름이고
1: 예.
0: 윤어게인은 더 이상 우리 시대 정신이 될 수 없다.
1: 예.
0: 윤어게인으로는 우리가 집권할 수 없다.
1: 예.
0: 이게 보수 내부의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는 앵커도 부인하시기 어렵다.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그런 흐름상으로 볼 때
1: 예.
0: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전략적 투표 경향은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1: 예. 그 좀 짓궂은 질문인데요. 그런 어떤 흐름이라면 보수 민주당 쪽으로 이번엔 바꿔보자 쪽으로 더 몰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0: 민주당
1: 예.
0: 쪽으로요?
1: 예.
0: 거긴 어차피 민주당 예. 그 전재수
1: 예.
0: 저 후보의 원래 지역이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건 전재수 후보에서 민주당에서 또 하정으로 가면 바꾸는 게 아니죠.
1: 예.
0: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가는 거고
1: 예.
0: 그 지역이 이재명 그리고 네. 윤석열이 붙은 대선에서 19%포인트 차로
1: 네.
0: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앞선 곳이고
1: 네.
0: 부산 북갑이
1: 네.
0: 그리고 김문수 이재명 대결 때도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이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거긴 전재수 후보의 개인기로 승리했던 곳이기 때문에 네. 보수의 파이는 더 크다.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보수의 네. 표심이 뭉칠 수 있다고 봅니다.
1: 박민수 후보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0: 후보?
1: 박민식 후보.
0: 예.
1: 결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0: 지금 네. 거긴 어떤 상황이냐면 빠르면 내일이면 아마 경선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1: 예.
0: 당에서 사전 여론조사들을
1: 예.
0: 해보잖아요.
1: 예.
0: 공관위에서. 그런데
1: 예.
0: 박민식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통상 그런 경우에는
1: 예.
0: 경선을 안 합니다.
1: 예.
0: 그냥 단수공천을 줘요.
1: 예.
0: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나니까.
1: 예. 예.
0: 잘 모르시잖아요. 그 예. 이영풍 후보라는 분을.
1: 예. 잘 모르죠.
0: 예. 예.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선을 한다는 것은
1: 예.
0: 그 이영풍 후보가 윤어게인의 목소리를 지금 대변해 왔고
1: 예.
0: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는 특수관계고
1: 예.
0: 그런 점들이 반영이 돼서 지도부의 어떤 입김하에 경선 기회는 주자. 뭐
1: 예.
0: 이런 정도의 판단이 아니었나
1: 그러나
0: 싶고
1: 결과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0: 결과는 워낙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예.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가 거기서 또 그동안 그 재선을 했었기 때문에
1: 예.
0: 아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1: 예.
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나
1: 예.
0: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한번
1: 예.
0: 생각을

0: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점점 이제 만약에 보수표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결집을 네. 하고 또 하정우 수석이 지금 각종 논란에 의해서 조금 네. 좀 추세가 꺾인다고 본다면 네. 본인이 좀 대승적으로 판단을 네.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아 거기 맹세까지 하고 나왔는데요.
0: 단일화는 안 하겠다고 네. 했죠. 네, 저희도 단일화는 네. 안 하겠다고 네, 그럼, 했습니다. 네,
1: 뭘...
0: 그러니까 선거 후반으로 갔을 때 네. 어떤 여러 가지 이제

0: 결단을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제가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결단이 있을까요? 사태를 얘기하면.
0: 뭐 여러 가지 결단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1: 그게 단일화 아닌가요?
0: 예. 그건 단일화는 둘이 네. 만나서 네. 저 여론조사를 우리가 더 많이 받는 사람이 후보가 되자 네. 나머지 사퇴하자 이런 게 단일화 네. 과정이고
1: 스스로 그만두면
0: 결단이라는 그 것은 네.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보고 네. 본인의 미래까지도 보고 여러 가지 네.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결단을 한다는
1: 만약 박민식 후보가 된다면요 그러니까 아니 된다면이라는 게 후보가 된다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0: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사이에 여론조사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3자 구도의 어떤 리스크 예. 이런 것들을 본인이 줄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다고 봅니다 저도
1: 아, 3파전으로 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0: 그 가능성이 예. 오늘 저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거라고 보는 예. 거죠
1: 요새 그런 어떤 흐름이 바뀌었다는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0: 동남풍에 예. 전 현장 가봤거든요 예. 부산에 국보시장도 예. 가보고 했는데 예. 물론 다 한동훈 후보를 열광적으로 지지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네. 사람들이 저도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나서의 반응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감을 느끼고 있는 건 부정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점점 앞으로 대세론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1: 하정우 후보에 대한 반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권자들의 반응.
0: 아니 근데 네. 하정우 후보는 일단 실수를 너무 큰 걸 두 개를 땅땅 했잖아요. 네. 가자마자 첫날부터 악수한 다음에 손을 털고 그게 손이 아파서 그랬다고 네. 설명을 했지만 야 그게 손이 아픈데 손을 주물러야지 뭐 이렇게 손을 먼지 묻은 거 털듯이 네. 터냐. 네. 이런 논란이 있었고 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오빠 논란인데 네.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한테 정청래 대표가 오빠라고 해봐 했을 때 네. 아이 아저씨야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정리될 수 있었던 거를 오빠 오빠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본인이 그 논란의 당사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패널들이 얘기하냐면 아니 정치 초보니까 예. 처음에 와서 미숙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처음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저희 당에서 오빠 논란을 처음으로 영상과 함께 제공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만약에 대응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 네. 조금 전에 말로 다시 돌아가면 민주당에서 정치 초보다 이렇게 지금 그 실수로 보는 건데 저는 인성의 문제라고 봐요.
1: 아,
0: 왜냐하면 우리가 악수를 네.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보는 앞에서 손을 네. 털면은 상대가 기분 나쁘다는 네. 거는 상식이지 네. 이게 정치의 고수는 그렇게 안 하는 네. 행동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건 이제 뭐 그분 머릿속은 제가 모르고요. 그분의 해명을 제가 대신 좀 전달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루 수백 명 악수하는데 그 만약 그게 인성의 문제였다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랬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을 하고 나서 이제 막판에 하니까 손이 아파서 그랬다는 게 반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니 네.
1: 근데 인성이란 부분에서
0: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반론도 있어요. 네. 뭐냐면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더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악수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서부터 나온 행동이 아니라 네. 초입에 들어가면서부터 나온 행동이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예.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코멘트 하신 분들이 있었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손이 저도 아파요. 악수해 예. 보면 예. 꽉 쥐는 분들이 예. 있어요. 그러면
1: 많이 쥐죠.
0: 살살 예. 그분이 보지 않을 때 살살 주무릅니다. 그런데
1: 예. 예.
0: 보는 앞에서 손을 이렇게 털잖아요.
1: 예.
0: 그거는 조금 그분의 해명의 설득력이 예.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싶은 거고 예. 결국에는 인성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예. 이걸 정치 초보의 실수로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1: 예.
0: 또 해명 과정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예. 해명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런 표현들을 정청래 대표, 하정우 후보 둘 다 썼어요.
1: 예.
0: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가 논란이 된 겁니까?
1: 예.
0: 그분들의 발언이 논란이 된 거잖아요.
1: 예.
0: 부적절한 해명이 아니었나
1: 예.
0: 싶습니다.
1: 뭐 야당 입장에서 공격하는 건 충분히 언론 입장에서는
0: 아니 국민 상식 눈높이에서
1: 그러니까,
0: 봐도
1: 근데 제가
0: 비판받을만 하지
1: 예,
0: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하나 상식 눈높이에서 저도 적절치 않다고 오늘 얘기를 했었고요. 분명히
0: 예.
1: 그 어떤 아이에 대한 언급. 그런데 이게 악의, 인성 여기까지는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0: 악의, 인성이요?
1: 예, 예. 아니 악의나 인성으로 그걸 규정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딱
0: 아니,
1: 걸렸다 뭐 이렇게
0: 제 페북에 예. 댓글에 뭐가 있냐 예. 이게 있어요. 내 딸한테 그랬으면 내가 이단 엽차기 했을 거다
1: 예.
0: 이렇게 써 있는 글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의 손녀한테 누가 예. 너 오빠 나한테 해봐라고 얘기했을 때 정청래 대표는 아마 이단 옆차기가 아니라 뒤돌려차기 했을걸요. 네. 이거는 누구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진짜 머리에 스팀 올라오는 거예요. 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근데 그게 인성하고 결부가 안 된다? 네. 오히려 그게 저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싶어요.
2: 그 어떤 그건 이제 유권자들
0: 그러고요. 네. 이 부분은 아동복지법 네. 딱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0: 아동복지법에 어떻게 되냐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예.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오늘 고발됐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너무 길게 하니까 부담스러우시죠?
1: 아니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제가 적절치 않다는데 동의하고 예. 그반.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인성 문제다 이렇게 딱 규정하는 데는 저는 그렇게
0: 저는
1: 동의하지는 않아요.
0: 저는 정치인으로서 예. 자질이 부족하다고 예. 봅니다.
1: 뭐 그거는 예. 어떤 예. 유권자들이 각자 받아들이실 거고요.
0: 예.
1: 자, 중앙선대위 구성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시기에?
0: 선대위 뭐 구성에 관심이 없는데 자꾸
1: 그래요.
0: 왜냐하면 선대위 누가 뭐 장동혁 네. 대표가 선대위 위원장 맡을 거냐 뭐 이거잖아요. 그런데
1: 예.
0: 예. 맡는다는 거를 다 부정적으로 지금 우리 당에서 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예. 그게 송원석 원내대표도 뭐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고
1: 예.
0: 지금 각 후보들도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기류잖아요.
1: 예.
0: 부산에 가서 주말 사이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1: 예.
0: 박형준 후보 시장 그 예. 시장 후보 그 뭐였죠? 선대위 발대식 같은 네. 거였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그래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기류였더라고요.
1: 예.
0: 박 시장 쪽에서는.
1: 예.
0: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가겠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 소리는 할 수 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와서 뭐 장동혁 연호하고 막 싸움 나고 예. 이랬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저 같으면 여기는 박형준 후보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연호는 자제해 주시고 예. 오늘 박형준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시자 네. 이렇게 뭐 얘기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네. 뭐 가서 여당 비판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빛이 납니까?
1: 근데 아, 그 얘기 하나 깜빡하고 제가 지나갔는데 박정원 의원은 친한 계시죠?
0: 그렇죠.
1: 네. 네. 그런데 유세현장 가면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 좀 약간 어색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0: 유세현장이라는 네. 건 어떤?
1: 아, 부산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박민식 후보가
0: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이번 주말에 한동훈 후보가
1: 예.
0: 아 이제 개소식도 하고 출정식도 예. 하고 해요.
1: 예.
0: 갈 예정입니다.
1: 예.
0: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는 점은 누가 만들었어요?
1: 예.
0: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예. 만들었어요. 징계를 통해서 당적을 박탈하면서 만든 겁니다.
1: 예.
0: 그것 때문에 보수가 지금 분열이 돼 있어요.
1: 예.
0: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당 지지층이 절반 정도 됩니다.
1: 예.
0: 그럼 반을 당을 완전히 두 동강을 낸 거예요.
1: 네.
0: 징계를 통해서.
1: 예.
0: 그런데 그러니까 무소속이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장동혁식 논리입니다.
1: 예.
0: 저는 보수가 통합하고 보수를 재건하기 예. 위해서는 중요한 자원을 예. 살려야 된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1: 예.
0: 제 정치적 소신입니다.
1: 예.
0: 그걸 어떻게 가로막겠습니까?
1: 장동혁 대표 혹시 말입니다. 뭐 자당 후보나 두고 딴 데 지원한다고.
0: 징계한다고?
1: 예. 뭐 그런 거
0: 징계하시면 되죠. 뭐.
1: 그렇습니까? 자, 방금 나온 기사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지하 국민의힘 의원이요. 오늘 한동훈 후보 격려차 방문하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격분했다. 그러니까 한지하 격분하면서요. 한지하 의원에 대한 고발 들어오면 윤리톡에 징계하겠다. 여기 징계 얘기가 나와서 제가
0: 아, 예. 저 그 기사를 못 봤는데
1: 아, 예. 이렇게
0: 지금 한지하 의원이 뭘 했다고 지금 징계하겠다는데
1: 한동훈 후보를 격려차 방문했답니다. 예, 한지하 의원이요.
0: 그러면 예, 그거 징계한다고요?
1: 바로, 예. 지금 바로
0: 그 징계하시라고 그래요. 징계하시라고.
1: 아, 그래요?
0: 예.
1: 예.
0: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 예.
0: 한동훈 후보는 당으로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1: 예.
0: 그 징계는 잘못된 징계입니다.
1: 예.
0: 그건 국민들의
1: 예.
0: 평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당 지도부가 가진 권력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1: 예.
0: 지금 선거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거기서 동남풍 일으켜서 부산시장 선거나 다른 좋은 영향까지 지금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1: 예.
0: 그게 해당 행위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1: 또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0: 아, 시끄러워도 네. 좋은데 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후보들에게 가야 될 표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 되는 거고
1: 네.
0: 사실은 그래요. 이게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
1: 네.
0: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운동이다라는 것은 제 일관된 소신입니다.
1: 예.
0: 그게 하나의 또 전기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중도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1: 예.
0: 거기에 이재명 정부의 독주가 겹쳐지면 저는 충분히 견제 심리를 자극해서
1: 예.
0: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1: 예.
0: 지금처럼 가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당의 상당히 보수에 있는 많은 분들.
1: 예.
0: 그리고 그래서요. 그런 분들이 예. 장동혁 때문에 나 투표 못할 것 같은데
1: 네.
0: 이거 찍어주면 장동혁 더 사는 네.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걱정인 거예요.
1: 그 걱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게요. 뭐냐면 지금 그 박정은 의원조차도 지금 지도부랑 계속 부딪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징계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 유권자들의 감정은 그 결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표 한쪽으로 좀 이동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떤
0: 그러니까 예. 그런 징계를 한다는 얘기가 예. 경솔하다는 거예요.
1: 예.
0: 왜냐하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1: 예.
0: 지금은 사실 그런 걸 잊고 예.

0: 그래 한동훈 동남풍 그러면 박형준도 찍어주고 뭐 그게 다 경남 이렇게 해서 울산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그래도 이쪽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격려 방문했다고 징계 윤리 징계 이러면 한동훈 네.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당의 절반 가까운 분들은 네.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1: 네, 지금 가시면 또 징계행이 나올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하시라고요.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박정훈 국민의힘 위원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넘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7: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6: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8: 햇빛에도 끝달 없는 선글라스 체크.
9: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박정은 의원이 언급한 부산 북갑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가 부산 MBC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무선 ARS와 유선 RDD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시 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오마이뉴스 가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국민의힘 조영술 대변인,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 국민의힘 조혜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요즘 유원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놀이기구가 깡통 열차입니다. 드럼통처럼 생긴 좌석이 길게 연결돼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견인 차량이 뒤쪽의 객차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레저 업체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거죠. 안전띠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고 과속하거나 고개 운전을 하는데요. 급회전을 할 때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서 탑승객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나들이를 떠나실 텐데요.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안전조치가 충분한지 확인하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3: 부탄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4: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닷슨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도입에 수기를 당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뒤에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을 처리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의 단독 입후보에 차기 원내대표가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준비하고 있어 당장 내일이나 모레 특검법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일정상 이번 달 21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하고 29일부터는 국회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 임기가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후보들의 언행이 구설수에 오르자 조승래 사무총장은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대통령 선거 정확히 1년 만이라 국정운영 든든히 뒷받침하고 골목골목까지 정상화하는 선거라며 내란 추종 세력에 대한 심판과 윤석열 퀴즈 퇴치가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조 사무총장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이른바 컨설팅 발언과 정청래 대표의 오빠 발언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인 발언이든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언론에 나갔을 때 어떻게 전달될지 고려해야 발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실장의 공천심사에 대해 윤리위가 7일까지 회의를 열면 그날까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리위가 결정하면 저희도 결정하려 했는데 윤리위 일정이 안 잡히고 회의가 안 열려서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일로 저희가 회의 일정을 잡아놨다며 윤리위가 7일 안에 회의를 열면 7일 늦게라도 저희가 회의에서 면접까지 진행하려 한다며 윤리위가 내일이라도 결정하면 내일이라도 회의를 열어 긴급히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가 5.12% 약 338포인트 상승한 6,936.99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 넘게 폭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주가 140만 원,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도 5% 넘게 오르며 종가 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8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0: 19도에서 24도 사이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대체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5.6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5월 1일 노동절부터 시작해서 내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 오늘은 그 사이에 껴있는 월요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기사를 보니까 연휴 첫날에는 명절급 정체가 계속돼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이 넘게 소요됐다고 하던데요. 혹시 오늘 내일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5월 6월 사이가 동물 찾길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하니까요. 특히 안전운전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맘때는 야생동물의 이동과 먹이 활동이 활발해져서 특히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동물 찾길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이 보이면 전방 주시, 규정 속도 준수 꼭 지켜주시고요. 주행 중에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경적을 울려서 위험 상황임을 알려야 된다고 합니다. 또 야간에 상향등 사용은 동물의 돌발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께 꼭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전해드렸습니다. 정은상님이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고 1923님 하루 끝에 조용히 라디오 켜고 쉬고 있어요. 오늘도 참 바쁘게 흘러갔네요. 김동환님 안녕하세요 젠디 월요일 출석합니다. 오늘이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서 저는 오늘 쉬었어요. 오 딱 마침 오늘이 또 개교 기념일이었네요. 연휴 중간에 있는 날인데 김명자님 징검다리 연휴인 것도 있고 딸기 담았어요 하셨는데 우리 딸기 농장 하시는 명자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방수영님은 젠디 방금까지 신나게 드럼 수업 받던 중이었는데 회사에서 긴급 걸렸다고 연락 와서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 아쉽고 마음도 급하고 그러네요. 집에 가서 차를 가지고 회사 들어가야 해요. 아 진짜 이럴 때 너무 싫어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일까요? 수영님 갑자기 또 이 시간에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제 그 동물 착고길 사고 이 황금 연휴를 맞아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진짜로 기사도 뉴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걸릴 만큼 정말 이동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 5월에서 6월 사이에 동물 찾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해요. 워낙 뭐 번식 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생동물의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운전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생동물 보호구역 표지판 보이면 해당 구역에서는 또 감속주행 하시고 혹시 동물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이제 경적을 울려야 되나? 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사인을 좀 보내주는 그런 네, 주변에도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이제 황금 연휴 연애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5월 4일인데 어떻게 다들 보내셨는지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응원이 필요한 사연도 대환영이에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3부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요즘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 소개해 주실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 강우 온라인, 본 컴퍼니, 미래에셋증권, 유유제약,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쉐보레,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디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2차 종합특검팀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기업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서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팀 역시 12.3 비상기업이 최소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근거 중에 하나로 노사권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들었는데요. 당시 수첩에는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인사 방안과 육참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됐다는 건데요. 특검팀은 2024년 3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는 내부 문건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배달 음식이나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용기부터 각종 비닐봉지까지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배 이상 뛰었는데요. 인상폭도 부담이지만 그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경기 침체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속은 점점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포장재 재고가 없다 보니까 갈수록 물건을 받기도 힘든 상황인 건데요.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장용기를 주문해도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과 함께 포장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충북 청주의 경우 용기를 챙겨가서 포장하면 음식 가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청정하겠는데요. 다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영남 내륙은 하루 사이 기온의 변화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2도로 예상되고요. 한낮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예보돼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송화가루 등 봄철 꽃가루의 농도는 내일도 높을 예정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5279님이 출첵합니다. 뉴스 들으니 비닐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비닐뿐만 아니라 엔진오일도 가격이 올랐더군요. 엊그제 자동차 엔진오일 교체했는데요. 저번에 갈 때보다 2만 원이 올랐어요. 오, 2만 원이면 진짜 많이 올랐네요. 계속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제 배달 음식 담는 플라스틱 용기, 음료 컵, 포장 비닐, 이런 일회용 포장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진짜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뭐 카페만 가도 음료 컵 이렇게 담아서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진짜 피부로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배달 비중 높은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장재 비용을 그대로 떠안게 되다 보니까 남는 게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담이 커져서 버티기 어렵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는 우리 편 시간에도, 오늘은 지구 편 시간에도 전해드린 것처럼 그 용기 내 캠페인 같은 거, 용기 가져가서 담아달라고 하거나, 다회용 컵, 텀블러 사용하는 거, 그리고 포장 주문할 때뭐 수저나 빨대 같은 거 제외하고 받는 거, 그리고 가까운 곳이라면 직접 가서 이제 가져오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래도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민규님은 야구 없는 날 걸으면서 라디오 본방사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직원들은 다 쉬고 저 혼자 출근했는데요. 전 좋았어요. 하면서 풍요 속의 빈곤 들려주세요.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쉴때 일하는 게 조금 뭐 싫을 수도 있는데 이 사무실 온전히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그 장점이 또 있죠. 그리고 일이 다른 때보다 집중이 더잘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민규님이 아주 긍정적으로 하루를 잘 보내신 것 같네요. 신청곡 같이 듣고 올게요. 김부용의 풍요 속 빈곤.

틀어놓고 방정리 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고 오늘 또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이내님 어서 오세요. 2037님은 오늘은 징검다리 황금 연휴 중에 월요일이었네요. 쉬는 분들도 있어서 부러움을 가득 안고 일하고 집으로 왔어요. 저는 내일도 일해야 합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오, 내일도 출근을 하시는군요. 2037님 저희도 오늘 내일 또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함께하니까 오당제 놀러와 주시고요. 광고 듣고 나의 오늘은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퍼로 그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공휴일이자 어린이날인데 다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또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 또는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6765님은 황금 연휴라는데 저에게는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는 시기라서 하루도 못 쉬고 일하고 있어요. 심지어 새벽에 출근합니다. 지금도 ING 중이네요. 그래도 파이팅 외쳐주세요. 그 황금 연휴도 잊은 채 일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오당제 분들 중에는. 그래도 앞에서도 문자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들 연휴에도 일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6765님도 새벽부터 출근하셔야 되는데 힘내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틈틈이 숨 고르는 시간 가지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조영호님은 오늘은 강제 휴식하면서 오랜만에 집 앞에 있는 수변공원으로 산책 다녀왔어요. 바람이 좀 불었지만 봄 햇살이 따뜻했다는 오늘 강제 휴식 이제 그 회사마다 이제 내일이 또 휴일이다 보니까 오늘 쉬어라 이렇게 하는 곳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호님 오늘 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쉬어가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덕분에 산책도 다녀오시고 오늘 날씨 진짜 좋았잖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나들이 많이들 다녀오셨죠? 2892님은 긴 연휴 저는요 입술이 다 부르트도록 시골 가서 풀 뽑고 일만 하고 인천 집으로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5도 2촌은 너무 힘들다고 혼자 생각합니다. 5도 2촌이 5일은 도시 생활, 이틀은 시골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고 계신가 보네요. 요즘에 이제 5도 2촌으로 5일 도시 생활.

생활하시고 이틀 시골 생활하시고 6771님 지하철 퀵서비스 일 끝내고 지하철역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한잔 뽑아 마시며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 지하철로 퀵서비스 일하시는구나. 아, 사람 많을 때 너무 힘드실 텐데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민영님은 안녕하세요, 잔디. 노동절 연휴 잘 보냈어요? 저는 시댁 다녀오고 오늘 하루 쉬었어요. 내일은 친정 갈 건데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이랑 행복한 하루 보내고 올게요. 이제 어버이날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가족들 만나러 많이들 다녀오고 하신 것 같아요. 민영님도 또 그렇고 가족분들이랑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준님은 젠디 반가 반가워요. 내일 엄니께 가려고 곰국 핏물 빼고 있어요. 시골 마당에 솥 걸고 곰국을 푹 끓일 건데 벌써 맛난 냄새가 나죠? 곰국을 또 집에서 직접 끓여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네요. 어머님이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경준님을. 다들 계획들 보내주세요, 여러분. 내일 뭐 하실 건지 궁금해요.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시대의 라이온 헐트, 그리고, 조용필의 바운스 두곡 이어드릴게요.

소녀시대의 라이온하트 그리고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왔습니다. 아까 5도 2촌 하신다는 2892님이 문자 들으시고 9387님 보내주셨네요. 아, 2892님의 문자를 들으시고 9387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6도 1촌 합니다. 힐링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바빠요. 오, 근데 진짜 바쁘실 것 같은데 6도 1촌 하루 이제 시골에 있다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시골 가면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풀도 뽑아야 되고 아주 일주일이 바쁘게 지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뭐 완전히 귀촌을 하거나 이주를 하진 않지만 주말이나 휴일에 시골 가서 자연이 있는 곳에서 지내면서 뭔가 일상과 심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6일은 또 도시에 계시고 하루 이제 또 시간 내서 주말에 다녀오시고 농사도 좀 지으시고 이렇게 쉬고 여유를 누리고 오셔야 되는데 여유는커녕 요즘 너무 바쁘실 것 같고요. 2102님, 저는 오늘 일 다녀와서 딸 학원 데려다주고 밭에 가서 고구마 심을 자리 만들고 방금 들어왔어요. 내일은 고구마 심을 겁니다. 검정 비닐 부분이 제가 오늘 일하고 온 거예요. 오, 사진을 또 공유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이게 몇 평 정도 될까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밭에 한 반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검정 비닐로 쓰여진 부분이 한 반 이상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바쁘게 또 일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밭일 하시고. 그리고 1713님은 아내랑 둘이 중국 장가계에서 듣고 있어요. 계속 끊겨서 끝까지는 듣지 못할 것 같아요. 4박 6일 일정 잘 마무리하고 좋은 추억 남기고 장가계 기차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한국에서 봐요. 아내분이랑 여행 가셨나 봐요. 장가계가 또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4박 6일, 언제 오시려나, 한국은? 어쨌든 여행 가신 만큼 또 즐거운 추억 많이 남기고 오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 오시고요. 또 사진이 계속 남을 테니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힐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9779님, 퇴근 중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노란 송아가루가 없어져서 좋으네요. 음악 들으면서 걸어가고 있답니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맑은 날씨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였나? 그 비가 왔잖아요. 근데 비 내리고 나니까 차가 진짜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송화가루가 다 이제 씻겨 내려간 거겠죠. 그 어쨌든 요즘은 비 맞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 그렇게 더러워지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송화가루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비에 같이 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종종 이렇게 너무 많이 내리는 비 아니고는 맞기도 하는데 이제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508님, 젠디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고등학교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간 동창생 3명과 함께 40년 만에 늦은 수학여행 겸 경주로 여행 다녀왔어요. 3박 4일 모처럼 친구들과 추억 여행하고 돌아왔네요. 마무리는 오당제 들으면서 하고 있어요. 이제 뿌듯한 시간은 뒤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젠디 방송은 눈 감고 들어야 제맛입니다. 오, 여행을 또 이렇게 친구분들이랑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못 가서 아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래도 이렇게 40년 지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다녀오셔서 너무 진짜 잘하셨고요. 지금까지 또 다들 연락이 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 우정 오래오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눈 감고 들으신다는 게 아마 듣다가 잠드시는 거 아니신지 또 3박 4일 여행하고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네 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박지연님은 오늘 낮에 MBC 가든 스튜디오 구경 다녀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MBC 라디오 녹화가 있었거든요. MBC 방송국에 가니 젠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당제도 가든 스튜디오에서 하면 젠디 보러 갈 텐데요. 가끔 이벤트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포레스텔라의 꽃병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지연님이 좋아하는 가수라면 혹시 포레스텔라일까요? 포레스텔라를 또 노래를 신청해 주신 거 보니까 오늘 포레스텔라가 가든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공연이었을까요? 낮에 제가 밖에 안 나가봐서 근데 오늘 좀 그 회사 근처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지연님이셨구나. 어쨌든 또 좋은 추억이 되셨을 것 같네요. 또 그 와중에 제 생각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신청곡 듣고 올게요. 포레스텔라의 꽃병.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2: 유유 제약.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3: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빠르게 꺼서 큰 사고를 막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여주의 한 도로에서 폐기물을 실은 트럭 뒤쪽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런데 트럭 운전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달리고 있었다고 해요. 이때 뒤에서 오던 한 운전자가 이걸 보고 트럭을 앞질러서 갓길에 세우게 했고요. 알고 보니 이 운전자는 강원도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관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자기 차에 있던 이것을 꺼내서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에 있던 시민도 같이 도와서 약 1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고 합니다. 이 소방관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야 한다는 게 제게는 당연하다. 불이 난 지점 인근에 공원이 있어서 번질까 봐 걱정했지만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이 소방관이 차에서 꺼내서 불을 끌 때 사용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장난감 물총, 2번 차량용 소화기, 3번 부채. 불이 났을 때 쓰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장난감 물총, 2번 차량용 소화기, 3번 부채. 정답은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2: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3: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5: MBC 라디오.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0: 금호건설.
1: 평택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에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도입에 숙의를 당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뒤에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처리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의 단독 입후보에 차기 원내대표가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어 당장 내일이나 모레 특검법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일정상 이번 달 21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하고 29일부터는 국회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및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회동을 제안한 조 후보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고 말했고 오 후보는 모든 정파가 모여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내 후보와 국민의힘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는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과 위헌적 공소 취소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실장의 공천심사에 대해 윤리위가 7일까지 회의를 열면 그날까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리위가 결정하면 저희도 결정하려 했는데 윤리위 일정이 안 잡히고 회의가 안 열려서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일로 저희가 회의 일정을 잡아놨다며 윤리위가 7일 안에 회의를 열면 7일 늦게라도 저희가 회의에서 면접까지 진행하려 한다며 윤리위가 내일이라도 결정하면 내일이라도 회의를 열어 긴급히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8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 사이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대체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2: 친환경 기술이 더 많이 보급되면 기후 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순 없는 게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0: 오순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에 쓰일 광물을 얻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가 하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기도 하죠. 이 같은 현실은 기술 발전에 의한 문제 해결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주는데요. 따라서 우리 인간의 실천이 병행되어야만 하죠.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다시 쓰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달리던 트럭에서 난 불을 소방관이 차에 있던 무엇으로 빠르게 꺼서 큰 사고를 막았을까요? 6090님 정답 2번 차량용 소화기.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셨네요. 사춘기 아들과 냉전 중이라 속이 부글부글한데 마음의 불은 어떻게 끌 수 있나요? 마음용 소화기가 필요해요 하셨는데요. 아, 그 불은 어떻게 끄면 좋을까요? 우리 오당재 선배님들이 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꺼지지 않을 불인 것 같네요. 오늘 렌틸콩 두유 한 박스 당첨자는 6090님입니다. 축하드려요. 샵 8001번으로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우 홍천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대응에 중요한 만큼 반드시 차량에 비치하고 사용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이 불로 인해서 다친 사람은 정말 다행히 없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한국 MSD 캣박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삼성증권, 웰템,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7: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8: 깜빡 말고 쾌박시부.
7: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8: 깜빡 말고 쾌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박시부로 예방합니다.
7: 쾌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9: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0: 네.
9: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9: 맥스 안 터져요.
1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9: 맥스 안 터져요.
1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3: 세상을
12: 환인제약.
14: 절세의 왕 절정.
1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6: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1: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 까지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1: 우리는
0: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우리 민호 아나운서 어떻게 네. 한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1: 아, 별일 없었고요. 네. 어제도 제가 마라톤 10km 대회가 있어가지고 네, 뛰고 왔는데 어제 아침에 비가 네네. 왔는데 대회는 정상적으로 치러져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우중런을 했는데 살짝 몸살이 나가지고
0: 진짜?
1: 어제 하루 종일 잤습니다. 어디, 괜찮았어요.
0: 어디서 네. 했어요 이번에는?
1: 여기 문화비축기지에서 출발해가지고
0: 가까운 데서?
1: 가양대교를 통제해서 거기를 건너는 그런 코스였는데 와, 뭐 그 당시엔 너무 좋았는데 네. 이게 또 비를 맞고
0: 그러니까
1: 집에 오니까
0: 추웠나 보다.
1: 네, 약간 좀 쌀쌀하더라고요. 아, 몸이
0: 그래 몸 관리 잘해요.
1: 네네.
0: 앞에서 징검다리 황금연휴 이야기 했는데 내일이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때요? 민호 아나운서는 내일 쉬나요? 아니면 근무하시나요?
1: 오전에 잠깐 뭐 더빙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그것만 하고 결혼식이 있어서 저 의왕시의 야외 결혼식 사회를 보러
0: 사회보러
1: 네, 또 고등학교 동창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네.
0: 내일 날씨가 좋아서 또 야외 네. 너무 좋겠네요.
1: 그러니까요. 젠디는 생방인가요? 내일도?
0: 내일 저희 생방 있고 저는 또 오전부터 일 있어서 아침 일찍 출근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다들 아마 열심히 일하고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김연수님이 아프시면 안 돼요 하고
1: 감사합니다. 네.
0: 김지훈님도
1: 아우 민호 아나운서님 뉴스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예.
0: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민호 아나운서를 환영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 뭔지 바로 만나볼게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어린이입니다.
0: 어린이, 내일이 또 어린이날이라서 오늘 키워드가 어린이인 거죠?
1: 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네. 요새 아이들은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어른들이 가졌던 좋은 추억을 우리 아이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0: 네.
1: 그래서 요즘에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관심사는 무엇인지 고민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도 아직 어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럼 일단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어린이라고 해야 되는지 예. 짚어볼까요?
1: 굉장히 티적인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알아보죠. 국어사전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0: 네.
1: 대개 4세에서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어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이라는 말 자체 역사가 있어요.
0: 네.
1: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만드신 말인데요. 그냥 아이라는 말 대신에 어린 사람이라는 뜻을 담아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 하자는 의미로 만드셨대요. 1922년 5월 1일을 첫 번째 어린이날로 기념을 했고요.
0: 네.
1: 1946년부터 5월 5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0: 네.
1: 11월 20일을 세계 아동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에서도 아동이랑 어린이 정의가 좀 다른데요. 아동은 대략 만 18세까지,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까지로 보고 있어요.
0: 그러니까
1: 마음속으로 나는 아직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따지면 어린이가 맞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오늘은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내일이 이제 104주년 어린이날인데 어린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들이 또 발표가 됐다면서요?
1: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오늘 발표한 2026 어린이 생활과 생각 조사라는 결과가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0: 네.
1: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2,8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먼저 방과 후 스마트 기기를 하루 2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 물어봤는데요. 네. 49.2% 나왔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2시간 이상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용 시간 뚜렷하게 늘어났는데요. 하루 3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비율은 4학년이 16.9%, 6학년은 무려 36.8%,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이거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네. 보호자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일수록 장시간 사용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0: 그렇네요.
1: 스마트 기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41%가 사용을 멈추기 어려워요라고 답했고 네. 42.5%가 부정적 영향을 경험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변화로는 충분한 휴식과 놀이 시간 보장 42.4%, 학습

0: 학습부담 완화 42% 순이었고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도 34.8%로 주요 요구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제 아이들이 직접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바라는 게 뭔지를 이 결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마음이 살짝 무거워집니다.
1: 그렇네요. 아이들이 바라는 변화 1위가 충분한 휴식과 놀이시간 보장인데 내일이 또 어린이날인데도 학원에 네. 가야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0: 맞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유명 학원들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내일 휴일인 이 어린이날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체로 수업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1: 네.
0: 광고 문구가 좀 씁쓸한데요. 황금 연휴를 실력 연휴로 바꾸는 마법. 학습 지속성을 유지하고 학부모님들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 드립니다. 수업 결손 없이 꾸준한 두뇌 자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등.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 있는 문구긴 한데
1: 네.
0: 어린이날의 두뇌 자극이라는 말이 왠지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1: 그러네요.
0: 한 대학 교수는 아이들 학습에 대한 부모 욕구 때문에 초등학생임에도 어린이날에 학원에 가는 경우가 생기지 지만 한국의 아동 행복 지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 만큼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이 공부하기보다 쉬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는 건 아주 당연한 얘기라고 강조를 했어요.
1: 네.
0: 아까 그 조사 결과에서 아이들이 바라는 1위가 충분한 휴식과 놀이 시간이었잖아요.
1: 네.
0: 내일 하루만큼은 좀 그 바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0: 네.
1: 한국 방정환 재단에서도 오늘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 지수를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한국 방정환 재단이 오늘 2026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 국제 비교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1: 네.
0: 올해 주관적 행복 지수 표준 점수가 91.6점으로 OECD 22개국 중에 17위입니다. 2021년에는 최하위였어요. 79.5점이었는데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이고요.
1: 그렇네요.
0: 세부 지표를 보면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삶의 만족은 꼴찌였고 주관적 건강과 외로움은 각각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우면서도 좀 씁쓸한 결과가 있습니다.
1: 네.
0: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요. 그랬더니 돈이라는 응답이요. 2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족이 22%, 건강은 13% 순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행복의 조건 1위가 돈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재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돈을 선택하는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더 빨라졌다고 이게 설명을 했는데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자고 만드신 그 말이 지금 104년이 지났는데 아이들 스스로 행복의 조건을 돈으로 꼽고 있다는 게 아,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돈이 일이라니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0: 네.
1: 그러면 내일 어린이날 선물로도 돈을 선호하지 않을까
0: 네.
1: 싶은데 혹시 어린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순위도 공개됐나요?
0: 올해는 이제 그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 기준 결과가 하나 있어요.
1: 네.
0: 그때는 1위가 디지털 기기, 2위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3위가 반려동물, 4위가 현금 및 상품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올해는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요.
1: 네.
0: 1위는 옷, 신발 등 의류 및 자파류, 2위는 장난감, 인형 등 완구류, 3위가 자전거 등 레포츠 용품, 4위가 현금, 주식 등 금융재산, 5위가 게임기 순이었습니다. 아이들 행복 조건 1위가 돈이었는데 부모님은 4위에 현금이나 주식을 올려놓으셨습니다.
1: 네.
0: 선물을 언제까지 줄 거냐, 그러니까 나이 언제까지 그 어린이를 취급해 줄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1: 궁금하네요.
0: 학부모 10명 중에 6명이 59.8%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주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전까지는 21.4%.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5%,
1: 오.
0: 성인이 된 이후에 준다는 분도 3.2% 계셨습니다.
1: 성인이 된 이후에 준다는 분도 3.2%나?
0: 네.
1: 재밌네요. 그 민호 아나운서는 어린이날 선물 몇 살까지 받았는지?
0: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받았던 것 같아요.
1: 저도 한 초등학교 네. 때까지였던 것 같은데.
0: 그때... 뭐 장난감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0: 뭐 제가 그 당시에 막 조립하는 로봇이나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1: 그거 많이 받았어요.
0: 네, 그런 거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젠디 뭐 좋아하셨어요?
1: 저도 네. 그거 좋아했고요.
0: 네.
1: 조립하는 장난감 네. 그리고 레땡 그리고 기억에 남는 선물 중에 하나는 그 예전에 DDR 장판 같은 거 기억나요? 그거 유명했잖아요.
0: 컴퓨터 연결해서 하는 거.
1: 집에서 했던 동생이랑 그걸 받아서 너무 행복했던 거. 근데 그게 어린이날 선물이었는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정말 기억에 남는 선물 중에 하나였고요.
0: 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힐리땡이라고 그 세븐이 그 신고 나와가지고 막 네. 노래 부르면서 그 신발에 바퀴 달린 거. 그거 엄청 갖고 싶었는데
1: 그러니까
0: 안 사줬어요.
1: 안 사주셨어요?
0: 네, 위험하다고.
1: 위험해서 위험할 수 있죠.
0: 갑자기 기억나는 하네요.
1: 요즘 친구들은 그런

0: 뭐잘 모를 텐데
1: 네.
0: 어쨌든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할지 궁금해지네요. 돈 말고.
1: 네.
0: 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어린이날에 비가 온 지역이 있었는데 내일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고 해요. 정말
1: 네.
0: 다행입니다. 내일 재밌는 행사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1: 맞습니다. 전국에 행사들이 곳곳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0: 네.
1: 먼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행사들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 박물관에서 42종의 체험 전시물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공기놀이 같은 민속놀이,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연을 보고 싶다면요, 대전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는요, 내일이죠. 야외 원형극장과 광장에서 무료 거리 예술 프로그램 모두의 거리극이 열립니다.
0: 네.
1: 국립광주과학관은요, 어린이날 행사 과학관에서 재밌게 노는 날을 열고 상설 전시관도 무료로 개방합니다. 과학 원리를 놀이처럼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된다고 하고요. 강릉 종합운동장 옆에 잔디광장에서는요, 제104회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리는데요. 미니 에코백 만들기, 드론 체험, 마술쇼, 버블쇼, 인형 탈 퍼레이드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날씨 맑다고 하니까 꼭 아이들과 주변에 어디든 나가보셔야 될것 같아요.
0: 네, 방금 소개한 것들 말고도 어린이날 행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1: 네.
0: 청취자분들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어린이날에 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통계 결과 발표됐다면서요?
1: 맞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현황인데요.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1,000명당 피해자 수가 19.3명으로 전년 18.8명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당일 피해자 수가 457명인데요.
0: 네.
1: 평상시에 190명의 2.4배 정도예요. 그 주말 피해자 수 323명보다도 1.4배 많은 수치이고요. 안타까운 통계들도 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하는 어린이 비중이 22.6%로 전년보다 하실 텐데 즐거운 하루인 만큼 안전에도 꼭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0: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안전하고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어린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당대 청취자분들의 어린 시절도 궁금해집니다. 혹시 지금 막 떠오르는 어린 시절에 이거 참 행복했다 하는 기억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하나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 는 무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김동률의 아이처럼.

0: 김동률의 아이처럼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월요일 3부 김민우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만나보고 있고요. 오늘의 키워드 어린이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1: 김경준님, 우리는 소시적에 그 종합 과자 선물 세트 그거 받으면 완전 신났더랬죠.
0: 오, 받아봤어요 이거.
1: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그쵸. 예, 맞아요.
1: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0: 진짜 최고의 선물이었죠.
1: 네.
0: 구예찬님, 저 어릴 때는 엑스레인저 시리즈가 인기였어요. 만화에서 나오는 주황색 검을 부모님이 사다주신 기억이 나네요.
1: 맞아요. 남자들의 거의 뭐 최애 애니메이션 뭐 맞아요. 시리즈였죠.
0: 네, 여자들은 아무래도 이거 말하면 안 되나? 그 애니메이션 이름을? 말해도 되지 않나 아닌가? 아무튼 여자분들은 이제 세일러
1: 땡
0: 그다음에 뭐 웨딩 뭐뭐 그런 거 저희 때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캐릭터들 인기 많죠.
1: 맞아요.
0: 그리고
1: 이 하나하나 칠님께서는요 어릴 적에 충주에서 살았는데 어린이날이 되면 공군 부대에서 에어쇼와 전시 행사를 하고 모형 비행기 등의 장난감을 판매했어요. 덕분에 비행기 조립해서 날려보내는 재미를 마음껏 즐겼어요. 할인마트에서 병아리를 선물로 받은 적 있는데 닭되기 전까지 키웠다가 아파트에서 도무지 감당을 못해서 결국 시골로 보냈던 기억도 나네요. 아 기억납니다.
0: 네, 네. 병아리. 네,
1: 저는 이렇게 잘 못 키웠는데. 잘 키우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집 놀러 가면은 닭이 되기 직전까지 다 하얀 그 큰 애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0: 오, 신기하네요.
1: 네.
0: 박태원님은 1995년인가 96년에 헬기 한번 타본 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네요. 오, 헬기도 타보시고.
1: 오, 전주영님께서는요. 초등학교 때 어린이날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아빠가 선물해주신 녹음이 되던 강아지 모양 인형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 이런 거
0: 그 녹음되는 강아지.
1: 뭐 I love you 녹음하면 또 누르면 나오고.
0: 근데 요즘 친구들은 뭐 받는 줄 알아요?
1: 뭐
0: 강아지
1: 받나요?
0: 인형이 아니라 AI 강아지라고 로봇처럼 생긴 강아지가 막
1: 돌아다니고
0: 막 뭐 하고 막
1: 대화도 이런, 되고 이런 건가요?
0: 그렇더라고요.
1: 와.
0: 신기하죠?
1: 신기하네요.
0: 네. 그다음에 1431님 엄마 아빠가 어린이날에 동생과 저를 데리고 오셨던 동해바다 그곳을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하네요. 그때 그 시절 너무 그립고 생각나서 울컥합니다.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르죠.
1: 그때 찍었던 사진 같은 거 있으면 그 포즈와 배경 그대로 아이들하고 딱 찍으면
0: 맞아.
1: 아주 좋겠네요.
0: 네 그러네요.
1: 1974님은요 어릴 적 어린이날 부모님과 함께 용인 자연농원 구경 갔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0: 네.
1: 요즘 아이들은 자연농원을 알까요?
0: 그러니까 자연농원 우리 저희는 뭐 알아요?
1: 들어봤는데 그 에버랜땡 그쪽 아니에요?
0: 거기 바뀌기 전이죠.
1: 아, 그 전에 이름이군요.
0: 그 5279님도 똑같은 이야기하셨네. 소개해 주세요.
1: 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용인에 있는 자연농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0: 음흠.
1: 아버지 친구 가족분과 같이 갔죠. 아버지랑 청룡 열차 같이 탔는데 아버지가 무지 떨던 모습 40년이 됐지만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아버지 못 봅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유 추억을 또 이렇게
0: 40년 얘기했습니다. 전 이번 연휴 기간 때 안 그래도 그 자연농원
1: 네.
0: 지금 에버랜땡 거기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였고 오픈런을 막 아침부터 하셨는데 진짜 사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7124님 생일마다 엄마가 챙겨주는 케이크가 얼마나 고맙고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겠죠. 엄마 사랑해요 하고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1: 이게 어린이날인데 그 어린이날에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들 추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맞아요. 자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면은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순위도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잠시 후 4부에서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 넘어.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순위 공개 해주실까요? 네.
6: 한 음악 사이트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키즈송 이용 데이터를 집계했는데요. 1위는요, 바로 상어 가족입니다. 무려 10년째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5: 대단하네.
6: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이 노래. 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10년을 정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죠.
5: 네.
6: 2위는 뽀로로의 캐릭터송 바나나 차차였고요. 3위는 캐치 티니핑 시리즈의 티니핑 백이었습니다.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뭐 다 아실 것 같고. 네. 저는 솔직히 그 1위밖에 모르긴 합니다만.
5: 바나나 차차 몰라요? 바나나 차차 이 노래.
6: 몰라요. 처음 들어요.
5: 그렇구나. 네. 자, 몇 년 전에는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이무진의 신호등 같은 가요들이 인기였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키즈송의 조사 연령이 조금 낮았던 것
6: 그러네요.
5: 같아요. 아까 대통령이 요새 아이들은 소풍을 잘 안 간다 이런 얘기했다고 했는데 네네. 소풍뿐만 아니라 사라진 게 또 많다면서요?
6: 맞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때 생각하면 정말 참 충격적일 정도의 그런 소식인데요.
5: 네.
6: 먼저 반장 선거가 사라졌대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모든 학년에서 반장 선거를 없앴는데요.
5: 네.
6: 대신에 학급당 두 명이 짝을 이뤄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임원을 맡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전교 회장도 뽑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경쟁 과열을 줄인다는 명분인데
5: 네.
6: 현실적으로는 학부모 민원 때문이기도 해요. 한 교사는 투표 집계에 자그마한 실수 하나만 있어도 부정선거 논란을 운운하거나 우리에는 왜 떨어진 거냐는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가 있다면서요.
5: 네.
6: 차라리 안 하고 모두가 돌아가며 하는 게 속 편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풍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초등학교에서 뭐 청군, 백군 이렇게 좀 편을 갈라서 점수를 주는 점수판 이런 거 없앴고요.
5: 네.
6: 한 교사는 아이들에게 패배감을 경험하게 하는 게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는 학부모도 봤다고 말을 했어요. 부산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 초등학교가 승패 없는 운동회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요. 점심시간에 축구 금지령을 내렸어요.
5: 아, 진짜.
6: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축구하다 다투는 일이 생기니까 그 왜 놔뒀냐는 학부모 민원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5: 네.
6: 이런 흐름에 이제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학교 밖은 경쟁 사회인데 학교 안에서 이런 경쟁 경험 자체를 없애면 학생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느끼게 될 좌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5: 네.
6: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정말 10분 이해가 되지만 어디까지가 보호고 어디서부터가 과보호인지 이거는 좀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5: 그러게요. 이게 승패 없는 운동회라는 게 조금 승패가 없으면은 재미가 있으려나.
6: 네. 스포츠도 승패가 있어서 좀 재밌는 것
5: 그러니까.
6: 같긴 한데.
5: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이제 받아들일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6: 네.
5: 네. 오늘은 어린이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6: 일단 뭐 아직 어린이가 아니어서 얘기만 하는 것만 즐겁네요.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5: 네.
6: 전국에 계신 모든 어린이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내일을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5: 맞아요. 어린이날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요즘 관심사 있으면 오당지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김민호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SES의 너를 사랑해 드릴게요. 박현진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박현진님이 신청해주신 SES의 너를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6966님, 샌드위치 연휴에도 출근은 해야 되는 직업이라 아들한테 내일이 너무 미안하네요. 그래도 사랑해 아들, 시율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출근하는 건 하는 건데 아이들 걱정 때문에 좀 그런 게 마음이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일하고 오셔서 또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시면 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은 시간을 보내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집중해서 잘 재밌게 놀아주면 서운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유리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박상훈님은 운동회랑 소풍 때마다 오시던 노점상이 생각나네요. 아이스크림이랑 장난감, 어린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잔뜩 가져오셔서 저희를 유혹하셨죠. 아, 이렇게 운동회 때 이렇게 오시던 학교 앞에 맞아요. 이렇게 쭉뭐 이것저것 판매하셨었죠. 뭐 장난감도 있고 뭐 골라보고 뭐 사는 재미가 쏠쏠했던 그런 기억이 저 때도 그랬는지 기억은 잘안 나지만 아무튼 뭔지 알것 같아요. 7732님, 놀러 왔는데 딸은 핸드폰만 하고 아들은 아빠랑 노래방 가고 저는 따뜻한 물에 씻고 쉬고 있어요. 우리 딸은 씻으래도 왜 저렇게 말을 안 듣고 통화만 하죠? 여기까지 와서 잔소리를 해야 하나요? 쟤 때문에 신경질 날라 그래요. 하셨는데, 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친구들이랑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이것저것. 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또 금방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기만을 바라야 될것 같아요. 7016님, 저는 오늘 아들이 하는 식당에서 손님들 응대를 했는데요. 다들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비빔밥과 냉면을 파는 집인데

제가 직접 만든 수정과도 드리니 진짜 좋아하시네요. 너무너무 신나는 하루였어요. 아드님이랑 또 같이 오늘 또 영업을 하셨나 보네요, 식당에서. 음식점 하시다 보면, 음식 맛있다고 하는 칭찬이 제일 기분 좋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마침 7016님이 직접 만든 수정과까지 이렇게 내어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신나는 하루셨을 것 같네요. 이렇게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들 보면은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526님은 젠디 파주 산내초등학교 5학년인 제 손녀가 어제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사격대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땄네요. 첫 출전인데 중고등부 언니들을 제치고 그것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자랑스러운 손녀 김하은 축하한다고 꼭좀 전해주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김하은 파이팅. 와, 전국 사격대회에서 금메달을, 그것도 중고등부 언니들을 제치고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거죠. 김하은 선수 이름 꼭 기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얼마나 뿌듯하시면 이렇게 또 문자로 자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하실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았으면 좋겠고요. 9036님은 며칠 쉬는 동안 혼자 라이딩 다니던 신랑이 오늘에야 돌아왔네요. 미안했던지 저녁 먹고 드라이브 하자네요. 같이 있어도 밉상이에요. 쉬는 동안 계속 혼자 라이딩 다니시다가 이제 돌아왔나 봐요. 그래도 좀 눈치가 보이셨는지 드라이브 하자고.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 항상 생각하는 게 멀리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뭐 전국 일주도 하시고. 같이 가기는 좀 힘들겠죠, 아내분은? 좀이 길도 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혼자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남은 시간, 내일도 휴일이 있으니까 두 분이서 뭐 영화도 보시고, 뭐 나들이도 가시고, 내일 또 공기도 좋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그 방송 전에 신문 보니까 요즘에 그런 축제들이 많대요. 그 입장료를 안 받는 그런 축제들. 그래서 가성비 축제라고 하던데 그런 축제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료 없이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이 전국적으로 진짜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찾아보셔서 이번 남아있는 하루 연휴 좀 다녀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홍지훈님, 주말에 대구로 야구 보러 여행 갔다 온 중1입니다. 내일부터 학원 갈 생각하니까 힘드네요. 화이팅입니다. 대구까지 야구 보러 또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야구 팬들이 뭐 전국적으로 많이들 다니시는 것 같아요. 서울에도 보면은 뭐 부산 롯데 자이언츠 팬도 많이 오시고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진짜 전국에서 다 와서 응원하고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스포츠를 응원하고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이렇게 쉬는 날에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응원하고 그런 재미가 또 있죠. 내일은 또 어린이날 매치 있잖아요. 아마 중계를 또 많이 할것 같은데 아이들 데리고 야구장 다녀오시는 것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장도 좋고요. 내일 저희도 오늘도 야구편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야구 소식들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내일도 야구 이야기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2835님은 지금 퇴근하는 길이에요. 오늘 하루 나쁘지 않았어요. 무난한 하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 틀어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 노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9567님, 오늘 도서관 가서 책을 읽었어요. 신청곡 싸이의 예술이야. 아주 짧고 굵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또 도서관 가서 책도 읽으시고 알찬 하루 보내신 것 같아요. 이 노래도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내일 어린이날인데 문자 보니까 평소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835님 신청해주신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 그리고 9567님의 신청곡 싸이의 예술이야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에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4666 4간을 아주 즐겁게 잘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면 또 버틸 힘이 생겨서 수요일도 신나게 출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3393님은 아들은 아빠랑 낚시 가려고 계획 중이고 저는 내일 출근이라서 집에 혼자 있는 딸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피자라도 사주려고요. 어린이날에 해준 게 없다고 해서 어제 한 판 했거든요. 아, 그래요. 또 아이가 혼자 있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쓰이시겠네요. 그냥 피자 하나 챙겨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엄마가 내일 일해서 같이 못 있어서 미안해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러면은 아이가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이라도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퇴근하고 나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죠. 피자도 먹으면서. 정오영님, 3일 연휴 후에 지금은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내일도 출근이고요. 조용하니 듣기 좋아요 하면서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영님이 신청해 주신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늘 저녁 밤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저희 또 생방으로 여러분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본방사수 해주세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MBC 라디오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5: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6: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10시 뉴스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매물 잠김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은 완만할 거라면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9일 이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 완만할 것으로 본다며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0: 밝힌 뒤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매물이 늘고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주인 3월 셋째 주에는 마이너스 0.14%까지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의 호위함 한 척이 오만만에서 이란군의 미사일을 맞고 퇴각했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 해역에서 미 호위함 한 척이 항행과 선박 통행 규정을 위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군함이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동을 강행한 직후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며 이 군함은 미사일 두 발을 맞았고 이에 따라 항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기수를 돌려 퇴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이날 오전부터 페르시아만에 갇힌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탈출할 수 있도록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안정을 회복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간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관련국과도 소통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수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8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 사이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대체로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6: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픈 AI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오픈 AI가 당초 내세웠던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보도였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나스닥 지수도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향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기설은 힘을 받고 있는데요. 오픈 AI를 향한 계속되는 위기론, 진실은 무엇일지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치 고문은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에 5년여 동안 수감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최근에는 가택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외부와의 소통도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미얀마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배경,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3: 야, 이번 주에 오픈AI 위기설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또 뭔가요?
4: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방송할 때마다 저희가 매주 새로운 걸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이게 좋다더니 다음 주는 이게 좋다고 그러고 도대체 뭐 써야 돼 이러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AI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정말 새로운 모델 나오면 그 다음 날 되면 우리가 더 나은 모델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3: 네.
4: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래 1등이라고 했었던 오픈 AI가 1등 못하면 1등 아닌 거 아니냐 위기설 나오고 이러는 건데 근데 이번 위기설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3: 왜요?
4: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성능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비용을 못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3: 예.
4: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월 말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였는데 이제 사라 프라이어 오픈AI CFO가 임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매출이 많이 오르곤 있는데 매출 성장이 조금 지금처럼 둔화되면

0: 향후에 컴퓨팅 계약 비용을 못 낼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 게 알려진 거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가 뭐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제 위기설이 본격화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묶이는 숫자가 있는데 이제 오픈 AI ARR이라고 하죠. 연 환산 매출인데요.
1: 네.
0: 이게 지금 한 80억 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 우리 돈 한 41조 원 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같은 분기에 그럼 이제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엔트로픽이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지금 역전하게 될 것이다. 혹은 이제 관련된 매출이 상회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실제로 이제 해외 외신 보도를 보면 램프라고 해서 실제 이런 앱스토어의 매출을 보게 되는 그 사이트나 이제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기업률 AI 도입 지표에서 2026년 3월 기준에 오픈 AI가 35.2%, 엔트로픽이 30.6%로 한 4%까지 좁혀졌고
1: 네.
0: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개월 안에 기업용 AI 도입률 지표에서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추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쨌든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가 단순히 모델 싸움이 아니라 기업에서 돈을 내는 매출 구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AI를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저는 머스크하고 소송하는 것 때문에
0: 네.
1: 그게 위기설인가 했더니 그거 말고도 또 위기설이 있었군요.
0: 네, 맞습니다.
1: 머스크 소송 얘기도 해주세요.
0: 네, 머스크 소송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머스크가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뉴스를 이제 보고 싶은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싶은 어떠한 형태가 아닌가라고 이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1: 예.
0: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같이 보면 그림이 완성되긴 합니다. 이제 4월 27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선정이 시작이 됐고 4월 28일에 이제 일론 머스크 본인이 직접 증언대에 섰는데요. 이게 청구액이 13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97조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1: 야.
0: 이게 이제 보도에 따라서는 최대 한 220조 원까지 추산되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쟁점을 이제 짧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제 머스크가 아시다시피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오픈 AI를 2015년에 비영리로 출발을 했고 그때 일론 머스크가 초기 자금인 3,800만 달러 정도를 냈는데 그 돈으로 출발한 회사가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잡고 영리법인으로 변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자선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이렇게 영리화되거나 약탈되게 되면 미국의 기부 문화가 무너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1: 예.
0: 근데 이제 오픈 AI 측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원하는 건 이 비영리 업무나 아니면 중간에 그러면 비영리로 유지된다가 아니었고 중간에 계속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못 가지게 되자 아예 그냥 별도의 회사인 지금 XAI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1: 네.
0: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에게 이제야 소송을 건 거다. 그래서 일종의 괴롭힘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소송 결과가 나왔나요?
0: 이제 소송 결과는 이제 실제로 1단계 재판은 5월 21일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1: 예.
0: 이제 금방 나올 것 같긴 한데
1: 네.
0: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승소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론 머스크가 패소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질문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에게 그러면 과거에 영리화 관련된 서류를 확인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이제 30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목만 봤고 작은 글씨는 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예.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괴롭힘 전략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AI를 위한 괴롭힘 전략이라는 오픈 AI 측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쟁사이긴 하지만 XAI는 훨씬 적은 시장 점유율을 부여한 회사다라면서 관련성을 부인했고요.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중간에 인류 멸종 등 AI로 인한 위험성을 알릴 기회를 재판장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1: 네.
0: 그 부분에서 또 거절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AI 위험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쟁점은 공익신탁 위부나 부당이득 여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픈 AI와 관련된 SNS 활동을 좀 일론 머스크 좀 자제 좀 해라
1: 네.
0: 라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뭐 샘 올트먼을 이제 스캠하는 사기 올트먼이다라고 조롱해왔던 거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적인 싸움에 가까운 형태로 지금 재판부에서 해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중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소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한쪽에서는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 또 하나는 200조 원짜리 소송에 직면했다. 이것 때문에 오픈 AI가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가십 아닌 가십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이게 실제 위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된 위기설인가요?
0: 그러니까 균형적인 시각에서 좀 보면요.

0: 일단 오픈 AI가 위기설을 한두 번 겪은 회사는 아니죠.
1: 그렇죠.
0: 이제 2019년에도 보면 GPT-2 공개할 때 너무 위험하다라고 보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언론에서 오픈 AI는 끝났다 이렇게 비판을 들었었고
2: 네.
0: 아시겠지만 2023년에 샘 알트먼 CEO 축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5일 만에 회사가 공중분해 직전까지도 갔었고 또 2024년에 일리아스 스케버를 중심으로 뭐 미라 무라티 같은 핵심 임원이 줄줄이 나가면서 인재 이탈로 끝났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매출이 좀 올라가면서 위기설을 눌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이번 위기설도 업계 1위기 때문에 견뎌야 될 왕관의 무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2: 네.
0: 실은 이제 최근에 챗GPT에서 나온 코덱스라고 하는 모델이 또 상당히 성능이 괜찮아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엔트로픽에 가지고 있었던 이 클로드 코드를 쓰던 사람들이 코덱스가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2: 예.
0: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계속적인 경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 예.
0: 저는 이것보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본적인 면에서는 조금 이번에 변수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예.
0: 지금까지 위기는 대부분 회사 내부 문제, 그러니까 뭐 인재 이탈이나 안전 정책이나 지배 구조 다툼에 대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외부 변수의 핵심이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랑 두 번째는 이제 자본 군비 경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2: 예.
0: 이게 이제 동시에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제일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자본 얘기해 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빅테크 기업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0: 네.
2: 지금 AI 시장에 돈줄을 대고 있는 게 빅테크 기업들인데 빅테크 기업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0: 네.
2: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그러니까 4월 30일 전으로 뭐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다섯 개 회사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2: 예.
0: 근데 매출이나 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섯 회사 모두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장 반응이 좀 달라요.
2: 네.
0: 뭐 예를 들면은 시간의 거래에서 알파벳은 7% 넘게 급등을 했었고 메타는 7% 가락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같은 호실적인데 누군 오르고 빠졌다라는 건데
2: 네.
0: 이게 이제 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
2: 예.
0: 결국에는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자본 지출
2: 네.
0: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하고 GPU를 사들이는 데 쓰는 돈이 실제 매출로 돌아온다라는 증거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했느냐에서 좀 갈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그 얘기는 구글은 설득력 있게 제시한 거고 메타는 못했다는 얘기네요.
0: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2: 예.
0: 거죠.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 예.
0: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이 제미나이라고 하는 AI 모델을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2: 예.
0: 기본적으로 이번에 돈을 가장 크게 번 데는 클라우드 쪽이라는 거죠.
2: 예.
0: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분기 중심으로 쳤을 때 전년 대비 63%가 성장하면서 200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회수하고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준 거고 메타 같은 경우는 자본 지출은 더 늘리겠다는데 아직까지 회수 그림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2: 예.
0: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라고 하면 한계 비용 체감 법칙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았으면 논리죠. 회원수가 예를 들면 몇 천만 명 이상이 돼서 광고를 이제 계속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서비스를 늘려도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2: 네.
0: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할 때 서버에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100개를 올리든 1000개를 올리든.
2: 네.
0: 그런데 이 AI 시장은 좀 다르다는 거죠. AI 시장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AI한테 1000번 물어보면 그만큼의 토큰 사용량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10000번 되고 100000번 되면 비용도 똑같이 는다는 거예요.
2: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통구조. 그러니까 마진을 잘 만들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들어서 이건 한계 비용이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2: 네.
0: 쓴 만큼 돈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2: 그렇죠.
0: 그렇다면 이 안에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림들 예를 들면 회원이 이만큼 늘어났을 때 정말로 마진율이 예를 들면 뭐 30%라도 계속 유지가 되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전통 유통 시장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회사들이 잘 큰다는 거죠.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말씀드린 클라우드 매출이 높아졌다는 게 그만큼 기업들이 이제 이 구글 기반의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었다. 그런데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들의 클라우드가 아니라 남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개인의 광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타의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에서 약간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맥락으로 오픈 AI를 해석을 해보면
2: 네.
0: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이 서버를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2: 예.
0: 그럼 여러 회사들의 서버를 빌려 쓰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마진율이나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신호로 보인다는 거고 반대로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난주도 한번 정리를 드렸지만 엔트로픽은 지금 그 클라우드를 쓰기 위해서 아마존하고도 손잡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손잡고 그리고 지금 구글하고도 손을 잡았 들어왔기 때문에

0: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의 비용 구조나 시스템을 OpenAI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떠한 조금 걱정 어린 시선들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좀 잘 봐야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만약에 OpenAI가 무너진다라고 예. 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OpenAI만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 AI 시장 자체의 거품이 꺼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이 OpenAI를 예전보다는 조금 눈을 좀 흘겨봐야 되는 상황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까요?
0: 네. 자,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4사가 올해 자본 지출로 잡고 있는 돈이 합쳐서 7,250억 달러거든요. 예. 우리 돈으로 1,070조 원이에요. 야. 그럼 이만큼의 엄청난 돈을 쓸 때 당연히 그 안에서 붙는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1: 그렇겠죠.
0: 이 인프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엄청난 호황이죠.
1: 예.
0: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실적도 엄청나게 지금 최대치가 나오고 있고 또 하이닉스도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지금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부품의 호황이지 플랫폼의 주권은 아니라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한국 기업은 일종의 서포트이지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 장기적인 관할, 그러니까 뭐 3, 40년 계속 갈 수 있느냐라고 하거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건 조금 다른 얘기니까 참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오픈 AI 얘기가 아까 좀 불안한 얘기도 했지만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 예.
0: 뭐냐면 애플의 여러 가지의 그 가십을 잘 맞히기로 유명한 분석가인 거밍치라는 사람이
1: 예.
0: 4월 27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픈 AI가 미디어텍이랑 퀄컴과 칩을 공동 개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8년까지 오픈 AI 자체 스마트폰을 양산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루머가 나왔습니다.
1: 저도 기사 봤습니다.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퀄컴의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예.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오픈 AI가 돈 못 낼 수도 있다는 CFO 경고가 있음에도 한쪽에서는 또 스마트폰 만든다는 새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난 돈의 흐름 안에서 플랫폼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분명히 불안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베팅을 계속할 수 있는 이 전의 전쟁을 돌리는 이 그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야, 다시 이제 하다하다 하드웨어에서
0: 네.
1: 우리 AI를 더 쓰게 만들자 해서 전방산업으로까지 진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이 와중에 4월 마지막 한 주에 미국 빅테크 셋과 우리나라에서 따로 큰 행사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0: 네.
1: 이것도 뭐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0: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에서의 어떤 포인트이냐가
1: 예.
0: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많은 플랫폼 회사들이 움직일 때 밑단에서 필요한 어떠한 부품이나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1: 예.
0: 두 번째는 데이터나 사용하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된다라는
1: 아.
0: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1: 예.
0: 지난주에 4월 마지막 주에 4월 20일이라고 22일에 엔비디아가 마포 디캠포에서 네모트론 디벨로퍼 데이 서울이라는 걸 열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또 27일부터는 아시겠지만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어 서비스가 10년 만에 방한을 해서 뭐 정부 산업계 일정 다 돌았잖아요. 그리고 4월 29일에 오픈 AI가 성수동에서 무신사 CTO를 초대해서 코덱스 행사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 세 회사의 내용을 다 정리하면
1: 네.
0: 우리는 한국의 진심이다. 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1: 그렇네요.
0: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이 엔비디아가 행사를 할 때 데이터셋 하나를 공개했거든요.
1: 네.
0: 그게 뭐냐면 허깅페이스에 공개한 네모트론 페르소나 코리아라는 데이터셋입니다.
1: 예.
0: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문을 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걸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1: 예.
0: 엔비디아가 이번에 뭘 했냐면요. 한국의 인구 통계, 언어, 문화 통계를 반영해서 가상 한국인 페르소나 700만 개를 만들었어요.
1: 예.
0: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인구 통계나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한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1: 네.
0: 제가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고 싶은데 설문업체 안 맡기고
1: 아.
0: 가상 데이터 700만 개 가지고
1: 예.
0: 바로 뭔가 FGI나
1: 예.
0: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 그 데이터셋을 공개용으로 열어버린 거예요.
1: 아, 일종의 제 아바타에다가 설문조사 돌리는 거네요.
0: 그렇죠.
1: 예.
0: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가상의 어떠한 샘플링만 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 구조를 제대로 반영한 데이터를
1: 아.
0: 만든 겁니다.
1: 예.
0: 그럼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AI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1: 네.
0: 좀 역추적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1: 우리 예전에도 보면요. 신제품 나오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한번 테스트해보고 또 그거 줄 서서 사고 이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번에 AI도 어떻게

0: 보면 우리가 가장 선도하는 그런 소비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냥 추상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숫자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 사용자 수용도가 압도적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와이즈앱이나 리테일 조사로 2026년 2월 챗GPT 한국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293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챗GPT를 쓰고 있고
0: 예.
1: 인상적인 건 돈 쓰는 정도인데
0: 예.
1: 센서타워 조사에 따르면 챗GPT 누적 매출이 한국이 미국에 이은 글로벌 2위입니다.
0: 예.
1: OECD 통계 이상으로 11위 이상의 사업자에서 AI 쓰는 기업 비중이 한국이 30.28%로 회원국 중 1위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AI에 정말 몰입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학습 데이터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어는 존댓말과 반말이 섬세하게 갈리고 또 어미 변화가 다양하다 보니까 모델을 학습시킬 때 관점으로 보면 좁은 인구에 비해서 언어적 복잡도는 높고 인구 분포가 도시 집중형이고 결제 배달 교통 같은 일상적 데이터가 다 빠짐없이 데이터가 이제 디지털화돼 있다 보니까
0: 네.
1: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책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스탠퍼드 HAI AI 인덱스 2016에 따르면 한국인이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가 14.31건으로 세계 1위고 AI 이용률 증가 폭도 세계 1위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역으로 정리를 하면 쓰는 사람도 많고 돈도 잘 내고 기업도 빠르게 도입하고 데이터도 풍부하고 정책도 정비돼 있다 보니까
0: 예.
1: 빅테크 입장에서는 시험장으로 최적인 거예요.
0: 그렇네요.
1: 네, 그리고 또 그 회사가 인프라에서 제일 핵심적인 HBM도 거의 단독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건 빅테크 입장에서 한국이 참 훌륭한 시험장이지만
0: 예.
1: 그냥 시험만 보고 나가게 하면
0: 예.
1: 결과는 본사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 회사들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큰 관심들을
0: 예.
1: 실제 우리나라에 맞는 국력으로 어떻게 돌릴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해외 기업들과 우리가 어떤 제휴를 할 것인가 줄 건 주고 채울 건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런 관점에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소장님은 이번에 허서비스 방한 그 행사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구글 AI 캠퍼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국제적인 AI 회사들이 한국에 관심 많은 걸 우리 내재화하거나 우리 AI 기술력을 높이는데 이게 링크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1: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구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들을 보면 구글 AI 아카데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0: 예.
1: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다 한 가지 우려는 그 안에서 있었던 어떤 데이터 셋들이나 내용들이 결국에는 구글 좋은 일만 해주게 해서는 안 된다는
0: 그렇겠죠.
1: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재와 좋은 리소스를 키우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반드시 줄 건 주면서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AI 캠퍼스 구글과 함께하는 거 좋아할 만한 일은 확실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네요.
1: 네.
0: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2부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6: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7: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7: 예, 첫 번째 소식은 이건 반가운 소식에 가까운 것 같은데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좋은 소식인 거죠?
8: 그렇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의 상징이잖아요. 예. 아웅산 수치.

0: 이 국가 고문의 수감 생활이 조만간 끝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웅 산 수치 고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감이 된건 2021년인데요.
1: 네.
0: 이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체포가 됐고 이때부터 외부와 거의 단절된 상태로 5년 넘게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1: 예.
0: 이제 지난달에 가택 연금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이제 예전에 수감됐던 것까지 합치면 도합 21년 가깝게 감옥 생활을 해오셨던 분이고요. 근데
1: 예.
0: 네, 올해 나이가 81 1세라서 이제 고령인데다가 건강 상태도 좀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계속 우려를 제기했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건 사실입니다.
1: 네.
0: 이제 왜 그랬냐면 미얀마 군부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단 그 지난달 17일이 미얀마 달력상 새해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1: 예.
0: 사면이 있었는데 이때 수치 고문의 형량이 일단 일부 줄었어요.
1: 네.
0: 27년에서 22년 6개월로 4년 6개월이 감형이 됐는데
1: 네.
0: 또 이제 수치 고문의 최측근이자 쿠데타 전까지 미얀마 대통령을 맡았던 윈 민트 전 대통령도 석방이 됐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웅 산 수치가 이끌던 민주정부의 핵심 인물이었는데요.
1: 네.
0: 이런 인물을 풀어줬다는 거는 군부가 적어도 겉으로는 민주 전형을 향해서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이제 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1: 예.
0: 수치 고문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서요.
1: 예.
0: 이제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1: 네. 사실 나이가 80세가 넘으신 분에게 징역을 27년 선고받은 걸 22년으로 줄인 게 그래도 희소식이긴 하긴 한데
0: 네.
1: 이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뭔가요?
0: 네. 이번에 이렇게 석방 가능성까지 나오게 된 거는요. 최근에 미얀마 군부가 군사정권에서 민간정부로 전환을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이거랑 맥락을 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0: 미얀마 군부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좀 깊잖아요. 그래서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미얀마가 이제 민주전형과 군부가 끊임없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1: 예.
0: 독립 뒤에 처음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을 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이제 1960년대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본격적인 군부 통치가 시작이 됐고 이제 1988년에 잠깐의 민주화가 있었지만 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철권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1: 네.
0: 네. 그러다가 2011년에 일부 민주화가 이뤄졌던 적이 또 다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군 출신이었던 테인 세인 대통령이 정치와 경제 개방을 추진을 했고요. 아웅 산 수치 같은 경우에도 가택연금에서 잠깐 풀려났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2012년만 해도 조금 봄이 오는 듯 했어요. 이제 이 수치 고문이 이끄는 NLD라는 당이 압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총선에서 민주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리고 또 2020년 총선에서도 수치 고문의 NLD가 압승을 했는데 이거 이제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군부가 이제 2021년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던 상황입니다.
1: 굴곡진 역사들이 최근에 이어졌던 것 같은데 결국 다시 최근에는 군사정권에서 민간 대통령으로 뭐 바뀌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선을 치렀는데
1: 네.
0: 이 총선을 치른 주체가 이제 그 민주진영은 아니고요. 민 아웅 훌라잉이라고 군사정권의 수장이 이제 선거로 보이는 그런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얻었고요.
1: 예.
0: 이제 우리가 쿠데타 군정이 아니라 선거를 거친 정당한 민간정부다 이런 명분을 만들었어요.
1: 그렇군요.
0: 근데 선거가 진짜 선거는 아니었고
1: 예.
0: 반쪽짜리 선거였는데요.
1: 그게 무슨 소리예요?
0: 왜냐하면 아웅 산 수치가 이끌었던 NLD가 이미 강제 해산이 됐기 때문에 이 야권 인사들이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한 선거였고
1: 예.
0: 네. 그리고 이미 야권 인사들이 많이 수감이 됐거나 정치 활동이 막힌 상태였었어서 이제 민주진영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짜 선거다라고 하고 불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 네, 왜 기자님이 반쪽짜리 선거다, 진짜 선거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지 확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미얀마가 이렇게 민간 정부로 외관상 탈바꿈했습니다라고 시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군사 정권으로 계속 이어져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0: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군사 정권을 이어갈 만한 동인도 많았었는데
1: 네.
0: 이제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적 압박이 있다 보니까 아, 좀 민간 정부로 좀 탈바꿈해야겠다 하는 시도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방식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더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2021년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고립이 됐는데요. 금융거래도 어려워졌고 환율이나 물가, 전력 공급 문제 같은 것도 계속해서 악화가 됐습니다.
1: 한동안 내전 같은 것도 있었던 걸로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쿠데타 직후에는 시민들이 대규모 반군부 시위를 벌였고요.

0: 일부는 무장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가 만들어졌고 그 산하 시민방위군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다가 기존 소수민족의 무장 단체들까지 군부랑 대립을 하면서 미얀마에서는 계속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걸 지금 컨트롤을 못하고 있거든요. 군부 입장에서는 수도나 주요 도시, 일부 평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부가 장악을 하고 있기도 한데
1: 예.
0: 국경 지역이나 산악 지역, 소수민족 지역 이렇게 좀 손이 닿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저항세가 강하다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이번에 선거도 전국적으로 제대로 치르기가 어려웠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표를 진행하기가 불가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사실 이렇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뒤에 뒷배가 돼주는 국가가 큰 나라들이 있는데
0: 네.
1: 그 당시 중국이 뒷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 뒤부터 좀 의존도가 높아졌을 것 같은데.
0: 네. 이제 미얀마 군부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국가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나마 버텨왔었는데
1: 예.
0: 이제 중국에만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아세안이나 태국, 인도, 뭐 일본, 한국, 서방 이런 데와도 관계를 조금이라도 복원을 해야 선택지가 넓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1: 예.
0: 그리고 미얀마를 버마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반감, 서방의 반감이 들어있는 건데 이 미얀마라는 이름은 1989년에 군사 정권이 버마에서 미얀마로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서방 국가나 민주화 운동 지지자들은 이런 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버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들 중에 일부는 아직까지 버마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군요. 쭉 미얀마 얘기해 주셨는데 군부 독재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는 미얀마 말고 더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군부 쿠데타나 내전, 권위주의 통치 때문에 국제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여전히 여럿 있는데요.
1: 네.
0: 특히 이건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제 수단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가 과도 정부를 무너뜨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권력 다툼이 내전으로 번지면서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이제 서방에서 판단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뭐 자산 동결이나 뭐 여행 금지 이런 제재를 부과했고 무기 금수와 원조 중단도 이어졌습니다.
1: 또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금방인데요. 그 니제르 같은 경우에도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고 뭐 이런 똑같이 미국이나 EU가 제재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말리나 부르키나 파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1: 맞네요.
0: 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런 제재가 군부를 완전히 고립시키지는 못한다는 점인데요.
1: 예.
0: 뭐 그래서 군부가 유지되고 있는 거기도 하겠지만요. 이제 서방과 지역기구가 제재를 가해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뒷배들이 있어서
1: 네.
0: 이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1: 예.
0: 네.
1: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다른 나라도 비슷한 사례 많은 것 같은데 다시 미얀마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앞으로 미얀마를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뭐 제재가 좀 풀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상황인가요?
0: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1: 예.
0: 굉장히 제한적이고 유화가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예.
0: 이제 아세안 입장에서도 미얀마가 굉장히 골칫거리였는데 이제 미얀마를 무조건 계속 배제를 하면 군부가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더 기울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고 또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자니 아세안이 이런 민주주의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걸 외면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완전히 밀어내기보다는
1: 예.
0: 좀 일정한 조건을 걸고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아세안과 관계가 회복이 될 경우에 경제 전망도 조금 나아질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나 인프라, 물류 이런 분야에서 제한적인 투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대규모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이제 여전히 이런 예측 가능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1: 네.
0: 이제 군부가 실권을 쥐고 있는데 이렇게 법 같은 걸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아무리 문민정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헌법상에 의회 의석의 25%는 군부에 자동 배정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1: 예.
0: 그리고 국방이나 내무, 국경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군부가 계속해서 핵심 부처를 쥐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문민정부지만 언제든지 다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둔 겁니다.
1: 네. 사실 미얀마 의회 모습을 보면 되게 특이합니다. 한쪽에 군인들 쫙 앉아있고 나머지 의원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자유롭게 민주화가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결국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 정권이 들어선 모습이 기억이 선한데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0: 또 다른 나라, 이번에는 인도 소식이네요. 인도에서 소음 문제가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린가요?
1: 네, 인도라고 하면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혹시 인도 가보셨나요?
0: 예.
1: 네, 이제 차랑 사람들이 섞여 있고 예. 오토바이도 엉켜 있고 근데 또 소 한 마리는 느긋하게 지나가고
0: 예.
1: 그리고 이제 그 소음이 깔리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연상이 되더라고요.
0: 딱 무슨 말씀하시는지 감옵니다. 경적
1: 네.
0: 소리죠?
1: 그렇습니다. 예. 경적 소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소음 문제를 넘어서요. 나라 전체의 성장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0: 예.
1: 이제 인도 도시의 만성적인 이런 경적 소음이 공중 보건이나 노동 생산성, 도시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0: 예.
1: 네, 델리 거리를 보면 평균 소음이 75데시벨 수준이래요.
0: 예.
1: 이제 세계 보건기구 WHO가 권고했던 기준의 4배 정도 달하는 수치이고요. 일부 도시에서는 100데시벨이 넘는 소음도 보고가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기톱을 썰고 있을 때 가장 가까이서 듣는 소음의 정도라고 합니다.
0: 이야, 엄청난 소음이네요.
1: 네.
0: 사실 저도 인도 가봤을 때 진짜 여기저기서 경적 소리도 울리고 경적을 그냥 한번 빵 울리는 게 아니라 빠바바바바바바방 누르면서 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1: 네.
0: 뭐 저렇게 운전을 하나 뭐 좀 어처구니가 없을 때도 있었지만 하여튼 좀 교통문화가 특이해요.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
0: 네.
1: 그 인도인들이 1시간에 운전을 하면 130번 이 평균 경적을 울리는
0: 예.
1: 양이래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차가 많아져서 경적을 울리는 게 아니라 경적이 아예 문화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0: 예.
1: 이제 인도 도로를 보면 트럭도 있고 삼륜차도 있고 뭐 오토바이 보행자가 한꺼번에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차선이나 신호, 교통 규칙이 굉장히 오히려 잘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작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경적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0: 예.
1: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경적을 네. 울리는 건데요. 이제 우리에게 경적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최소화해야 되는 경고음인데요. 이제 인도에서는 나 여기 있다 아니면 비켜달라 나 먼저 지나갈게 뭐 방향을 바꿀게 이런 의미까지도 담기게 됩니다.
0: 네.
1: 인도 트럭 뒤에는 굉장히 많은 그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데 앞서 갈 때 경적으로 울려달라 이렇게 아예 써놓는데요. 그게 기분 나쁜 신호가 전혀 아닌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교통체계 중에 하나로 경적이 아예 굳어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다르게 보면 교통 인프라와 규칙에 대한 신뢰가 또 약한 거예요. 도시 운영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경적 소음이 심각할 경우 귀가 피곤한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에게도 실질적인 다른 영향까지 미칠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들리는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0: 예.
1: 이제 청력 손실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수면장애, 만성 피로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0: 네.
1: 이제 인도 내 청력 손실 인구가 6천만 명 이상인데
0: 야.
1: 물론 교통소음 하나만으로 됐다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0: 네.
1: 이런 만성적인 도시소음이 공중보건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0: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네.
0: 뭔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도 잘 못할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생산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집중력과 기억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0: 나라의 경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1: 예.
0: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 그리고 직장인의 집중력, 숙면의 질 이런 게 모두 떨어지면서 이런 노동 생산성과 인적 자본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랑도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유럽의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교통소음에 따른 건강 비용이 GDP의 0.6%에 달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도시소음 강도가 더 크잖아요 유럽보다.
1: 네.
0: 그래서 잠재적 손실이 더 크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1: 네, 인도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이나 여타 국가들 중에서도 경적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인도가 유달리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이런 손실 규모도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정부 차원에서 인도 정부 차원에서 뭐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네. 정부 차원에서도 생각보다 일찍부터 이런 시도가 있긴 했어요. 1980년대부터 정책을 펼치기는 했는데 이런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학교 주변을 좀 정수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역별로 허용 소음 기준을 정하기도 하고요. 이제 야간의 소음 규제나 경적 제한 캠페인 이런 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집행인 것 같아요. 법보다.
1: 예.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문화로 자리 잡았잖아요. 이 경적이 소통수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법과 규칙은 있지만 현장 에서 제대로 지켜지기는 또 어려워진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정수구역 같은 경우에도 소음이 기준치의 2배 이상으로 측정되는 사례가 많고
1: 네.
0: 또 단속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도시가 워낙 복잡하고 차량과 사람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걸 누가 올렸는지 일일이 잡아내기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1: 그렇네요.
0: 네, 그렇다고 뭐 경적을 없앨 수도 없고
1: 예.
0: 네, 그래서 이런 문화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적 사용이 이미 생활 방식처럼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뭐 울리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를 한다고 바로 바뀌기 는 어려웠던 겁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리고 오히려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인도 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한 경적을 오히려 달아놓는데요. 인도에 수출하는
1: 예.
0: 차에. 그래서 이게 규제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뭐 문화 개선, 교통 체계 개선, 시민 인식 변화가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 조금 당분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오늘 인도의 교통 소음 문제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게 인도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0: 그렇습니다. 인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방글라데시의 다카라든지 베트남 호찌민이라든지 파키스탄의 이슬라바마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0: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사람도 많아졌고요. 이제 차량이나 공사, 상업활동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이런 소음이 다 같이 뒤섞여서 이런 공해가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1: 예.
0: 네. 근데 인도의 경우에 조금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제 세계의 새로운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지로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1: 예.
0: 이제 중국 다음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인데 이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해외 인재를 끌어들이고 고급 서비스 산업을 키우려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도시의 생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조금 더 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외국인 인재 입장에서는 이런 매력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데서 살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근무를 왜 이런 데서 해야 되나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 인도에서 소음이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거 뭐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고 생산 현장에서도 악영향을 주고 아이들 공부에도 악영향을 주니 당연히 도시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갉아먹을 일이니 예, 인도 정부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 오늘 또 하나 인도에 몰랐던 사실 하나 배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소식은 미국이네요. 살 빠지는 약 때문에 웨딩드레스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야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0: 네. 요즘에 미국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는 신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뭐 비만 환자들도 많겠지만 특히나 이런 결혼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는 신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래서 오젬픽 웨딩이라는 말까지 나온대요.
1: 그건 무슨 소리예요?
0: 네. 이제 오젬픽을 복용하고 있는 이제 웨딩 신부들을 보고 이 정도로 비만약이 많이 쓰이고 있다.
1: 예,
0: 이런 현상입니다.
1: 예.
0: 근데 이제 문제는 결혼식이라고 하면 드레스를 입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체형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큰 요소다 보니까
1: 네.
0: 이렇게 체중이 빠르게 준다 보니까 웨딩드레스 피팅과 제작 일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웨딩드레스를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미리 주문을 하고
1: 네.
0: 여러 차례 피팅하고 수선을 하면서 몸에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네, 결혼식이 임박해서도 살이 막 몇 킬로씩 빠지다 보니까 네, 몇 달 전에 맞춰둔 드레스가 헐렁해지고 아니면 반대로 아직 맞지 않는 작은 사이즈 드레스를 미리 주문해 놓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웨딩드레스 매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0: 너무 골치를 썩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를 주문하는 고객들한테는 나중에 이게 내 몸에 맞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동의서까지 받고 있대요.
1: 예.
0: 네, 그래서 체중 감량이 개인의 이런 선택을 넘어서 웨딩업계의 운영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1: 예, 말씀 딱 듣고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결혼식 직전까지 체형이 계속 바뀌면서 웨딩드레스 업체가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그러면 업체들도 나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대한 체중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드레스 종류들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이게 그냥 딱 가방에 놓는 게 아니라 끈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코르셋형 드레스라든지 예. 아니면 이게 살이 찌든 덜 찌든 허리선 아래로 좀 자연스럽게 퍼지면 티가 덜 나니까
1: 예.
0: 그런 막판 수선이 좀 쉬운 디자인을 아. 추천하고 있습니다.
1: 네.
0: 구매 시점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 최대 웨딩 드레스 업체의 통계를 보면 결혼식 45일 전 드레스
1: 다른 산업의 기업들의 매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온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이런 GLP-1 계열의 비만 체류제가 단순히 살을 빼는 약을 넘어서 소비와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1: 네.
0: 이걸 뭐 슬림노믹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소비자가 비만 체류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가계부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약값 같은 경우에는 매달 고정 지출로 들어가는데 야식이랑 배달 음식, 뭐 고가의 주류 지출 이런 게 줄어들게 되고요.
1: 그렇겠죠.
0: 체중이 줄고 건강 수치가 좋아지면 병원비나 만성질환 약값 같은 게 줄어들게 됩니다.
1: 예.
0: 이제 새로 늘어나는 지출도 있는데요.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 식품을 찾고요. 운동을 시작하고 또 옷 사이즈가 바뀌면서 새 옷을 사는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약사 매출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패션 이런 데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단백질 식품 대신 계란 먹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던데.
0: 네.
1: 예. 이런 변화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디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고 있나요?
0: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란처럼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식품 그리고
1: 네.
0: 유통업계입니다. 비만 체류제를 복용하면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달달한 간식, 음료 같은 초가공 식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과 음료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용량 스낵이나 고열량 제품만으로는 성장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1: 네.
0: 그 대신에 고단백 식품, 저당 제품, 소포장 식품, 기능성 식단 이런 식장이 커질 수가 있는데 적게 먹더라도 필요한 영양소에 대한 니즈가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1: 네.
0: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도 단순히 간식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이런 체중 관리나 건강 관리를 돕는 건강 거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패션 업계도 영향을 받는데 이제 체중이 빠르게 줄기도 하지만 체중이 빠르게 늘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요요를 겪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옷 사이즈가 자주 바뀌게 되는데 이런 전에 맞았던 게 옷이 금세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면서 이 몸이 변하는 주기에 맞춰서 옷을 바꿔주는 의류 구독 서비스 네, 이런 게 떠오를 수 있다. 그래서 옷의 세밀한 사이즈 체계가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1: 예.
0: 관측도 나옵니다.
1: 저는 성형외과 의사분에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살이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면서 턱 밑에 살이 늘어나가지고 이거 좀 리프팅하는 그런 시술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었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럼 성형외과는 수혜산업이 된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수혜산업이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0: 네. 피트니스 산업도 오히려 기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 어, 왜요?
0: 네, 처음에는 비만약이 나오면 헬스장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있었어요.
1: 예.
0: 근데 이게 요요가 안 오려면 그 기초대사량을 키워야 되잖아요.
1: 아.
0: 그리고 근손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1: 예.
0: 오히려 체중은 줄일 수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운동 기록이 있거나 식단 관리를 하면 이게 뭐 보험료 할인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품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혹시 더 영향을 주는 분야가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 분야까지 연결이 되는데
1: 국방이요?
0: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과체중 때문에 입대 자격을 얻지 못하는 지원자가
1: 예.
0: 적지 않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가 젊은 층의 체중과 건강 상태를 개선하면 가용 병력을 늘리는 효과까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만약이 개인의 몸무게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비용까지 바꾸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1: 이야, 진짜 비만 치료제 하나가 온 산업을 다 바꿔놨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신기한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0: 특정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9: 깜빡 말고 쾌팍시부.
8: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9: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8: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산업현장, 야외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MBC 라디오.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MBC 11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역 내 정박 중인 우리 선박이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정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선박의 피격 여부를 영사국에서 현재 확인 중이며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1차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오늘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역 내 움 알쿠와인항 한계박 수역에 정박 중인 우리 국적 화물선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해당 선박엔 우리 국적의 선원 6명을 포함해 24명이 승선해 있었는데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선박의 정확한 피해 상황과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

아랍 일대에서 한국 선박이 피격됐다는 첩보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한국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선박의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대응 현황을 살피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4일 X를 통해 미군은 상선 통행 재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그 첫걸음으로 미국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안전이 항해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란 매체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의 호위함 한 척이 오만 만에서 이란군의 미사일 두 발을 맞고 퇴각했다고 보도했는데 미군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시 부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국영석유사 ADNOC의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드론 두 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현지 시간 4일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공격은 항행의 자유를 확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817호를 위반한 행위이자 이 해협을 강압과 협박의 도구로 악용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적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앞서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3일 한 유조선이 UAE 푸자이라에서 북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8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 사이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대체로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연필에 끼워 쓰는 도구를 이르는 말. 연필 보호캡, 연필 커버, 연필 홀더, 연필 익스텐더 등 다양한데요. 연필 깍지라는 우리말이 사전에 있습니다. 뾰족하게 깎은 연필심을 보호하거나 짧은 연필을 쓰기 쉽게 하기 위해 끼워 쓰는 두겁인데요. 여기서 두겁은 가늘고 긴 물건의 끝에 씌우는 물건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연필 깍지, 발음은 깍지, 쓸 땐 깍지로 표기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영국의 가수 존 웨이트는 이 노래를 녹음했을 때 그 당시 스튜디오에서 느낀 감정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후렴구를 녹음하고 났을 때 그는 마이크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최고다. 그리고 녹음을 끝내고 나오자 그곳에 있던 현장 스태프들은 모두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앨범에 들어갈 노래가 이미 다 완성된 상황이었는데

있었지만 존 웨이트는 이 노래가 들어가지 않은 이상 완성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죠. 그렇게 1984년에 세상에 나온 이 노래. 이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는 물론 존 웨이트의 인터뷰에 따르면 아마 라디오에서 천만 번쯤은 나왔을 거라고 말한 그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5월 4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존 웨이트 Missing You였습니다. 최은신님 신청곡이었어요. 가수가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녹음하자마자 와 이거 최고다 라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 현장 스태프들도 너무 좋아서 말을 못할 정도였고 그래서 세상에 나왔더니 라디오에서 한 천만 번쯤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가수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준 음악이 됐는데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존 웨이트가 한국 라디오까지 챙겨들었다면 천만 번, 한 5천만 번으로 질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라디오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었던 음악이죠.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진짜 귀에 잘 들리는 좋은 음악이고 그리고 80년대 사운드를 굉장히 정직하게 간직하고 있고 그게 우리 향수를 자극하는데 그런데 그게 낡게 느껴지지 않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Missing You라는 노래 되게 세련되게 들리지 않나요? 저는 80년대에 이런 뉴웨이브 사운드를 흡수한 그 음악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향수를 자극하는데 세련됐어.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80년대 음악들이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었던 음악 오늘 골든디스크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존 웨이트, Missing You였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렇게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명곡들을 항상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나고 있죠. 그 명곡들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셔야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 홈페이지 항상 열려있거든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0: I love you.
9: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0: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9: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0: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1: 유유제약. I can wait.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폴 매카트니, No More Lonely Nights였습니다. 0890님 신청곡이었어요. 이 뒷부분에 후주에 나오는 기타 솔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페이드아웃이 되는 와중에도 이거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음악을 끊지 못하고 진짜 그 기타 소리가 아련하게 사라질 때까지 계속 듣게 되는 그런 마력을 가진 음악이네요. 폴 매카트니, No More Lonely Nights. 1659님, 퇴근 후에 운동 시간을 바꾸고 이 시간에는 간만에 라디오를 듣는데 팝송 프로가 있었네요. 더 버글스의 Video Kill the Radio Star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럼 골든디스크에는 처음 오신 거군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팝 음악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1659님이 더 버글스의 음악을 신청해 주신 거 보니까

우리 아마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고 그리고 골든디스크 청취자분들이 모두 사랑해 주시는 음악이거든요. 1659님 계속해서 네, 이 시간에 운동하시면서 골든디스크 즐겨주시다 보면 우리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친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감합니다. 9065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노래들을 따라 부르고 있네요. 나이 차이 많은 언니들 덕에 팝을 많이 접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노래를 좋아해요 해주셨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익숙해진 팝음악들. 지금부터 나오는 음악도 계속해서 한번 흥얼거려 보시죠. The Buggles의 Video Killed the Radio Star. 그리고 9065님이 좋아하시는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노래 중에서 운동하기에도 제격인 Beautiful Life 골랐습니다. 두 곡 이어 들으시죠.

0: 넘어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40년생, 올해로 85이 된 영국의 가수 클리프 리차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클리프 리차드, 1950년대에 그 미국의 더 드리프터스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Under the Boardwalk 이런 노래 불렀었던, 근데 그 그룹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그룹입니다. 영국의 록앤롤 그룹인 더 드리프터스라는 밴드에서 리드 보컬로 음악 생활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클리프 리차드의 데뷔곡은 1958년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아티스트 이름이 클리프 리차드 앤 더 드리프터스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Move It이라는 곡이었고요. 이 노래를 들어보면 더 드리프터스가 그 록앤롤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0년대 음악이고 록앤롤 그룹이고 그래서 정말 초기 록앤롤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는 음악인데 사실 클리프 리차드가 본명이 해리 웹이에요. 그런데 록앤롤의 영웅이었던 리틀 리차드를 존경하는 의미로 리차드라는 이름을 본인의 성으로 가지고 왔고 그 앞에 이제 클리프라는 예명을 지어서 클리프 리차드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클리프 리차드의 어떤 근본? 예, 근본은 록앤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또 들려줬었죠. 그렇게 음악을 시작한 클리프 리차드, 본인의 밴드 이름을 더 섀도우로 바꾸고 클리프 리차드 앤 더 섀도우로 활동하다가 또 완전히 솔로로 독립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0, 70년대를 풍미하면서 뭐 Early in the Morning이라든가 The Young Ones라든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그런 음악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클리프 리차드는 2020년까지 총 45장의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크리스마스 앨범도 한 장이 나왔고요. 2023년에는 리믹스 앨범도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정규 앨범 마지막 싱글을 가장 최근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20년에 나왔었던 45번째 앨범에서 이때 마지막 싱글로 들려준 PS Please라는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창기의 그 데뷔 시절의 목소리하고 정말 연륜이 많이 쌓인 45장의 앨범이나 냈던 그 가수의 목소리로서 다시 부르는 노래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먼저 클리프 리차드의 데뷔곡 Move It 그리고 2020년에 나온 가장 최근 싱글 PS Please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클리프 리차드의 데뷔곡 Move It 그리고 2020년에 나온 가장 최근 싱글 P.S. Please였습니다. 이 P.S. Please에서 기타 연주가 좀 인상적이지 않으셨어요? 마크 노플러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0409님, 예전에 직장 동료가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저녁 함께 먹고 배가 불러 산책하고 왔어요. 유진 선생님, 항상 응원하는 거 아시죠? 다음에도 맛있는 거 사 먹고 힐링하는 시간 보내요 하셨는데요. 되게 기분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아요. 이 문자에서 이 느낌표를 좀 많이 적어주셨는데 그냥 그의 기분이 막 느껴집니다. 유진 선생님도 이 0409님의 사연을 듣고 계실까요? 네, 두 분 자주 만나셔야겠는데요. 9556님, 안녕하세요. 계룡에 사는 정수진이에요. 오늘 참 바쁘게 지냈는데 하루 잘 마무리해보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아델 노래면 다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수진님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791님이 그 007 스카이폴 주제가였죠. 아델의 스카이폴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좀 거대하고 웅장한 이런 느낌 괜찮죠? 아델 노래면 다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4791님 그리고 계룡에 사는 정수진님과도 함께 듣겠습니다. 아델이에요. 스카이폴.

0: 아델의 스카이폴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 김원성님이 골라주신 미셸 폴나레프의 홀리데이즈였고요. 그리고 정재웅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프린스의 With This Tear까지 들었어요. 지금 들으신 이 프린스의 음악은 지난 4월 21일에 프린스 사망 10주기를 맞아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었던 미발표곡을 이렇게 공개를 한 건데요.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프린스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 모든 악기 연주까지 직접 맡아서 부른 데모 버전이고요. 이 노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 곡을 셀린 디온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린 디온이 1992년에 본인의 앨범에 이 곡을 싣는데요. 그 음악을 프린스가 불렀었던 그 버전을 우리가 이제야 들을 수 있게 됐네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5월 4일 월요일을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조주연님, 며칠 전에 그 롤링스톤에서 BTS 멤버 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V에게 재즈 뮤지션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너무 많은데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에타 제임스

이름을 언급을 했고요. 그 답에 At Nest라고 인터뷰어가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뷰가 끝났어요. 그래서 At Nest 신청합니다. 내일 또 봬요 해주셨는데요. BTS V가 추천하는 뮤지션의 음악, 그래요. 우리도 들어야죠. 원래는 글렌 밀러가 1942년에 선보였었던 그 음악인데 에타 제임스라는 이 미국의 아주 걸출한 재즈 블루스 보컬리스트가 다시 부르면서 에타 제임스의 버전으로 가장 크게 사랑받았고 사실상 에타 제임스의 대표곡이 된 음악이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에타 제임스의 At Last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주연님 말씀대로 우리 내일 또 봬요. 내일도 저는 어김없이 밤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옛날보단 둘이 나은 거 아니야? 분명히 너에게 어울릴 사람이 있을 거야.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조차 희미해질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Yo, man, what do you expect? The guy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나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어느덧 그대에게 줄 선물로 노란 국화를 샀습니다. 하얀 겨울엔 어울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 꽃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찬 겨울이 지나 멀지 않은 봄이 오면 그땐 노란 국화를 하나만 주고 싶습니다. 알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또 왔다고 화를 내도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충주시 중원대로 3250 HLAO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초단파 96.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충북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로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의한 분야별 방송 책임자는 제작의 오규익, 광고의 이영락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충북 라디오와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충주입니다. HLAO SFM MBC 충북 라디오.

날에 빨리 와버렸어. 시원하게 웃는 아무지 없는 너무나도 행복해 어쩔 줄 모르는 우리 둘이 이런 우리 사이 같이 영원히 누가 뭐라 해도 끝도 없이 주저할 것 없이 영원히.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사전에 없던 몇 가지 표제어가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말은 아니고 일상에서는 이미 쓰이는 것들인데요. 그중 비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장애인에 상대해 이르는 말이죠. 가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정상인으로 잘못 표현할 때가 있지만 바른 표현은 비장애인입니다. 정상의 반대는 비정상, 장애의 반대는 비장애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2: MBC 건축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3: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안에 정박하고 있던 우리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정부가 정확한 상황 파악과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며 우리 국적 선원 6명 등 24명이 탑승 중이었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좌현 기관실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지만 선박이 침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덴만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와도 계속 교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연계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히면서 미군이 작전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한 달간 멈췄던 이란의 걸프 지역 공격이 재개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현지 시간 4일 오후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4발을 탐지해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으며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란의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응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익명의 고위 군 관계자를 인용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가정의 달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나들이 객이 몰리면서 교통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에만 전국에서 차량 517만 대가 이동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39만 대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41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대전까지는 최대 2시간 20분, 광주 4시간 30분, 부산까지는 6시간 반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공사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정체가 가장 극심했다가 저녁 8시쯤부터 차차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오늘까지 닷새째 전면 파업을 이어갑니다. 임금 인상과 경력금 지급 등을 놓고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삼바노조는 어제 노사정 면담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나타나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등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지만 일부 초등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정상 수업이나 특강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에 쉬게 되면은 어차피 다음 수업의 진도를 더 많이 나가야 해서 그냥 학원 가는 게 낫다라고 아이들이 얘기한다는데요. 유니세프 아동연구조사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복지 실태가 OECD와 유럽 국가 36개국 중 27위에 그쳤고요. 한국 아동의 정신건강도 34위, 최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웃고 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원일 텐데요. 정작 현실은 공부가 제1순위의 사회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좀 씁쓸하고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들, 오늘은 꼭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아이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8도, 부산 12도고요. 대구 7도, 대전 6도, 광주 8도, 강릉 14도, 제주는 10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어린이날인 오늘 화창한 봄 날씨에 대기질도 양호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 잘 챙겨주셔야겠네요. 오늘 첫 곡 보내드립니다. 데이식스의 그녀가 웃었다.

데이식스의 그녀가 웃었다 보내드리면서 5월 5일 아침의 뉴스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문자나 미니로 인사 많이 해주시고요.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5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실장이 자신의 공천 배제를 비판하며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거론했습니다. 6월 재보선에서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 출마 선언을 한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공천을 받지 못하고 보류 상태인데요. 어제 SNS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광역시장 후보로 선출됐다면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언급하며 자신과

0: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대통령실 PC 천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추 후보 역시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 모임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사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특정 가족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유언이 대법원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2021년 4월 A씨의 이부 형제인 B씨는 사망 사흘 전 병실에서 계좌 번호를 알려주며 전 재산을 넘긴다고 말했고 A씨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 명의의 예금 약 9,600만 원을 출금하려고 했지만 은행이 이를 거부하자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승소했으며 향후 유사한 법적 분쟁에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의식불명에 빠진 중학생 복싱 선수의 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남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사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인 A군이 경기 도중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남희 사무총장은 A군의 부모에게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이미 뇌사다라고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자 아들 이렇게 된 걸로 뭔가 한미천 잡으려고 하는 건가 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말했는데요. 김남희 사무총장은 알판스키 선수 출신으로 지난해 3월 대한체육회 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주가가 엄청납니다. 어제 코스피가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7,0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네요.
1: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이제 하루하루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 도장깨기라고 했습니다. 6,800선에 이어서 단숨에 6,900선까지 퀀텀 점프를 했고요. 어제 5% 넘게 올랐기 때문에 종가가 6,936포인트인데요.
0: 네.
1: 이제 7,000포인트까지 64포인트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0: 예.
1: 코스피 상승은 뭐 수급과 실적이 동시에 밀어올리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까지 보태서 상승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어제 하루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
0: 네.
1: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까지 가세하면서 쌍끌이 장세입니다. 반면 개인만 이제 4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
0: 네.
1: 업종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 업종주들이 기록적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이번 상승의 가장 큰, 어제 가장 도포했던 종목은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12.5%가 폭등을 했습니다.
0: 네.
1: 144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상 최고가고요. 1년 전에 18만 6천 원. 1년 전에 비해서 7배가량 올랐는데
0: 네.
1: 단일 종목으로 삼성전자에 이어서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0: 예.
1: 여기에다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4월 반도체 수출 급증이라는 펀더멘털까지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0: 네.
1: 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고 거의 이제 퀀텀 점프를 이뤄내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0: 네.
1: 이제 시선은 7천을 넘어서 8천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데이터발 이 전력 수요와 더불어서 로봇과 같은 AI 밸류체인이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저평가된 내수주들이 지금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0: 네.
1: 8천선도 머지않았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연초 대비 지금 60% 34%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32%, 31%

0: 10% 올랐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에 따른 이제 기술적 조정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실적 기반의 우량주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1: 네. 또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사들였다는 것도 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는 공매도 잔고도 역대급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0: 맞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공매도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제 40% 가까이 폭증을 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은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주의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 고점에 대한 경계감이 극도에 달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B2 신용용자 규모 36조 원에 달하는데요.
1: 네.
0: 지금 이 B2에 마찬가지로 이런 공매도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언제든 이런 거대한 변동성이 큰 장세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또 하나가 이제 공포지수라고 해서 퀘이빅스 지수가 있는데요.
1: 예.
0: 이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락장에서도 오르지만 상승장에서도 공포감이 극도로 달할 때 오르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과열 신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놓고 보면 신용거래, B2도 늘고 있고 고객 예탁금도 상승에 투자하는 고객 예탁금도 늘고 있고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사상 최고이고
1: 네. 그러니까
0: 상승과 하락에 이제 동시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위로 상승할 거냐 아래로 급락할 것이냐를 동시에 열어놓고 있는 이 고변동성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1: 네.
0: 방향성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1: 네, 투자자들도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이제는 정말 자녀한테 장난감을 사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선물하는 부모님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선물 목록 1위가 게임기가 아니라 주식이 차지하고 있는 인데요.
1: 네.
0: 코스피가 사상 첫 이제 700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뜨거운 상승장을 기록하자 자녀들한테 일찍부터 자본의 가치를 가르치려는 부모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최근 이제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5년 새 8배나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올해 1분기에만 이 계좌 개설 수가 지난해보다 270% 넘게 급증하면서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1: 예.
0: 투자의 방식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금 애들 몫의 이 돈은 단순히 어떤 저축에 그쳤다면 지금은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우량주나 아니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에 자녀 계좌에 담아서 장기 자산 형성의 어떤 토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게 주요 흐름인데요.
1: 네.
0: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런 수요를 반영해서 미성년자 자산 형성을 돕는 이른바 주니어 ISA 계좌 도입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어릴 때부터 금융의 경험을 쌓고 또 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더 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예전에 해외 뉴스 중에 금을 어릴 때 부모님이 사줬는데 금값이 엄청 올라서 네, 그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한테 주식을 사주는 건 좋은데 뭐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하면 좋을까요?
0: 맞습니다. 어린 날을 맞아서 이제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주시는 부모님들도 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제 증여세입니다.
1: 네.
0: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2천만 원입니다. 이걸 넘기게 되면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특히 부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직접 이체할 때는 증여일 전후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으로 가치를 산정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1: 네.
0: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제 현명하게 절세 전략을 짤 거냐.
1: 네.
0: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던 주식 자체를 자녀한테 넘기기보다
1: 네.
0: 현금으로 증여한 뒤에 자녀 계좌에서 직접 매수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1: 네.
0: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추가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1: 네.
0: 두 번째가 자녀의 계좌를 부모의 단타용 서브 계좌로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잦은 매매로 수익이 불어나게 되면
1: 예.
0: 국세청은 이걸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해서 추가로 과세할 위험이 큽니다.
1: 그러니까
0: 앞서서 얘기가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비과세 예.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10년마다 리셋됩니다.
1: 네.
0: 물론 이 현행법 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자산을 이제 불려주는 어떤 진정한 어떤 이제 경제 교육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는데
1: 네.
0: 증여 직후에

0: 주가가 급등해서 한도를 이제 초과하지 않도록 증여한 후 2개월 이내 2개월이 지난 다음 평균 가격이 확정된 이후에 또 신고하게 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10년에 2천만 원 한도는 월 17만 원도 안 된다. 그게 이제 현실이라면서 공제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0: 맞습니다. 이게 이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한도 증여 한도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1: 예.
0: 그 성년이 돼도 5천만 원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이 지금 법원의 헌법으로 이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세와 이제 상속세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1: 그렇죠.
0: 국회에서 이제 계류된 법안만 있지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대응에 나섰던 세 개 노조 중에 한 곳이 이탈했네요. 그 와중에.
0: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첫 총파업이 예고돼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노노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1: 네.
0: 이른바 지금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대급 이제 이 성과급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이 DX 부분 완제품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 탈퇴를 전격 선언한 겁니다.
1: 네.
0: 이로써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다섯 개 노조의 연대 체계가 반년 만에 무너진 셈인데요. 탈퇴 핵심은 성과급 배분의 불균형 논란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DS 부분 노조는 영업이익의 최대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라고 네.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300조 원입니다. 여기에 15%라고 하면
1: 네.
0: 45조 원의 성과급을 달라라는 얘기인데
1: 네.
0: 지난해 삼성전자의 R&D, 연구개발 비용이 38조 원이 안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연구 비용을 웃도는 비용을 이제 성과급으로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러다 보니 반도체 중심의 성과급 요구에 소외되어 있던 이 DX 부분 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한때 7만 6천 명에 달했던 과반 노조의 세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다 이제 동행 노조를 향해서 어용 노조다라는 비하 발언 등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면서
1: 네.
0: 상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결국 하나의 노조가 아니라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 노조 내부로 번진 상황인데요.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네. 파업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노조가 분열되면 협상력은 떨어지고 명분은 약해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전체 80%가 반도체 사업 부분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1: 네.
0: 아마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번 사태는 성과급 배분의 형평성과 공정성, 조직 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1: 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파업이 또 닷새째 이어지면서 생산 차질도 있었고 또 피해 규모도 좀 커지고 있는데 일부 의약품 생산 중단까지 거론되고 있군요.
0: 맞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월 1일부터 파업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닷새째를 맞고 있는데요.
1: 네.
0: 회사 추산 피해 규모가 최대 6,400억 원 넘어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고용노동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서 우려했던 글로벌 의약품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노조의 70%가 넘는 인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항암제 그리고 HIV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갈등의 핵심은 보상 규모인데요. 노조는 평균 임금의 14%를 인상해달라. 그리고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 반면에 사측은 6.2%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여력과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를 고려하게 되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라면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바이오업황의 특성상 이 미생물 배양과 세포 해동과 같은 전 공정에 걸쳐서 어느 한 고리만 끊겨도
1: 네.
0: 전량 폐기해야 되는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문제는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지금 CDMO 시장에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전 세계 2위권인데요.
1: 네.
0: 지금 글로벌 고객사와 이제 신뢰가 생명입니다. 생산 중단이 길어질수록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요.
1: 네.
0: 어렵게 쌓은 K바이오의 공급 안전성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이번 파업은 역대급 실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구와라는 노조와 또 그룹의 가이드라인, 성과급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사측의 충돌인데요. 앞으로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성과급과 임금 결정 구조에 변화를 압박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0: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6,400억 원 정도 이제 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금 요구와 이런 파업 이슈가 삼성전자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0: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지수 상승의 선봉에 서 있죠. 그런데 네. 지금 내부에서 노사 갈등이 오히려 주가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시티그룹은 최근에 노조의 파업과 대규모 성과급 요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1: 네.
0: 기존의 목표 주가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6.3%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만에 하나 노조의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2년간 영업이익이 최대 11%까지 깎일 수 있다라는 냉혹한 분석입니다.
1: 네.
0: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와 대규모 충당금 설정 등 단기 실적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매수가 집중된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요.
1: 네.
0: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될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물론 반전의 카드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내년까지 2027년까지 메모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등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체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이미 내년 물량까지 선 주문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워낙 강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노사 갈등이라는 내부 리스크만으로 이제 슬기롭게 봉합한다면 주가는 다시 펀더멘털을 따라 우상향할 수 있는데요.
1: 예.
0: 결국 이제 이번 파업 이슈가 삼성전자가 30만 전자로 가기 위한 반드시 넘어야 될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앞으로 뭐 사업 앞으로 전망 같은 건 좋은데 성과급을 대규모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반도체는 장치 산업이면서 투자 산업입니다.
1: 네.
0: 그래서 공장 하나를 짓는데 수십조 원이 걸리기 때문에
1: 네.
0: 계속해서 선행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그렇죠.
0: 금세 D램은 따라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지금 SK하이닉스는 고부가가치 메모리를 만드는 거는 세계 회사밖에 없습니다.
1: 네.
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1: 네.
0: 그런데 지금은 D램 쇼티지. 네. D램을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이다 보니 D램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이제 역대급 이익을 내놨지만
1: 네.
0: 그러나 D램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D램이 들어가는 건 뭐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1: 네.
0: 들어가는데 이 사이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언제 다시 반도체 사이클이 좀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1: 그렇군요.
0: 이런 선행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에서 굉장히 노사가 특히 1년에 이 R&D 규모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1: 네.
0: 규모의 성과급을 달라라는 얘기는 일부에서는 한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려는 게 아니냐라는
1: 네.
0: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업종 내에서도 보게 되면 반도체 부분에서도 수익이 나는 메모리 부분이 있고
1: 예.
0: 비메모리 부분은 적자입니다.
1: 예.
0: 특히 파운드리 부분은 적자인데 불구하고 같은 이제 다른 산업, 지금 수익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통신이나 전자사업의 경우에는 확실히 상여금이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
0: 노노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네. 그런 개념이 있었군요.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과도한 성과금 요구에 대해서는 좀 비판 목소리를 강하게 냈는데 일부 대기업의 성과금 논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0: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번진 연쇄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MZ세대입니다.
1: 예.
0: MZ세대들은 보상의 공정성,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 중요하게 생각하죠.
0: 맞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건데요. 이제 단순히 어떤 기업들이 금액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보상 체계에 어떤 설계와 집행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사업부별 이익과 개인의 성과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수치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1: 네.
0: 이외에도 이제 역대급 대기업 실적 이면에는 하청업체들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대기업이 목표한 수익을 초과 달성했을 경우 그 성과를 미리 약정한 비율에 따라서 협력사에 현금으로 배분하거나
1: 네.
0: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실효성 있는 상생의 묘를 좀 찾아야 하고요. 또 하나 이 보상 정책을 단순히 어떤 이사회 보상위원회 별도적인 독립적으로 관리를 해서
1: 네.
0: 총수의 영향에서 좀 일정 부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1: 아, 네. 오늘도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5: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4: 탄탄방수
5: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0: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11: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0: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10: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 그 시기와 절차는 민주당이 수기를 거쳐서 판단해달라 당부했습니다.
12: 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10: 네.
12: 홍 수석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 그리고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라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일단 의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0: 네.
12: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처럼 이 수기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두었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요.
10: 네.
12: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또 관련 사건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10: 네, 대통령도 속도 조절을 주문을 하고 또 당내에서도 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2: 그러니까 원래는 이번 달 중에 무조건 처리하겠다 이제 이게 좀 목표로 보였었는데요.
10: 네.
12: 하지만 특검법안 발의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보수층의 결집이라든가 중도층의 이탈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번 메시지는 뭐 직접적으로 미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10: 네.
12: 결과적으로는 수기를 거칠 것으로 주문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분위기에 당도 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였는데요.
10: 네.
12: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한병도 전 원내대표 내부적으로 수기하고 국민 여론도 더 수렴하고 들어볼 것이다라면서 약간 톤을 바꿨습니다.
10: 네.
12: 절차를 탄탄히 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라면서 의견 수렴을 어떻게 풍부하게 할지 또 수기 과정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0: 예.
12: 조승래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기자들에게 처리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당내 여러 의견이 있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다라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내에서 의견을 나누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 네, 그러면 뭐 선거 전에 빨리 할 거라는 기조는 좀 바뀔 수 있겠군요.
12: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선거제도 민감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10: 네, 민주당 안에서도 이 특검 추진을 놓고 영남권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사이에서 경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12: 네, 일단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특검 관련 언급을 아예 피하고 있습니다.
10: 예.
12: 인생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로 시민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0: 일상을 지키는 일이다라면서 부산 민생안심 특별본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민생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집중적으로 긴급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공약을 내어놓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불효불급한 예산은 집행정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한 예산은 영세 화물차주와 택배 종사자에게 한시적 유류비로 지원을 하고
1: 네.
0: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라면서 외생변수에 의한 경제적 문제에 좀 방점을 찍었습니다.
1: 예.
0: 이게 정치권 최대 화두인 특검 관련해서 아예 언급을 좀 피하는 모습인데
1: 예.
0: 사실상 좀 역풍을 우려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따라붙고 있습니다.
1: 네.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직접적으로 당 지도부에 신중모드를 요청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어제가 본인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다섯 번째 공약 발표였는데
1: 네.
0: 기자들로부터 왜 이 얘기 없느냐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법안을 내거나 입장을 밝힐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또 예상되는 우려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해달라는 입장이다라 강조했습니다.
1: 네.
0: 그 전날에도 동지들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한다라면서 여러분들이 전국 정세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 그게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사실상 대구에서 당대당 대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좀 내세워서 인물 대결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특검법이 나서 다시 당대당 구도로 프레임이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1: 네.
0: 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랑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죠.
0: 네. 보수층 결집 추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어제 같은 경우에는 40여 분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기자들에게 당의 이제 전직 대통령이시고 또 보수 정치의 가장 큰 어른이시기에 달성군 사저에 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여서 인사를 드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꼭 당선되길 바란다는 덕담도 주셨다라면서 지금은 여러 사람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을 잘 모으도록 열심히 해달라 이런 말씀도 박 전 대통령이 해주셨다라고 전했는데요.
1: 네.
0: 이철우 후보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강하고 또 세상 사정도 선거도 잘 알고 계시고 대구 경북도민들을 믿고 계신다라고도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 직접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선거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은
1: 네.
0: 결국 지금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우세 분위기가 있지만 대구 경북 지역만이라도 보수 진영이 수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달라 이런 당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이런 가운데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야권 연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보수 야권이 손을 잡았는데요.
0: 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그리고 양자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개혁신당의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까지 같이 모였습니다.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긴급연석회의라는 이름의 이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1: 네.
0: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삭제특검법으로 이번 특검법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 네.
0: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면서 사법정의가 훼손되고 대통령 1인 중심 국가가 되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공정성마저 위협받는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0: 주민의 복리와 안전을 책임지려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런 사태에 입을 닫는 것은 역사적인 직무유기다라면서 핵심은 민주당의 정원호, 박찬대, 추미애, 이게 이제 서울, 인천, 경기도 후보들이죠. 이재명 셀프면제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부산 북구 갑 선거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오빠 논란. 연일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0: 네, 이게 지난 3일에 불거진 사건이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부산 북갑 지원 유세를 하던 장면에
1: 네.
0: 구포시장에서 만난 한 어린이에게 한 말이 언론의 카메라에

0: 잡혔습니다.
1: 후보는 하정우 전 수석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정 대표는 초등학교 1학년 이 아이한테 몇 학년이에요? 이러면서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옆에 있던 하전 수석도 이제 예비 후보죠. 본인을 가리키며 오빠라고 이제 거들었는데요.
1: 호응을 한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친근함을 표시하려는 의도였을 텐데 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상황을 편집한 영상들이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서신이 아니냐라고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1: 네. 사실 1학년 학생이면은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을 텐데 후보와
0: 맞습니다. 하전 수석도 이제 50이 가까워진 나이죠.
1: 네. 그래서 이게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많은데 특히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 네. 아주 뭐 상당히 나를 세웠는데요. 네. 한동훈 무소속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정성래 대표는 자기들 행동이 잘못인 줄 모르는 것이냐라면서 처음 보는 50대, 60대 남성 둘이 자기들 어린 자녀에게 저런 행동을 해도 괜찮으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1: 네.
0: 지금 국민의힘 경선 참여 중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SNS에 이게 민생을 살피러 온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소리냐라고 직격을 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린이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 성폭력이자 인권 침해라면서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어린이 날을 맞아 아동 인권에 대한 본인들의 인식을 되돌아보길 권한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이게 정말 부적절한 뭐 언행이 맞긴 합니다만은 이게 좀 아동 성폭력이냐 이런.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런 네. 가운데 정청래 대표하고 하정우 후보가 결국 바로 좀 사과 입장을 또 내놨어요.
0: 네, 일단 정청래 대표는요.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이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공보국이 공지문을 통해 전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하정우 예비 후보도 마찬가지로 올렸는데 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예. 사전 조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 예.
0: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이렇게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만 당내에서도 지적은 나왔습니다. 연수갑에 출마하기로 한 송영길 전 대표 현 지도부를 좀 에둘러 비판했군요.
0: 네, YTN 라디오에서 이 2박 3일 일정으로 영남권을 찾은 정청래 대표의 이번 행보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느냐. 부산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한 여론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맡겨놨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1: 네.
0: 왜냐하면 중앙에서 가서 실수하기보다는 네. 그냥 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면서 애들러서 정성래 대표 너무 전면에 나서서 자꾸 일종의 리스크가 나오는 것 자체를 좀 비판을 했는데요.
1: 네.
0: 다만 이번 논란을 똑 띄워놓고 이 자체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는 아무래도 유튜브나 이런 게 24시간 계속 따라 붙으면서 일부만 딱 뽑아내면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네.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최근에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현장에서 나온 이른바 컨설팅 발언을 놓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0: 네, 이것도 좀 온라인에서 화제가 좀 됐었던 발언인데요.
1: 예.
0: 남대문 시장 상인과 만난 자리에서 장사가 너무 안 된다라고 토로하는 상인의 말에 정원호 후보가 예. 뭐라고 했느냐. 아, 소비 패턴이 바뀐 거니까 계속 이러지 마시고 컨설팅을 한번 꼭 받아보시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1: 네.
0: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장사가 안 되느냐라고 물으면서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연구를 하거나 컨설팅을 받아서 품목을 바꾸면 대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1: 네. 이 발언을 놓고 오세훈 캠프하고 정원호 캠프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0: 네. 이 박영찬 오세훈 후보 측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30년 동안 남대문 시장을 지킨 상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호 의원하면서 단순히 한 상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라 힘겨운 민생에 염장을 지른 망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0: 반면에 정원호 후보 캠프의 박경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일잘러, 일잘하는 사람 행정가인 정 후보가 즉석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를 해본 거고 유동 인구가 늘어나

0: 네.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거 말실수가 계속 나오면 안 된다고 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선거 때가 될수록 이 후보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다 화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최근에 자꾸 악재가 나오는 것에 좀 우려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뭐라고 했느냐. 정원호 후보의 컨설팅 발언이나 정선호 대표의 오빠 발언 같은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네.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 강조했습니다. 네. 의식적이든 무식적이든 이 발언들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또 언론에 투영됐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하면서 발언해야 적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실수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선거가 코앞이니까 조심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4: 유유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6: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7: 키가 크고 싶다면
8: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6: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현 리포터 전해주세요.
7: 네,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인데요. 오늘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맑고 공기질 깨끗하고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예상되니까 모자 선글라스 잘 챙겨주시고요. 큰 일교차에 맞는 옷차림도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8.8도, 낮에는 서울 광주가 22도, 강릉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람은 어제보다 덜하겠지만 중부 서해안과 영동지방으로는 오늘도 강풍이 불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도 맑고 따뜻하겠고요. 모레 목요일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 오늘도 학원 가야 하는 아이들이 안쓰럽네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날 만이라도 좀 마음껏 뛰어놀길 또 즐기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7910님과 4863님이 혜은이의 파란 나라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아동 안전사고 중에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것은 교통사고로 매년 9천 건 정도가 발생해 20명가량이 숨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키가 작다 보니 주차된 차량 사이로 튀어나올 경우 운전자가 놓치기 쉽죠. 이 때문에 스쿨존에서의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5월인데요. 아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서 방어운전과 감속운전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4: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5: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7: MBC 라디오
8: 경동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9: 비결이 뭔가요?
8: 경농에서 새로 나온 티저스.

0: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8: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6: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프레스.
1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4: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도입에 숙의를 당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뒤에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처리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가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어제 MBC와의 통화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어 당장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MBC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뜻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라는 걸로 받아들여진다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당 의원들의 중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시대적 소임을 다하는 일에 머뭇거릴 수 없고 지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 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회동을 제안한 조 후보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고 말했고 오 후보는 모든 정파가 모여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내 후보와 국민의힘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의 특검법 철회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선언, 민주당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의 관련 입장 표명, 온라인 서명 운동 등을 결의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브래들리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은 현지 시간 4일 취재진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의 소형 선박 6척을 격침하고 이란의 순항 미사일과 드론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항로를 확보했다며 해운사 수십 곳에 연락을 취해 항해를 독려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권 등 일부 지역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에는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은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5: 안녕하세요. 작가 이다희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100% 정도 내 자식이다 여기며 어린이 존중 5계명을 실천하고 있어요. 1. 어린이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2. 인사할 때는 눈을 맞추고 악수를 청한다. 3. 나이보다는 이름을 물어본다. 4. 어린이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5. 사정이 허락하는 한 어린이에게 양보한다. 어린이를 존중하는 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존중 5계명 한번 써보시죠.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MBC
1: 라디오.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ON!
1: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1: ON!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1: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6.3 지방선거 후보들 만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충남 도지사에 도전하는 박수현 민주당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3부 레드캠프 시간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0: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까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삐딱해야 하나 싶지만 또 뉴스를 볼 땐 삐딱해야 되니까요. 안녕 문현주님. 화창한 어린이날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들 행복한 시간 되길 바라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어른이고 싶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JJ님은 쑥떡, 취나물, 두릅무침, 들기름 두부구이, 오이 소박이, 봄 배추 김치, 차 좁쌀밥 준비해서 서울 갑니다. 어린이날 손잡으러 가는데 음식은 어버이날에 어울리는 것 같지요?
4: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5: 다 제이비 취향 아니에요?
4: 뭘 또 저 그렇게.
5: 아니, 저도 좋아해요. 쑥떡이랑 두릅무침.
4: 어린이가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5: 네. 그러게 어린이는 들기름 두부구이 먹으면 되겠네요. 아무튼 할머니 정성이 담긴 거니까요. 맛있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뚜벅이님은 공사장 덮어놓은 거적대기에 걸려서 넘어져 발목이랑 무릎 골절. 병원에 입원까지 통깁스 해야 한다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십시오.
4: 어이구. 빨리 귀찮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희 이렇게 그 촌철님들은 편찮으신 분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5: 그러니까요. 그죠?
4: 네, 얼른 귀찮으시기 바랍니다.
5: 네. 모니마니모님이랑 이사나님 등 많은 분들이 제이비는 어린이날 선물 뭐 갖고 싶으세요?
4: 아, 저요? 아유, 뭐 주신다면요. 뭐 빳빳한.
5: 네. 아, 현금?
4: 네, 넘어가겠습니다.
5: 라디오 헤드님이 답 주셨네 대신. 어린이날 한정식 세트 어때요, 제이비?
4: 아이고, 없어서 못 먹죠, 뭐.
5: 네. 아무튼 행복한 어린이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갈게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4: 간밤에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저녁 8시 40분쯤에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화재는 완전히 진압은 됐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폭발과 화재의 원인인데 HMM 측은 어떻게 밝혔냐면 쿵 하는 원인 모를 폭발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해서 선원들이 진압 중이다. 사고 지점이 기관실 좌현 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부 보도는 외부 충격이라는 지금 보도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 결함이나 이런 것에 의한 폭발과 화재가 아니라 외부 충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피격 아니냐.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상보는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 지금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냐면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프리덤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화물선을 포함한 전쟁과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공격을 가했다. 한국 화물선을 포함해서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고요. 이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에첸맘

0: 암호가 화재미 폭발 사고를 일으킨 건 이란의 공격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고, 니네들도 이제 공격 받았으니까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군함이든 뭐든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요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거저거 예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 이 모든 판단의 전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폭발 및 화재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명확히 밝혀져야만 그다음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신명철님은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원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들꽃수기님도 우리 선박 우리 선원들 괜찮을까요? 유리유리님 피격은 아니어야 할 텐데요 라는 의견들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걸 빌미로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거 아니냐, 나라사랑님 이런 우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속보도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국내 정치 상황 전해드리겠는데요. 공천 논란의 한가운데 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란 중요 업무라고 표현을 했던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우리 당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이분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공당의 공천에 무슨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과 연관된 다른 공천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올렸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염두에 두고 올린 글입니다. 이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추경호 후보도 지금 공천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라는 항변 아니겠습니까?
1: 네.
0: 평가를 할까요? 표면상으로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말씀.
1: 틀린 말씀을, 말은 아니다.
0: 예. 어제의 지적을 이어가 볼까요? 수많은 윤 어게인 인사를 공천해 놓고 정진석 공천만 논란이 되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정진석 공천 배제한다고 해서 절윤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석 공천이 옳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진석 공천만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선을 긋는 거고요. 이건 이 정도만 하고 다른 점을 한번 좀 짚겠습니다.
1: 어떤 점을 볼까요?
0: 정진석 전 실장의 항변이 열어젖힌 공간인데요.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MBC를 향해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기소 사실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뭐 출입금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1: 취재고, 네.
0: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공격마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럴 때마다 정진석 전 실장의 항변이 소환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자당 인사가 지금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공천을 문제 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승자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고요. 또 하나, 이건 궁금증인데요. 정진석 전 실장은 왜 한사코 출마하려고 하는 걸까가 저는 궁금합니다. 금배지 한 번 더 달고 뭐를 하고 싶은 걸까요? 페북글을 보면 많은 지역분들이 다시 고향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셨다. 뭐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는 점 등등을 강조를 했던데, 그냥 한 지역구 의원으로 만족하려고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 나타날 수도 있는 당권 공백 상황을 염두에 둔 걸까요? 직접 당권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막후 보스의 지위는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이게 궁금한 건데, 금배지 한 번 더 달려고 저러는 거라고 한다면 너무 궁색하다. 5선 의원이거든요. 정진석 전 실장은 5선까지 해놓은 마당에 금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그렇게 목숨 걸어야 되는 사안인지 되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마크 보스와 비슷한 어떤 자기 설정을 하고 있다면 이건 사실은 공천보다 더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봉이 김건달님은 방탄용 배지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어제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하면 저희도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윤리위 일정이 안 잡히고 회의가 안 열려서 결정을 못했다. 윤리위가 7일까지 회의를 열면 그날까지 논의를 진행하겠다.
0: 아니 이것도 사실은
1: 했어요.
0: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위의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수사선생의 억울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소된 사람은?

0: 추경호 후보는 그러면 윤리위 거쳤습니까? 그러면?
1: 네? 근데 윤리위가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렵게 그러니까요. 얘기할 것도 없이.
1: 그러니까요.
0: 그러잖아요.
1: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네요.
0: 네.
1: 네. 아무튼 정진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 여부 계속 시선 집중하고요. 반면에 부산 북구 갑의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지 이건 오늘 발표한다 그래요.
0: 네.
1: 그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자 청와대의 홍익표 정무수석이 어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2: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 자, 두 갈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지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는 그 필요성에 혹시 특검의 공소 취소권도 주는 내용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청와대에서? 일단 이걸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갈래고요. 두 번째, 이 브리핑 내용에 대한 일반적 분석은 이런 겁니다. 특검 도입 방침은 재확인하면서도 도입 속도에 대해서는 유연함을 보였다. 아주 상투적 분석이겠죠. 그러면 왜 유연함을 보였을까? 이 또한 일반적 분석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또 상투적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 문제요?
0: 자,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는데 왜 역풍이 부는 걸 우려합니까? 역풍이 불 여지도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더 나가볼까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데 굳이 속도, 즉 시기나 절차를 숙의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야당 반대 때문인가요? 근데 야당 반대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또 야당 반대한다고 민주당이 밀어붙이지 않은 것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계속 밀어붙여왔잖아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청와대의 평가는 정치적 레토릭인 될지언정 정말 철석같이 믿는 진실이라고는 스스로도 과연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0: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장특공을 폐지하는 진보당 윤종호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그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게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냐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주자와 보유자를 나눠서 접근한다라는 기조를 밝힌 건데요. 자, 이러면 따라붙는 말은 이겁니다. 비거주에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있다라는 항변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의식했는지 김 실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는 참고할 만한 케이스도 있지만 더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퍼졌던 오해, 즉 거주자, 보유자 가리지 않고 장특공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야권의 공격에 대해서 원전 차단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고 피치 못할 사정의 보유자들의 불만을 달래는 목적의 발언 성격도 함께 띄고 있다. 더 단순화하면 지방선거 이슈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결국 두 가지 모두 선거 이슈가 되는 걸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있을까? 이게 조금 궁금한데요. 춘철님들은 일단 배영희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도 지금 영남 지역에는 아직도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청와대가 이런 거 아닐까요? 영남 지역과 그 외 내란 지지자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안 좋은 상황님은 적당히 해라. 이거를 길게 설명한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 빼꼼님은 험지를 생각해

0: 그래서 속도 조절하자는 의미로 들립니다. 뭐 다들 이,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신다는 분들이 좀 지배적이긴 하네요.
1: 컴질의 영남은 국민 아닌가요? 넘어가겠습니다.
0: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애니메이션 용감한 소방차 레이의 원작자인 심수진 씨가 2023년 8월 25일에 감사원에 EBS의 저작물 관리 부실 내용을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원금 14억 원이 투입된 용감한 소방차 레이 시즌2가 해외에서 중국 업체 제작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데도 방영 사업권자인 EBS가 이를 방치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접수되고 나서 4일 만인가 이게 EBS로 그냥 전달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제보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사인이 있었는지를 좀 간략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EBS는 심 씨가 대표로 있는 그 원작사 연두세상과의 사용료 지급 청구 민사소송에서 감사원으로 받은 이 제보 문건을 증거물로 또 제출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될 게 감사원이 EBS에 제공한 내용이 어디까지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감사원은 EBS에 보낸 자료를 원문을 발췌해서 보낸 것이다. 원문을 준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심 씨는 EBS가 감사원에서 받았다면서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원본과 문구, 구성, 심지어 오탈자까지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원문이 그대로 전달이 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흘 만이라고 했는데 제보한 지 닷새 후에 제보 문건이 EBS로 전달이 됐다는 점을 좀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
0: 제보자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감사원이.
1: 자, 이에 대해서 감사원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제보 접수 단계에서 제보자 신원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0: 동의를 받았다고?
1: 그래서 동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살펴봤더니 인터넷 제보 시스템 첫 화면에 등장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동의 그거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신원이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지금 감사원 관계자가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0: 거기에 그런 문구는 없잖아요.
1: 수집 정보, 개인정보가 수집 제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에 결국은 제보자 정보도 다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보를 못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절차상.
0: 이걸 동의를 눌러야 제보가 되는 거니까요.
1: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보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설명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이거저거 떠나서 이렇게 세세하게 떠나서 제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비밀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강호의 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긴 거잖아요. 뭘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합니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0: 네.
1: 짧게나마 한 소식 더. 어제 뉴스 많이 나왔으니까 짧게만. 북한 여자 축구 클럽인 내고향 축구단이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 경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는 17일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 이걸 계기로 지금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좀 뭔가 해빙 무드가 연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주 적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거 없고 그냥 우승 상금 100만 달러 외화벌이 차원에서 들어온 거다라는 뭐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치적 관점에서 그 포인트는 결국은 이게 남북 관계를 푸는 하나의 어떤 실마리 단서 계기가 될 수 있느냐 결국은 이거가 될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뭔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4강 진출팀 4개 팀이 모두 한 호텔에 묵는다고 해서 아 뭔가 좀 접촉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아예 동선도 조정을 한다면서요. 접촉이 안 되게. 그렇게 보면 북한의 의도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오가다가 뭔가 연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생사 이치 아니겠습니까? 뭐 남북관계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0: 네, 일단 서로 만난다.
1: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바로바로
1: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0: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1: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바로 맡겨주세요
2: 경농이 만듭니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6: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2: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3: 네, 오늘 2부는 충남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4: 예, 안녕하세요. 네. 박수현입니다.
13: 어떻게 체감하시는 판세 민심은 어떻습니까?
14: 예, 뭐 전국적으로 현재까지는 대체로 비슷한 민심의 흐름이 우리 충남에서도 보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방선거가 아니라
13: 예.
14: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지방선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이 내란을 청산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대한민국의 정상화, 성장과 도약을 이어갈 수 있는 튼튼한 이 디딤돌을 마련하는 선거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 순리인 것 같아요. 예.
13: 알겠습니다.
14: 현재까지는 충남도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13: 좀 한번 좀 불거진 현안에 대한 어떤 평가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는데요.
14: 네.
13: 우리 후보님에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뭐라고 할까요? 숙명적 라이벌? 이렇게 벌로 들고 지역구에서 여러 번 맞붙었기 때문에 그죠?
14: 제가 그런 대선배에게 라이벌 정도 되겠습니까?
13: 아무튼
14: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13: 우리 후보님이 이제 내놓은 지역구 네.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14: 그렇습니다.
13: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14: 네.
13: 자, 이 출마 선언을 한 정진석 전 실장의 판단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4: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13: 저는
14: 예. 이 문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 뭐 우리 흔히 아는 말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13: 네.
14: 어떻게 이 내란 우두머리의 비서실장이 내란 청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본인도
13: 네.
14: 현재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출마를 한다는 것을 이 평균적인 상식으로 보편 타당한 상식으로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13: 일단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수사 대상인 피의자신 분 아닌가요?
14: 아 그런가요? 뭐 하여튼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13: 예.
14: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13: 네.
14: 이런 생각을 하고요.
13: 네.
14: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굳이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 지금
14: 예.
13: 후보님 같은 어떤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네. 의식을 했는지 정진석 전 실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냐면 아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사람도 공천 주지 않았냐 국민의힘에서
14: 네. 네.
13: 이 항변을 하던데 이 항변 어떻게 생각하세요?
14: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의 눈높이고 국민의힘의 눈높이지 지금 다른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들 눈높이를 가지고 따지면 뭐합니까? 누가 더 못하나 경쟁하는 거죠.
13: 네.

0: 결과적으로는 정말 궁색한 변명이고
1: 네.
0: 아전인수 기준이지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정치를 해야지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런데 후보님이 보시기에는 왜 나오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0: 글쎄요. 본인은 뭐 보수 재건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1: 네.
0: 지금 재건할 보수가 있습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1: 네.
0: 보수가 괴멸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 재건이니 뭐
1: 네.
0: 이런 거창한 명분 대지 말고
1: 예.
0: 제가 볼 때는 하도 오랫동안 그런 벼슬을 해서 그런지요.
1: 네.
0: 하루라도 벼슬을 못하면 서운한 분 같아요.
1: 아, 아 예.
0: 그런, 뭐 그런 개인의 그런 권력 욕, 탐욕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감히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괴멸된 보수를 재건한다
1: 네.
0: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윤석열에 의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성장과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 디딤돌을 마련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지방선거라고 하는 절박한 선거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하나만 더요. 그 지역구 사령을 예.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이니까.
0: 그렇습니다. 예.
1: 만약에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세요?
0: 공주 부여 청양의 주권자들께서요.
1: 예.
0: 지난 22대 총선에서 저와 정진석 비서실장이 맞붙었잖아요.
1: 네네네.
0: 그때 그 뭐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당 지지율이요
1: 예.
0: 거의 30% 가까이 민주당이 불리했어요. 예, 20% 이상 정당 지지율이 지는 곳에서 왜 저를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그 주권자의 의식이
1: 네.
0: 자 정당은 국민의힘을 진지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사람은 박수현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1: 네.
0: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역사적 평가뿐만이 아니라 지역적 평가도 받았는데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본인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주부여 청양의 주권자의 그 수준 높았던
1: 예,
0: 그런
1: 예, 예.
0: 민독, 민심을 전혀 얕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현 지사가 정진석 전 실장이 만약에 공천을 받으면 탈당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예, 저는 뭐 그런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1: 네.
0: 김태흠 충남지사는 힘센 충남을 캐치프레이즈로 4년을 열심히 해오셨죠.
1: 예, 예.
0: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정당 지지도보다 김태흠 지사의 직무수행 평가도가 높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0: 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워낙 낮으니까 비교 대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숫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억울하시겠죠. 예, 그래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가 그런 전체의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을 뭐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1: 아, 충남지사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이시네요.
0: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소속의 충청남도의회 의원들도 예, 김태흠 지사의 입장에 맞추어서
1: 예, 예.
0: 출마 정진석 비서실장 출마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실제로 지역에서 만나보는 국민의힘 후보님들의 그 표정, 입장 이런 것은 막 불만이 대단하십니다. 저한테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십니다.
1: 아, 그 예. 정도로
0: 예. 네, 망하게 생겼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정진석 전 실장 건은 이 정도로 하고.
0: 예.
1: 김태흠 지사가 우리 후보님을 향해서
0: 예.
1: 민주당 수석대변인 시절에 공소취소 특검법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입장을 예. 밝혀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아니 그렇게 입장을 요구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 일인가요?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김태흠 지사님께서 그런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 중앙정치 이슈입니다.
1: 네.
0: 그리고 저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나중에도 오늘이 어린이날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어제 그 아동 관련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충청남도의 아동의 삶의 질이 전국 전체 시도 광역단체 중에 전국 꼴찌라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0: 그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그거는?
1: 예,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고요.
0: 예.
1: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 유니세프 보고서에 의해도
0: 예.
1: 의해서도 우리나라 아동 복지의 수준이 주요 선진국 36개 중에 34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 국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가 아동 삶의 질이 전국 꼴찌다. 이런 것을 어제 듣고 충격을 받아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
0: 네.
1: 지금 그러한 그 충남의 민생을 이야기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굳이 김태흠 지사님께 지난 사정의 도정 평가를 굳이 세게 하지 않겠다. 미래를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이미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0: 네.
1: 지금 김태흠 현 지사님께서 그런 중앙정치 이슈를 말씀하기보다는 지금은 충남에 자신의 4년의 도정을 제가 비판하지 않아도
0: 네.
1: 자기 스스로 성찰을 해보고
0: 예.
1: 지금 오늘 어린이날에 이러한 어떤 충남의 아동의 삶의 질 이런 문제를 깊이 돌아보기 바랍니다.
0: 제가 지금 김태흠 지사의 도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질문 드리면 안 되는가요?
1: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0: 예.
1: 예, 저는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다. 또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잘 됐든 잘못됐든. 김태흠 지사님이 4년 동안 무슨 저 평가 비판 받을 일만 하셨겠습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해 오셨겠죠.
0: 네네네.
1: 자, 그래서,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제가 승계, 계승 확장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수정 보완을 해서 그 위에 박수현의 도정의 비전을 쌓아가겠다.
0: 예.
1: 그래서 제가 대나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나무가 빠르게 곧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중간중간에 매듭,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는 예를 제가 자주 듭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양승조 전 지사님의 복지 충남이 있었고 그 매듭 위에 김태흠 지사님의 힘센 충남이 있었고
0: 네.
1: 그 위에 박수현의 새로운 AI 충남을 지금 열어가고자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김태흠 지사님의 4년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어서 그런 과거는 제가 알아서 정리하고
0: 알겠습니다.
1: 평가해서 제 나침반을 삼을 테니 이 AI라고 하는 제 거대한 물결이 몰려와 있는 이런 시대 미래를 향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 드리고 있거든요.
0: 지금 그 예.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그
1: 네.
0: 후보께서 충남 AI 대전환, AI
1: 예.
0: 기본 사회를 강조를 하셨어요.
1: 네.
0: 자, 이에 대해서 김태흠 지사가
1: 네.
0: 충남은 이미 3천억 원 규모의 AI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반박을 했던데 재반박을
1: 예.
0: 해주신다면?
1: 반박할 내용이 아닙니다.
0: 네.
1: 예, 저는 예, 뭐 AI 요즘에는 어떤 뭐 시도를 가든 전부 다 AI를 붙이지 않으면
0: 예, 그렇긴
1: 뭐 중앙정부
0: 해요.
1: 예산을
0: 예.
1: 따올 수가 없기 때문에요.
0: 네.
1: 기존에 하던 일에 전부 다 AI 다 붙입니다. 예, 그거 다 더하면 3천억 정도 되겠죠.
0: 네.
1: 예,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렇게 안 하셨다면 이상한 거죠. 제가 그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기부 소관에 AI 대전환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0: 네.
1: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지방주도형 AI 대전환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던 사업에 AI를 붙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설계 기획부터 AI 대전환을 깔고 하는 그런 국가 사업이에요. 이것이 중앙정부 사업. 이 예산을 두 가지 부처의 예산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
0: 예.
1: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정청래 대표의 대표 찬스를 써서 가까스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그 1 내지 2조 원 규모의 그런 그림을 AI 대전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태흠 지사님이 하신 건 하신 대로 말씀하십시오. 제가 분석하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부처의 그런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
0: 알겠습니다. 그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안 됐...

0: 했잖아요.
1: 예.
0: 이게 지금 충남 도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 쟁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 예,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 공방을 가지고 변수가 되는 게 맞지요.
0: 네.
1: 예, 그러나 기왕에 부산된 것을 가지고 따지면 무엇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방선거 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적어도 민주당 후보인 제가 승리한다면 민주당의 비전과 방향대로 행정통합을 빠른 시간 내에 재추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왜 통합이 안 됐는가에 대한 책임론을 길게 토론하지 말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토론하자라고 예. 그렇게 제안 드렸습니다. 김태현 지사님께. 예.
0: 그래요? 그럼 만약에 네. 그럼 후보께서 지사가 된다면
1: 네.
0: 임기와 무관하게 통합을 추진해서 임기 안에 그 저기 실현시킬 수도 있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1: 저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0: 예.
1: 우선 대전 시장님과 함께
0: 예.
1: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찬성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를 빠른 시간 내에 구성을 하고요.
0: 네.
1: 이 추진 통합법, 통합법을 올해 안에 당론으로 추진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0: 예.
1: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이런 과정도 기왕에 부산됐으니까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우리 지역과 내 개인의 삶의 통합이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홍보도 하고 또 수렴도 해서 이 주민 공감대를 넓혀서 통합의 추진 동력을 강력하게 만들어내고 2028년 국회의원 총선 때 통합시장 선거를 치르자라고 저는 그렇게 제안을 로드맵을 제안하고 있는데
0: 예, 예.
1: 묶음노체의 입장이고요. 뭐 당선되실 대전 시장님도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시겠으나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이제 함께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0: 알겠습니다.
1: 제 개인의 입장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 지역선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충남
1: 네.
0: 지역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꽤 있는데
1: 예.
0: 이 화력발전 폐지가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보안택 내지 어떤 그 이걸 대안할 수 있는 어떤 대안책 이런 거 강구하고 계십니까?
1: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0: 예.
1: 사실 제가 충남 도지사가 되겠다고 도전하고 있으나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충남에는 전국 그 석탄 화력 발전소 61기 중에 28기가 충남에 집중돼 있고요.
0: 예.
1: 2038년까지 이 중에 22기가 폐지될 예정이니까 이 지역의 경제라고 하는 것 정말 심각한 영향 받지 않겠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지금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반드시 폐지 지역 지원 기금이 신설이 돼야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선 지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체 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예예예. 예, 예.
1: 그다음에 거기에 일하던 분의 고용 전환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정의로운 고용 전환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와의 그런 교감과
0: 예.
1: 또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의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렸던 설계자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힘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할 생각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박수현 민주당 충남 도지사 후보였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어떤 내용일까요?
4: 오늘은 편지부터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횡단보도가 10초예요. 제가 걸음이 느리지만 최대한 빠르게 건넜는데 신호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자동차한테만 유리한 신호등이에요. 이런 게 있었고요.
0: 네.
4: 또 하나는 주말에 식당에 갔는데 나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오빠가 못 들어갔어요. 너무 가고 싶었는데 미안했어요. 어린이는 왜 못 들어갔는지 이유라도 알려주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행신호가 짧은 거 들고 자신의 느린 걸음을 탓하기도 하고요. 노키즈존에서 영문도 모른 채 문전박대를

0: 다가면서 오히려 가족한테 미안해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인 만큼 우리 사회가 간과해온 어린이들의 진짜 목소리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1: 이 편지 출처는 어디예요?
0: 출처가 이제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인데요. 지난해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어린이 2,400명이 낸 이제 공약 의견들입니다. 모두 3,600건이나 모였는데요. 이게 2017년 선거 때마다 이어져온 미래에서

0: 후보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방식인데요. 크게 보면 놀이, 교육, 복지, 기후, 안전 이렇게 총 8개 분야가 있고 언뜻 좀 익숙한 항목처럼 들리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어른들이 놓치기 쉬운 하지만 아이들에겐 일상을 좌우하는 그런 절실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1: 어떤 것들이 있어요?
0: 그 2017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화두가 딱 두 개가 있는데 놀이 그리고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놀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마음껏 놀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른들 눈에는 멀쩡한 놀이터가 있는데 왜 애들이 없지?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끄럼틀 하나로 놀아야 해서 재미없고 지루해요. 옛날에는 방방도 있었는데 놀이기구가 다 사라졌어요.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키가 좀 큰 어린이 같은 경우는 미끄럼틀이 너무 짧아서 다리를 펴면 바로 도착해요. 다리를 구기고 타야 해요. 고학년은 공부하느라 안 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차별받는 기분이에요. 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얼마나 좁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지내고 있는 어린이가 보내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의 허승지 과장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2: 학교 마치고 센터 앞 놀이터에서 놀 때가 있는데 몇 번 그 아파트에 갔더니 그 아파트 엄마들이 귓속말로 어우 쟤들 또 왔다 어휴 하면서 화를 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만 이용해야 되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는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어도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화를 내고 눈을 찌푸리는 게 싫었고 그 놀이터에 다시는 가기 싫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아동들이 직접 해줬거든요.
1: 그래서 놀이 말고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0: 안전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에서 차들이 너무 쌩쌩 달린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자동차 경주장인지 헷갈리는 가짜 보호구역 같으니 진짜 보호구역을 만들어달라라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 위반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한속도인 시속 30km조차도 키가 작은 아이들한테는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이제 무릎 높이까지 오다 보니까 장애물로 느껴질 수가 있고 훼손돼서 울퉁불퉁한 보도블록도 발을 헛디디면 곧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 최근에 11살 어린이가 눈높이에 설치된 그 선수막에 끈이 목이 걸려가지고 실신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 어른들이 이렇게 관과하기 쉬운 그 낮은 눈높이가 아이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 특히 아이들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했던 게 이제 흡연이었는데요. 어른들이 담배를 쥐고 있는 손의 위치가 딱 아이들의 시선과 맞닿는 높이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 통학로에 담배꽁초가 워낙 많이 버려져 있고 아동들이 지나가도 담배를 끄지 않고 계속 피고 있다거나 그 주변을 뛰어서 지나가야 하는데 내가 여기 왜 뛰어서 지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1: 말 그대로 어린이 눈높이에서의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0: 네.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는 건데요. 올해 들어서 눈에 띄게 등장한 게 기후위기 의견들이었는데 어린이들이 기후위기를 언제 체감을 할까 내심 궁금했는데 의외로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가 너무 달궈져서 뜨거워서 놀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한여름에 이제 엄두도 내기 힘들다라는 건데 어른들이 이제 놀이터의 안전점검에는 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놀 수 있는지 그런 환경인지는 살피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이걸 공약까지 가져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데 이유도 모르고 식당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슬프다라던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좀 안 피웠으면 좋겠다 혹은 아무 놀이터에서나 놀고 싶다라는 것들은 사실 어른들이 조금만 눈높이를 바꿔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원들인 거죠.
1: 근데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린이 놀이터를 줄이고 미끄럼틀을 짧게 만든 게 어른들의 일방적인 안전의식 아닙니까?
0: 네.
1: 애들이 안전해야 된다라는 이러다가 다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이라는 개념이 어린이 생각하는 안전과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안전이 다른 거잖아요.
0: 그쵸.
1: 어른들의 일방적인 안전 생각이 결국은 아이들의 놀이권을 뺏고 있는 거잖아요.
0: 뺏고 있는
1: 오히려 그것부터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예.
1: 그렇게 놓고 본다면?
0: 그렇습니다.
1: 네.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 어린이들 입장에서 안전 이야기한 거 뭐 귀담아 들을 게 너무 많네요.
0: 네, 그렇죠. 새삼 그렇죠.
1: 네, 이 점도 좀 확인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텐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
2: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 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9: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MBC 라디오.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10: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공
10: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포.

0: 죽었을 별도
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절기 입하이자 어린이날 맞아 오늘 어린이들 마음껏 뛰놀기 좋은 맑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큰 일교차와 강한 저해선만 주의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11도, 충주 9도로 꽤 쌀쌀하게 출발했고요. 낮에는 서울, 대전, 광주가 22도, 대구 23도, 강릉 2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일교차 크게 벌어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바람은 어제보다 잔잔하지만 중부 서해안과 영동지방으로는 강한 바람 조심하셔야겠고요. 모레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이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1: 네, 레드캠프 오늘은 상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4: 예.
1: 의원님,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우리 그 삼박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그 일단 피격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 전해드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소셜미디어에서 밝힌 사실도 전해드렸는데, 이게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4: 우선 국민들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1: 네.
4: 이게 민간인 상선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1: 네네.
4: 그런데 그게 또 한국 선박이라는 거죠.
1: 예.
4: 저는 이게 한국 선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공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1: 아, 표적 삼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4: 저는 그렇게 봐요.
1: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뭘까요, 그러면?
4: 근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한미의 관계가 아주 이 동맹 관계로서 상당히 돈독한 부분들이 있지요.
1: 네.
4: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이게 공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실패라고 우선 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장관하고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1: 네,
4: 그런데
1: 네, 네.
4: 일본 같은 데는 안전하게 빠져나갔단 말이죠. 다른 나라도 빠져나가고 이거를 봐보면 우리가 이 굉장히 이게 외교적으로 실패한 그런 결과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4: 지금 또 물으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한국의 경제안보에 굉장한 통로거든요.
1: 네, 네, 네.
4: 우리나라에서 총 사용하고 있는 수입의 약 70%가 바로 이 수역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4: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저는 이걸 좀 잘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1: 네.
4: 또 지금 현재 미국의 해상에 그 역봉쇄가 이루어져가지고 굉장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1: 네.
4: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이란을 이렇게 봐보면은 혁명수비대가 셀 조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게 세포 조직에 의한 이런 활동으로 좀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가 대책을 좀 아주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또 국제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 네.
4: 또 대통령께서도 전에 그 캄보디아에서 그 마약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시키겠다.
1: 네, 네, 네.
4: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끝까지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 선박이 이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시점이 네. 왔다 이렇게 보고
1: 알겠습니다.
4: 있습니다.
1: 일단 그 저기 피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 확인은 안 된 점도

0: 일단 전해드리고 이게 표적 공격인지 무차별 공격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함께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건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 작전이라는 게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니까 여는 작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역할이 뭘까요? 길에 제거함을 보내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공격함을 보내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1: 길에 제거함은 저희가 갈 수가 없습니다.
0: 네.
1: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0: 예.
1: 장거리의 길에 제거함을 저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제공조에 의한 미국의 해군과 대한민국의 해군 또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0: 예.
1: 함께 공동으로
0: 예.
1: 각각의 역할을 일정 부분 분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국은 구상을 하겠지요.
0: 미국 주도에?
1: 예.
0: 예.
1: 그 전에는 이제 미국이 주도를 안 하고 유럽 국가들 약 한 80여 개국이 이걸 한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말로는 그렇게 할 수도 쉽지가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면 쉽지가
0: 그렇죠.
1: 않아 보이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만 제안할 건 아닐 것 같고 앞으로 일본이라든지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0: 예.
1: 이런 제안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제가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청해부대를 콕 찍어서 청해부대 보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1: 청해부대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0: 예.
1: 이 배가 갈 때는 어느 군함이 갈 때는 어느 함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요.
0: 네.
1: 그 함과 관련되는 부속되는 모든 함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0: 그렇죠.
1: 또 그렇게 가더라도 위성 자산이라든가 미국의 큰 함대 같은 데에 공동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간단하게 어느 배 하나를 보낼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배가 간다 하더라도
0: 네.
1: 우리가 정비하고 여러 가지 장기 작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0: 오래 걸립니다.
1: 정비하고 하는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0: 예.
1: 그리고 한국에서 또 호르무즈까지 간다 하더라도 아주 전속력으로 달려도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그런 계획들을
0: 예.
1: 세워야 될 겁니다.
0: 저 그 의원님의 지금 말씀 중에서 제가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밑줄을 걷는다면 오래 걸린다에 밑줄 그으면 되는 거죠.
1: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0: 예.
1: 물리적 시간이
0: 네.
1: 예, 걸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꽤 걸립니다.
0: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있을 수 없는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0: 네.
1: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16년도 12월 17일 날이요.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0: 네.
1: 25년도 1월 3일 날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집권자인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전쟁 중에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셀프 면제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도소 다 문 열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1: 저는 예.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0: 네.
1: 옛날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검찰의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지금은 조작이고 정치보복을 집권을 해 있고 권력을 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못합니다.
0: 네.
1: 그러면 그거를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그것을 밝히고 변호하고 따지면 되죠.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다 허문 게 법 왜곡죄고 사심죄고 대법관 이제 증언을 한다 그랬고 거기에다가 이제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공소취소 본인의 죄를 본인 스스로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취소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역사가 아예 없었습니다. 왕이 주무르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0: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지만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수렴과 수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왜 이걸 미룹니까?

0: 선거에 가까워가지고 불리해지고 국민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거 미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수기가 필요합니까? 재판받으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재판장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재판은 재판관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재판받을 사항을 왜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수기를 거쳐달라고 그러지요? 재판이 국민 수기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놓고 일반 국민들이 국민들한테 수기를 하고 국민 여론 들어서 하는 재판을 보셨으면 그거 내놔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에도.
1: 여기서 얘기한 건 이제 특검법 처리에 대한 수기니까요.
0: 얘기입니다. 특검법 자체가 불법입니다. 범법행위입니다.
1: 불법이다?
0: 어떻게 특검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를. 어떤 법적 근거에서 특검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연어의 술파티를 했다. 이호남이 안 만났다. 이런 것들이 조작됐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증인들이 나와서 담당자가 바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 아니었습니까?
1: 네.
0: 그런데 그분이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연어의 술파티 없었다. 그리고 그 술을 샀다고 하는데 그게 18분 밖에 안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 한 사람도 본인이 술 먹었고 그런데 갖다 준 게 아니다라고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증인으로 내세운 게 조경식 씨인가의 전과 8범을 또 동원했습니다. 옛날 채널A에도 지모 씨 전과 5범을 동원했었잖아요.
1: 네.
0: 정말 공당인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어떻게 특검을 만들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1: 알겠습니다.
0: 않습니까? 이거는 재판을 받을 일이지 어떻게 특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흔들면서 국민을 속입니까?
1: 지금 어제 그 수도권 야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만났잖아요. 자, 이 공조 움직임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저는 이 부분은 지금 국민들께서 모든 국민들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판단하시고 또 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층에서부터 집권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야권의 공조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저는 모든 국민들께서 또 대한민국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꼼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뭉쳐가지고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선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0: 당연히 지금 변수 정도가 아니죠. 저는 이게 태풍이 돼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저는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들의 이러한 국가를 허물기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분노가 아마 이 집권층도 의식을 하기 때문에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 부분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1: 네네.
0: 저는 이게 공소 취소를 반드시 하겠다라고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선거가 코앞이니까 이 선거만 피하고 보자고 하는 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더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 분노를 표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1: 그러면
0: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이걸 왜 추진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0: 대통령의 의지시겠지요. 대통령의 의지시겠지요. 공소 취소. 재판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에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재판을 받자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의원이 없을 수가 있는가.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꼼수를 부리고 특검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작했다 그러면서 조작한 근거가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없으면 이걸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원이 한 명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는 정당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 이거저거 다 떠나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0: 국민과

0: 한이가 여러 입장을 밝혔던데요.
1: 네.
0: 또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
1: 네.
0: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고 이야기를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쓰셨습니다.
1: 네.
0: 저는 이게 지금 박덕흠 공관위원장의 그 정제되어 있는 그 의견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결국은 공천은 힘들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0: 그 의미를 그렇게 담아서 공관위원장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있는 게 김태엄 충남지사인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도지사 선거에 좀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0: 김태형 지사는 뭐 개인의 이득에 이렇게 사사로운 분은 아니고요.
1: 네.
0: 같이 여러 시 뭐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보셨지만 큰 판을 보시는 분이시죠. 정진석 실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반대를 굉장히 하셨거든요. 또 본인이 그 공간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도 없었고 추후에 알아서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됐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있어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한 분으로서 어떤 도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당 전체에, 국가 전체에 주는 출마에 있었을 때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김태형 지사께서 얘기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하나만 더요. 정진석 전 실장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국회는 한 명 더 늘어난다는 거 말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정진석 전 실장이?
0: 아무래도 5선에 또 당의 비대위원 또 원내대표를 다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1: 네.
0: 제가 볼 때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의 그 마음의 표현일 것으로 보고
1: 네.
0: 그 저희가 사실 뭐 지금 107명 아닙니까?
1: 네.
0: 의원 한두 명 더 늘어나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뭐 다수의 야당이 다 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래도 의원이 의원수가 비슷해서
1: 네.
0: 한두 석이 왔었을 때 큰 역할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1: 네.
0: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의원 한두 명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1: 혹시 개인 방탄용 성격은 없습니까?
0: 그런 거에 연연하실 분은 아니죠, 실장님께서. 그리고 무슨 실장님께서 이미 무슨 뭐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구속이 됐겠지요.
1: 그래요.
0: 예.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저희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쪽 연결을 해서 이 성과급 요구에 대한 어떤 입장,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삼성전자 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때 맞은편에서 맞불 집회를 주도했던 분인데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아, 예.
1: 안녕하세요.
3: 민경권입니다. 네네. 네.
1: 우리 대표님도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3: 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주주운동본부는 언제 구성이 된 겁니까?
3: 언제 구성은 4월, 날짜 4월 21일입니다.
1: 아.
3: 거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형태 집회 이틀 전에 구성되었습니다.
1: 아, 이게 삼성전자 노조 움직임을 보고 이제 이 그 운동본부를 꾸리기로 결심을 하셨던 거군요, 그러면?
3: 네, 물론 평택 집회도 있었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앞서서 1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1: 네네네.
3: 1인 집회였는데 그분의 어떤 노고 좀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서서 노조 집회 분 앞에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럼 주주의 입장에서 이 노조의 요구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3: 부정적인 평가는 사실은 원칙이 원칙을 바꾸려는 시도가
1: 네.
3: 사실상으로는 회사와의 회사의 미래 그리고 주주의 현재 가치에 치명적인 훼손을 준다는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1: 원칙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실까요?
3: 아, 네. 그 말씀하신 영업이익 대비해서
1: 아, 15% 그거
3: 영률 보상을 네.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순경제 부가가치라는 산식이 있었습니다.
1: 네.
3: 순경제 부가가치에서는 영업이익 기준이 아니라 뭐 이자 비용이나 세금

0: 주주 배당, 기본 배당 부분을 일단 고려를 하고 이후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성과급을 책정하는데 그것을 순경제 부가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애초에 고정임금을 받고서 또 추가로 성과급을 받으시는 근로자분께는 타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1: 그 이전께 오히려?
0: 네. 그게 현재 산식이죠. 지금 바꾸려는 산식이 아니라 바꾸는 영업이 지금 방식이 아니라 기존 방식이 충분히 관계자들의 기여도를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저희가 이제 그 초기업 노조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 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상당수 인원들이 SK하이닉스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던데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0: 뭐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반도체 산업, 그 글로벌 반도체 산업군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정률 보상을 하는 경쟁 업체는 없습니다. SK하이닉스에 유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의 말씀은 SK하이닉스로 이제 인력들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보상 체계를 영업이익이 얼마에 뭐 10%든 15%든 20%든 그 부분은 전 직원이 일을 보상을 한다면 오히려 실제 연구 개발의 핵심적인 인력은 더 큰 보상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일 보상에 만족하게 됩니다. 오히려 핵심 인재가 유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보상을 하게 되면.
1: 아, 오히려.
0: 그러니까 직원 보상 체계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측에서도 뭐 주주나 근로자분들과 소통을 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그러면 주주의 입장에서는 자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0: 주주의 입장이 사실은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경영적인 판단, 고도의 경영적 판단은 고도의 이제 뭐 상황들 판단도 있어야 되고 내부적 자료도 있어야 되고
1: 그렇죠, 그렇죠.
0: 또 노동자분들이 내부에서 어떠한 동기부여를 받는지 부분도 고려하기 때문에 뭐 주주가 나서서 거기서 어떠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아니거나 다만 우리 흔히 말하는 경제 상식 범위 안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고정급여나 보상을 받고 있는 급여자에게 실제로 다른 기여를 하신 분들에 대한 고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그분들에게 기업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근로동기나 유인을 한출에 내는 것이 맞지 않은가는 뭐 그러한 판단입니다.
1: 그 또 하나 한번 그 이 현상을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내부 갈등이 좀 나타나는 게 이제 그 반도체 부분과 반도체 아닌 부분 간의 갈등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이제 그러면 하청 기업의 노동자들은 뭐냐라는 어떤 쪽인가 또 이제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사실 이 현상의 유지가 사실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성과에 의해서 거기서 경영진께서 판단하시고 그게 사실 전 사실 관련 대한민국의 관련 산업에 여파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 주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DS 분야 하는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뭐 AI나 로봇이나 이쪽도 연구 개발을 많이 시작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DX 분야에 대해서 활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1: 그렇죠.
0: 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그래서 메모리만 바라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떤 사업부에 힘을 실어줄지, 재원을 배분할지, 그리고 현재 근로자나 주주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할지.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고려를 사실은 사측이 좀 더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에 대한 근로자분들도 오해를 하지 않고 주주분들도 어찌 보면 근로자들에 대해서 응원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성과를 내는 당연히 근로자분들을 챙겨주는 거에 누가 어느 주주가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그 초기업 노조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주가가 약 4배 올랐으니까 그만큼 주주 환호는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 네, 그걸 일단 주주가 사실은 하체 기대하는 건 배당이 있을 거고 주가에 뭐 상승분이 있을 텐데 그 초기업 노조분의 입장에 이런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그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원칙 있는 보상하고 미래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고려가 미래 가치가 반영된 건데 오히려 지금 초기업 노조분께서 말씀하시는

0: 정률 보상을 하게 되면 미래의 투자 재원, 배당 재원은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이제 올랐던 주가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1: 예, 예. 장기적으로 볼 때.
0: 네,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분들이
1: 알겠습니다.
0: 묵묵히 일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참 주가가 반영돼 감사는 한데.
1: 네네.
0: 그분들이 이제 그 상승분을 갖다가 깎아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1: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0: 예, 감사합니다, 네.
1: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4: 네, 오늘 낮에는 아주 쾌청한 봄 날씨를 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시기 바라고요.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3: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6: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화물선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이 민간 선박의 이동을 돕겠다고 나선 첫날 벌어진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소행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작전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할 때라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잇따라 서민 친화적인 금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조에 맞춰서 은행권에서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고는 있는데 은행들의 고민과 고충도 가볍지는 않다네요.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따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TV 사업부 수장으로 서비스 전문가를 발탁했습니다. 하드웨어 성능에 집중하던 전략을 바꿔서 TV를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을 해보겠다는 건데 앞으로 TV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5월 5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6: 자, 오늘 어린이날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그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6: 예, 김치형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부터 먼저 듣죠. 네. 밤사이에 또 뭐 안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우리 선박에 폭발이 있었어요?
8: 네, 그렇습니다. 유조선은 아니고 화물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3시 40분경에 호르무즈 해협의 아랍에미레이트 쪽 그 해안 쪽에 정박 중이던 HMM 소속 화물선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배에는 한국인 6명, 외국인 18명 등 24명이 탑승해 있는데 일단 지금 이게 피격이냐 아니냐 정부가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폭발이 예.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 피격 추정 폭발.
8: 네. 다만 이제 드론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해수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우리 선박이 그 안에 26척이 있는데 뭐 폭발이든 피격이든 이런 소식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예. 좀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은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그 이상 뭐 얘기를 한 건 없는 상황입니다.
6: 피격이라면 어디서 날라온 거냐 뭐 이것도 궁금한데.
8: 네. 앞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는 이거 이란 소행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네. 사실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설령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피격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거기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쉽게 이게 폭발의 이유가 정확히 뭐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정부 쪽에서 나온 코멘트가 앞서 말씀드린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이제 상황이 조금 애매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선박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두 빠져나오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라는 작전을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한 첫날 이제 이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뭐 유도 미사일 구축함, 지상 해상 기반 항공기 100대 이상, 무인 플랫폼 그리고 병력 1만 5천 명 투입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의 자유 항행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6: 예.
8: 요 얘기 나가자마자 이란 쪽에서 이거 휴전 협정 위반이다라고 맞섰고
6: 네. 그럼 뭐 그럴 수 있겠네요.
8: 네. 예.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를 향해서 드론 공격을 감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는 선박에는 무조건 공격하겠다. 뭐 이렇게 위협도 한 상황이었으니까 혹시나 여기와 관련된 거 아닌가라는 추정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선박에서 폭발이 일어난 거 말고도 이란 측에서는 미국의 호위함에 미사일 자신들이 두 발 쏴서 이거 맞췄고

0: 그래서 미국 호위함이 하나 퇴각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1: 예.
0: 미국 쪽에서는 이거 우리 그런 적 없어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 국적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왔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휴전 협약을 위반한다라는 발언은 하진 않고 있거든요.
1: 전쟁에 다시 돌입한다는 선언은 아직은 없다고.
0: 네네.
1: 예.
0: 근데 이 상황을 보고 금융시장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늘 국제유가가 장중에는 WTI가 107달러까지 배럴당 올랐다가 104달러 정도에 마감을 하고요.
1: 예.
0: 브렌트유는 114달러까지 올랐고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다우지수는 1.13% 조금 큰 폭으로 빠져서 마감이 됐습니다.
1: 그럼 미국의 이른바 그 군함들이
0: 네.
1: 군함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 한 명씩 한 명씩 빠져 나오세요. 저희가 이제 앞장서겠습니다. 뒤에서도
0: 네.
1: 막아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이제 끌고 나오는 그런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0: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SNS에 온갖 병력 막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호의를 한다는 겁니까라고 했을 때 아니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력들을 주변에 두고 지켜볼 테니까. 한번 빠져나와 봐라는 의도로 봐야 되겠죠.
1: 혹시 무슨 일 나면 우리가 네, 좀 도와줄
0: 테니,
1: 수도 있어.
0: 네, 그러니 빠져나오십시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선들이
1: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가 제일 두려울 텐데
0: 네, 이란에서 지금 공격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트럼프는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분석에 힘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이란이 전혀 나서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란 쪽을 자극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이란의 반응을 이끌고 혹은 이란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나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을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자 그럼 너네 휴전 위반이야? 우리 그럼 전쟁으로 다시 돌입할 수도 있어? 라는 본격적인 군사 행동과 관련된 압박을 더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란이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차원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은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상황이고요.
1: 그런 구도 하에서 하필이면 우리 배에 폭발 사고가 있어서
0: 그렇습니다. 좀 민감하게
1: 민감하고 신경 쓰인다 네. 그 말이군요.
0: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정부가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1: 네.
0: 같습니다.
1: 한국은행 부총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꽤 직접 언급했네요.
0: 그렇습니다. 최근 금통위원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게 처음이고요. 정확한 워딩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였습니다. 4월 금리 동결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높아질 가능성을 예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성장률은 당초 예상과 달리 크게 낮아지지 않고 도리어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1: 예.
0: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거죠. 특히 물가는 정부가 여러 물가 정책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상방 압력이 상당하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는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가 아니냐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1: 금리를 인하할 이유를 별로 못 찾겠다.
0: 네.
1: 경기가 안 좋으면 뭐 걱정이지만 경기도 꽤 괜찮은데라는 의미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일 안 좋은 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마저 침체되는 상황을 가장 걱정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이제 다행히도 반도체 쪽 실적이 워낙 좋고 수출 상황이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1: 예.
0: 당초 예상보다 지금 여러 경제 매체들이나 연구소들이나 어제 아마 이 시간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 1% 후반대 정도로 봤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JP모건 체이스는 최근에 3%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높여놨거든요.
1: 음흠.
0: 전망을.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좋아지는구나. 그럼 경제가 좀 튼튼하다라고 하면 물가가 이렇게 상승 압박을 받는 동안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네. 체력이 좀 되는 것 같네라는 지금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5월 금통위에서 이와 관련된 약간의 코멘트라든지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이 지금 예상으로 볼 수 있겠죠.
1: 예. 예전에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잘 돼도 수출만 잘 되고 경제 성장률은 잘 나오는데 그게 아래로 안 퍼진다 뭐 그러면서 역시 내수 경기는 냉골이야 이런 게 반복이었는데
0: 네.
1: 요즘은 수출이 잘 되면 수출 잘 되는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 버리니까
0: 네.
1: 그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 돈 요즘 많이 잘 벌고 있고
0: 더 많이 올랐다고 표현하시는 거는 고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1: 또 그걸 또 캐치하시는 참 아무튼 그러다 네. 보니

0: 요즘 뭐 백화점들의 전체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막 30% 가까이 맞습니다. 오르고 네. 특히 뭐 옷이나 명품이나 이런 소비 성향 조금 강한 쪽으로 가면 두 배, 세 배 오르는 백화점들도 많대요. 작년에 네. 비해서. 그러니 이제 지갑이 꽤 풀린다는 뜻이겠죠?
1: 양극화일 뭐.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0: 그러니 이제 한국은행이 보기에는 야, 이거 경기도조차 뜨거우니 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까지 하면 또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살짝 걱정은 드는데 뭐 한국은행이 알아서 하겠죠.
1: 속도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미 시중금리가 금리 인상을 한두 차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 뭐 조금 올리는 거 가지고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문제라든지 금리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정지석 기자님이 준비해 주신 소식은
2: 네.
0: 요즘 핫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2: 네.
0: 이제 이게 히스토리를 올라가 보면 왜 신용도 낮은 사람들은 이자를 무겁게 내냐. 신용도 그렇죠. 낮은 분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또 어려운 분들인데
2: 네, 맞습니다.
0: 어려운 분들이 돈 빌리러 가면 이자가 비싸고
2: 네.
0: 좀 넉넉한 분들이 돈 빌리러 오면 이자가 싸고 좀 이상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예전에 대통령이 한번 했었고.
2: 했었고 이번에 이제 지난 주말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그 글을 쓰면서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냐 이건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뭐 담보나 아니면 개인의 신용이나 뭐
0: 잘
2: 이런
0: 잘 갚을 사람.
2: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잘 갚을 수 있는 리스크 그러니까 적은 사람에게 돈을 쉽게 빌려줄 수밖에 없고요.
0: 예.
2: 그리고 나서 이제 커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정책금융이나 은행 주도의 어떤 서민금융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중금리 대출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을 계속 이야기,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정책실장이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경제관료하면서 그 시스템으로 이제 금융을 사실 본인이 규제를 해왔던 분인데
0: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신용도 높은 사람은 이자가 싸고
2: 네.
0: 신용도 낮은 이자가 비싸고
2: 그게 당연히 시장 경제의 논리다.
0: 그러고 있으니 근데 당연하겠죠.
2: 이제, 네. 예. 근데 이번 글을 쓰면서 아 나도 비겁했다라고 반성을 하면서 그동안 당연 하게 여겨졌던 금융의 판을 좀 바꿔야 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0: 서민들은 싼 금리를
2: 네.
0: 그 권리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가 하우투가 문제죠. 하우투가.
2: 맞아요.
0: 누구 돈으로 그 이자를 내주냐가
2: 네.
0: 문제인 건데.
2: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역시나 예. 여기도 괴롭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가계부채 관리하려고 지금 사실상 어찌 보면 총량 규제를 말은 그렇지 않지만 총량 규제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예. 건전성 위에서도 연체율도 챙겨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정책금융이나 보증을 통해서 이제 특정 계층, 그러니까 취약사주에는 또 자금도 지금 흘려야 하는 그러니까 미션을 굉장히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정부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금융이 반드시 시장의 논리로만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책금융 더 늘려야 한다. 이 얘기를 결국에 하다 보니까 아 그럼 앞으로 중금리 대출이 좀 늘어나겠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정책금융인데
2: 네.
0: 정책금융이라는 건 일반 금융이 아니라 특별한 정책금융이라는 뜻이고
2: 네.
0: 정책금융에는 정책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2: 네.
0: 나라 돈으로 좀 금리를 나라 돈으로 부담하겠습니다라는 의미니까 그건 뭐 다양하게 있었죠. 그동안.
2: 네, 다 있어왔죠.
0: 뭐 서민금융도 그렇고 나라 돈이 들어가면 뭐 어려울 건 없으니까 비싸게 낼 이자를 일부 나라에서 내주는 거니
2: 네.
0: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또 하는 건 새롭지 않고
2: 새롭지 않죠.
0: 새롭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고
2: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타겟팅이 되고 있는 곳이 예. 어디냐면 인터넷 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이 지금 의무적으로 전체 신용대출의 30% 정도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2: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토스나 카카오뱅크나 이런 곳들이 이제 한 30% 초반 비중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반드시 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중만 채우고 있는 거죠.
0: 예.
2: 원래 계획대로면 이제 금융당국이 2028년에는 이 최소 비중을 35%까지 올려둘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것보다 대상군을 더 늘리고 규모도 확대해라 이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정책실장이 주말에 썼던 글에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게 인터넷뱅크한테 체리피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사실 우리가 인터넷은행이라는 제도를 2015년에 도입을 했고 K뱅크가 처음으로 2017년 4월에 이제 출범을 하면서 그때는 고신용자들은 은행으로 가고 저신용자는 대부업체로 지금 가는 구조니까
0: 그 사이에
2: 네, 비어있는 예. 곳에 너희들이 좀 메워라. 너희들이 메운다면 은행 라이선스를 줄게라고 그래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는

0: 혹시나 너네도 라이선스 줬더니 그냥 쉬운 이자 장사만 하고 있구나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인터넷 은행들이 들어오면서 장점은 뭐였냐면 과거처럼 이제 금융 이력만으로 대출을 공급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통신 요금을 납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공과금이나 쇼핑 패턴이 어떻게 되고 또 플랫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이 사람이 계좌에서 어떤 식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대안 신용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조차도 조금 더 활발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에
1: 해봐라.
0: 네, 범주의 데이터를 좀더 늘려서 열심히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어려운 분들 중에도 잘 찾아보면 낮은 이자로 빌려줄 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0: 그전에는 못 갚았지만 앞으로 열심히 갚을 수 있는 예비 성실 상환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찾는 게
1: 있을 것
0: 너희들의
1: 같은데 좀 찾아봐
0: 미션이라는 거죠.
1: 보세요.
0: 네.
1: 라는 거고. 근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은행들도 아유 귀찮아요. 일 수도 있고
0: 네.
1: 그동안 안 해왔던 게.
0: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런
1: 근데
0: 작업을 하는 게.
1: 찾는 대로 찾아도 잘안 찾아지네요. 일 수도 있는데
0: 네.
1: 저는 후자 쪽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게전 세계 어디도 중금리 대출을 잘하는 나라가
0: 그거
1: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0: 네.
1: 그러니 우리나라 은행들만 게으른 게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답답은 하고 그분들도 그 금리가 비싸면 어려운데 금리까지 비싸면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
0: 맞습니다.
1: 말은 뭐 100번 들어도 맞는데.
0: 네, 근데 이제 은행들이 항상 이제 땅 짚고 헤엄치기 한다, 그러니까 이자 놀이 한다라는 지적을 항상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1: 예.
0: 눈치가 보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제 이제 국민은행이 처음 올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민간 중금리 대출이 뭐냐면 개인 신용 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리 한 6%에서 20% 아래로 해서 그 금리로 공급하는 비보증부 신용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햇살론 같은 정책 상품은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아니면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기관들이 어느 정도
1: 나라 돈 들어가는
0: 보증을
1: 거?
0: 사기 때문에 갚지 못하면 거기서 재원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이 떠안는 리스크는 적은데 이 비보증부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 은행이
1: 은행에서
0: 손실을
1: 떠안는
0: 다
1: 걸로?
0: 떠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간 시중은행들도 이런 대출을 좀 공급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으니 아마 이런 분위기는 더 확산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은행들이 속으로 걱정하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늘면서 은행들 매년 사상 최대 이익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구조긴 한데 사회적 역할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하니 이쪽에 대출을 공급하다 보면 결국에는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 이제 연체율 상승하면서 대손충당금도 앞으로 더 많이 쌓아야 되고 가뜩이나 요즘에 뭐 머니무브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자금의 흐름이 자본시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뭐 예금 같은 저원가성도 지키기가 좀 어려운데 앞으로 이러면 지금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결국은 다시 돌아오네요. 그러니까
0: 네.
1: 라이센스 얻어서 사업하는 은행이
0: 네.
1: 뭐 잘하는 게 있다고 돈을 저렇게 버니
0: 네.
1: 돈 벌었으면 사회에 내야지. 당신들은 똑같은 기업이 아니야. 기업들은 법인세만 내고 끝이지만 당신들은 법인세에다가 남는 이익은 이렇게 사회 환원을 좀 해. 이번에는 중금리 대출 받아가는 분들한테
0: 네.
1: 거기서 손실 나는 거 은행 돈으로 좀 메꿔 이제 하는 얘기.
0: 맞습니다.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네, 의무를 좀더
1: 뭐,
0: 강화하게
1: 결국은
0: 되는
1: 돌고
0: 거죠.
1: 돌아 그런 얘기 같기는 한데 고민들이 되겠네요, 은행들도. 은행에 투자하는 은행 주주들은 또 이게 무슨 그뭐 지배구조 뭐 하면서 선진금융 한다더니 이게 또 뭐냐 또 이런 소리 또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0: 네, 그래서 또 은행 지배구조 이야기도 같이 묻어서 나오는 거고요.
1: 복잡한 문제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니의 큐레이터가 준비하신 소식은 삼성전자가 TV 사업부 총괄하는 수장을 그동안 TV 기술자 출신으로 계속 뽑아오다가 TV는 열어봐도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마케팅 잘하는 분을 뽑았다. 그런 게 신기하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그러니까 TV 사업을 이끄는 신임 수장 겸 서비스 비즈니스 팀장으로 이원진 사장을 이제 임명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연말에 진행되는 이제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니라 이렇게 5월 중에 원포인트 인사를 낸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엔지니어 출신의 이제 기술통들이 계속 수장을 맡아왔는데 이번에는 마케팅 전문가를 내세운 거고요. 이렇게 개발자 출신이 아닌 인물이 이제 사업 부장을 맡은 건 2007년 이후로 20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글 출신의 마케팅 및 서비스 전문가 이원진 사장 구원투수로 등판을 시키면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

0: 이유는요, 사실 수익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06년에 보르도 TV 선보인 이후로 TV 글로벌 TV 시장에서 계속 1위 자체를 차지는 하고 있는데 그 실속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이제 중국 업체들의 이제 초저가 공세가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이제 작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점유율이 29.1%인데 이게 이제 TCL이랑 하이센스 이게 중국 업체들입니다. 이제 얘네가 이제 각각 13.1%, 10.9%로 턱 밑까지 따라온 상태여서 이제 좀 우리도 쇄신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드웨어 스펙 경쟁만으로는 패권을 좀 쥐기 어렵겠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1: 그러니까 가격 경쟁률 아니면 뭐 가성비까지 따르더라도 내가 봐도 중국산 TV 사겠네 이제. 그럼 삼성 TV를 왜 사야 되지?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삼성 TV를 사면 뭐 콘텐츠가 달라요. 소프트웨어가 달라요. 뭐 그런 걸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는.
0: 맞아요.
1: 그렇군요. 새로 이쪽 담당하게 된 신임 사장은 뭐 하던 분이래요?
0: 네, 이원진 사장은 이제 한국 어도비 시스템즈 대표를 거쳤고 또 구글 코리아 초대 대표를 거쳐서 한국인 최초로 구글 본사 부사장을 지낸 이 글로벌 서비스 및 마케팅 전문가로 불립니다.
1: 예.
0: 2014년도에 삼성전자에 합류를 했는데요. 그 뒤로 삼성전자의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 그리고 또 TV 화면에서 미술 작품을 구독할 수 있는 삼성 아트 스토어를 이제 흥행 궤도에 올려놓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는 잠깐 물러나긴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현업으로 복귀를 하면서 이 글로벌 시장과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좀 깊어서 이번에 이제 TV 사업의 턴어라운드를 주도하겠다. 그 적임자로 낙점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게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앞으로 그럼 TV 사업 전략이 좀 많이 바뀌게 되겠네요. 화질 좋고 깔끔하고 잘 나오고 가성비 높고 이거 아니라.
0: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 디스플레이어 기기가 아니라 이제 거실 안에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삼성 스마트 TV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삼아가지고 광고 수익 그리고 콘텐츠 구독료를 거두겠다는 건데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패스트 채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패스트 채널 시장이 사실 이제 북미랑 유럽 중심으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기에서 VOD 무료로 보여주고 중간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막대한 광고 수익 통해 가지고 중국의 저가 하드웨어 공세에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요즘 삼성 TV 사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무선 인터넷만 연결하면 채널이 와 막 50개 그냥 나와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마 이제 볼만한 거 보려고 하면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0: 광고 나오고 중간에 뭐 막 떠 있고 그렇잖아요.
1: 그렇긴 한데 이게 굳이 케이블 TV나 이런 거 뭐 안 신청 안 해도 TV 안에서도 되는구나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이제 한다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캠핑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마존에서는 나비들이 악어의 눈물을 먹는답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 미네랄인데 그게 악어의 눈물에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 거죠. 때로는 위험한 것 말고 더러운 것도 감수하는데요. 나비들은 종종 흙탕물 웅덩이 물을 마십니다. 이건 수컷 나비가 더 많이 하는데 웅덩이에 녹아있는 영양소를 섭취해서 정자에 저장한 후 암컷에게 전하고 다시 그게 유충에게 전해지죠. 부모가 이것저것 다 견뎌서 자식에게로. 어린이날이라 더 각별한 숙명이네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2: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3: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5: MBC 라디오.
6: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7: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8: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7: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8: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9: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9: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1: 인쇄는 와우프레스.
1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

0: 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 정박하고 있던 우리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정부가 정확한 상황 파악과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며 우리 국적 선원 6명 등 24명이 탑승 중이었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좌현 기관실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지만 선박이 침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덴만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와도 계속 교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연계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히면서 미군이 작전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정의 달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나들이객이 몰리면서 교통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에만 전국에서 차량 517만 대가 이동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39만 대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41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대전까지는 최대 2시간 20분, 광주 4시간 30분, 부산까지는 6시간 반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공사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정체가 가장 극심했다가 저녁 8시쯤부터 차차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항소심도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2의 일부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선고 예정인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에는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 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헌을 품고 워터풀한